0: 얘들아 얼른 가져와. 얘들아 설마 코수염이 없다고 날 못 알아보는 거야? 나잖아 봐. 됐거든. 나도 니네 말고도 다른 친구들 많단 말이야.
1: 계속 당겨.
2: 다 됐어.
3: 아싸, 이제 트럭이랑 분리됐다.
2: 진짜?
3: 어? 나 참.
0: 안녕, 나야.
4: 펀딩어 시장님? 아니, 좀 어려지셨네요.
0: 아니, 들어봐. 내 귀요미가 나무에 걸렸어. 근데 손이 안 닿아.
4: 귀요미요?
5: 키우시는 고양이겠지.
4: 아, 걱정 마세요. 퍼피 구조된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6: 라이더가 부른다!
3: 만세! 트럭 떨어졌어!
2: 진짜?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난리들 와줘서 고마워. 험빙어 시장님 네 고양이가 나무 위에 있대. 고양이가 맞긴 할 거야. 뭐 어쨌든 우리가 개를 내려줘야 해. 그래서 출동할 대원은 마샬? 소방차로 나무 위에다가 사다리를 대줘.
2: 준비 끝! 멍멍 소방관 작전 시작!
1: 그리고 체이스, 고양이가 떨어져도 다치지 않게 그물을 쳐줘.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준비됐지? 커피 구조대 출동하자!

0: 급해 얘들아, 내 귀요미가 아직 저 위에 있어. 사진 작가도 언제 올지 모르는데.
1: 걱정 마세요 시장님, 퍼피 구조대가 귀요미를... 저거 코수염 아니에요?
0: 당연히 내 코수염이지, 뭘 귀요미라 하겠어.
1: 아, 그래요 뭐. 좋아 마셔, 저기 있는 코수염을 내리자.
2: 바로 갑니다.
3: 이상하네. 여기 코수염이 두 개 있어. 하나는 움직여.
4: 받아줄게. 그 말.
1: 역시 체이스야.
3: 일석이조였어. 안녕 애벌레야. 코수염이라 불러서 미안해.
0: 아, 뭐야 내 코수염은 어쩌고. 보고만 있지 말고 얼른 쫓아가.
1: 걱정 마세요, 저희가 찾아볼게요. 스카이, 코수염을 들고 간 까마귀를 찾아줄래?
3: 스카이가 날아가시는 거? 코수염이라고? 까마귀를 찾았어.
1: 이제 코수염을 챙겨올래?
3: 저 있잖아 까마귀야, 그 코수염 좀 돌려주면 안 될까? 그럼 딴 거랑 바꿀래? 코수염보다 더 좋은 걸로. 옥수수다! 집게탈! 아까워라! 안 돼! 가지마! 아라저씨, 아라저씨! 코수염이 붙었어요!
5: 아, 이거! 알아봐줘서 고마워!
3: 고르세요. 종이 코수염을 달까요? 아님 그게 아니라요?
0: 아, 마음대로 해.

0: 대박이다! 진짜 수염보다 훨씬 멋져!
1: 어? 왜 보라색인데?
0: 내 맘이야! 대장 급해! 아라주씨 트럭에 코수염이 붙었거든! 근데 트럭이 터널로 들어가 버렸어!
2: 숲으로 가셨을 거야! 지금 바로 갈게!
3: 서둘러 얘들아! 사진 작가님이 오시기 전에 꼭 코수염을 달아야 해!
0: 누구시지?
3: 아! 사진 작가님! 아니,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어쩌면 좋아? 버피 구제대만 믿을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코수염을 가져와야겠어! 아빠가 갈게, 귀염이야!
4: 오늘따라 코수염이 더 멋진데?
1: 아저씨가 차를 안 멈추셔! 우릴 못 보셨나 봐!
2: 그럼 베틴한테 붙은 저 수염을 우리가 떼어내자! 마셜, 호스를 써봐!
0: 알았어! 호스염에 불을 쏴볼게! 아! 물대포 발사! 떨어졌다! 또 붙었네. 대장! 호스염이 부대에 시달린 차에 붙었어!
2: 전부 차 돌려!
3: 물난할 곳이 없을걸. 아니 진짜 이 그림 수염이 사람 비참하게.
2: 시장님 잠깐만요.
3: 됐어. 내가 우리 예쁜 코수염 찾는다는데 어쩔 거야? 다시 보니까 네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얘.
1: 동굴 안에 갇히셨어. 바위를 어서 치워드려야 해.
0: 우린 못 들어가는데 공을 깨우면 어떡해.
2: 아이, 걱정 마. 도움받으면 되지. 좋아, 로키. 만능팔로 바위를 치워보자.
0: 만능팔!
1: 시장님!
0: 어서요!
1: 아니다.
3: 그럼 뭐해? 내 코수염은 아직 저기 있는데.
2: 바로 도와드릴게요, 로키.
0: 알았어. 짜잔!
3: 내 코수염아, 얼마나 그리웠는데. 역시 환상적이야. 은혜를 어떻게 갚지 얘들아? 정말 고마워.
2: 아니에요 시장님. 또 코수염이 날아가면
3: 널 부를게. 난 사진 찍으러 가야 해서.
1: 대장!
0: 그거 알아?
1: 사진 작가님이 우리가 마음에 들었나 봐. 우리도 같이 껴서 사진을 찍자셔.
3: 뭐? 너희는 코수염도 없는데 뭔 소리야?
0: 있는데요.
5: 자, 하나, 둘. 강아지 수염.
6: 강아지 수염.
3: 강아지 수염.
0: 퍼피 구조대와 유령의 집.
5: 이것 봐, 얘야. 곧 있으면 축제가 시작해. 마지막으로 필요한 소품이 기차로 오고 있거든. 이번에도 신나게 놀아야지. 으스스한 유령의 집도 가고. 난 이렇게 깜짝 놀래키는 게 정말 짜릿하더라.
2: 얘들아, 축제 시작하기 전에 장난감 도마뱀 던지기 게임 연습 좀 해볼까?
7: 좋아!
8: 잘됐다.
0: 바로 해볼래!
7: 자, 잘 봐.
8: 우와! 아, 저렇게만 하면 인형은 금방 따겠다.
7: 내가 따면 럽을 너한테 줄게.
8: 고마워. 근데 내가 직접 따볼래. 나 해봐도 돼?
2: 그럼. 제자리에 준비.
0: 어이구. 저것 봐. 라이더가 상으로 마셜을 받아.

운동 영상이에요. 오늘 할 종목은요, 눈이 없는 스노우보드. 뭔 소리냐고요? 평범한 스노우보드에 세상에서 제일 미끄러운 물질을 더한 거죠. 바나나 껍질. 아, 아무도 이 생각을 안 했다는 게 느껴져요? 제가 바로 타볼게요. 더 가팔라야 하나? 이래서 헬멧을 썼죠. 껍질을 더 달아볼까요? 대박! 46개를 먹었는데 아직도 맛있네요.

0: 저게 뭐야? 기차가 끼었네? 하이, 퍼피 구조대를 불러야겠구만.
1: 어, 안 돼, 또야. 제발, 그냥 한번 들어가줘.
2: 우후! 봤어? 방금 들어갔네.
1: 그래, 들어가긴 했네. 기분은 좋다.
3: 어? 어, 에드 아저씨, 별일 없으시죠?
4: 그게 지금 상황이 아주 안 좋아. 축제였을 짐들을 싣고 가다가 내 기차가 터널에 껴버렸지 뭐야. 이걸 어떡하면 좋지?
3: 저희가 지금 바로 갈게요. 우리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5: 다이너가 불이야!
2: 마셔, 조심해!
6: 도마뱀 수염이 자랐어.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기관사 아저씨가 축제 물건을 기차에 싣고 오시다가 터널에 기차가 끼었대.
2: 어린이들이 알면 진짜 실망할 텐데.
3: 강아지들도 실망할걸.
1: 그러니까 저 기차가 축제장에 오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러블. 넌 기차가 지나갈 수 있게 드릴로 터널을 넓혀줄래?
3: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1: 그리고 로키, 넌 지게차로 축제 쓸 짐들을 차곡차곡 제자리에 쌓아줘.
4: 초록에너지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이제 마음이 놓이네. 마을 사람들이 기다릴 텐데 빨리 해결해야 해.
1: 기차가 낀 곳만 알려주시면 돼요. 어, 바로 앞에 있었네요. 러블, 저 터널을 좀만 넓혀줄래?
2: 그래야 축제를 할 수 있지. 좋았어. 앙! 드릴!
1: 루키, 넌 저 심란한 짐을 잘 정리해서 기차가 터널을 지나가게 만들어줘.
3: 바로 갑니다.
0: 역시 우리 해결사들이야.
2: 이 정도면 될까, 대장?
1: 그래, 잘했어. 화물칸도 훨씬 깔끔해졌네.
3: 이제 하나만 더 올리면 돼. 얘들아, 와서 이것 좀 봐. 나 좀 봐, 꼬불꼬불해.
2: 나도. 라이더는 표정이 왜 그래?
1: 내 다리가 너무 짧아서.
2: 좀 짧으면 어때?
1: 이 정도면 됐어.

0: 거울에 반사해주면 어떨까? 그럼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겠다. 로키, 거울로 햇빛을 반사해서 신호를 보내볼래?
1: 알았어. 일단 뒤집어 볼게. 쉽게 팔! 이것도 재밌네. 이제 햇빛을 반사하자. 스카이, 내 신호 보여?
2: 놀아 가자.
3: 방금 유령의 집 거울에 비친 거 봤니? 다리가 꼬불꼬불했지?
0: 저도 봤어요. 난 상자 속 광대 보고 팔짝 뛰었어. 어, 감사합니다.
4: 감사한 건 나지. 퍼피 구조대 아니면 축제를 못할 뻔했어.
0: 원료 아저씨, 혹시 또 기차가 어디 끼면 저희를 부르세요. 너희들 유령의 집에 들어가 봤어? 진짜 짜릿한데?
1: 아니야, 난 됐어. 지금까지 짜릿했는데 뭘 굳이 또?
5: 맞아, 바나나도 이제 됐고.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점 업점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엔?
7: 순하게!
6: 줄무랑?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티.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얼굴 지킨다 아소비.
1: 아빠 저게 뭐야?
2: 글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EBS IN 포키젤?
5: 네
4: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9: 우리 모두
1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베이비핑. 오늘은 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5: 꼬롱꼬롱 떠나요. 끼치고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티.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1: 얼굴엔
4: 순한 킬킬,
1: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커피 구조 대화 우주에서 온 강아지.
7: 정말 잘했어 주마. 잡아볼 친구.

0: 잘 놀다 또 어디 가는 거래?
1: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불렀나 봐.
2: 외계인은 뭘 먹지? 맛있을까?
0: 어, 이거 갖고 가야지.
3: 안녕.
4: 바이바이.
5: 한 판 더 잡아볼 친구.
6: 저야.
1: 나.
5: 저건 내 거야.
2: 미안한데 난 좀 졸려서 배도 고프고 외계인은 뭘 먹지? 어? 어떻게 된 거지? 여긴 어디야? 너 아직 안 갔어? 외계인아. 내가 지금 거울을 보는 건가? 그래, 나도 반가워. 러블 더블? 근데 우리 어디가? 우와. 뭐? 한번 떠보라고? 우와! 나도 우주에서 뜨는구나. 이거 완전 신기해. 우와! 천장에 매달려 걷긴 또 처음이네. 아니, 근데 잠깐만. 지금 배고파서 웃을 기운이 없어. 간식 먹게 너희 집 가자고? 좋지. 어딘데? 여기서 40만 광년 거리라고? 우와, 멀다. 차원이 다른 거리네. 어? 이게 너네 별이야? 엄청 큰 대리석처럼 생겼다. 우와, 이렇게 비행 접시 타고 다니면 재밌겠다. 뭐? 내가 이거 한번 몰고 날아보라고? 이런 건가?

0: 돌에 깔렸나 봐. 내려가야 해. 근데 어쩌지?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아, 뭐야. 괜히 했어. 눈에 띄었네. 어쩌지? 어떡해? 맞아. 허피 구조대가 있었지.
1: 러블, 너 지금 어디야? 얼마나 찾았는데?
0: 그게 좀 멀리 와 있어. 한 40만 광년쯤 떨어진 별에.
1: 저 미안한데 신호가 너무 약해서. 방금 뭐라고 했어?
2: 나 우주야. 어떤 별에 갇혔어. 여기 친구를 도와주다가.
1: 어, 어쩌지? 신호가 끊겼네. 로보도 비행기 본부를 몰고 와줘. 퍼피 구조대 비행기 본부로 출동.
3: 라이더가 부른다.
4: 러블은 안 와? 나설은 또 왜 안 오지?
5: 조심해!
6: 원반을 잘못 밟아서 원망을 샀네.
7: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왜냐면 이번엔 갈 길이 아주 멀거든. 러블이 어떤 외계 행성에 갔는데 지금 거기 갇혀서 못 나오나 봐. 그래서 이번 우주 구조 작전에는 제이스, 넌 야간 추시경으로 러블이 어디 있는지 좀 찾아줘.
7: 우주 경찰 제이스 출동.
1: 좋아, 한 명 더 필요한데. 로키, 네 집게발로 러블이 어디 끼어 있으면 좀 풀어줄래?
8: 와, 초록 에너지 출동.
1: 준비됐지? 펌피 구조대 날아가자. 좋아, 로보도 이제 태양계 밖으로 날아가 볼까? 러블을 찾아야 하니까.
0: 배야, 많이 고프지? 나도 우주에서 먹는 간식 먹어보고 싶다. 우와! 비행기 본부가 왔어! 이렇게 보니 확실히 우주선 같네. 여기야! 나 여기 있어, 얘들아! 못 보고 가버리네.
1: 러블은 흔적도 없네. 잠깐, 저 노란색 익숙한데? 저거 러블 아니야? 제이슨, 로키! 바로 출동하자!

0: 저 아래에서 움직이는 게 보여. 됐어, 찾았다. 러블, 뭐하다 여기까지 왔어?
1: 얘들아, 러블은 괜찮아?
0: 아, 그게 겉보기엔 멀쩡해. 그런데 좀 이상한 소리로 짖는데?
1: 우주에서 너무 굶어서 목소리가 변했나? 밥 먹이면 괜찮아질걸?
0: 어.
2: 근데 뒷발이 바위에 끼어있어. 도와줄게. 우! 집게팔!
0: 그물! 자, 올라타!
3: 얘들아, 내 말 안 들려. 나 여기 있어. 라이더, 얘들아, 살려줘! 으아! 어째?
4: 어, 봐! 저기 러블이야!
1: 어?
4: 쟤가 왜 저기 있냐? 어, 그럼 얘,
1: 어? 혹시 누구세요?

0: 얘는 러블이 아닌데. 얜 우주에 사는 러블이야. 러블이 둘이었나 봐.
1: 우와, 러블한테 쌍둥이가 있었네.
2: 저기 얘들아, 아직 안 들려? 나 좀 살려줘.
0: 어, 러블은 아직 저기 끼어 있었네. 얼른 러블을 구하러 가자. 스카이가 가서 비행 접시를 잡아줄래?
3: 우주를 가르는 스카이.
0: 로키랑 제이스, 주마는 러블이 저 비행 접시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줘.
2: 알았어. 얘들아, 와 진짜 그리웠어.
3: 나도 네가 진짜라 기쁘다.
2: 로키, 체이스, 주마, 와줘서 고마워.
1: 바로 구해줄게. 집게팔.
2: 그만.
1: 자, 그물에 올라타.
2: 가자.
3: 왔다.
2: 고마워 얘들아. 잡아 동생, 형이 이 늪에서 건져줄게. 고마워할 거 없어 동생. 우주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를 불러. 우주 간식이네. 어떻게 된 거지?
1: 뭐야, 낮잠 잤어?
3: 원반잡기 더 안 해?
2: 난 됐어. 방금 꿈에서 비행 접시를 질리도록 봐서. 간식은 아무리 먹어도 안 질리지만.
0: 이런 귀염둥이.
2: 우와, 난 그냥 한번 해본 말이었는데. 잠깐, 혹시 설마.
3: 퍼피 구조대 광대를 구하다.
1: 알렉스가 우리가 만든 카드 좋아할까?
2: 그러게, 이제 마셜 발도장만 찍으면 되지.
3: 아싸, 내 차례.
2: 찍히긴 했다. 멋져.
0: 스카이는 아직 선물 준비 중인가?
3: 다들 주목.
4: 알렉스가 엄청 좋아하겠다.
1: 말해 뭐해, 얼른 포장하자. 그래야 생일 파티 가지.
3: 미안, 이거 내 이동장인 줄 알고 한숨 자려 했네.
5: 할아버지 최고! 생일 파티 진짜 멋져요!
0: 정말요, 엄청 재밌어요.
6: 이 정도의 감격하면 깜짝 선물 보면 기절하겠네. 내가 말한 깜짝 선물이 왔어. 인사해라, 도들새야.
7: 안녕하세요.

0: 그대는 진짜 최고야.
1: 참나, 최고는 무슨. 어릴 때부터 난 보라색 조끼에 신사모자를 쓰고 다녔었지. 왜냐면 내 꿈은 언제나 광대가 되는 거였거든. 뭐야, 나도 광대하면 잘하는데 왜 그래. 다들 잘 봐. 저리 가, 어린 광대. 내가 진짜 광대쇼가 뭔지 보여줄 테니까. 야, 남의 코를 왜 훔쳐가? 이건 내 코야. 지금 나한테 꽃냄새를 맡아보라고? 좋아, 예쁘니까 한번 맡아볼게.
0: 둘이하니까 진짜 웃겨.
1: 나 안 해. 가자, 야옹이들. 자기가 광대면 나야? 뭘 믿고 저렇게 까불어. 행사차잖아. 행사차 한번 탄 게 내 소원이었는데. 잠깐 빌려 탄다고 무슨 일이나 생기겠어? 와우, 뭐야, 니들 뭔데 여기. 아우!

0: 내 말. 야, 사과해. 좀 당황했지만 드디어 내가 평생 기다리던 순간이 왔어. 내 꿈의 차. 야옹이들 걱정만 내가 구해줄게. 숨 좀 고르고 난 다음에 버피 구조대 불러줄게.
1: 직함에 타다.
2: 펌딩어 시장님 웬일이세요?
0: 고양이들이 나 빼고 요술차를 타더니 자기들끼리 도로 위를 달리고 있어.
2: 어, 안 돼. 잠깐, 저건 투드스 행사차인데 시장님이 왜 타세요?
0: 난 그냥 맨날 하는 행사 점검 좀 하려고. 따지지 말고 좀 구해줘.
2: 걱정 마세요, 험딩어 시장님. 우리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3: 라이더가 부른다.
4: 마션 조심해.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험딩어 시장님네 고양이들이 행사차에 탔다가 자기들끼리 달리고 있대.
2: 불쌍한 고양이들 무섭겠다.
1: 우리가 구해주면 되지.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체이스. 넌 그물을 쳐서 저 행사차를 막아줘.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그리고 스카이는 체이스가 차를 멈추면 후크를 저 폐업 열쇠에 걸어서 당겨줘. 차가 또 출발하지 않게 말이야.
3: 하늘을 나는 스카이.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아, 누가 내 고양이들 좀 안구해 주나?
1: 저 광대맨을 따라가자.
2: 우와, 할아버지 묘기 진짜 잘하신다.
3: 이렇게 잘 되다니.
0: 걱정 마, 야옹이들. 나 말고 또 누가 구하러 올 거니까.
2: 어? 하마터면 눈을 가릴 뻔했네.
1: 도우려던 거니까. 자, 저 가로등 사이에다가 그물을 치자.
4: 그물?

0: 아, 투드리스가 말렸네.
1: 작전 변경이야. 스카이, 투드스가 걸린 김에 차 위에다 내려줄래? 투드스, 거기 열쇠를 빼.

0: 정말 잘했어, 초대서.
1: 우리 라운이들 다친 데는 없어. 그래. 우와. 살려줘. 난 또 왜 균형을 잘 잡는 거야?
0: 로키, 주마, 지원이 필요해.
2: 초록 에너지 출동. 해양 보조 주마 출동.
1: 위험해! 다들 비켜! 너무 덜덜거려. 괜찮아!
0: 거의 다 왔어, 얘들아!
3: 앞이 안 보여!
0: 트렁크를 닫아야겠어. 주마, 튜브를 써볼래? 한번 해볼게.
2: 아! 튜브! 풍선 때문에 난리네.
0: 근데 사실은 험딩어 시장님을 구할 때도 풍선을 쓸 거야. 조드스, 크고 빵빵한 풍선 있어?
4: 그냥 빵이잖아.
0: 됐다. 로키, 네 청소기를 바람을 내뿜는 모드로 바꿔줄래?
2: 어? 진공 청소기 앞으로! 풍선으로 시장님을 받쳐주려고.
0: 바로 그거야.
5: 얘들아 서둘러. 알렉스 생일 파티장 쪽으로 가셔.
2: 위험해요.
1: 오, 저 생일 케이크 때문에 내 양복이 망가지겠어.
2: 험딩어 시장님

0: 해줘서 고마워, 퍼피 구조대.
1: 에이, 아니야, 고맙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우릴 불러. 이렇게.
2: 마셜, 넌 저 소리 알아듣지?
0: 뭐라 했냐면 멋진 광대 노릇을 해주신 험딩어 시장님한테 이 광대 신발과 트로피를 바치고 싶대.
3: 그래, 멋진 광대인 거 이제 알았냐? 내놔! 와, 완전 딱 맞네. 이제 보니 내 트로피도 근사하고 옷깃의 꽃은 꽃까지 아주 섬세해. 웃지마, 안 웃겨!
0: 이렇게 멋진 생일은 태어나서 처음이야.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줄무랑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데일리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일리 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난방구는 불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집중.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눈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아빠 저게 뭐야?
9: 글쎄.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EBS IN 포키젤?
12: 네.
13: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0: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진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평상급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정성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홍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숙성이 가자.
5: 뽀로로 숙성 놀이터 꾸리지 마네 뒷장소
4: 인식입니다.
5: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숙성 놀이터.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8: 크리스마스는 너무 좋아.
9: 맞아. 이렇게 예쁜 트리도 만들고 멋진 선물도 받잖아. 난 그게 제일 좋아. 나도.
10: 장난감, 장난감.
9: 달타야, 안 돼. 망가져.
10: 싫어, 싫어.
9: 안 된다니까. 저리 가서 놀아.
11: 달림아, 소원 카드는 안 달 거야.
9: 달아야지.
12: 우린 카드 준비 안 했는데.
9: 내가 특별한 카드를 준비했어. 크리스마스 소원을 녹음할 수 있는 녹음 카드가 있거든.
12: 녹음 카드?
11: 어떻게 하는 거야?
9: 내가 보여줄게. 안녕, 나는 달림이야. 자, 안녕, 나는 달림이야.
11: 우와, 신기하다.
9: 이번에는 진짜 소원을 빌어봐야지. 이번 크리스마스엔 예쁜 캐릭터 자전거 선물로 보내주세요. 네, 꼭이요.
10: 사과, 사과.
9: 달콤아, 안 돼. 이거 사과 아니야.
10: 사과 줘, 사과 줘.
9: 사과 먹고 싶어? 이따가 엄마한테 달라고 할게.
11: 달림아,
9: 어?
11: 우리 카드 같이 만들자.
9: 응? 알았어.
10: 어?
9: 어? 나는 카드에다가 예쁜 스티커를 붙여야지.
12: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 스티커는 어때?
11: 우와, 완전 예쁘다.
9: 그치?
13: 달림아, 무슨 일이야?
9: 달콩이가, 달콩이가!
13: 응? 달콩이가 뭐?
9: 엄마, 이것 좀 보세요!
13: 어떡해. 달콩아, 뭐 하는 거야? 이게 잘 안 지워지네.
9: 달콩이, 너 나빠!
14: 달콩아, 언니 거에 막 낙서하면 안 되지. 빨리 언니한테 미안하다고 해.
10: 미안해.
14: 달림아, 달콩이가 아직 어려서 그런 거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13: 그래, 달림이가 언니니까.

0: 달콩이가? 너.
1: 달콩이 정말 미워. 어제도 틀이 다 망가뜨리고.
2: 응? 그래도 귀엽잖아.
1: 아니, 하나도 안 귀엽거든. 맨날 내 거 다 망가뜨리고. 당하고. 얼마나 귀찮은데.
2: 나도 동생은 사양할래. 동생이 있으면 엄마 아빠도 나랑 조금밖에 못 놀아주잖아.
1: 맞아. 너인 좋겠다. 동생 없어서.
3: 자, 어? 오늘은 우리 가족 그리기를 해볼까요? 스케치북에다 가족의 얼굴을 그리는 거예요.
1: 그림 그리는 건 좋은데 달콩이는 그려주기 싫어. 엄마,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요!
4: 너구리, 너구리!
5: 우리 달콩이 너구리 인형이 좋구나.
1: 어? 저거 내 건데! 내 거야! 줘!
5: 달림아, 넌 이제 안 갖고 노는 거잖아.
1: 아니에요! 가지고 놀 거예요!
5: 아니, 제가.
1: 다 됐다.
4: 나도.
1: 너 또 나 방해하러 온 거지?
4: 나도.
1: 안 돼. 절로 가.
5: 왜들 그래? 무슨 일이야?
1: 아니, 그게...
5: 달림아, 네가 그랬어?
1: 아니, 일부러 민 게 아니라...
5: 달림이, 너 정말 계속 이럴 거야? 아무리 달콩이 때문에 화가 났어도 그렇지, 계속 그렇게 못되게 굴면 어떡해?
1: 아니, 그게 아니라...
5: 언니가 돼가지고 그럼 되겠어?
1: 엄마!
5: 달림아!

0: 그래, 크리스마스 소원이 바꾸는 거야. 산타 할아버지, 캐릭터 자전거 선물 말고 달콩이를 데려가 주세요. 저도 써니랑 별이처럼 동생이 없으면 좋겠어요.
1: 뭐? 달림이가?
2: 속이 많이 상했나 봐. 달림이도 아직 어린데 언니라고 맨날 양보하고 참으라고 했으니.
1: 어떡하지? 달림이 마음 풀어줄 방법 뭐 없을까? 똑똑. 달림이 자?
2: 달림아, 아직도 화났어?
0: 몰라요.
1: 그래, 엄마랑 아빠도 달림이 마음 알아.
2: 달콩이 때문에 속상한데 엄마가 달림이한테만 뭐라고 해서 정말 미안해.
0: 치.
2: 내일 우리 겨울 캠핑 가는 거 어때?
0: 겨울 캠핑이요?
1: 그래, 멋진 캠핑카에서.
0: 우와, 캠핑카. 좋아요.
1: 여보, 준비 다 됐어?
2: 어, 다 됐어. 어. 달림아, 안전벨트 매야지.
0: 네. 아빠, 빨리 빨리. 늦겠어요.
1: 그래, 그래. 자, 그럼 출발해 볼까?
0: 출발! 출발!
1: 자, 출발!
0: 우와, 캠핑카 멋져! 우와! 침대도 있고. 크리스마스를 캠핑카에서 보내다니. 우와.
1: 아빠도 크리스마스에 캠핑은 처음인데 너무 멋지네.
3: 날씨도 좋고 말이야.
1: 자, 그럼 우린 본격적으로 크리스마스 파티 준비를 해볼까?
0: 우와. 재밌겠다. 그럼 준비하는 동안 저기 가서 놀아도 돼요?
1: 그래.
0: 달콩이도

0: 아직 어려서 위험해.
1: 싫어 싫어. 달궁이도 갈래.
0: 아이 참 위험하다니까. 이러면 나도 못하는데.
2: 아 맞다.
1: 너구리다.
0: 넌 여기서 너구리 썰매를 끌어주는 게 좋겠다. 너구리도 썰매 타고 싶대.
1: 너구리 너구리.
0: 나도 이제 타러 가야지.
3: 자, 어? 안녕. 너도 썰매 타러 왔구나.
0: 아, 안녕.
3: 괜찮아? 난 올라가서 썰매 더 탈 건데 같이 가자.
0: 괜찮겠지? 그래, 같이 타러 가자.
3: 자, 하나, 둘, 셋 하면 출발하는 거야.
0: 오케이.
3: 하나, 둘, 셋. 맞아, 맞아. 자, 간다. 야호! 달리봐, 괜찮아?
0: 괜찮아. 엄청 재밌어.
4: 준비하자.
3: 네, 엄마. 나 이제 가봐야 해.
0: 어?
3: 나중에 또 놀자.
0: 그래, 나중에 또 놀자. 맞다, 달콩이. 어디 갔지? 달콩아, 달콩아. 저건.

Ha ha ha!

0: 가야지. 늦었다고.
1: 눈썹이 탔다.
0: 안 된다니까.
1: 언니, 눈썹이 나랑 같이.
0: 좋아, 잠깐만이다.

0: 얘들이 대체 어디 간 거? 어? 달림아, 달콤아.
1: 오빠, 아빠.
0: 뭐야, 괜히 걱정했네. 둘이 이렇게 잘 놀고 있는 걸.
2: 그러게, 역시 캠핑 온 보람이 있는 걸.
0: 멋지다.
1: 아, 맞다. 달콩아, 어? 너 이거 가져.
3: 나구이, 나구이.
1: 이젠 네 거야.
3: 언니, 고마워.
0: 예쁜 우리 딸들, 메리 크리스마스.
1: 엄마, 아빠도요. 달콩아. 너도 모두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주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오! 공룡섬 팀호흡!
7: 가자 얘들아!
9: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0: 노래보다 귀가 작으면 귀가 크고 싶다면 키 당장 고민이 되면
11: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3: 지금 쟁여놓으세요.
14: 우리 여행 가자.
15: 환영합니다.
16: 그럼 여기 출발.
17: 뽀로로 떴다 비행기. 뽀로로 비행기.
18: 기내식입니다.
19: 맛있겠다. 하늘 높이 날아라. 신나는 여행.
2: 뽀로로 떴다 비행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주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EBS IN 포키젤?
3: 네.
1: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줄무란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시큼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7: 우리 모두
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9: 얼리면 더 맛있어.
1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모험.
1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1: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할아버지, 너무 더워요.
1: 그러네. 오늘 30도가 넘는다더니.
0: 아, 맞다. 할아버지, 날씨가 더울 땐 몸을 시원하게 하는 게 좋죠. 그죠?
1: 그런데
0: 아이스크림은 정말 정말 시원하잖아요.
1: 그렇지.
0: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1: 그 얘기 할 줄 알았다. 그래, 가자.
0: 안녕하세요.
2: 응? 오, 달님이 왔구나.
1: 나도 왔어. 오늘 엄청 덥구만.
2: 아, 어서 와. 오늘같이 더운 날은 아이스크림이 딱이지.
1: 달님아, 오늘은 뭘 먹을 거니? 골라봐.
0: 잠깐만요. 뭐 먹지? 반짝반짝 딸기 공주도 먹고 싶고, 초코나라 밀크 퐁당도 먹고 싶고, 스노우 쿠키 봉봉도 먹고 싶은데.
1: 아니, 대체 그 어려운 이름들은 어떻게 외우는 거니? 이 할아버지는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던데.
0: 어? 전 하나도 안 어려운데요? 여기 있는 아이스크림 이름 전부 외울 수 있어요. 얜 스리스리 바나나, 얜 땅총토끼 당근나라, 레인보우 밀키웨이, 별빛 총총 레몬.
2: 응? 대단한데? 달님이 나중에 크면 아이스크림 가게에도 되겠어. 응?
0: 와, 나만의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다면 진짜 좋겠다.
3: 얘들아, 우리 뭐하고 놀까? 아, 심심하다.
4: 마당에 나가서 놀까?
3: 난 사양할래. 너무 덥잖아.
0: 그럼 아이스크림 가게 놀이 하자.
5: 뭐? 아이스크림 가게 놀이?
0: 어, 오늘 할아버지 친구네 아이스크림 가게 갔었거든.
6: 우와, 맛있겠다. 아이스크림.
3: 아이스크림 가게 놀이는 어떻게 하는데?
4: 그림으로 그릴까?
0: 나한테 아이스크림 장난감 있지롱.
6: 진짜 아이스크림 가게 같다.
0: 그럼 내가 아이스크림 파...

0: 그럼 사리리 멜론 천사 어때요?
1: 네, 좋아요.
2: 여기 계산해 주세요.
1: 네, 포인트도 정리해 드릴게요.
2: 네, 감사합니다. 아이스크림 가게 놀이 재밌다.
1: 진짜 아이스크림 가게 같다.
2: 맞아.

0: 갖고 싶어. 저번엔 너네 아빠처럼 케이크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잖아.
1: 그전엔 동화책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으면서.
2: 아...
3: 내 맘이거든. 그래도 지금은 아이스크림이 제일 좋아.
2: 할아버지, 오늘도 엄청 더워요.
4: 그렇다면?
2: 더울 땐 시원한 걸 먹어야 해요.
4: 시원한 거라면?
2: 에이, 다 알면서.
5: 아이스크림!
4: 그럼 대신 엄마 아빠한텐 비밀이다. 아이스크림 너무 자주 사준다고 뭐라고 할 거야?
2: 네, 비밀.
3: 할아버지 최고!
6: 에?
3: 안녕하세요.
7: 우리 또 왔어.
8: 아이, 어서 와. 아, 마침 잘 됐네.
7: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8: 아이, 내가 집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말이야. 잠깐 다녀올게.
7: 그래? 그럼 달님이 지금 아이스크림 못 먹겠네.
8: 어? 아이, 미안. 저기, 달님아, 조금만 기다려줄래?
2: 아, 네.
8: 저 그리고 제 조금 있다가 손님이 아이스크림 케이크 가지러 오기로 했는데 좀 부탁할게.
7: 오케이, 다녀와.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가 전해줄게.
8: 고마워. 그럼 빨리 다녀올게.
7: 달림아, 괜찮지? 여기 좀 있어도.
2: 그럼요. 난 여기 엄청 좋아요.
9: 안녕하세요.
10: 어서 오세요. 아이스크림 케이크 찾으러 오셨나요?
9: 아니요. 아이스크림 사러 왔는데요.
10: 네? 어떡하죠? 지금 주인이 잠깐 자리를 비워서 아이스크림을 팔 수가 없는데.
9: 네? 큰일이네.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약속했는데.
11: 아이스크림!
9: 아, 울지 마. 엄마가 다음에 사줄게.
2: 할아버지, 그냥 우리가 팔면 안 돼요?
10: 우리가?
2: 네, 아기가 울잖아요.
10: 알겠네.
2: 아이스크림 할아버지가 뭐래요?
10: 조금 늦을 것 같다고 우리더러 대신 좀 팔아달라는데.
3: 신난다!
10: 자, 여기 있습니다.
9: 아, 감사합니다. 자, 이제 됐지? 고마워.
2: 안녕히 가세요.
9: 여기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어.
2: 또? 뭐 먹지? 뭐 먹지?
12: 난 별빛 청청 레몬. 난 다른 거.
2: 이것도 맛있겠다.
12: 별빛 청청 레몬 주세요.
10: 별빛 청청이.
2: 할아버지, 이거예요.
10: 그래. 여기요.
12: 레인보우 밀키웨이 주세요.
2: 저거예요, 저거.
10: 그래, 알았다, 알았어. 여기 있습니다.
9: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는 걸로 저한테 하나 추천해 주실래요?
2: 네. 제가요?

0: 네, 그거 주세요.
1: 여긴 다

0: 아이고, 미안. 내가 너무 늦었지?
1: 아니야. 달님이 덕분에 잘 팔았어.
2: 네, 완전 신났어요.
0: 아이고, 그래? 고맙다, 달님아.
2: 다녀왔다.
3: 어머, 이게 다 웬 아이스크림이에요?
2: 오늘 할아버지랑 알바해서 받아온 거예요.
1: 어? 아이스크림. 할아버지랑 아이스크림. 알바?
4: 친구네 아이스크림 가게를 잠깐 봐줬는데 고맙다고 줬어. 달님이 덕에 아이스크림도 많이 팔았거든.
1: 그래요?
2: 자, 어떤 맛으로 드릴까요?
5: 전 레인보우 밀키웨이 주세요.
2: 자, 여기요.
3: 와, 우리 달님이는 아이스크림 박사네.
2: 달님이랑 아이스크림 드실래요?
6: 아, 어디 갔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무리 찾아도 없네.
3: 달림아, 뭘 찾고 있는 거야?
2: 아, 생각났다.
3: 뭐 하냐니까.
2: 찾았다. 병원 놀이 하려고요. 어디가 아프세요?
7: 달콩이 배 아야, 배 아야.
2: 어디 한번 볼까요?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네요. 자, 여기 약을 드릴 테니까 밥 먹고 드세요.
7: 젤리야, 젤리야.
3: 의사 선생님,
2: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3: 머리가 아파요.
2: 자, 어디? 몸살 감기네요. 약을 드릴게요. 자, 많이 줄게요.
3: 감사합니다.
2: 또 아프신 데는 없나요?
3: 네? 이도 아파요.
2: 네. 어디? 아, 해보세요.
3: 아.
2: 이가 썩었군요. 양치를 깨끗이 하셔야죠. 또 약을 드릴게요.
5: 얘들아, 아빠 왔어.
2: 아, 아빠다.
7: 아빠 왔다. 아빠 왔다.
5: 우유. 자, 우유. 우리 이쁜이들 잘 놀았어?
2: 아빠, 나 멋지죠?
5: 병원 놀이 하고 있었구나.
2: 네, 내가 의사고요.
3: 우린 환자야.
5: 그럼 아빠도 진찰해 줄래?
2: 좋아요.
1: 왜요?
6: 배가
1: 많이 안 좋은가요?
2: 배가 고픈 것 같아요.
5: 정확한데요?
2: 환자분은 약 대신 밥을 드셔야 해요.
5: 네, 선생님.

0: 선생님, 선생님.
1: 아.
2: 주사 맞을 시간입니다.
0: 아. 아.

0: 이제 아픈 환자분 없어요? 다음 환자분이요.
1: 이제 진료 다 보신 것 같아요, 선생님.
0: 아쉽다. 더 치료해주고 싶은데. 아, 밀크가 있었지. 밀크야. 자고 있나? 밀크 환자분.
1: 밀크가 환자 역할 잘하는데.
2: 맞아, 진짜 환자 같아.
0: 어? 이상하다. 밀크 진짜 아픈 것 같아요.
1: 뭐?
2: 그러고 보니 아까부터 움직이지도 않고 낑낑거렸던 것 같아. 다리를 다친 것 같은데?
0: 어떡해! 빨리 병원에 가요! 진짜 병원요!
2: 그래, 서두르자.
3: 이런. 발목 골절입니다.
2: 네? 골절이요?
0: 왜... 그게 뭔데요?
3: 밀크가 다리뼈를 다쳤단 얘기야.
0: 뼈요?
3: 그래. 여기 보이지?
0: 그럼 어떡해요? 밀크 엄청 아플 텐데.
3: 괜찮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다행히 아주 살짝만 부러진 거라 깁스하면 다시 괜찮아질 거야.
0: 어떡해, 밀크야. 많이 아파?
2: 아까 달림이가 알아채지 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지 뭐야?
3: 맞아요. 더 늦었으면 수술해야 할 수도 있었는데 달림이 정말 잘했어.
0: 정말요? 제가 잘한 거예요?
3: 그럼. 자, 됐다.
0: 밀크야, 아파도 조금만 참아. 선생님, 이제 밀크 괜찮아지는 거죠?
3: 그럼. 대신 집에 가서 달림이가 엄마를 도와서 밀크를 잘 보살펴줘야 돼. 선생님 대신?
0: 선생님 대신요?
3: 그래. 매일매일 체온도 재고 약도 꼬박꼬박 잘 챙겨주고 밀크가 많이 아파하면 엄마 아빠께 말씀드려서 병원에 데려오고. 자, 밀크한텐 이제부터 달림이가 의사 선생님이야. 알겠지?
0: 네, 알겠어요.
4: 그럼 이제 밀크는 괜찮은 거야?
0: 아니, 다 나을 때까진 곁에서 지켜봐야 해.
5: 그렇구나. 얼른 나아야 할 텐데.
4: 그래, 빨리 나와서 같이 놀았으면 좋겠다.
0: 나도 얼른 같이 놀고 싶어.

0: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어! 달림아, 갑자기 어디 가는 거야? 미안해, 밀크 약 챙겨줘야 할 시간이야.
1: 더 놀고 싶은데.
0: 이거 먹어야 얼른 나을 수 있어.
2: 밀크야, 왜 어디 아파?
0: 잠꼬대구나. 난 다리가 또 아픈 줄 알았잖아. 밀크야, 잘 자. 얼른 나와서 예전처럼 같이 뛰어놀자.

0: 밀크야, 이제 아프지 마.
1: 오, 많이 좋아졌는걸?
2: 정말요?
1: 그래, 달님이가 정말 잘 돌봐줬나 보네. 다친 데가 이제 다 나았어. 자, 그럼 깁스를 풀어볼까?
2: 네!
1: 어때, 밀크야? 이젠 안 아프지?
2: 우와, 정말 안 아픈가 봐요. 잘 뛰어다녀요.
1: 맞아, 다 나았나 봐. 달림아, 수고했어. 이게 다 달림이 덕분이야. 어? 달림이 의사 선생님?
2: 네? 의사 선생님이요?
1: 그래, 달림이가 2주 동안 선생님 대신 밀크를 잘 돌봐줘서 고맙다.
2: 밀크야, 그만해.
3: 달림아, 써니한테 전화 왔다.
2: 네? 뭐? 행복이가 힘이 없다고? 졸린 것 같기도 하고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좀 이상해. 그래? 알았어. 또 내가 나서야겠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식물엔
1: 답답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7: 뽀르고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8: 어서오세요 공주님.
7: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부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로 동안아라 키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워크.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0: 화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 개봉.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균형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아빠 저게 뭐야?
4: 글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EBS IN 포키젤?
7: 네.
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눈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 마을.

0: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하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너도 맛을 알 수 있지롱. 한번 볼래?

신기한 거 하나만 더 보여줘.

멋진 마술을 보여.

이런.

날 줄 모르는 거야? 걱정 마, 내가 알려줄게.

0: 좋아, 잘했어. 그래, 그래, 계속해봐. 진짜 잘하고 있어. 그래, 점점 더 잘하네. 더 높이 날아봐. 더 높이, 더 높이, 높이, 높이. 고마, 거기 있으면 안 되지. 비켜, 비켜줘.
1: 그럼 다른 방법을 써보는 게 좋겠는걸?

Oh.

먼저 날아야지. 떨어지면 안 된다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나라보라고 이렇게

귀염둥이 정신 차려야지. 이제 떨어진 게 없기다. 좋아, 시작. 높이 높이 높이 더 활활 날아가. 제일로 원하는 게 바로 이거라고. 하늘을 나는 거.

카드를 써보는 건 어떨까?

너희 지금 스프 만들고 있구나? 만드는 법은 알아? 운이 정말 좋네. 내가 알고 있으니까 알려줄게. 좋아. 뭐가 필요한지 한번 볼까? 아, 냄비 좋은데? 아주 멋진걸? 그럼 이건? 비트는 있어? 이 재료들을 다 구해와야 해. 그래야 맛있는 스프를 만들 수 있다고.

아, 아, 아.

넌 어떻게 됐어? 아니, 고기는 꼭 있어야 한다고. 곰한테 물어볼게. 먼저 끓이고 있어.

Thank you.

Mm-hmm.

이제부터 이건 우리 우주선이야. 발사 준비. 익, 조심하세요. 이제 출발합니다. 지구에선 이런 맛있는 걸 절대 못 먹을 거예요.

모험이 중간에 끊겨서는 안 된다고. 승무원, 어서 차로 돌아와요. 타버모드 작동. 어, 안 돼. 저 악어가 우리 물어버릴 거야. 어서 도망가자. 근데 왜 우릴 물지 않는 거야? 너 악어잖아. 아, 이가 아픈 거였구나. 울지 마.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이를 닦으면 이가 훨씬 건강해질 거야. 이렇게. 자, 아가씨,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당신이 개구리 공주님이셨군요. 개구리 공주님, 20급짜리 폭풍을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갑판왕을 위해서요.

바람이 강력하게 불어 식겁이나 됐습니다. 다시 잔잔해져 버렸는데? 저기 금붕어!

0: 지금 상상 놀이 중이야? 만세! 새로운 놀이가 생겼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꾸렁꾸렁 떠나요. 렛츠고.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준모란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0: 원더키드.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7: 우리 모두
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오, 팀이구나.
1: 안녕하세요, 아저씨. 집에 콩순이 있어요. 안녕.
0: 오늘 콩순이 할머니 댁 놀러 갔는데 곧 올 거야. 안에서 기다릴래?
1: 네.
0: 어? 여보세요? 네? 프로그램 오류라고요? 네네. 네,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잠시만요.
1: 무슨 일 있으세요?
0: 팀이야, 혹시 잠깐만 콩콩이랑 놀아줄 수 있니? 내가 지금 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 생겨서.
1: 네.
0: 어제만 해도 잘 들어갔는데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1: 뭐 하고 놀까, 콩콩아? 이건 멜빵이라고 하는 거. 아파, 콩콩아. 재밌나 보네. 안 돼. 바지 내려간단 말이야. 당기지 마. 안 된다고. 내가 졌다. 그렇게 재밌어? 왜 그래, 콩콩아? 왜 울어? 콩콩아, 울지 마. 이게 무슨 냄새지? 설마. 기저귀. 어딨지? 찾았다! 콩콩아, 내가 빨리 기저귀 갈아줄게. 일단 옷을 벗긴 다음 기저귀를 벗기고. 엉덩이를 닦아준 다음.

0: 줄게. 자, 됐다. 너도 배고프구나. 같이 맘마 먹을까?
1: 맘마!
0: 좋았어. 내가 분유 맛있게 타줄게. 고소한 냄새. 조금만 먹어볼까?

0: 작아졌지만 분유는 만들 수 있어. 잘 섞여라, 잘 섞여라. 됐다. 우와, 콩콩아, 이걸 다 먹어버린 거야? 내가 떡봉보다 더 맛있는 분유 만들었는데 한번 먹어볼래?
1: 예!
0: 안 돼, 분유 먹자.

0: 콩콩아.
1: 왜?
2: 아빠, 응? 오늘 티미가 콩콩이 돌봤어요?
3: 응.
0: 고마워, 티미야.

0: 드릴게요.
1: 고맙기도 해라. 티미는 정말 친절하구나. 지금 상태로는 들기 어렵겠는걸.
2: 걱정 마세요.
0: 됐다.
1: 그 쿠키 신기한데 먹자마자 원래대로 돌아오다니 마술 같아.
0: 마술은 아니고 제가 만든 사르르 쿠키예요.
1: 그럼 어떻게 돌아오는 거야?
0: 콩순이가 알려준 방법으로요.
1: 콩순이가?
0: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3: 티미, 안녕?
0: 안녕하세요, 아저씨.
3: 부탁할 일이 있는데 혹시 마을 사람들에게 뜨개질을 가르쳐줄 수 있을까?
0: 제가요?
3: 어제 마을 행사에 네가 떠준 이 가방을 메고 갔는데 너무 솜씨가 좋다면서 티미에게 뜨개질을 배우고 싶다지 뭐니.
0: 저에게 뜨개질을요?
4: 티미가 뜨개질 선생님이 됐다고? 멋지대!
0: 근데 한 번도 누굴 가르쳐본 적이 없어서 걱정돼. 연습해보자. 우리가 도와줄게.
2: 미용.
0: 안녕하세요. 티미, 왜 그래? 부끄러워서 작아질 뻔했어.
5: 뭐가 부끄러운데?
0: 박수 소리를 들으니까 부끄러운 것 같아. 티미가 등장하면 모두 박수를 칠 텐데.
5: 귀마개를 쓰자.
0: 우와, 아무 소리도 안 들려.
4: 다시 해보자.
0: 안녕하세요.
4: 와!
0: 뜨개질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안 부끄러운가 봐. 부끄러워.
5: 몸이 귀마개도 했는데.
0: 박수 소리가 아니라 모두 날 쳐다봐서 부끄러웠나 봐. 뭐? 내가 짜 만대를 쓰면 돼.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뜨개질 하는 거고요. 티미.
5: 자고 있어.
0: 깜빡 잠들었네.
4: 아하, 쓸만한 발명품이 생각났어. 단반경 해.

0: 이걸 쓰면 사람들 쪽을 안 보면서 뜨개질을 할 수 있어.
1: 뜨개질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코를 떠볼게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2: 힘이 잘하는데?
0: 내 전망경 헬멧 덕분이라고.
1: 이제 저를 따라해보세요. 코디? 이제 앞을 보려면 어떻게 해?
0: 옆에 버튼을 눌러봐. 각도 조절이 될걸?
3: 지미, 왜 그래?
4: 안경이 이상해. 너희가 엄청 크게 보여.
0: 전망경 헬멧에 앞을 보면 사물이 아주 크게 보이는 확대 기능을 넣었단 걸 깜빡했어.
4: 얘들아, 안녕.
3: 봉순아.
4: 무슨 일 있어? 아, 그랬구나. 걱정 마. 내가 부끄러움을 없애는 진짜 방법을 알려줄게. 부끄러움이 생기는 건 긴장을 해서 그래. 긴장을 풀어주면 사라질 거야.
5: 어떻게 푸는데?
4: 티미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럼 기분이 좋아져서 긴장이 풀리거든.
5: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 생각났어. 난 이 사르르 쿠키를 먹을 때가 제일 좋아.
6: 사르르 쿠키?
5: 응, 내가 만든 간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야. 사르르 녹아. 기분 좋아.
3: 돌아왔다.
4: 다행이야.
7: 이 사르르 쿠키만 있으면 뜨개질 교실은 문제 없겠어.
8: 그런 이 못된 외계인! 홍콩맨이 용사 찾겠다!
4: 홍콩맨! 조금만 더 힘을 내!
6: 홍콩맨 파이팅!
8: 종이의 혈로 안녕!
4: 홍콩맨이 이겼다!
9: 홍콩맨 진짜 멋있다!
4: 나도 영화에서 홍콩맨 같은 주인공 해보고 싶다!
7: 나도!
0: 그럼 직접 영화를 찍으면 되겠네!
4: 이야! 그거 재밌겠다! 그런데 영화는 어떻게 찍는 거야?
0: 영화를 찍으려면 배우 말고도 촬영에 필요한 카메라랑 모든 걸 지휘하는 감독도 있어야 해.
7: 그런데 우리는 카메라랑 감독이 없잖아.
0: 짜잔! 이 카메라로 멋진 영화도 찍을 수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4: 우와! 거기 최고!
2: 카메라는 있으니까 그 다음 감독은 누가 해?
7: 어? 큐리가 감독하고 싶다고?
3: 나는 큐리 옆에서 도와줄게.
0: 이제 주인공만 정하면 되는 건가?
7: 주인공은 내가.
4: 주인공은 내가 할게.
2: 나는 UFO 할 거야.
3: 그럼 외계인은?
7: 그럼 그냥 외계인은 내가 할게.
3: 규리 감독님, 준비 다 됐는데 이제 촬영 시작할까요? 레디 액션!
7: 이 지구는 이제 내 거다. 아니, 지구는 모두의 것이지. 왜?
3: 규리 감독님이 악당 외계인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래. 목소리도 크게 하고, 인상도 쓰래.
7: 이 지구는 이제 내 거다. 일부러 쓰러뜨린 거 아니야. 컷이야? 진짜 악당 외계인처럼 가짜 도시를 부숴보래. 부수라고? 같이 힘들게 만든 건데. 레디 액션! 지구는 내 거야!
4: 미안, 악당 외계인처럼 해보려다가.
3: 여기 사레르 쿠키.
0: 큐리 감독, 우리 다음 장면은 언제 찍는 거야?
2: 나도 계속 티미를 태웠더니 힘들어.
4: 나는 언제 나와? 계속 앉아만 있었단 말이야.
3: 큐리 감독님이 그냥 그대로 촬영한대.
1: 미용.
2: 몸이 살려.
4: 이 못된 외계인 슈퍼 검순이가 절대 용서치 않겠다. 검순이 레이저빔.
7: 나는 싸우는 건 잘 못하는데.
4: 왜 컷이야? 나 방금 검순이 빔 진짜 좋지 않았어?
3: 규리 감독님,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속닥속닥속닥.
2: 지금 뭐 하는 거지?
3: 영화 내용을 조금 바꿔서 공중이랑 지미가 둘 다 주인공 영웅을 하는 거야.
7: 정말?
0: 그럼 악당 외계인은?
2: 네, 내가 하면 되는 거지. 야호!
3: 레디 액션!
2: 지금은 이제 내 것이다!
4: 잠깐! 그렇게는 안 되지!
7: 슈퍼 콩순이와 슈퍼 티미가 용서하지 않겠다! 슈퍼 레이저 빔!
3: 그래, 이거지.

0: 무슨 일이니?
1: 어? 어? 코가 빨갛게 됐어요.
0: 아이고, 모기가 물었나 보네.
1: 언니, 이거 콩콩이다. 친구들이랑 바다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어?
2: 간지러워도 긁으면 안 돼.
1: 네.
3: 공숭아 놀자.
1: 얘들아 안녕. 여기 봐, 모기 물렸단 말이야. 밤나니까 더 간지러워. 긁고 싶다.
4: 바다에 가면 시원하니까 덜 간지러울 거야.
1: 그래? 그럼 빨리 가자. 가느라. 우와, 시원해. 진짜 하나도 안 간지러워.
5: 다행이다.
1: 어제 모기 때문에 못 잤더니 졸리네.
6: 고수야, 너 코가
1: 설마 또? 너는 못 참아. 저건 이제 빵꾸 모기 거기서.
6: 고수나 같이 가.
1: 내가 놓칠 줄 알고. 아, 뭐야,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4: 잠깐만 기다려봐.
7: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는 야간 투시 안경이 있지.
6: 안쪽에 숨었나 봐. 안 보여.
5: 강수야, 내가 플랜해 볼게.
8: 찾아볼게. 아, 이게 아니고, 어, 이것도. 어? 이건 어때?
1: 우와, 좋다. 고마워, 뭉치야.
4: 공수나, 위쪽.
6: 어? 나도 도울게.
4: 저기, 저기.
6: 왜 여기서 기절했지?
1: 어? 어? 냄새가 대단해.
6: 고맙다니. 칭찬 아니거든.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6: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7: 새콤달콤 너도 나도 피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피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피타젤리.
8: 우리 모두
9: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0: 얼리면 더 맛있어.
11: 와, 뽀로로 하우스다.
12: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13: 여긴 뽀로로방.
14: 안녕.
13: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14: 우리 집에 또 놀러 와.
13: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15: 아빠, 저게 뭐야?
16: 글쎄.
17: 다들 뭐 먹는 거지?
18: 이게 뭐예요?
1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8: EBS IN 포키젤?
19: 네.
18: 이젠 우리 아이들도 EBS

0: SIM 포키즈.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즈라 하세요.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줄무랑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2: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3: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4: 이거 교차 검증했나?
3: 네?
2: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4: 이거 기밀 아닌가?
3: 맞습니다.
2: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5: 이거 자네가 썼나?
3: AI가 썼습니다.
4: 그럼 출처를 써야지.
2: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4: 아, 이게 뭐야?
2: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4: 점심 뭐 먹을까?
2: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4: 아, 안 돼!
2: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4: 자네인가?
5: 아니에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킹킹.
1: 중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0: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3: 안녕.
4: 재밌게 공부해요.
5: 와, 놀이터다.
4: 빙글빙글 쌩쌩.
6: 정면 버스 개지면 놀이터.
7: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8: 내일 또 놀자.
9: 내일이 핑.
10: 오늘은 내가 요리사.
11: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12: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13: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14: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커피 구조대와 우주에서 온 강아지.
7: 정말 잘했어, 주마. 잡아볼 친구.

0: 어디 가는 거래?
1: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불렀나봐.
2: 외계인은 뭘 먹지? 맛있을까?
0: 어, 이거 갖고 가야지.
3: 안녕.
4: 바이바이.
5: 한 판 더 잡아볼 친구.
6: 저야.
7: 나.
5: 저건 내 거야.
2: 미안한데 난 좀 졸려서 배도 고프고 외계인은 뭘 먹지? 어? 어떻게 된 거지? 여긴 어디야? 너 아직 안 갔어? 외계인아. 내가 지금 거울을 보는 건가? 그래, 나도 반가워. 러블 더블? 근데 우리 어디가? 우와. 뭐? 한번 떠보라고? 우와! 나도 우주에서 뜨는구나. 이거 완전 신기해. 우와! 천장에 매달려 걷긴 또 처음이네. 어, 아니, 근데 잠깐만. 지금 배고파서 웃을 기운이 없어. 간식 먹게 너희 집 가자고? 좋지. 어딘데? 여기서 40만 광년 거리라고? 우와, 멀다. 차원이 다른 거리네. 어? 이게 너네 별이야? 엄청 큰 대리석처럼 생겼다. 우와, 이렇게 비행 접시 타고 다니면 재밌겠다. 뭐? 내가 이거 한번 몰고 날아보라고? 이런 건가? 우와! 이거 장난 아니다! 안 돼! 이걸 쓰면 조금 덜 아플 거야! 돌에 깔렸나봐. 내려가야 해. 근데 어쩌지?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아, 뭐야. 괜히 했어. 눈에 띄었네. 어쩌지? 어떡해. 맞아. 퍼피 구조대가 있었지.
8: 러블, 너 지금 어디야? 얼마나 찾았는데?
2: 그게 좀 멀리 와 있어. 한 40만 광년쯤 떨어진 별에.
8: 저...

0: 미안한데 신호가 너무 약해서. 방금 뭐라고 했어?
1: 나 우주야. 어떤 편에 갇혔어. 여기 친구를 도와주다가.
0: 어, 어쩌지? 신호가 끊겼네. 로보독, 비행기 본부를 몰고 와줘. 퍼피 구조대 비행기 본부로 출동.
2: 라이더가 부르다.
3: 더블은 안 와? 다솔은 또 왜 안 오지?
4: 조심해!
5: 원반을 잘못 밟아서 원망을 샀네.
6: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0: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왜냐면 이번엔 갈 길이 아주 멀거든. 러블이 어떤 외계 행성에 갔는데 지금 거기 갇혀서 못 나오나 봐. 그래서 이번 우주 구조 작전에는 체이스, 넌 야간 투시경으로 러블이 어디 있는지 좀 찾아줘.
6: 우주 경찰 체이스 출동.
0: 좋아, 한 명 더 필요한데. 로키, 네 집게발로 러블이 어디 끼어 있으면 좀 풀어줄래?
7: 어? 초록 에너지 출동.
0: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날아가자. 좋아 로보도, 이제 태양계 밖으로 날아가 볼까? 러블을 찾아야 하니까.
8: 배야, 많이 고프지? 나도 우주에서 먹는 간식 먹어보고 싶다. 우와! 비행기 본부가 왔어! 이렇게 보니 확실히 우주선 같네. 여기야! 나 여기 있어, 얘들아! 못 보고 가버리네.
0: 러블은 흔적도 없네. 잠깐, 저 노란색 익숙한데? 저거 러블 아니야? 체이스, 로키! 바로 출동하자!

0: 저 아래에서 움직이는 게 보여. 됐어? 찾았다? 러블, 뭐하다 여기까지 왔어?
1: 얘들아, 러블은 괜찮아?
0: 아, 그게 겉보긴 멀쩡해. 그런데 좀 이상한 소리로 짖는데?
1: 우주에서 너무 굶어서 목소리가 변했나? 밥 먹이면 괜찮아질걸?
0: 어.
2: 근데 뒷발이 바위에 끼어있어. 도와줄게. 집게팔!
0: 그물! 자, 올라타!
3: 얘들아, 내 말 안 들려. 나 여기 있어.

0: 러브리야.
1: 어? 쟤가 왜 저기 있냐? 어, 그럼 얘, 어? 어, 혹시 누구세요?
2: 얘는 러브리 아닌데? 얜 우주에 사는 러브리야. 러브리 둘이었나봐.
0: 우와, 러브리한테 쌍둥이가 있었네.
3: 저기, 얘들아, 아직 안 들려? 나 좀 살려줘.
2: 어, 러브리는 아직 저기 끼어 있었네. 얼른 러브리 구하러 가자. 스카이가 가서 비행 접시를 잡아줄래?
0: 우주를 가르는 스카이!
2: 로키랑 제이스, 주마는 러브리 저 비행 접시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줘.
3: 알았어? 얘들아! 와, 진짜 그리웠어.
0: 나도 네가 진짜라 기쁘다.
3: 로키, 체이스, 주마, 맞아서 고마워.
4: 바로 구해줄게. 집게팔!
5: 그만!
4: 자, 그물에 올라타.
3: 가자!
0: 왔다!
3: 고마워, 얘들아.

더블더블이 위험해. 꽉 잡아 동생. 형이 이 늪에서 건져줄게.

0: 고마워할 거 없어 동생. 우주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를 불러. 우주 간식이네. 어떻게 된 거지?
1: 뭐야, 낮잠 잤어? 원반잡기 더 안 해?
0: 난 됐어. 방금 꿈에서 비행 접시를 질리도록 봐서. 간식은 아무리 먹어도 안 질리지만.
2: 이런 귀염둥이.
0: 우와, 난 그냥 한번 해본 말이었는데. 잠깐, 혹시 설마?
1: 커피 구조대 광대를 구하다.
3: 알렉스가 우리가 만든 카드 좋아할까?
0: 그러게, 이제 마셜 발도장만 찍으면 되지.
1: 아싸, 내 차례.
0: 찍히긴 했다. 멋져.
2: 스카이는 아직 선물 준비 중인가?
1: 다들 주문.
4: 알렉스가 엄청 좋아하겠다.
3: 말을 뭐해, 얼른 포장하자. 그래야 생일 파티 가지.
1: 미안, 이거 내 이동장인 줄 알고 한숨 자려 했네.
5: 할아버지 최고! 생일 파티 진짜 멋져요!
2: 정말요, 엄청 재밌어요.
6: 이 정도의 감격하면 깜짝 선물 보면 기절하겠네. 내가 말한 깜짝 선물이 왔어. 인사해라, 도들스야.
7: 안녕하세요.
4: 어, 머리 조심!

0: 그것은 진짜 최고야.
1: 참나, 최고는 무슨. 어릴 때부터 난 보라색 조끼에 신사모자를 쓰고 다녔었지. 왜냐면 내 꿈은 언제나 광대가 되는 거였거든. 뭐야, 나도 광대하면 잘하는데 왜 그래. 다들 잘 봐. 저리가 어린 광대, 내가 진짜 광대쇼가 뭔지 보여줄 테니까. 야, 남의 코를 왜 훔쳐가? 이건 내 코야. 지금 나한테 꽃 냄새를 맡아보라고? 좋아, 예쁘니까 한번 맡아볼게.
0: 둘이 하니까 진짜 웃겨.
1: 나 안 해. 가자, 야옹이들. 자기가 광대면 다야? 뭘 믿고 저렇게 까불어. 행사차잖아. 행사차 한번 탄 게 내 소원이었는데. 잠깐 빌려 탄다고 무슨 일이나 생기겠어? 와우! 뭐야, 니들 뭔데 여기. 내 말. 야, 사과해. 좀 당황했지만 드디어 내가 평생 기다리던 순간이 왔어. 응? 내 꿈의 차. 야옹이들, 걱정만, 내가 구해줄게. 숨 좀 고르고 난 다음에 버피 구조대 불러줄게.
2: 펀딩어 시장님, 웬일이세요?
1: 고양이들이 나 빼고 요술차를 타더니 자기들끼리 도로 위를 달리고 있어.
2: 어, 안 돼. 잠깐, 저건 투드스 행사차인데 시장님이 왜 타세요?
1: 난 그냥 맨날 하는 행사 점검 좀 하려고. 따지지 말고 좀 구해줘.
2: 걱정 마세요, 펀딩어 시장님. 우리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3: 라이더가 부른다.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험딩어 시장님 네 고양이들이 행사차에 탔다가 자기들끼리 달리고 있대.
2: 불쌍한 고양이들 무섭겠다.
1: 우리가 구해주면 되지.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체이스. 넌 그물을 쳐서 저 행사차를 막아줘.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그리고 스카이는 체이스가 차를 멈추면 후크를 저 폐업 열쇠에 걸어서 당겨줘. 차가 또 출발하지 않게 말이야.
3: 하늘을 나는 스카이.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누가 내 고양이들 좀 안구해 주나?
1: 저 광대맨을 따라가자.
2: 우와, 할아버지 묘기 진짜 잘하신다.
3: 이렇게 잘 되다니.
0: 걱정 마, 야옹이들. 나 말고 또 누가 구하러 올 거니까.
2: 와, 하마터면 눈을 가릴 뻔했네.
1: 도우려던 거니까. 자, 저 가로등 사이에다가 그물을 치자.
4: 그물?
2: 그물을 피해갔어.
1: 차 시동을 꺼버리자. 스카이, 후크로 열쇠 좀 뽑아줄래?

0: 차 위에다 내려줄래? 조대수, 거기 열쇠를 빼!
1: 기름 같은 건 없어? 뿌리면 잘 뽑힐 텐데.
2: 위험해! 기름 때문에 지붕이 미끄럽나 봐.
1: 성공했어!
0: 정말 잘했어, 초대수!
3: 우리 양이들 다친 데는 없어. 그래. 살려줘. 난 또 왜 균형을 잘 잡는 거야.
0: 로키, 주마, 지원이 필요해.
4: 초록 에너지 출동. 해양 보정 주마 출동.
3: 위험해. 다들 비켜. 넘어 돌돌거려. 기차다.
0: 거의 다 왔어, 얘들아.
5: 앞이 안 보여.
0: 트렁크를 닫아야겠어. 주마, 튜브를 써볼래? 한번 해볼래?

0: 구해줘서 고마워, 퍼피 구조대.
1: 에이, 아니야, 고맙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우릴 불러. 이렇게.
2: 마셜, 넌 저 소리 알아듣지?
3: 뭐라 했냐면 멋진 광대 노릇을 해주신 험딩어 시장님한테 이 광대 신발과 트로피를 바치고 싶대.
4: 그래, 멋진 광대인 거 이제 알았냐? 내놔! 와, 완전 딱 맞네. 이제 보니 내 트로피도 근사하고 옷깃의 꽃 꽃까지 아주 섬세해. 웃지마, 안 웃겨!
0: 이렇게 멋진 생일은 태어나서 처음이야.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엔
6: 순한 길길,
5: 순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1: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12: 안녕, 수학 공부 착착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빠 저게 뭐야?
5: 씨.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제?
8: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10: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전략 별!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전략 100!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3: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4: 호비는 아프대요.
3: 그래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5: 시원해.
6: 언제나 신나는
3: 뽀로로 유치원.
7: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 놀이로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진동. 얼굴엔
2: 순한킹킹.
1: 진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마셜, 나도 그거 밀어봐도 돼?
1: 자, 해봐. 오! 어? 팔이 안 닿는데 어떡하지?
2: 로키, 이번에 새로 만든 장비를 시험해볼까?
3: 좋았어. 어? 만능 팔!
0: 우와!
2: 잘했어. 이제 본드만 발라주면.
1: 새 장난감이 됐네.
2: 안 돼, 조심해. 본드가 아직 덜 굳었어.
1: 진짜? 에구.
4: 아니, 이런 세상에 어쩜 이렇게 예쁠 수 있지?
5: 시장님도 보는 눈이 있네요. 제가 아끼는 튤립인데 정말 예쁘지 않나요?
4: 뭐래, 내가 예쁘단 건 따로 있거든요. 바로 이거지. 내 코수염.
5: 뭐? 코수염?
4: 조금 있으면 사진작가가 내 사진을 찍으러 이 동네로 올 거예요. 환상적인 코수염 잡지 표지 모델이 됐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멋진 코수염을 가진 사람은 또 없으니까.
5: 아우, 좋겠네요. 수염이 좀 삐뚤어진 것만 고치면 되겠네.
4: 하, 수염에 대해서 뭘 안다고. 살짝 기울어진 것 같기도 하네. 조금만 다듬지 뭐. 이거 여기 어디 제대로 켜는 게 있었는데. 훌마저 훌라당 깎이겠네. 아, 내 코수염 어디 갔지? 어디 갔니 내 귀염이? 아냐, 갖고 놀지 마. 내 코수염이야. 야옹이들아, 얼른 가져와. 얘들아, 설마 코수염이 없다고 날 못 알아보는 거야? 나잖아, 봐. 아, 됐거든. 나도 니네 말고도 다른 친구들 많단 말이야.
3: 계속 당겨.
0: 다 됐어.
1: 아싸, 이제 트럭이랑 분리됐다.
0: 진짜?
1: 어? 나 참.
4: 안녕, 나야.
2: 험딩어 시장님? 아니, 좀 어려지셨네요.
4: 아니, 들어봐. 내 귀요미가 나무에 걸렸어. 근데 손이 안 닿아.
2: 귀요미요?
3: 키우시는 고양이겠지.
2: 걱정 마세요. 퍼피 구조된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6: 라이더가 부른다!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험빙어 시장님네 고양이가 나무 위에 있대. 고양이가 맞긴 할 거야. 뭐 어쨌든 우리가 개를 내려줘야 해. 그래서 출동할 대원은 마셜. 소방차로 나무 위에다가 사다리를 대줘.
2: 준비 끝. 멍멍 소방관 작전 시작.
1: 그리고 체이스. 고양이가 떨어져도 다치지 않게 그물을 쳐줘.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급해 얘들아, 내 귀요미가 아직 저 위에 있어. 사진 잡고도 언제 올지 모르는데.
1: 걱정 마세요 시장님, 퍼피 구조대가 귀요미를... 저거 코수염 아니에요?
0: 당연히 내 코수염이지, 뭘 귀요미라 하겠어.
1: 아, 그래요 뭐. 좋아 마셔, 저기 있는 코수염을 내리자.
2: 바로 갑니다. 사다리. 이상하네, 여기 코수염이 두 개 있어. 하나는 움직여.
3: 받아줄게. 그만.
1: 역시 체이스야.
2: 일석이조였어. 안녕 애벌레야, 코수염이라 불러서 미안해.
0: 아, 뭐야, 내 코수염은 어쩌고. 보고만 있지 말고 얼른 쫓아가.
1: 걱정 마세요, 저희가 찾아볼게요. 스카이, 코수염을 들고 간 까마귀를 찾아줄래?
2: 스카이가 날아가신 법? 코수염이라고? 까마귀를 찾았어.
1: 이제 코수염을 챙겨올래?
2: 저 있잖아 까마귀야, 그 코수염 좀 돌려주면 안 될까? 그럼 딴 거랑 바꿀래? 코수염보다 더 좋은 걸로. 옥수수다! 집게팔!
4: 알아봐줘서 고마워.
2: 아니 아저씨, 그 수염 말고요. 뭐야, 저걸 어떻게 찾지? 딱 고르세요. 종이 코수염을 달까요, 아님 그냥이래요?
0: 아, 마음대로 해.
2: 대박이다, 진짜 수염보다 훨씬 멋져.
3: 어? 왜 보라색인데?
2: 내 맘이야. 대장 급해, 알아주시 트럭에 코수염이 붙었거든. 근데 트럭이 터널로 들어가 버렸어.
1: 숲으로 가셨을 거야. 지금 바로 갈게.
0: 서둘러 얘들아, 사진 작가님이 오시기 전에 꼭 코수염을 달아야 해.
2: 누구시지?
0: 아, 사진 작가님. 아니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어쩌면 좋아. 퍼피 구조대만 믿을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코수염을 가져와야겠어. 아빠가 갈게, 귀요미야.
4: 오늘따라 코수염이 더 멋진데?
3: 아저씨가 차를 안 멈추셔. 우리를 못 보셨나 봐.
1: 그럼 베틴한테 붙은 저 수염을 우리가 떼어내자. 마셜, 호스를 써봐.
2: 알았어, 코수염에 물을 쏴볼게. 아, 물대포 발사.
0: 더 이상 물난할 곳이 없을걸. 아니 진짜 요 그림 수염이 사람 비참하게.
1: 아, 시장님 잠깐만요.
0: 아, 됐어. 내가 우리 예쁜 코수염 찾는다는데 어쩔 거야. 다시 보니까 네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얘.
3: 동굴 안에 갇히셨어. 바위를 어서 치워드려야 해.
2: 우린 못 들어가는데 공을 깨우면 어떡해.
1: 아이, 걱정 마, 도움받으면 되지. 좋아 로키, 만능팔로 바위를 치워보자.
2: 어? 만능팔.
3: 시장님
2: 어서요.
0: 그럼 뭐해, 내 코수염은 아직 저기 있는데.
1: 바로 도와드릴게요 로키.
2: 알았어.
0: 내 코수염아. 얼마나 그리웠는데.
5: 짠, 어떠세요?
0: 하, 역시 환상적이야. 은혜를 어떻게 갚지 얘들아? 아, 정말 고마워.
1: 아니에요 시장님, 또 코수염이 날아가면
0: 널 부를게. 난 사진 찍으러 가야 해서.
3: 대장,
2: 그거 알아?
3: 사진 작가님이 우리가 마음에 들었나 봐. 우리도 같이 껴서 사진을 찍자셔.
0: 뭐? 너희는 코수염도 없는데 뭔 소리야?
5: 있는데요.
6: 자, 하나, 둘. 강아지 수염.
7: 강아지 수염.
0: 강아지 수염.
8: 커피 구조대와 유령의 집.
9: 이것 봐 얘야, 곧 있으면 축제가 시작해. 마지막으로 필요한 소품이 기차로 오고 있거든. 이번에도 신나게 놀아야지. 으스스한 유령의 집도 가고. 난 이렇게 깜짝 놀래키는 게 정말 짜릿하더라.
1: 얘들아, 축제 시작하기 전에 장난감 도마뱀 던지기 게임 연습 좀 해볼까?
10: 좋아.
11: 잘됐다.
12: 바로 해볼래.
3: 자, 잘 봐.
10: 아, 저렇게만 하면 인형은 금방 따겠다.
3: 내가 따면 러블 너한테 줄게.
10: 고마워. 근데 내가 직접 따볼래. 나 해봐도 돼?
1: 오, 그럼. 제자리에. 준비.
10: 어이구.
2: 저것 봐. 라이더가 상으로 마셔를 받았네.

저는 데리 X가 찍는 짜릿한 운동 영상이에요. 오늘 할 종목은요, 눈이 없는 스노우보드. 뭔 소리냐고요? 평범한 스노우보드에 세상에서 제일 미끄러운 물질을 더한 거죠. 바나나 껍질. 아, 아무도 이 생각을 안 했다는 게 느껴져요? 제가 바로 타볼게요. 더 가팔라야 하나? 이래서 헬멧을 썼죠. 껍질을 더 달아볼까요? 대박! 46개를 먹었는데 아직도 맛있네요.

0: 저게 뭐야? 기차가 끼었네? 하이, 버피 구조대 불러야겠구만.
1: 어, 안 돼. 또야. 제발, 그냥 한번 들어가줘.
2: 우후! 봤어? 방금 들어갔네.
1: 그래, 들어가긴 했네. 기분은 좋다.
3: 어? 어, 에드 아저씨, 별일 없으시죠?
4: 그게 지금 상황이 아주 안 좋아. 축제였을 짐들을 싣고 가다가 내 기차가 터널에 껴버렸지 뭐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3: 저희가 지금 바로 갈게요. 우리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5: 다이너마프리야!
2: 마션, 조심해!
6: 도마뱀 수염이 자랐어.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기관사 아저씨가 축제 물건을 기차에 싣고 오시다가 터널에 기차가 끼었대.
2: 어린이들이 알면 진짜 실망할 텐데.
3: 강아지들도 실망할걸.
1: 그러니까 저 기차가 축제장에 오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러블. 넌 기차가 지나갈 수 있게 드릴로 터널을 넓혀줄래?
3: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1: 그리고 로키, 넌 지게차로 축제 쓸 짐들을 차곡차곡 제자리에 쌓아줘.
4: 초록에너지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이제 마음이 놓이네. 아, 마을 사람들이 기다릴 텐데 빨리 해결해야 해.
1: 기차가 낀 곳만 알려주시면 돼요. 어, 바로 앞에 있었네요. 러블, 저 터널을 좀만 넓혀줄래?
2: 그래야 축제를 할 수 있지. 좋았어. 앙! 드릴!
1: 로키, 넌 저 심란한 짐을 잘 정리해서 기차가 터널을 지나가게 만들어줘.
3: 바로 갑니다.
0: 역시 우리 해결사들이야.
2: 이 정도면 될까, 대장?
1: 그래, 잘했어. 화물칸도 훨씬 깔끔해졌네.
3: 이제 하나만 더 올리면 돼. 얘들아, 와서 이것 좀 봐. 나 좀 봐, 꼬불꼬불해.
2: 나도. 라이더는 표정이 왜 그래?
1: 내 다리가 너무 짧아서.
2: 좀 짧으면 어때?
1: 이 정도면 됐어. 출발해볼까? 이대로 잘 고정되도록 우리가 붙잡고 있자.
2: 난 정리하고 갈게.
1: 에드 아저씨, 저희 다 탔어요. 이제 축제장으로 가시죠.
4: 바나나를 하나 더 먹을 거야?
3: 아, 좋은 생각은 아닌 듯. 와우, 그렇지! 내 든든한 미니 로켓 부스터! 이걸 달면 속도도 빵빵하겠지. 조심하세요, 살아주세요. 안돼, 나이자, 이러면 안돼. 이거 아니야.
1: 데니, 너 뭐해? 러블, 데니가 안 다치게 가서 도와줄래?
2: 바로 갈게.
3: 라이더!
1: 걱정 마, 로키. 바로 구해줄게. 스카이, 네가 로키를 좀 구해줘야겠어. 급해.
5: 스카이가 날아가신다.
3: 아, 이건 상당한 스포츠는 아닌데. 근데 뭐, 진짜 짜릿한 거 좋다.
2: 그런데 잠깐만, 저 상자가 데니를 칠 것 같은데.
3: 어우, 어쩌지? 앞은 나무 주성인데.
4: 짱이다. 근데 바나나를 너무 많이 먹었나?
3: 엄마야!
4: 재밌긴 한데 어디 가는지만 알면 좋겠어.
5: 왔는데 로키가 아직도 안 보여.
1: 참고로 로키는 거울을 타고 내려갔어. 어, 로키가 햇빛을 거울에 반사해주면 어떨까? 그럼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겠다. 로키, 거울로 햇빛을 반사해서 신호를 보내볼래?
3: 알았어. 일단 뒤집어 볼게. 집게팔. 이것도 재밌네. 이제 햇빛을 반사하자. 스카이, 내 신호 보여?
5: 그래, 딱 보여. 지금 바로 태우러 갈게. 아, 호크!
3: 중요, 스카이. 좋아, 천천히 올려줘.
5: 대장, 로키 구했어.
1: 어, 잘했어. 이제 데니만 구하자.
2: 축제장에 이거 갖다 놓으러 가자.
6: 방금 유령의 집 거울에 비친 거 봤니? 다리가 꼬불꼬불했지?
1: 저도 봤어요.
3: 난 상자 속 광대 보고 팔짝 뛰었어.
1: 어, 감사합니다.
0: 감사한 건 나지. 퍼피 구조대 아니면 축제를 못할 뻔했어.
1: 뭘요 아저씨. 혹시 또 기차가 어디 끼면 저희를 부르세요. 너희들 유령의 집에 들어가 봤어? 진짜 짜릿한데.
3: 아니야, 난 됐어. 지금까지 짜릿했는데 뭘 굳이 또.
7: 맞아, 바나나도 이제 됐고.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하게,
8: 진물엔
9: 덥덥한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직동.
1: 얼굴엔
4: 순한 킬킬.
1: 식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아빠 저게 뭐야?
7: 글쎄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8: EBS IN 포키제?
9: 네
10: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나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동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식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꾸룩꾸룩 떠나요. 리츠고 캠핑카.
5: 랄랄라 신나는 숲 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4: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5: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점심에
6: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저녁에
6: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0: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모험.
9: 가자 얘들아,
11: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0: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2: 이렇게 예쁜 트리도 만들고 멋진 선물도 받잖아.

0: 난 그게 제일 좋아. 나도.
1: 장난감, 장난감.
2: 달태야, 안 돼. 망가져.
1: 싫어, 싫어.
2: 안 된다니까. 저리 가서 놀아.
0: 달림아, 소원 카드는 안 달 거야.
2: 달아야지.
3: 우린 카드 준비 안 했는데.
2: 내가 특별한 카드를 준비했어. 크리스마스 소원을 녹음할 수 있는 녹음 카드가 있거든.
3: 녹음 카드?
0: 어떻게 하는 거야?
2: 내가 보여줄게. 안녕, 나는 달림이야. 자, 안녕, 나는 달림이야.
0: 우와, 신기하다.
2: 이번에는 진짜 소원을 빌어봐야지. 산타 할아버지, 이번 크리스마스엔 예쁜 캐릭터 자전거 선물로 보내주세요. 네, 꼭이요.
1: 사과, 사과.
2: 달콤아, 안 돼. 이거 사과 아니야.
1: 사과 줘, 사과 줘.
2: 사과 먹고 싶어? 이따가 엄마한테 달라고 할게.
0: 달림아,
2: 어?
0: 우리 카드 같이 만들자.
2: 응, 알았어.
1: 어? 어?
2: 나는 카드에다가 예쁜 스티커를 붙여야지.
3: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 스티커는 어때?
0: 우와, 완전 예쁘다.
2: 그치?
4: 달림아, 무슨 일이야?
2: 아, 달콩이가, 달콩이가!
4: 응? 달콩이가 뭐?
2: 엄마, 이것 좀 보세요!
4: 어떡해. 엄마. 달콩아, 뭐 하는 거야? 이게 잘 안 지워지네.
2: 달콩이, 너 나빠!
5: 달콩아, 언니 거에 막 낙서하면 안 되지. 빨리 언니한테 미안하다고 해.
1: 미안. 미안해.
5: 달림아, 달콩이가 아직 어려서 그런 거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4: 그래, 달림이가 언니니까.
2: 치!
3: 달콩이가?
2: 너? 달콩이 정말 미워. 어제도 트리 다 망가뜨리고.
3: 응? 그래도 귀엽잖아.
2: 아니, 하나도 안 귀엽거든. 맨날 내 거 다 망가뜨리고. 방해하고. 귀찮은데.
3: 나도 동생은 사양할래. 동생이 있으면 엄마 아빠도 나랑 조금밖에 못 놀아주잖아.
2: 맞아. 너인 좋겠다. 동생 없어서.
6: 자, 어? 오늘은 우리 가족 그리기를 해볼까요? 스케치북에다 가족의 얼굴을 그리는 거예요.
2: 그림 그리는 건 좋은데 달콩이는 그려주기 싫어. 엄마,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요!
1: 너구, 너구!
6: 우리 달콩이 너구리 인형이 좋구나.
2: 어? 저거 내 건데! 내 거야! 줘!
4: 달림아, 넌 이제 안 갖고 노는 거잖아.
2: 아니에요. 가지고 놀 거예요.
1: 너구, 너구.
4: 아니, 제가...

0: 방해하러 온 거지?
1: 나도
0: 안 돼! 얼른 가!
1: 달콤아,
0: 괜찮아?
2: 왜들 그래? 무슨 일이야?
0: 아니, 그게...
2: 달림아, 네가 그랬어?
0: 아니, 일부러 민 게 아니라...
2: 달림이, 너 정말 계속 이럴 거야? 아무리 달콩이 때문에 화가 났어도 그렇지, 계속 그렇게 못되게 굴면 어떡해?
0: 아니, 그게 아니라...
2: 언니가 돼가지고 그럼 되겠어?
0: 엄마, 나 아빠!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내 얘기 듣지도 않고... 맨날 나한테만 뭐라고 하고...
2: 뭐?
0: 나 언니 안 할 거야!
2: 달림아!

0: 그래, 크리스마스 소원이 바꾸는 거야. 산타 할아버지, 캐릭터 자전거 선물 말고 달콩이를 데려가 주세요. 저도 써니랑 별이처럼 동생이 없으면 좋겠어요.
1: 뭐? 달림이가?
2: 속이 많이 상했나 봐. 달림이도 아직 어린데 언니라고 맨날 양보하고 참으라고 했으니.
1: 어떡하지? 달림이 마음 풀어줄 방법 뭐 없을까? 똑똑. 달림이 자.
2: 달림아, 아직도 화났어?
0: 몰라요.
1: 그래, 엄마랑 아빠도 달림이 마음 알아.
2: 달콩이 때문에 속상한데 엄마가 달림이한테만 뭐라고 해서 정말 미안해.
0: 치.
2: 내일 우리 겨울 캠핑 가는 거 어때?
0: 겨울 캠핑이요?
1: 그래, 멋진 캠핑카에서

0: 있어.
1: 우와, 캠핑카. 좋아요.
0: 여보, 준비 다 됐어?
2: 어, 다 됐어. 달리마, 안전벨트 매야지.
1: 네. 아빠, 빨리 빨리. 늦겠어요.
0: 자, 그래 그래. 자, 그럼 출발해 볼까?
1: 출발! 출발!
0: 자, 출발!
1: 우와, 캠핑카 멋져. 우와. 침대도 있고 부엌도 있고. 크리스마스를 캠핑카에서 보내다니. 우와.
0: 아빠도 크리스마스에 캠핑은 처음인데 너무 멋지네.
2: 날씨도 좋고 말이야.
0: 자, 그럼 우린 본격적으로 크리스마스 파티 준비를 해볼까?
1: 우와! 재밌겠다. 그럼 준비하는 동안 저기 가서 놀아도 돼요?
0: 그래.
1: 달콩이도.

0: 어려서 위험해.
1: 싫어 싫어. 달콩이도 딸래.
0: 아이 참 위험하다니까. 이러면 나도 못하는데.
1: 아 맞다. 너구리다.
0: 넌 여기서 너구리 썰매를 끌어주는 게 좋겠다. 너구리도 썰매 타고 싶대.
1: 너구리 너구리.
0: 나도 이제 타러 가야지.
2: 자, 어? 안녕. 너도 썰매 타러 왔구나.
0: 아, 안녕.
2: 괜찮아? 난 올라가서 썰매 더 탈 건데 같이 가자.
0: 괜찮겠지? 그래, 같이 타러 가자.
2: 자, 하나, 둘, 셋 하면 출발하는 거야.
0: 오케이.
2: 하나, 둘, 셋. 맞아 맞아. 자 간다. 야호. 달리마 괜찮아?
0: 괜찮아. 엄청 재밌어.
2: 네, 엄마! 나 이제 가봐야 해.
0: 어?
2: 나중에 또 놀자.
0: 그래, 나중에 또 놀자. 어? 아, 맞다! 달콩이! 어? 어디 갔지? 달콩아! 달콩아! 어, 저건!

0: 다신 혼자서 가면 안 돼.
1: 잠깐만이다.

0: 달림아! 달콤아!
1: 엄마! 아빠!
2: 뭐야, 괜히 걱정했네. 둘이 이렇게 잘 놀고 있는걸.
0: 그러게, 역시 캠핑 온 보람이 있는걸.
1: 어? 우와! 불이 들어왔어요!
2: 우와, 정말 멋지다!
1: 아, 맞다! 달콩아, 어? 너 이거 가져! 너구이! 너구이! 이젠 네 거야! 언니, 고마워!
2: 예쁜 우리 딸들 메리 크리스마스!
1: 엄마 아빠도요. 달콩아 너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치료 썰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 썰.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퍼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9: 점심에
8: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9: 저녁에
8: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 수수기 가자.
11: 뽀로로 숲속 놀이터 꾸리지 마. 내 뒷장소
1: 2층입니다.
11: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1: 데이리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후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13: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12: 그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성.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식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어르신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알려드립니다.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세요. 날이 더운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외출 시 가급적 가벼운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와 양산을 챙겨주세요. 뜨거운 햇살로부터 몸을 지키고 몸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물병을 휴대하여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야 탈수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주세요.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이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예방요령 기억해주세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신나게 움직여볼까?
1: 함께 할 친구들은 손바닥을 쭉!
2: 홀짝! 좋았어! 딩동댕 친구들! 힘차게 우리 몸을 깨워보자!
0: 깨워보자, 깨워보자!
2: 자, 오늘도 신나게 몸을 풀어볼까? 먼저

0: 번개바늘처럼 쭉쭉 늘려보자.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0: 잘했어. 이번엔 두 팔을 멀리 쭉쭉 보내볼까? 하나, 둘, 셋, 넷.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0: 앞으로.
1: 둘, 둘, 셋, 넷.
0: 힘차게.
1: 여섯, 일곱, 여덟.
0: 잘했어. 이번엔 깍지 끼고 옆구리 운동 해볼까? 자, 하나, 둘, 셋, 넷.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0: 피틀기.
1: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0: 우린 준비 끝! 그럼 어디 한번 시작해 볼까? 오늘은 누구처럼 움직일래?
2: 잉? 여기는 쓰레기 버리는 데인데?
3: 그러게. 페트병도 버리고 캔도 버리고 종이도 버리고.
0: 그래, 오늘은 말이야 이렇게 따로 모아서 버리는 쓰레기를 몸으로 표현해보면 어떨까? 같이 해볼 사람!
4: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0: 홀짝쌤도 가져봤지!
2: 어디 봐요, 어디! 우와, 여기 종이도 있고.
0: 종이?
3: 이건 페트병.
0: 오, 페트병.
3: 여긴 캔도 있어요.
0: 우와, 캔도 있네. 하, 이 중에서 뭐부터 처리해볼까? 아하, 페트병. 비닐 포장을 떼어서 꾸긴 다음 통으로 쏙. 할 수 있나요?
3: 샤!
2: 빠지지, 빠지지, 빠지지, 빠지지, 빠지지, 빠지지, 빠지지, 빠지지.
3: 비닐을 떼고
2: 쭉 빠지, 빠지, 빠지지, 빠지, 빠지, 빠지, 빠지지.
3: 비닐 떼고 빠지, 빠지, 빠지, 빠지지, 빠지지.
5: 난 작게, 더 작게. 뿌지, 뿌지.
0: 자, 다음은 캔. 알루미늄 캔은 밟으니까 납작해졌어. 오, 할 수 있을까? 아이고, 완전히 다 구겨졌네.
5: 하리캔도 꾹꾹꾹꾹꾹꾹꾹.
0: 아, 재밌다.
5: 꾹꾹.
0: 자, 이제 종이만 남았네요. 오, 박스는 펼치고 접고 신문지도 착착 접어서 통에 쏙. 홀짝쌤은 커다란 박스종이 착착착착 접어서 슝.
3: 나도 착착착
5: 착착착착착착
0: 우리 친구 친구들도 어서 와요.
6: 샤샤 기다렸어.
4: 와, 우리 같이 하자.
0: 좋았어. 모두 홀짝 준비.
1: 하!

0: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 피그. 인형극 놀이.
1: 파파 가족이 큰엄마, 큰아빠 댁에 가고 있습니다.
2: 오늘도 형님은 점심 드시고 골아 떨어지시겠지. 늘 그러신 것처럼.
3: 여보, 당신 형님한테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요? 더구나 애들 앞에서요.
2: 사실이 그렇잖아. 형님은 점심을 잔뜩 드시곤 곧장 주무신다고. 집이 떠나갈 듯 코를 고시면서. 페파, 조지, 큰아빠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해라.
0: 알았어요.
1: 할파 가족이 큰아빠 댁에 도착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큰엄마, 큰아빠.
4: 어서 와라.

0: 어서 오너라.
1: 형님, 별거 없으셨죠?
2: 큰아빠와 아빠는 형제입니다. 클로인 팔팔한 조지의 사촌이죠.
3: 안녕, 클로이 언니. 어서와, 페파 조지. 들어가자, 뭐 보여줄게. 같이 가, 언니. 이게 뭔지 아니? 인형극 놀이 극장이야. 우리 아빠가 만들어주셨어. 와! 벌써 인형을 두 개나 만들었다. 이 인형 이름은 클로이야. 얘들아, 안녕. 난 클로이야. 그리고 이건 우리 아빠야. 큰아빠다. 안녕, 페퍼. 난 이 큰아빠다.
4: 클로이 언니, 조지랑 나도 인형 만들어보고 싶어.
3: 좋아.
2: 클로이가 인형의 눈을 그립니다.
4: 이건 내가 그릴래.
3: 좋아.
4: 내 이름은 페퍼야.
3: 조지, 넌 어떤 인형 만들고 싶니?
5: 공룡.
3: 공룡이라고?
4: 조지는 뭘 물어봐도 항상 공룡이라고 대답해.
3: 알았어. 우선 공룡 인형을 만들어줄게.
2: 클로이는 공룡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3: 뾰족한 이빨도 그려야지. 됐다. 우선 공룡 인형이다.
6: 얘들아, 점심 먹자.
3: 갈게요. 우리 점심 먹고 와서 인형극 놀이하자. 신난다.
2: 점심은 스파게티였습니다.
1: 오늘 스파게티는 진짜 맛있네요.
0: 정말 최고군.
7: 형제가 똑같으시네요.
8: 뭐든 비슷하더라고.
1: 무슨 말씀이세요?
0: 우리가 비슷하긴 천만에.
3: 페파랑 조지랑 저랑 인형극 놀이하기로 했어요.
7: 재미있겠다. 준비되면 불러라.
5: 네, 그럴게요.
1: 인형극 놀이라 재밌겠군. 그동안 스파게티나 더 먹을까?
0: 나도 좀 더 먹어야겠어.
2: 인형극 놀이가 시작됐습니다.
3: 안녕하세요. 전 클로이예요.
4: 그리고 전 페파예요.
3: 우와!
4: 공룡이다! 무시무시한 공룡이다!
3: 우와! 우와!
7: 어머나, 정말 잘들 하네.
1: 잘한다!
9: 넌 큰아빠다.
4: 안녕하세요, 큰아빠.
9: 페퍼 왔구나.
7: 당신하고 똑같네요.
0: 배를 너무 나오게 만든 것 같고.
9: 점심이 어찌나 맛있던지.
4: 큰아빠, 이제 고라 떨어지실 거죠? 집이 떠나갈 듯 코를 골면서요.
9: 그게 무슨 말이냐?
4: 우리 아빠가 그러시는데 큰아빠 주무실 때 집이 떠나갈 듯 코를 고신대요. 이렇게.
9: 허허, 네 아빠 말이 맞다. 난 그렇게 코를 골지.
7: 거봐요, 여보. 애들 앞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된댔잖아요. 걱정할 거 없어. 어차피 두 형제는 못 들을 테니까.
2: 아빠랑 큰아빠는 잠이 들었네요.
7: 누가 형제 아니라고 할까 봐.
0: 무슨 일이냐?
1: 인형극 놀이 벌써 끝났어?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진동.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줄무랑
2: 덕분만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조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큰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계란 제비 국민행동 요령 지진 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 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회의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회의는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회의는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

0: 죽고 말 거야.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균형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눈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산타 할아버지가 피곤한 이유.
9: 여기가 호빵이 호떡이네 집이로구만. 들키지 않게 조심조심 들어가야지. 아유, 아유, 꼈네. 아이고. 올해도 착한 일을 많이 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선물을 몽땅 준비했더니 무겁고 힘들고 피곤해. 아이고. 그래도 호빵이 호떡이 선물은 주고 가야지. 잠깐만. 이거는 그 호빵이 선물. 호빵이 안 잤니?
8: 그럼요. 저 착한 일 많이 해서 산타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선물 주러 오실 줄 알았거든요. 아 맞다, 산타 할아버지 오시느라 힘드셨죠? 응? 짜잔, 제가 간식 준비했어요. 간식 드세요.
9: 아이고 고맙구나. 안 그래도 출출했는데 말이야. 아참아참. 이거는 그 호빵이 선물.
8: 감사합니다 산타 할아버지.
9: 아이고 아직도 선물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아이고 피곤해서 어쩌나. 배달을 안 갈 수도 없고.
8: 어? 산타 할아버지 많이 피곤하세요?
9: 이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여기까지 걸어왔거든.
8: 에? 아이고 그렇구나. 아이고, 엄청 무겁네요. 이 무거운 걸 들고 여기까지 걸어오시다니.
9: 게다가 밖이 지금 엄청 추워.
8: 산타 할아버지 코가 루돌프처럼 빨개요.
9: 아 그래?
8: 추운 날 무거운 걸 들고 너무 많이 걸어서 피곤하신 건가?
9: 추운 날 무거운 걸 들고 많이 걸으면 왜 피곤한 거냐고. 왜.
8: 아이고, 호떡이.
9: 누가 호떡이야? 나는 그 산타 할아버지야.
8: 아이 그쵸. 아이 호떡일 리가 없죠. 아 산타 할아버지, 아 좀 쉬다 가세요.
9: 그래. 그럼 그럴까?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피곤하다.
10: 딱지.
8: 어? 피곤 딱지가 깜빡인다. 어? 산타 할아버지가 피곤해서 딱지가 깜빡이는 건가? 그렇다면 산타 할아버지가 왜 피곤한지 직접 가서 알아봐야겠어. 그럼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이야!
9: 호빵아! 호빵아!
11: 헛둘!
8: 어? 그 여기는...
11: 아! 또 피로물질이다!
8: 네? 피로물질이요? 제가요?
12: 피로 크리스마스!
8: 피로 크리스마스! 근데 너희도 피로물질이야?
13: 산타 할아버지가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선물을 배달하느라 바쁘고 힘들거든. 그래서 우리 피로물질들이 생기는 거라고.
14: 그래서 우린 더 힘들어. 너무 피곤해.
8: 근데 물질은 왜 나오는 거야?
13: 궁금하면 너도 일단 일로 와서 잡아.
8: 알았어.
14: 피로 물질이 더 생겨서 더 피곤해.
8: 저 금방 갈 거니까 피로 물질이 나오면 왜 피곤한지 좀 알려주세요.
14: 그거야. 산타 할아버지가 쉬지 않고 계속 걸으니까. 무거운 선물 보따리를 들고 계속 걸으니까.
9: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 주신다. 내가 울고 싶다. 선물은 무겁고 너무 춥고 갈 길은 멀고 다리는 아프고 이 선물은 언제 다 배달한담. 아유,
14: 아이고. 하나 둘.
0: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달콤한 포도당 먹고 산소 마시면서 파티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14: 산타 할아버지 오늘 밤 계속 걸을 건가 봐.
0: 산소 없지. 힘내서 계속 걸어가려면 산소랑 영양분이 더 필요하니까. 적혈구님, 여기 산소 좀 더 가져다 주세요.
14: 혈장님, 영양분 좀 가져다 주세요. 바로 에너지를 낼 수 있게 포도당으로 부탁드려요.
10: 적혈구,
14: 혈장.
10: 적혈구,
14: 혈장.
10: 적혈구,
14: 혈장.
12: 자자자, 포도당 왔습니다. 예. 잠깐만. 근데 벌써 또 포도당을 다 먹은 거예요?
14: 산타 할아버지가 계속

0: 받고 있어서 저희도 계속 움직이느라 다 먹었어요.
1: 산소도 다 먹은 거예요?
0: 네. 근데 이걸로 부족해요. 계속 걸어야 하니까 산소도 포도당도 더 가져다 주세요.
2: 더요?
1: 심장님한테 가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릴 텐데.
0: 부탁드려요. 빨리요.
3: 아예 알겠습니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가자, 적혈구.
1: 자케이그,
3: 혈장,
1: 자케이그,
3: 혈장,
1: 자케이그.
0: 아이, 적혈구님, 혈장님 아직 안 오시는데 어떡하지?
4: 그럼 하는 수 없지. 저걸 쓰자.
0: 글리코겐?
4: 그래, 저번에 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해뒀잖아. 글리코겐을 쪼개면 다시 당이 되니까 그걸 먹자고.
0: 좋았어. 얼른 쪼개서 먹고 힘내자고. 자, 으라차차차, 힘이 난다!
5: 피로 물질입니다.
0: 글리코겐 쪼갰대. 피로 물질이 나왔어.
4: 피로 물질이 나오면
5: 피로.
4: 피곤해지는데.
0: 아픈데.
6: 그러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계속 걸으니까
0: 힘을 내려면 당이 필요해서.
4: 근육에 저장해둔 글리코겐을 쪼개 먹었더니
6: 그래서 피로물질이 나왔다고요?
0: 그래, 그래서 근육맨이 더 힘든 거라고. 근데 혈장님, 적혈구님은 왜안 오시는 거지?
7: 비상, 비상! 날씨가 추워 산타 할아버지 체온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코세포 마을이 꽁꽁 얼고 있다.
0: 추워서 혈장님도 적혈구님도 코세포 마을로 가셨나?
4: 그럼 우리한테 못 오실 거야.
0: 아이, 그럼 계속 피로 물질들한테 시달려야 하는 거야?
8: 사 내가 빨리 가게 밀어줄 테니까 얼른 코세포 마을로 열을 데리고 가둬라.
3: 열을요? 다리 근육맨한테 방을 가져다 줘야 하는데.
1: 저도 산소 배달 가야 되는데요. 다리 근육맨들도 급하다고 했어요.
8: 코세포 마을이 더 급해. 이대로 뒀다간 코세포들이 꽁꽁 얼어서 산타 할아버지는 평생 루돌프 코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그래도 좋겠어?
6: 안 돼, 얘들아, 빨리 코세포 마을로 가자.
8: 빨리 가라!
6: 혈장님과 적혈구님이 코세포 마을에 가느라 여기 못 오신 거예요? 그럼 당은 어떡해요?
4: 어쩔 수 없지. 글리코겐을 또 꺼내 먹는 수밖에.
0: 안 돼. 피로 물질이 더 생기면 쥐가 날지도 몰라.
6: 쥐요? 그럼 산타 할아버지가 더 힘들어지잖아요. 선물 배달은 어떡해요?
9: 얼른 글리코겐 쪼개 드세요.
0: 먹을까? 말까?
9: 드시라니까요. 그래야 피로물질이 더 많이 나올걸? 그래야 피로물질들을 모아서 영양분이 넘쳐나는 간셰프 주방으로 가서 파티를 하죠.
0: 도저히 못 참겠다. 먹자, 먹어.
10: 간셰프님, 메리 크리스마스!
11: 메리 크리스마스! 야야야, 너희들 누구야?
5: 피로물질입니다.
6: 네, 저도요.
10: 피로. 피로.
3: 피로물질이 더 들어오잖아!
5: 야! 어서와!
11: 피로물질이 너무 많아. 내가 해독하지 못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엄청 피곤해 하실 텐데.
6: 간셰프님, 어떻게 해야 피로물질을 내쫓을 수 있어요?
11: 일단, 걷는 걸 멈추고 쉬어야 해. 쉬면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하지.

0: 물을 많이 마시면 피로 물질들을 오줌으로 내보낼 수 있어.
1: 산타 할아버지가 잘 먹고 잘 자면 좋을 텐데.
2: 그래야 자는 동안 이 간셰프가 이 녀석들을 내쫓지.
3: 간셰프들아, 붙잡아!
4: 예, 셰프!
5: 네, 알겠어요. 산타 할아버지한테 꼭 전해줄게요. 오, 피로물질 최고 딱지다! 빨리 가야겠어요.
2: 지금부터 피로물질 해독을 시작한다. 실시!
4: 예, 셰프!
6: 어? 호빵이 왔니?
5: 산타 할아버지! 무거운 선물 보따리를 들고 너무 많이 걸어서 다리에 피로물질이 생겨서 피곤한 거래요. 피로물질을 쫓아내려면 물부터 드세요.
6: 어, 물?
5: 네.
6: 물, 그래. 어, 좋구나.
5: 그리고 피로물질을 쫓아내려면 잘 먹고 잘 자야 한대요. 주무시고 가실래요?
6: 그럴 수야 없지. 피곤해도 선물 주러 가야지.
5: 우와,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6: 그래? 고맙구나, 호빵아. 아, 참, 친구들. 메리 크리스마스!
5: 비타민C 원정대의 탄생!
7: 누나! 누나, 나 먹었어! 먹었어! 나 먹었다고!
5: 먹어? 뭘 먹었는데? 혼자 먹은 거야? 씨!
7: 누나도 먹었잖아!
5: 내가? 나 안 먹었는데?
7: 우리 새 돼서 나이 한 살 더 먹었잖아!
5: 아, 난 또 뭐라고!
8: 아참! 어떡이 너, 새는 편식하지 말고.
7: 네, 누님, 여부가 있겠습니까?
9: 근데 누나, 나 다 잘 먹는데? 못 먹는 거 없는데?
5: 무슨 소리? 너 브로콜리 안 먹잖아. 파프리카도 안 먹고, 오렌지 키위도 안 먹고, 딸기 생크림 케이크에선 딸기만 쏙 빼서 생크림만 먹잖아.
7: 들켰네.
10: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5: 응? 어, 복주머니에서 소리가 난다. 어? 비타민C 원정대 딱지?
7: 응? 비타민C 원정대라면?
5: 브로콜리,
7: 파프리카,
5: 딸기,
7: 키위,
5: 오렌지!
7: 예! 비타민C 원정대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5: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
7: 어? 여기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더라?
5: 어? 어, 브로콜리! 아, 또 왜 울어?
11: 못 본 척 그냥 가줄래? 나 지금 말할 기분 아니야.
5: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나한테 말해봐.
11: 치! 생크림 케이크 위에 올라갈 정도로 사랑받는 딸기, 넌 평생 내 기분 모를 거야.
7: 누나, 누나, 응? 왜 그래? 무슨 일이야?
11: 어, 파프리카! 어, 너는 내 기분 알지?
7: 응? 내가 네 기분을 어떻게 알아? 잘 모르겠는데.
11: 에이, 파프리카! 아, 왜 그래? 너도 나처럼.
7: 먹기 싫어, 싫어!
11: 호떡이한테 무시당하고 외면받았잖아!
5: 그래서 속상해서 우는 거야? 울지 마, 브로콜리.

0: 싶은 건 나야. 호떡인 키위를 더 싫어할걸.
1: 아니야. 호떡인 오렌지 싫어하는지 오렌지.
0: 나만큼 싫어하겠냐. 파프리카, 너도 껴. 호떡이가 널 제일 싫어할걸?
2: 어? 나도? 아!
1: 아, 잠깐만, 잠깐만. 호떡이 딸기도 싫어하지 않나? 생크림 케이크 위에 딸기가 있어도 딸기만 쏙 빼고 안 먹잖아.
3: 어, 맞네, 맞아.
1: 어? 아!
4: 어? 어? 손님이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5: 새해를 맞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 왔어요.
6: 자외선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7: 야! 나 왔다. 피부 세포를 늙게 만들려고 왔지. 이렇게. 자, 우와.
0: 아이고, 늙어버렸네. 피부세포, 너도 조심해.
7: 나도 이리 와. 안 와?
5: 아, 네.
7: 그럼 내가 가지 뭐.
5: 아, 네. 오지 마.
7: 너도 늙게 만들어주마. 어?
2: 괴롭히지 마. 파프리카.
5: 괴물로부터 구해주셨잖아요.
2: 네? 제가 그랬나요?
5: 네, 파프리카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 고맙습니다.
8: 파프리카는 좋겠다.
5: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아, 또 나쁜 산소 괴물이 나타날까 봐 겁이 나긴 하지만.
2: 그렇다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같이 가시죠.
5: 역시 파프리카님 짱짱짱.
2: 가시죠.
0: 이럴 수가. 나는
1: 나도 복받은 지 얼마나 오랜지.
0: 나야말로
1: 브로콜리 키위 오렌지까지 다들 속상해하네.
3: 똑똑 오렌지님 계세요?
9: 어, 오렌지님!
3: 고맙습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1: 어, 복 받은 지 오렌지, 왜 주는 건지?
3: 오렌지님이 저희를 구해주셨잖아요!
10: 키위도 고마워! 키위도 새해 복 많이 받고!
0: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10: 키위가 날 구해줬잖아!
11: 세포다! 찔러! 찔러! 찔러!
3: 아, 참! 왜 이렇게 시끄러워?
11: 저기도 세포다! 찔러! 찔러! 찔러!
3: 찔러! 찔러! 찔러! 많이 찔렀다, 아이가!
12: 여기저기 감기 바이러스를 퍼뜨리자!
11: 이야!
1: 세포들이 쓰러져 있잖아. 오렌지라도 먹을런지.
3: 네?

0: 벌써 가셨네?
1: 어? 어? 뭐야? 왜 다시 살아난 거야?
2: 하! 오렌지 파워로 다시 살아났다! 어쩔래?
3: 좋아! 이번엔 진짜로 극장을!
4: 백현도님 도와주세요!
5: 잠깐! 감기 바이러스! 이 백혈구에 불꽃 초막을 받아라! 파파파파파파파!
3: 우리도 질 수 없다! 실라! 실라! 실라!
5: 아, 이런! 뭐야? 센 녀석들이잖아! 쓰러질 것 같아!
2: 쓰러지면 안 되죠! 이 키위라도 드세요!

0: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쓸모가
1: 혼란인 왕세자님 납시여!
2: 눈부셔! 눈부신 당신은 누구신가요?
1: 콜라겐 왕세자님이십니다.
2: 네? 콜라요?

0: 아, 브로콜리 고맙소.
1: 저요? 아, 진짜 저 찾아오신 거 맞아요?
2: 잊으셨어요? 우리 콜라겐 왕세자님을 구해주셨잖아요.
0: 콜라겐, 콜라겐. 아, 상처가 너무 깊어서 치료하는데 오래 걸리겠구나.
2: 예? 아니, 이러다가 바이러스라도 들어오면 어찌합니까?
3: 예? 어쩌기! 염증이 생기고 흉터만 남겠지 뭐!
0: 아, 진짜 무서워!
2: 우리 콜라겐 왕세자님 어떻게 내려보세요?
0: 에헴! 여기서 당장 나가거라!
3: 싫은데? 안 나갈 건데? 힘도 없는 게 어디?
0: 하! 내가 힘이 없게 왜 없니?
2: 아휴, 어떡하나.
1: 어? 아이고. 자, 힘 내세요.
0: 오, 힘이 난다! 그럼 일단 상처부터 치료하고.
3: 아니, 브로콜리가 닿기만 했는데 콜라겐 왕세자가 다시 기운을 차렸잖아.
2: 우리 콜라겐 왕세자님은 비타민C 좋아하거든.
0: 아, 브로콜리한테 비타민C 많은 거 몰라? 그래서 나 불끈 힘이 났다 이거야.
3: 그래서 뭐 날 쓰러뜨리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4: 배탈군님. 예, yeah! 바이러스 내 불꽃 주먹을 받아라. 팍!
3: 깨꽃아.
0: 아, 고맙소이다, 백혈구님.
4: 저 키위 비타민C 먹고 엄청 기운나거든요.
0: 어, 나도 브로콜리 비타민C 먹고 힘내서 상처를 치료할 수 있었는데.
2: 이게 다 비타민C 덕분인 줄 알아요.
0: 브로콜리 고맙소. 덕분에 호떡이를 구했소.
1: 제가요? 얘들아, 내가 호떡이를 구했대. 들었지?
5: 들었지.
0: 아, 그리고 아몬드 공주님이 전화라고 하셨소.
6: 비타민 C가 많은 딸기야. 네가 도와준 덕분에 내 몸에 있는 철분을 적혈구님께 드릴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5: 네, 아몬드 공주님.
0: 비타민 C를 주어 정말 감사하오.
2: 콜라겐 왕세자님, 피부세포를 팽팽하게 만들 시간이 옵니다.
0: 에이, 아니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 가자.
2: 에이, 가시지요.
0: 에헴.
7: 우와,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음식들이었다니.
8: 누나 누나, 나 앞으로 비타민C가 들어있는 음식들 많이 먹을 거야. 사랑할 거라고.
9: 오? 비타민C 최고 값지다.
10: 이제부터 비타민C가 필요하면 어디든 달려가는 우리는
11: 비타민C 원산대.
1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3: 지금 쟁여놓으세요.
1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5: 출동.
14: 얼굴엔
15: 순한 킬킬,
14: 중물엔
15: 덥덥한
16: 순하게 지켜줄게.
1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1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8: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TV.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모란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얘들아. 얘들아. 어? 아무도 없네. 뮤직박스 할 시간인데. 아, 어떡하라고 나 혼자 애들 없어. 안... 어, 뭐.
1: 친구들 기다리니까 먼저 할게요.
0: 그래요? 알았어. 예. 일단 그냥 갈게요.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것 뭐든지 뮤직박스. 아, 흥이 안 나. 애들이 없으니까. 아, 박스맨이나 만나보자. 박스맨! 어, 박스맨은 있었네. 응? 뭐야? 뭐가 이렇게 가벼워? 너무 가벼운데? 궁금할 땐 흔들어 보면 답이 나오겠지? 어떻게? 뮤직 박스, 뮤직 박스, 뮤직 박스. 어? 어? 와, 뭐지? 완전 신나는데? 잠깐만 볼까? 따라해 그림자? 이 박스 안에 그림자가 들어있나? 에이 설마. 아 그래도 한번 열어봐야겠다. 아 오늘은 나 혼자 연애. 하지만 열어볼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와, 상자에서 그림자가 나왔어. 어? 그림자가 따라하네?
1: 응? 그림자가 따라하네?
0: 따라하지 마세요.
1: 아, 따라하지 마세요.
0: 따라하지 말라고요.
1: 따라하지 말라고요.
0: 아, 야올라.
1: 따라하는 거 재밌는데. 그럼 데프콘 아저씨가 나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0: 그래요. 뭐든지 따라합니다.
1: 자, 준비.
0: 자, 준비.
1: 시작.
0: 시작.
1: 쿵짝쿵짝.
0: 쿵짝쿵짝.
1: 쿵쿵짝짝.
0: 쿵쿵짝짝.
1: 쿵심심짝.
0: 쿵심심짝.
1: 쿵쿵짝쿵쿵짝.
0: 쿵쿵짝쿵쿵짝.
1: 쿵쿵짝심짝.
0: 쿵쿵짝쿵쿵짝.
1: 쿵쿵짝쿵쿵짝.
0: 아, 놀리지 말라고요. 다시 한번.
1: 쿵짝쿵짝.
0: 쿵짝쿵짝.
1: 쿵쿵짝쿵쿵짝.
0: 쿵쿵짝쿵쿵짝.
1: 오, 잘하는데요.
0: 오, 잘하는데요.
1: 또해요, 또.
0: 또해요, 또. 아니고, 에, 또요? 아, 나 너무 지쳤는데. 아, 지유랑 정혜비는 왜 안 나오는 거야? 얘들아! 얘들아! 어디 있어?
2: 왜요?
0: 아, 이제 오면 어떡해. 얘들아, 이리 와. 자, 얘들아, 인사드려. 뭐든지 따라하는 그림자야.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5: 따라하지 마요!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야, 정말 똑같이 따라하지.
4: 그래요.
0: 그림자님, 우리 지유 정엽이도 엄청 잘 따라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이번엔 지유랑 정엽이랑 한번 해봐요. 저는 잠깐 좀 쉴게요.
1: 저는 잠깐 좀 쉴게요.
0: 어? 아닙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나도 할게요.
1: 준비.
0: 준비.
1: 시작.
0: 시작.
1: 쿵쿵쿵짝.
3: 쿵쿵쿵짝.
1: 쿵쿵짝짝.
3: 쿵쿵짝짝.
1: 쿵짝쿵짝.
3: 쿵짝쿵짝.
1: 쿵짜심짝.
3: 쿵짜심짝.
1: 쿵심심짝.
3: 쿵심심짝.
1: 짝쿵짝쿵.
3: 짝쿵짝쿵.
1: 짜짜심쿵.
3: 짜짜심쿵.
1: 쿵짜심짝.
3: 쿵짜심짝.
1: 쿵쿵 짜심 짜.
2: 쿵쿵 짜심 짜.
1: 짜 짜심 짜.
2: 짜 짜심 짜.
1: 나도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뿅!
0: 어?
4: 어디 갔지? 어디 갔어?
0: 어? 어디 갔어?
4: 어딨어?
0: 그림자야?
4: 어, 그림자야!
3: 정해진
0: 그림자다. 어딨지?

0: 어린이 여러분 안녕.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것 뭐든지 뮤직 박스. 와우. 얘들아 오늘의 박스는 뭘까? 박스맨을 한번 불러주겠어?
1: 네. 박스맨.
0: 박스맨.
1: 길어요?
0: 뭐라고 글씨가 써 있는데. 오, 이 박스에 뭐가 들어있어요, 박스맨? 아, 말해줘요. 박스맨! 아, 말도 안 해주고. 언제 박스맨이 말하는 걸 들을 수 있지? 그래요, 알았어요.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어디 보자. 뭐라고 써있냐? 길러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한번 맞춰봐봐.
1: 긴 막대?
0: 긴 막대? 잠깐만, 이게 긴... 박스가.
1: 어, 책상 아닐까요?
0: 긴 책상? 긴... 네, 아저씨도 너무 궁금하니까. 그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 이거 아저씨가 먼저 한번 봐볼게.
1: 네.
0: 자, 아저씨가 먼저 한번 볼게요. 진짜 기린이 끔찍! 아우가 나오면 어떡하지? 아우도 길지. 아저씨가 먼저 한번 볼게. 자. 아. 이거구나. 이거 완전 길지. 자, 얘들아. 오늘은 바로 수수 깨끼. 아, 미안. 침찍했다. 자. 자. 그럼 아저씨가 지금부터 퀴즈를 낼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정답을 알면 외쳐 주세요. 아셨죠?
1: 응.
0: 좋습니다. 첫 번째 퀴즈!
1: 첫 번째 퀴즈!
0: 동글동글하고 보들보들하고 푹신푹신해.
1: 에? 에? 근데 왜 푹신해? 그런 건 없어?
0: 있어. 아저씨 볼처럼 동글동글하고.
1: 아!
0: 아니 모르겠어?
1: 몸이요?
0: 뭘 것 같아? 아직 모르겠어? 정답을 아는 사람 외쳐주면 돼. 자, 그러면
1: 두 번째.
0: 조금 어려운 것 같으니까
1: 두 여러분들도 번째. 같이 알아봐요.
0: 어머, 국민 MC다. 어머, 똑똑해.
1: 두 번째.
0: 그래요, 여러분들도 아저씨가 내주는 퀴즈를 듣고 정답을 말해주세요. 자, 두 번째 퀴즈. 이건 따뜻한 옷이 되기도 하고 목도리가 되기도 하고 장갑이 되기도 해. 모르겠어? 뭐든 얘기해봐.
1: 여러분들은 찾아봐요. 전 아예 모르겠어요.
0: 아, 여러분들은 찾아보세요. 아이들은 아직 모르겠대요. 좋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세 번째 힌트 나갑니다. 이거는 똘똘 이렇게 뭉쳐있을 때도 있고 길게 풀어져 있을 때도 있어. 길게 풀어져 있을 때도 있고. 어?
1: 반죽?
0: 반죽? 어? 어? 반죽도 그렇지. 어? 자, 잘 들어. 그러면 네 번째 힌트를

0: 아저씨가 알려줄게. 자, 여러분, 네 번째예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어. 얘는, 아우, 이게 너무 결정적인데. 얘기해줄까? 이거 아면 분명히 맞출 거야. 자, 얘는, 바늘하고 친구야. 바늘.
1: 실?
0: 어?
1: 실이래, 실.
0: 실? 실? 실 같아?
1: 네.
0: 실 같은 사람들, 확신에 차게 소리 질러!
1: 예!
0: 자, 너희들은 실 같다고 했지만 아저씨는 다섯 번째 힌트를 준비해 줄게.
1: 아니죠, 아니죠. 진짜 자, 아니죠.
0: 이건 진짜 결정적이야. 이건 정말 결정적이야. 다섯 번째. 정엽이 지우 말대로 실은 실이야. 근데 따뜻한 실이야.
1: 탄실.
0: 맞아요. 바로 이거는. 이거. 바로 탄실. 예쁘죠?
1: 네.
0: 여러분들. 아저씨 말이 맞지? 야, 그러면 얘들아, 이게 털실이잖아. 네. 이 털실이 얼마나 긴지 우리 한번 알아볼까?
1: 네.
0: 자, 그럼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자, 봐봐. 여기 서 있어봐. 아저씨가 저쪽까지 한번 가볼게.
1: 네.
0: 자, 준비 간다. 네.

0: 돌아라.
1: 이번엔 이쪽으로 한 바퀴 돌아요.
2: 아, 한 번 더 갈게. 잘 봐. 너무 길다, 그지?
1: 네.
2: 굉장히 길어. 잘 봐.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저씨가 들고 있을 테니까 너희가 이번에는 한번 갔다 와.
1: 네.
2: 알았지? 자, 준비됐어요?
1: 네.
2: 갑니다. 그럼. 시작.
3: 무엇이 될까? 아, 첼로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0: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Music Box. Music Box. 뭐든지 Music Box.

강도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화봄. 어허, 이거 큰일이구먼. 아아, 아이코 테스터.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마을이장 펭수여요. 지금 가뭄이 발생했어요. 가뭄으로 말하자면은 최근 6개월 동안의 누적 강수량이 평균보다 35% 이상 줄어들면서 건조함이 지속되는 건데요. 때가 때인 만큼 모두 힘을 모아 가뭄에 대처해야겠지요. 아니 하나 농업용수가 뚝 떨어졌다. 이럴 땐 다들 아시죠? 지하수나 주변 하천수를 끌어와서 사용하는 것이 방법이죠. 수로나 양수기는 항시 점검하시고요. 애기 중지 키워낸 농작물이 삐쩍 발라버리는 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수분이 다 날아가지 않게 볕집이나 비닐을 덮어주는 건 뭐 기본이죠. 어부쩌록 가정에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요. 물이 부족한 시기인 만큼 물 절약은 필수여요. 설거지나 빨래, 샤워할 게 애끼고 또 애끼자고요. 제한 급수 날이 정해지면 미리미리 식수를 준비해 주세요. 아차! 어? 이거 빗방울 아니야? 야, 이거 드디어 비가 오는구만. 반갑구만, 반가워요. 반갑구만, 반가워요.

0: 아! 될까? 빠르게 빠르게 달려라. 부릉 부릉 붕붕붕 챔피언은 쏠.
1: 이겼다. 밖에 나가서 해보자. 좋아. 이번에는 내가 이길

0: 저기 어때?
1: 자동차경주를 해볼까? 모두 다 출발 준비해. 부릉부릉 붕붕붕 부릉 슝슝슝. 신나게 신나게 신나게 누구보다 더 빨리 달리자 달리자 달리자.

0: 여기에서도 하자.
1: 좋아.
2: 자동차 정주를 해볼까? 모두 다 출발할 준비해. 부릉 부릉 붕붕붕 부릉 슝슝슝. 누가 1등이 될까? 빠르게 빠르게 달려라. 부릉 부릉 붕붕붕 챔피언은 도레미 프렌즈.
0: 도착! 우리 이번엔 다른 곳에서 해볼까?
1: 좋아!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2: 또.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0: 자, 쳤다!
1: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2: 다요? 그건 안 돼요!
3: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2: 네!
3: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유후보네.
2: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3: 그럼 모두 안녕.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점 업종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주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워험.
9: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 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 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 젤리
3: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5: 얼리면 더 맛있어.
6: 뿌르르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7: 어서오세요 공주님.
6: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르 동안아라 키스.
8: 노래보다 키가 작으면 키가 크고 싶다.
9: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1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출동.
12: 얼굴엔
13: 순한 킹킹.
12: 줄무랜
13: 덥덥한
14: 순하게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본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초,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우와, 그럼 이제 걱정 끝! 제 아니라 어? 고양이한테 들키면 진짜 진짜 안 된다고! 나 얼른 숨을래! 몰래 몰래 숨을래!
0: 자, 우리 다 같이

0: 나쁜 고양이.
1: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2: 어? 그게 있냐?
0: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0: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귀여워.
1: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2: 좋다냐? 신난다냐?
1: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잘했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1: 같이 가자.
3: 안녕.
1: 재밌게 공부해요.
2: 와, 놀이터다.
1: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방. 스쿨버스
4: 내일 떠나자.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모험.
4: 가자 얘들아,
1: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화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밀크 바틀스.

0: good idea.
1: What is it? What?
0: A house.
1: A house?
0: Yes.
1: House.

It's a pig. Pig. Pig. It's a pig.

0: What's that sound? Draw it, Miss Pen.
1: Draw the sound?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키가 크고 싶다.
4: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5: 우와, 뽀로로 나왔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6: 안녕.
5: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 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7: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엔
10: 순한 킬킬.
9: 중물엔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1위 국민행동 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팽창주비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이봐, 도도 탐정 머핀만을 찾아보자. 어, 수상한 카드 발견. 어? 어디? 머핀맨 화살표? 화살표를 따라가 보자.
1: 머핀맨은 하나요, 도레미 섬에 있어요.
2: 우와, 화살표야.
0: 어? 저게 또

0: 찾고 있어.
1: 나도 찾고 있어.
2: 어디로 가야 할까?
0: 여기서 만났으니까 다른 화살표를 찾아보자.

0: 맞아요.
1: 와우.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주물엔
2: 똑똑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자, 스키를 타볼까? 싱싱. 우와, 재밌다. 난 또 탈래. 자, 올라가 볼까? 올라가는 건 너무 어려워. 눈 위를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 우와! 스노우몸이다! 우와! 눈 위를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 나 스노우몸을 탈래! 우와!
3: 스노우몸!

0: 멋지다, 너무 멋져. 우와, 와 진짜 멋지다. 우와, 요한님, 요한님, 저 스노우몹을 타고 싶어요.
1: 어, 탄다면?
0: 네, 맞아요, 저 탄다면이에요. 저 스노우몹을 태워 주실 거죠?
1: 네, 지금 순찰이 끝났으니까 제가 태워 드릴게요. 타세요.
0: 우와.
1: 자, 준비됐죠? 자, 출발. 네,
0: 출발.

0: 분위기가 상황실이구나. 어, 요한님, 요한님. 저 스노우모빌 너무 재밌어요. 한 번만 더 타게 해주세요. 한 번만.
1: 스노우모빌은 스키장에서 스키를 이용하시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탈 수가 없어요.
0: 아, 그렇구나. 아, 죄송합니다.
1: 어, 하지만 일일 구조요원이 되면 탈 수 있는데 한번 일일 구조요원을 해보실래요?
0: 아, 일일 구조요원이요? 해볼래요! 해볼래요! 시켜주세요!
1: 그러면 간단한 응급처치를 연습해보고 같이 출동합시다.
0: 네, 알겠습니다.
1: 슬로프에서 팔을 다치신 분들한테 사용하는 도구인데 간단하게 팔을 대고
2: 쉬고
0: 어, 괜찮으신가요?
1: 아유, 간단하게 잘 고정된 것 같아요.
0: 아, 몇 점 주실 건가요?
1: 아, 한 90점?
0: 아, 감사합니다!
1: 자, 아픈 다리는 살짝 들어서 주시고, 살짝.
0: 살짝 들어주세요.
1: 자, 부목을 대신 다음에 위쪽부터 하나 대주고,
0: 네.
1: 아래쪽 붙여주고.
0: 네. 자, 괜찮으신가요?
1: 아, 괜찮습니다.
0: 아, 잘 고정됐나요?
1: 네, 잘 됐습니다.
0: 아, 이거는 몇 점 주실 건가요?
1: 이거는 95점.
0: 아,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출동해도 되겠습니까?
1: 예, 출동하셔도 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3: 테슬라 사람씨 도착하십시오.
1: 송신하세요.
3: 싱글 슬로프 부산지 발생했습니다. 출동 바랍니다.
1: 네, 출동할게요.

0: 그냥 넘어졌어요.
1: 네, 제가 조금씩 움직여볼게요.
2: 아, 아. 이럴 때는 부목을 해서 의무실로 옮겨야겠죠?
3: 예, 맞아요.
4: 세신범대원.
5: 세신범대원.
6: 동시에 쇼 베트남 사무실입니다.
5: 핑크슬로퍼 하단부로 퀸트 토박원 이동만함.
6: 핑크슬로퍼 하단부 킥스프린트 토박원 이동 확인했습니다.

0: 자, 다리 쪽 부상자예요, 다리 쪽.
1: 우와, 다행이다, 다행이야. 그런데 아까 출동할 때 보니까 스노우모빌이 엄청 빨리 올라가던데 스노우모빌은 어떻게 눈 덮인 산길을 그렇게 빨리 올라갈 수가 있는 걸까?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2: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스노우모빌. 눈 위에서 빠르게 달릴 수 있게 만들어진 이동수단 중에 하나야. 경주를 하기도 하는데 최고 속력은 시속 약 200km까지도 낼 수 있어. 스노우모빌은 이렇게 앞에는 스키, 뒤에는 콤바인이나 탱크처럼 무한궤도가 달려있지.
1: 무한궤도? 아하! 탱크나 콤바인에 달려있던 그 무한궤도!
2: 맞아! 여러 개의 바퀴를 하나의 트랙으로 감싸서 땅바닥을 움켜주는 힘, 접지력을 높인 바로 그 무한궤도! 그런데 스노우모빌은 눈 위에서 달려야 하기 때문에 트랙의 겉에 달린 날이 더 길어서 눈을 더 꽉 움켜쥐고 달릴 수 있어. 이것 봐! 탱크나 콤바인보다 훨씬 길지?
1: 아하! 그렇구나! 그런데 스키는 왜 달려있는 거야?
2: 엔진에서 힘을 보내면 무한궤도가 그 힘을 받아서 스노우모빌을 움직이게 해주지만 방향을 빠르게 바꿀 수는 없어. 그래서 스키가 필요한 거지. 이렇게 핸들을 꺾어주는 대로 스키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빠르고 안전하게 방향을 바꾸면서 눈길을 달릴 수가 있지.
1: 아하! 스키와 무한궤도의 결합으로 눈이 덮인 산길도 안전하고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구나.
2: 맞아, 바로 그거야.
1: 이제 스노우모빌이 왜 스키장에서 구조차로 쓰인지 알 것 같아.
3: 탄다맨, 이제 순찰 시간이에요. 빨리 오세요.
1: 아, 탄다맨, 출정!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뉴스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우리 정리할래?
1: 어떻게?
0: 색깔별로 상자에 넣자.
1: 빨간색,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박사님,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요?
2: 외계인이 나타났나요?
3: 그래서 이따 뭐 먹을까? 피자?
0: 친구랑 약속이 있으신가 봐.
3: 에이, 고기 먹자, 고기. 이따 전화할게. 빠이. 요정들, 미안. 통화 좀 하느라.
1: 아닙니다. 친구랑 뭐 맛있는 거 드시나 봐요?
3: 뭐, 친구가 아니라 우리 엄마.
4: 예? 엄마요?
0: 박사님, 방금 어머니께 반말을 하신 건가요?
2: 어머니께는 존댓말을 하셔야죠.
1: 실망입니다, 박사님.
3: 부끄럽구만. 이게 다 어릴 때 버릇이 잘못 들어서야. 내가 어릴 때 엄마한테 이랬어 저랬어 하고 반말을 했거든.
0: 박사님, 힘내세요. 이제라도 어머니께 존댓말을 쓰도록 노력하시면 되죠.
2: 맞습니다, 박사님.
4: 파이팅!
3: 파이팅! 그런데 나처럼 어른들께 존댓말을 하지 않는 어린이가 있어.
4: 저런.
3: 그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요정들, 당장 출동이야.
4: 지금 대상 조사.
5: 이 사건은 저기 보이는 홍나정 어린이로부터 시작되었다.
6: 흘렸다. 선생님.
7: 나정이 왜요?
6: 나 우유 흘렸어.
7: 나정이 우유 흘렸구나. 선생님이 닦아줄게요.

0: 알았어요. 아유, 근데 나정아, 선생님한테 얘기할 때는 옷도 닦아주세요 하고 존댓말 하는 거예요. 알았죠?
1: 응? 야, 응이 뭐냐? 네, 이래야지.
2: 알았어. 선생님, 빵 더 있어?
0: 빵 더 없어요.
2: 에이, 빵 더 먹고 싶었는데.
3: 그런데 나정이가 어른들께 존댓말을 하지 않는 것은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였지.
4: 어머, 너 나정이지? 아유, 많이 컸네.
2: 누구야?
4: 나 전에 나정이 옆집 살던 효진 이모 기억 안 나?
2: 어, 기억 안 나.
5: 나정아, 우리 이거 하고 놀래?
2: 좋아. 아줌마, 나 갈게.
4: 가자.
2: 그래.
4: 에휴, 애가 키만 컸지. 말은 아직 애기처럼 하네. 아니, 7살인데 존댓말도 할 줄 모르고. 아휴.
2: 받아라!

0: 오늘은 또 어떤 어린이를 괴롭혀볼까? 어? 뭐야? 이 누구야?
1: 아, 공 여기 있네.
0: 이봐 어린이, 그거 조심해야지. 내가 공에 맞았잖아.
1: 아, 미안.
0: 미안? 이봐 어린이, 너 지금 이 악당 아저씨한테 반말한 거야?
1: 아, 아저씨 악당이구나. 악당이면 반말해도 되는 거 아닌가?
0: 뭐야? 그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악당 아저씨한테 반말하면 안 되지. 존댓말로 다시 말해봐.
1: 싫은데?
0: 뭐야? 이봐 어린이! 좋아, 그렇게 나오시겠다. 어른한테 반말하는 어린이, 오늘은 바로 너다. Yeah.

0: 네, 나정이가 자꾸 선생님께 반말을 한다고요?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선생님,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죄송해요. 네. 네네, 들어가세요. 네.
1: 홍나정! 선생님이 또 전화하셨어! 너 계속 그렇게 어른들한테 반말할래?
2: 아니?
1: 아니가 아니라 아니요! 존댓말이 어려우면 말끝에 요를 붙이면 돼. 좋아요, 싫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알았니?
2: 알겠어.
1: 또 요를 붙여야지. 다시 해봐.
2: 아이 참,

0: 됐지?
1: 되긴 뭐가 돼? 요를 붙여서 말해야지. 알겠어, 요! 이렇게 다시 해봐. 아,
0: 알겠어.
2: 어? 뭐지? 왜 입에서 요가 안 나오는 거야?
1: 홍나정! 알겠어, 요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2: 어, 어려워. 엄마, 그 말이 입에서 안 나와.
1: 아니, 이들
3: 어머, 전화 왔네.
1: 네, 여보세요.
3: 어머,
1: 아, 네.
2: 이상하다. 알겠어, 요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왜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야?
4: 왜긴, 내가 너의 요를 뺏어서 존댓말을 할 수 없게 만들었으니까. 카카카카카카카카.
1: 네, 할아버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나정아, 너 기억나? 아, 너 왜 다섯 살 때 시골 가서 만났던 그 왕할아버지.
0: 왕할아버지?
2: 그 완전 무서운 호랑이 할아버지?
1: 그래! 그 왕할아버지 지금 집에 오신대. 나정아, 너 할아버지께 공손하게 존댓말 해야 한다. 알았지?
3: 어머, 벌써 오셨나 보다. 어머, 할아버지, 일어나.

0: 오셨습니까? 누추한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되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1: 그래, 내 요 근처에 친구 장례식장이 있어 왔다가 들렀다. 제 나정이냐?
0: 아, 네, 맞습니다. 뭐해, 나정아? 어서 인사드려야지.
2: 공손하고 예의 바른 존댓말.
0: 할아버지, 안녕.
2: 어, 또 안 나와. 존댓말이 또 안 나와.
0: 안녕하세요 라고 해야지. 다시 한번 해볼까? 어서. 할아버지, 안녕.
2: 또 존댓말이 또 안 나와.
1: 됐다. 시원한 물이나 한 잔다오.
0: 네, 할아버님.
1: 나정이, 너 올해 몇 살이냐?
3: 7살.
2: 존댓말이 또 안 나와.
0: 죄송해요, 할아버님. 우리 나정이가 아직 제대로 존댓말을 못 배워가지고.
4: 나정아, 이거 할아버지 드세요.
3: 할아버지, 이거 먹어. 먹어. 먹어.
1: 뭐? 내 듣자 듣자 하니 더는 못 참겠다. 우리 집안에 존댓말도 알지 모르는 불효 막심한 아이가 있다니. 하늘의 조상님들이 통곡할 노릇이야. 아이고, 조상님들 죄송합니다. 우리 예절 홈시가 이렇게 무너지네요. 아이고, 원통하다, 원통해.

0: 나도 존댓말 하려고 했다고요.
1: 아까 네가 반말 찍찍하던 악당 아저씨다. 근데 왜 울고 있니? 너 존댓말 좀 못하게 된 게 그렇게 속상해?
0: 그걸 어떻게...
1: 이걸로 네 존댓말 다 뺏어버렸지롱. 캐캐캐캐캐캐캐.
0: 어쩐지! 악당 아저씨! 내 존댓말 내놔!
1: 싫은데 어른한테 반말하는 어린이는 혼 좀 놔봐야 돼. 크크크크크크. 도망가자.
0: 안돼. 내 존댓말 돌려줘.
1: 크크크크크크. 아유 신나라. 총사
2: 악당 크크
3: 크크. 어린이가 어른들께 반말 좀 했다고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 건 옳지 않아.
4: 당장 나정이의 마법을 풀어줘.
1: 좋아.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다.
3: 그 조건, 우리가 너한테 존댓말을 해야 한다는 거냐?
1: 대박. 어떻게 알았지?
3: 단순한 녀석, 그깟 존댓말 당장 해드리지요.
4: 크크님, 나정이의 마법을 풀어주세요.
5: 자, 이제 존댓말 했으니 어서요.
1: 이렇게 쉽게 존댓말을 할 줄은 이제 어떻게 하지?
4: 뭘 어떻게? 정정당당하게 빔을 맞고 사라져라.
1: 하, 악당은 원래 정정당당하지 않는 법. 난 악당답게 도망가야지.
3: 그렇다면 우리는 멋진 영웅답게 너를 물리쳐주마. 지금이야. 딩딩
4: 동동
2: 딩딩
1: 오늘도 작전 실패다! 둘, 셋, 뿅!

0: 나정아, 괜찮아?
1: 괜찮아요.

0: 다정아, 할아버지가 너 어디 갔냐고 찾으셨어.
1: 나정이 왔구나.
2: 할아버지, 아까는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존댓말 하려고 했는데 말이 안 나왔어요.
1: 그렇구나. 사실 존댓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더러을 공경하는 마음이지.
2: 네, 저 이제부터 어른들 공경하는 마음으로 존댓말 잘 할 거예요.
1: 역시 예전 형씨 다르군. 조상님들 보셨죠? 우리

0: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2: 우리 모두
3: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4: 얼리면 더 맛있어.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진동.
5: 얼굴엔
6: 순한 킬링.
5: 중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9: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8: 가자 얘들아,
10: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9: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가나다 기차.
1: 장음아, 우리 한글 기차 만들래?
2: 한글 기차?
1: 그래, 한글 카드에 가나다라 순서대로 써서 한글 기차를 만들자.
2: 그래,
1: 우리 이제 한글 잘 쓰지.
2: 그럼 순서대로 잘 쓰지.
1: 기역이 아를 만나 가.
2: 와!
1: 니은이 아를 만나
2: 나.
1: 디귿이 아를 만나 다.
2: 우와! 우리 잘 쓴다.
1: 가나다라 마파사
2: 아자차카타파하.
1: 이제 가나다 기차를 만들자.
2: 응.
1: 차차차 기차.

0: 우리 가나다 기차 만들어야 하는데. 아니, 누가 가져간 거야?
1: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0: 그래.
2: 한글 용사, 아이야!
3: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4: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3: 아! 이!
4: 야!
3: 훈민정음, 안녕?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0: 차! 차가 없어졌어!
5: 응! 검은 연기와 함께 카드가 사라졌어!
6: 그렇다면 혹시?
7: 아니, 이 웃음소리는?
8: 천지가 돌아왔군.
3: 천지는 한글을 모두 바꿔놓지.
0: 아이야, 한글을 찾아줘.
4: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3: 차를 찾으러 떠나자.
9: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오늘은 어떤 한글을 가져올까? 헛! 훈민정음이 아끼는 한글이군. 아이야, 기다리겠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차를 찾아야 해.
1: 한글 용사, 오랜만이군.
2: 천지!
1: 어린이에게 한글을 찾아주다니. 내 허락도 없이.
3: 한글은 세종대왕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만드신 거야.
4: 한글을 배우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배울 수 있어.
5: 우리는 한글 용사. 어린이가 궁금해하는 한글을 모두 찾아주지.
1: 뭐야? 가져갈 테면 가져가 보시지. 뜨겁다!
5: 뜨거워! 용암이 흘러넘치고 있어!
3: 우리는 한글 용사! 뜨거워도 할 수 있어!
6: 시선아, 한글! 나와라, 한글!
5: 하!
7: 돌아와, 한글!
5: 하! 하!
3: 아니, 이럴 수가. 천지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의 능력이 통하지 않아.
4: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5: 뜨겁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6: 차갑다!
2: 지금이야!
6: 수사로 한글!
1: 나의 뜨겁다 공격을 차갑다로 막아내다니. 역시 한글 용사군. 그렇다면 없다!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5: 안 돼!
3: 차가 없어지고 있어.

0: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1: 없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2: 있다!
1: 한글이 있어!
0: 그런데 치음만 남았어.
3: 걱정하지 마. 내가 뿅망치로 차를 만들게.
4: 수사라?

0: 치읓이 알을 만나 차. 차.
1: 저장 완료. 국민정음의 손으로.
2: 차 한글 카드다. 차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기차를 타고 왔네.
1: 우와!
0: 다른 한글도 태워주자.
2: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1: 자, 차, 카, 타, 파.
0: 파!
3: 할아버지 차례. 기차가 들어옵니다. 가나다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나가다라 마. 이상한데. 아항. 자, 이제 완성되었네.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이제 차례대로 되었어요. 가나다 기차가 차례대로 되었어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가, 나, 다. 친구들, 따라해봐요. 가, 나, 다.
4: 끝. 가나다 기차에서 가장 먼저 오는 한글은 무엇일까요? 1번, 2번, 히히.
3: 가나다 기차. 훈민정음이 한글 놀이를 해요. 가나다 기차를 만들자.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카타파하. 한글 차가 어디로 갔지? 천지가 뜨겁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차갑다로 막아냈어요. 천지가 없다 로 한글 용사를 또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있다로 다시 막아냈어요. 치읓이 아를 만나 차.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기차가 나왔어요. 가나다 기차는 재미있어요.

가나다 기차는 재미있어요. 가나다 기차는 재미있어요.

0: 정음아, 가나다 기차 마음에 들어?
1: 응, 우리가 만들었잖아.
0: 가나다라 마파사
1: 아자 차카 타파하.
0: 가로 시작하는 말 가지. 길쭉한 가지?
1: 맛있는 가지!
0: 정음아, 우리 가지로 요리할래?
1: 좋아, 좋아!
0: 나는 가지 튀김 해야지!
1: 오, 맛있겠다! 그럼 난 가지 볶음 먹고 싶은데.
2: 바꿔라! 한글!
0: 이게 뭐야? 이건 가위잖아.
1: 가지가 가위로 바뀌었어.
0: 우리는 가지가 필요한데.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1: 그래.
3: 한글 용사 아이야.
4: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5: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4: 어! 이!
5: 야!
4: 훈민정음, 안녕?
1: 안녕.
6: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0: 가지가 가위로 바뀌었어.
1: 가지, 가지가 필요해.
5: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4: 가지를 찾으러 떠나자.
6: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7: 된다. 된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한글을 찾아.
1: 절벽에 한글 가지가 있어.
2: 너무 가팔라. 위험해.
3: 내가 올라가서 가져올게. 하차. 이제 한글을 당기자.
1: 한글 가지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순순히 줄 순 없지. 아래!
2: 괜찮아?

0: 천지가 아래라고 말하니 내가 더 이상 날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졌어.
1: 천지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의 능력이 통하지 않아.
0: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2: 아래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3: 위!
0: 어차!
4: 아니, 나의 아래 공격을 위로 막아내다니!
0: 한글을 가져가겠다.
5: 나와라!
4: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0: 안 돼!
2: 한글을 찾았어?
0: 그런데 가와 지음만 남았어.
2: 어떡하지? 한글 가지를 찾아야 하는데.
0: 걱정하지 마. 내가 해볼게.
5: 나와라!
6: 한글!
0: 허타! 지읒이 이를 만나 지! 가지!
7: 저장 완료! 국민정매 손으로!
8: 가지 한글 카드다! 가지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우와!

0: 가지 볶음.
1: 튀기.
0: 하, 볶음.
1: 아, 튀기.
2: 이젠 할아버지 차례. 가. 가. 가로 시작하는 말. 가지. 가지. 가지. 가위. 가위. 가위. 가위. 아하. 가방. 가방. 가방. 가방. 가지. 가지. 가지. 아, 가지로 뭘 요리를 할까?
3: 냠. 가지에 가는 맛있어. 슝.
2: 오잉. 치만 남았네. 가가 어디로 갔지? 한글 가지를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3: 얍.
2: 가지. 가지. 가지. 순서대로 한번 써봐요.
4: 기억이. 아를 만나. 가. 지읒이. 이를 만나. 지. 가. 지.
2: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가. 지. 친구들 따라해봐요. 가. 지. 끝.
3: 가지의 끝소리를 방으로 바꾸면 무엇이 되나요? 가방.

0: 바꾸자.
1: 가지가 가위가 되었어요. 어? 가지가 어디로 갔지? 천지가 아래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위로 막아냈어요. 지읒이 이를 만나 지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가지가 나왔어요. 훈민정음이 가지로 놀아요. 훈민정음이 가지로 놀아요. 훈민정음이 가지로 놀아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3: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0: 얼리면 더 맛있어.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금!
4: 얼굴엔
8: 순하게
4: 진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화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파트로즈 새 단장 기념 이벤트 시작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1: 네. 미안.
0: 주문하신 케이크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2: 네. 파트로즈 새 단장 기념 새로운 케이크는 어떠세요?
1: 딱 지금만 빵 30% 할인해드립니다.
2: 어머, 정말이요?
0: 어디 엄청 바쁘겠죠?
3: 로미, 빵 나왔어.
4: 쉬엄쉬엄해, 로미.
0: 괜찮아요, 오빠. 어서 오세요.
5: 안녕.
0: 우와, 마야, 메리로. 잠시만.
6: 아무래도 힘들겠는데.
0: 뭐가?
5: 설마 잊은 거야? 오늘 자전거 타러 가기로 약속했잖아.
0: 그랬었지.
6: 이렇게 바쁘니까 뭐 어쩔 수 없지.
5: 그럼 우리도 걷자.
6: 그래, 자전거는 이따 다 같이 타러 가면 되니까.
0: 고마워 얘들아.
7: 이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계속 아무 일 없이 말이야.

0: 다들 어디 있지? 어? 흰리핑! 애들 못 봤어?
1: 아! 퐁당핑! 나도 애들을 찾고 있었는데 마을 어디에도 없어.
0: 이상하다. 다들 어디로 간 거지? 아래로 내려가 보자.
2: 모두 안녕. 아직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었네요. 난 이모션 왕국의 프린세스야.
3: 프린세스?
1: 이상하다. 우리가 아는 프린세스는 모미뿐인데.

0: 최고 마을의 마스터 키 아니야 수지?
1: 마스터 키라고? 그럴 리가 나나. 근데 그게 왜 저기 있지?
2: 이 마을은 매우 위험해졌으니까 다른 곳으로 모두 이사를 가야 해요.
1: 이사? 어디로 가는데?
2: 최고로 멋지고 재밌는 곳. 마음껏 장난치며 놀 수 있는 곳.
1: 뭐? 마음껏 장난치며 놀 수 있다고?
2: 자, 여러분은 자유예요. 문이 닫히기 전에 어서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1: 우와!

0: 이제 그 일을 해볼 수 있겠어.
1: 저거 진짜 마스터피아 꿀에! 우리 마을이 뭔가 멋지게 바뀌었어, 나나!
2: 그런 말 할 때야, 솔직히!
1: 아무래도 뭔가 수상해. 어서 왕국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해.
2: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다 해? 어머? 너희 로열 티니핑이야?
1: 들켰어, 나나! 돌아가, 얘들아!
2: 거기서 다 해!
3: 되돌아오지 못하면 어쩌려고, 솔지!
1: 그건 그때 생각해! 간다, 나나!
2: 도망갔어, 다해!
0: 그냥 내버려둬.
1: 하지만...
0: 오히려 게임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될 거야.

0: 어디 어디? 새인가?
1: 이쪽으로 아. 온다! 미안했죠! 용해!
2: 뭐야 갑자기? 너희는 누구였죠?
1: 그 문양은? 넌 지구로 파견된 로열 티니핀?
2: 부탁이야. 프린세스 로미가 어디 있는지 알려줘.
3: 로미라면 여기 있는 데죠?
2: 프린세스 로미가 확실했네.
1: 어쩌다 이렇게.
2: 이거 안 파나나?
1: 너가 어떻게 된 거야? 근데 너희 옷을 입었네?
2: 게이트가 지구로 연결되어 있었나 봐, 꿀에.
3: 내 덕분에 바로 프린세스 로미를 찾은 거라고, 나나.
1: 완전 우연이었거든, 솔직.
2: 게이트라니? 무슨 게이트?
1: 너흰 대체 어디서 온 거야? 그게 이야기하자면 안
2: 돼. 설지비!
1: 뭐지? 진흙탕에 빠진 이 지저분한 건?
4: 지저분하다니! 대체 넌 누구냐?
1: 상자가 말을 하는데?
5: 혹시 너희는 이게 뭔지 알아?
2: 아니, 모르는데 나나. 이런 상자는 처음 봤구래.
4: 무슨 소리야? 상자라니! 나 상자가 아니... 뭐야 여기? 줘봐, 냄새나! 잘 안 들려, 잘 안 보여! 이 녀석들! 어서 날 여기서 꺼내지 못할까!
5: 뭘 어떻게?
1: 여기 열쇠 구멍이 있어.
5: 열쇠!
2: 괜찮아, 그래?
1: 안 괜찮아, 솔지. 빨리 미스틱 마을의 친구들을 구해야 하는데.
3: 미스틱 마을?
4: 프린세스 도와줘!
2: 미스틱 마을이라면 이모션 왕국 북쪽에 네모산 기슭에 있는 작은 마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쭈?
3: 우리는 거기서 도망쳐 왔어, 꿀에.
2: 마을의 마스터키를 빼앗겨서 큰일 났어, 나나.
1: 마을의 티니핑 모두를 여기로 떨어뜨렸어, 솔지.
2: 대체 누가 그런 짓을? 좀 수상하긴 했는데.
3: 자기가 이모션 왕국의 프린세스래.
1: 제니?
6: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7: 진짜 피곤하다.
6: 뭐야, 아직 쉬는 시간 아니야?
8: 에이, 이제 겨우 한가해졌는데 조금만 쉬게 해주세요. 응? 네?
6: 그래, 쉬어라, 쉬어.

0: 여긴 대체 어떤 세상일까 빨리. 뭐야 빨리. 너무 느긋한 거 아니야? 안 돼 안 돼. 어서 빨리 서둘러서 해. 시간 아까워 빨리.
1: 아니 쉬고 있을 때가 아니야.
2: 갑자기 왜 그래? 쉰다며.
1: 말도 안 돼요. 쉬지 않고 빨리 움직이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0: 그럼 그럼 빨리 빨리. 빨리 돌아가서 원주 박사님께 알려야 해.
3: 기다려 이 녀석들.
4: 내 초등학생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널 인정도 모르냐?
0: 안 돼. 한시가 급해.
3: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꽃도 맞추신다면 언젠가 꼭 그대를 갚을게요. 제발요.
2: 어떡할까?
0: 할 수 없지. 대신 다음에 또 그렇게 못되게 말하면 안 봐줄 거야.
3: 감사합니다, 주인님. 당신이 정말.

0: 문신 플로라 하트. 자, 다녀왔습니다.
1: 바쁘다, 바빠. 손님. 어서 오세요. 주문은요?
2: 뭘 먹을까?
1: 아, 이거 드세요. 이거 맛있어요. 자세 주시고. 자, 결제됐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3: 아직 살게 남았는데.
1: 빨리 케이크 주세요. 다 팔릴 것 같단 말이에요.
4: 계속 굽고 있어.
5: 좀 기다려. 그렇게 보챈다고 빵이 빨리 나오진 않아.
1: 아우, 답답해졌다. 반죽을 이렇게 빨리하면 되잖아요.
6: 준, 적당히 좀 해. 너무 지나치잖아. 이런다고 월급 올려주지 않거든. 그만해.
7: 오빠가 좀 이상한데?
0: 이건 혹시 티니핀 때문인가? 그러고 보니 우리 마을에 항상 서두르는 아이가 있었어, 나나.
8: 맞아, 그래. 뭐든 빨리빨리 하라던 빨리핀이라네.
7: 빨리핀? 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거지?
8: 저기 있어, 그래!

0: 빨리 핀!
1: 장난은 이제 그만 다쳐!
0: 뭐? 왜 그만해, 해빨리? 분명 부애가 그랬어! 여기서 마음대로 장난쳐도 된다고, 빨리!
2: 어?
0: 아니, 그러니까 그건... 설명하기 복잡한데... 빨리! 네 얘긴 따분해서 들어줄 수가 없어, 빨리!
1: 잠깐!
0: 들한테는 안 잡힐 거야, 빨리!
2: 꾸네!
0: 너무 빨라, 나나. 생각 없이 막 달려드니까 쉽게 지치는 거 아니야? 움직이기 전에 먼저 생각 좀 하지!
2: 그래, 너는 생각이 많아서 참 좋겠다!
1: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야, 꾸네!
0: 요 녀석이! 너무 느리잖아! 여기야, 여기!
3: 빨리 이리 가! 느리고 게으른 애들을 혼내줘야지.
0: 그래야겠다, 빨리. 이런, 이런. 내가 한가하게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네, 빨리. 휙, 빨리 휙. 하차! 빨리, 빨리, 빨리!
1: 이제 뒤에 마법에 걸려버렸어!
0: 빨리 생각을 해야 해, 생각을!
1: 있었어. 그렇지, 그래! 방법은 하나뿐이야!
0: 빨리빨리 일어나야지!
1: 몬즈 박사님! 몬즈 박사님! 박사님! 박사님!
4: 아, 로미 공주님! 일단 좀 진정하시고 얘기를...
1: 새 변신 아이템 보내줘요! 지금 당장요! 어서요!
4: 예? 아, 예! 미스틱 하트윙이 준비되어 있지만 조정할 시간이 조금 필요한데...
1: 빨리요! 얼른요!
4: 아, 알겠습니다!
0: 시간이 없어, 시간이.
1: 보내셨나요? 빨리, 빨리요. 아직도 미스틱 하트윙이 안 왔어요.
4: 공주님, 아직 1분도 안 지났어요. 기다리세요.
1: 아, 못 기다려요. 당장 급하단 말이에요.
5: 아야야, 뭘 밟은 거야? 내가 왜...
1: 역시 이 방법이 효과가 있었어. 빨리핀의 마법은 이제 풀렸었죠.
0: 맞다. 빨리핀을 막아야 해. 어떻게 내 마법이 풀렸지? 유림보처럼 여유로운 건 안 돼, 빨리. 빨리빨리 서두르는 게 좋아, 빨리. 그렇게 느려서 날 피할 수 없어, 빨리.
1: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0: 느리고 게으른 건 못 참아. 빨리빨리 하는 게 얼마나 좋은데.
1: 오지마! 오지마!

0: 이게 바로 몬주 박사님이 얘기하셨던 미스틱 카툰?
1: 신기한 힘이 넘쳐났죠.
0: 좋아, 그럼 가볼까? 열려라, 체인

0: 보고 싶어. 빨리핑 얌전히 캐치 되시지. 뭐야? 왜 갑자기 변했어? 빨리. 그래봤자 시간만 아까워. 빨리. 빨라졌네. 빨리.
1: 미스틱 하트윙의 힘이랄까.
0: 치. 일단은 도망치고 보자. 빨리.
2: 기다려.
0: 얘들아.
3: 없어. 얘들아.
1: 어디 간 거지? 이건 뭐지?

0: 열쇠 티니핑들은 물건 모양으로 숨을 수 있나 봐.
1: 근데 세 개 중에 어떤 거에 숨은 거지? 알쏭달쏭하네, 큐.
0: 다 같이 찾아보면 분명히 빨리 찾을 수 있을 거야. 자, 얘들아.
2: 분명 이 사탕통이야, 나나. 느낌이 딱 왔어, 나나.
3: 그럼 난 이거. 나나핑은 퀴즈를 잘 맞춘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솔찌.
2: 이쪽이라니까, 나나.
3: 아니, 이쪽이야, 솔찌.
1: 난 그럼 남은 걸로 할래, 그래.
0: 화채핑, 어떻게 생각해?
1: 나도 저 마카롱이 수상해. 우리 가게에서 똥가롱은 안 만들잖아, 쭈.
0: 좋아, 새로운 아이템으로 숨어있는 걸 깨뜨려보는 거야.

0: 세팅이 핑, 빨리 핑, 캐! 이럼 서두르고 싶어도 서두를 수가 없잖아, 빨리!
1: 자, 어?
2: 너무 열심히 일해서 지쳤어. 좀 쉬어야겠다.
3: 월급은 올려줄게.
0: 드디어 첫 번째 열쇠 테니핑을 캐치했어. 야호! 내가 고른 마카롱이 정답이었어, 그래!
4: 남은 걸 고른 게 운이 좋았네, 숙지.
5: 프린세스, 고마워, 나나.
6: 지금처럼 열쇠 테니핑들의 장난을 막아줘, 솔지.
0: 그리고 모두를 도와줘, 그래.
7: 응? 제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난 널 꼭 되찾을 거야.
0: 로미가 또 우리를 방해해서 다해!
7: 뭐, 괜찮아. 아직 티니핑들은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스터키를 갖고 있는 한 앞으로 더 재밌어질 거야.
0: 자, 정식으로 우리를 소개할게. 난 나나핑이야, 나나. 난 꼬레핑이라고 해, 꼬레.
6: 나는 솔지핑, 솔지.
8: 잘 부탁해.
0: 나야말로 잘 부탁해.
9: 그래, 모두들 미스틱 마을을 되돌리기 위해 힘내줘.
0: 상자한테 인사한 거 아닌데, 꼬레.
4: 얜 왜 이렇게 끼어드는 거야, 솔지?
10: 쭉 신경이 쓰였는데 말이야. 상자, 넌 누구야?
9: 난 상자 따위가 아니야. 난 미스틱 마을의 위대한, 아주아주 고귀하고 위대한 티니핑이라고.
0: 거짓말!
10: 볼품없는 상자 속에 그렇게 위대하신 티니핑이 들어있다고.
0: 뭐, 심심해서 들어갔나?
11: 아, 로미 공주님, 이번에도 잘 해결하셨군요. 처음 정해진 게 하추핑이라 정말 다행입니다.
10: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11: 아, 공주님이 변신할 때 가장 적합한 로얄 티니핑을 미스틱 하트윙이 알아서 정해주거든요. 물론 공주님이 정하실 수도 있고요. 아무튼 미스틱 하트윙엔 열쇠 티니핑들의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거기 있는 열쇠 티니핑이자 로얄 티니핑인 아이들과 함께 지구로 건너간 열쇠 티니핑들을 모두 캐치해주세요.
0: 네, 알겠어요, 박사님.
11: 그럼 미스틱 하트윙의 하트를 꽉 눌러보시겠어요?
0: 어? 왜요?
11: 거기에 그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넣어두었어요. 마음에 들면 좋겠는데.
0: 선물?

0: 돌아갈 때까지 편하게 지낼 수 있겠단 그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하게
1: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6: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수속이 가자.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아이들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동.
1: 얼굴엔
3: 순한 케이크.
1: 줄무랑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로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0: 아찔하다.
1: 재밌게 공부해요.
2: 와, 놀이터다.
1: 빙글빙글, 쌩쌩. 전면 버스, 별치간 놀이터. 뽀로로, 빠밤. 스쿨버스,
3: 내일 떠나자.
4: 남방구는 북방구와
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7: 우리 모두
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9: 얼리면 더 맛있어.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10: 얼굴엔
11: 순한 킬킬.
10: 순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3: 가자 얘들아,
1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4: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1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균형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17: 지금 쟁여놓으세요.
18: 아, 너희들 왔구나.
19: 렉스, 뭐 보고 있어?
18: 스테고사우루스랑 드리오사우루스가 같이 있길래 우르르 행성 디오라마를 보고 있었어.
20: 혹시 둘이 싸우는 건가?
21: 몸집 차이가 큰 공룡들이라서 싸우면 위험해질 텐데.
20: 그러게.
18: 그럼 직접 확인해보는 건 어때?

0: 루키!
1: 응?
2: 얘들아, 어서 와!
0: 어? 헤! 어? 렉스, 핑이랑 루키 왜 저러는 거야?
3: 둘이 싸운 거야?
4: 아, 사실은 며칠 전에...
2: 루키!
3: 왜? 빙영?
2: 루키, 내가 먼저 발견했거든?
3: 아니야! 내가 먼저야! 응?
2: 내가 먼저 왔다니까!
3: 아니거든!
4: 빙, 루키, 싸우지 마!
3: 빙영 때문에 인형이 가져가 버렸잖아!
2: 어. 이게 왜 나 때문이야?
0: 그런 일이 있었구나. 친구들끼리 싸우면 안 되는데.
4: 어, 내가 화해시켜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3: 그렇구나. 아, 빙이랑 로키한테 우리랑 탐험하자고 하면 어때?
0: 맞아, 우리가 둘이 화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4: 정말 좋은 생각이야. 빙, 로키, 우리 스테고랑 드리오 보러 가는 길인데 같이 가지 않을래?
2: 그래!
3: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 응?
2: 같이?
0: 글쎄. 그래, 같이 가자. 같이 가자.
2: 알았어.
0: 그래.
2: 조금만 더 가면 스테고를 만날 수 있을 거야.
0: 스테고?
3: 우와!
0: 얘들아, 어? 드리오야.
3: 어?
0: 드리오?

0: 응?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1: 드리오는 앞다리보다 뒷다리가 훨씬 길고 시력이 아주 좋아서 저렇게 몸을 세워서 주변을 살피기도 해. 목도 유연해서 살펴보기 좋거든.
0: 아, 그렇구나.
2: 저기 봐, 스테고다.
0: 어디? 어? 저기 있다.

0: 떨어졌어.
1: 그러게, 둘이 사이가 좋은가 보네.
2: 얘들아, 우리 드리오 좀 봐. 부리가 정말 멋지지?
3: 그게 뭐가 맛있어? 우리 스테고의 뾰족뾰족한 골판이 훨씬 멋지거든.
2: 뭐라고? 드리오는?
3: 스테고는 말이지.
0: 어? 저기 좀 봐.
3: 어?
0: 렉스, 드리오가 왜 저러는 거야?
4: 아무래도 드리오가 위험한 걸 발견했나 봐.

0: 지리우가 알루가 올 걸 알려줬나 봐.
1: 그래, 조이 말이 맞아. 드리오사우루스는 스테고사우루스 덕분에 열매를 쉽게 얻고, 스테고사우루스는 드리오사우루스 덕분에 위험에서 피한 거였어. 드리오사우루스와 스테고사우루스는 다른 종이지만 서로 도우며 공생하는 관계였던 거야.
2: 아, 왜 드리오랑 스테고가 같은 서식지에 있었는지 이제 알겠다.
3: 난 공룡들은 맨날 서로 싸우기만 할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0: 공룡들끼리 욕심 안 부리고 서로 나눠먹고 도움도 주고 참 보기 좋다. 안 그래?
2: 그러게. 누군 욕심이 너무 많은데 말이야.
4: 누가 할 소리? 너도 양보 안 했잖아.
5: 무슨 일이지?
1: 지진이야! 빨리 안전한 곳으로 모두 이동해야 해.

위험해!

0: 말도 없이 갈고리를 던지면 어떡해?
1: 형이야말로 그물이랑 갈고리가 다 엉켜버렸잖아.
2: 얘들아, 지금 싸울 때가 아니야. 다들 위험하다고.
1: 아,

어.

넥스 슈퍼이빨! 야! 넥스 슈퍼 갈고리 발사!

0: 응, 알았어.
1: 힝, 눈을 팔자. 럭키, 지금이야.
0: 럭키, 파워 갈고리. 됐어, 당겨.
1: 알았어.
0: 큰일 날 뻔했다.
2: 그러게.
1: 로키 수고했어. 네 덕분에 드리오를 구했어.
0: 아니야. 형 아까 정말 멋졌어.
3: 핑, 로키 정말 잘했어.
1: 뭘, 우리가 원래 좀 잘하잖아.
0: 맞아. 뭐든지 잘하거든.
1: 우린 찰떡 궁합이니까.
0: 뭐야, 사이가 다시 좋아졌는데?
2: 그러게, 둘이 엄청 친해 보이는걸.
4: 둘 다 못 말린다니까.

0: 자, 받아. 오늘의 카드야.
1: 우와, 스티고랑 드리오가 같이 있네. 정말이네. 멋지다.
2: 렉스, 나 말이야. 오늘 스티고랑 드리오가 서로 돕는 모습을 보고 진짜 감동받았어.
3: 나도, 나도. 공룡들도 서로 돕는다는 걸 알게 돼서 정말 좋았어.
4: 그래, 서로 돕는 건 정말 좋은 일이니까. 그치, 오키?
5: 맞아, 맞아.
3: 정말 이상하다. 오늘 하루 종일 싸웠던 건 누구였지?
2: 그러게, 누구더라?
4: 응? 누가 싸웠어? 로키, 너 누가 싸웠는지 알아?
5: 글쎄, 모르겠는데.
2: 뭐?
5: 빈형, 우리 실험실로 가서 같이 공룡 표본이나 볼까?
4: 그래, 가자.
2: 하늘을 날고 싶어.
1: 어? 푸테라 노돈이네.
2: 오늘은 푸테라를 보러 가는 건가?
0: 안녕, 얘들아.
6: 렉스, 안녕.
0: 오늘 정보를 수집할 동물은?
3: 푸테라 노돈이지.
0: 어떻게 알았어?
3: 화석을 보고 알았지. 저기.
0: 그럼 다 같이 가볼까?
3: 응.

0: 도영, 핑, 로키.
1: 푸테라 정보를 수집하러 왔다냐?
0: 응.
2: 오늘 탐험은 핑의 도움이 필요해.
3: 나?
2: 응. 넌 날 수 있으니까 푸테라를 관찰하기에 좋을 거야.
0: 응.
2: 아이들과 함께 정보를 수집해주지 않을래?
3: 물론이지. 나만 믿으라고.
1: 나도 도울래.
2: 고마워, 로키. 얘들아, 비바브의 도움이 필요한데 비바브 좀 불러줄래?
0: 알았어.

0: 후테라 노동 같은 익룡들은 앞발가락과 뒷발을 이용해서 땅에서 걸어 다니거나 쉬곤 해.
1: 아, 그렇구나.
0: 어? 지금 날아오르려는 것 같은데?
2: 이것 봐. 후테라 노돈이 날아오르는데 0.5초밖에 안 걸렸어.
3: 진짜? 우와.
0: 후테라는 다른 뼈보다 튼튼한 앞다리 뼈가 있어서 땅을 강하게 박차고 올라가니까 빨리 날아오를 수 있는 거야.
3: 앞다리가 정말 크고 튼튼해 보인다.
2: 우리 조금 더 가까이 가서 관찰해볼까?
3: 응. 어? 나도 같이 가.
0: 어? 루키, 기다려.
3: 핑 형, 나도 같이 가. 기다려.
2: 같이 가고 싶지만 루키는 날개가 없으니 어쩔 수 없잖아. 우리 다녀올게.
3: 뭐야, 나도 빨리 갈 수 있거든.

0: 큰일 날 뻔했다. 아, 근데 이제 어떻게 올라가지? 누가 좀 도와줘!
1: 로키, 괜찮은 거야?
0: 렉스 형, 나 좀 구해줘!
1: 아, 로키, 위험할 뻔했잖아. 항상 조심해야지.
0: 미안해. 나도 핑형처럼 정보 수집을 하고 싶었는데 나도 날개가 있었다면.
1: 날개?
2: 어때? 마음에 들어?
0: 응, 너무 좋아. 도모형 최고야.
1: 우와, 로키 멋진데?
2: 일단 날개에 익숙해질 때까지 낮은 곳에서 충분히 비행 연습한 후에 높은 곳으로 가야 해. 알았지?
0: 우와, 정말 좋다.
1: 로키, 토모 말 잘 들었지?
0: 응, 걱정 마. 나 이 날개 너무 좋아. 진짜 고마워, 형들.
1: 나 알았어.
2: 그래, 그래.
1: 괜찮아, 로키?

0: 자꾸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야. 대체 왜 그러는 걸까?
1: 모르겠네. 어떡하지? 나도 날지는 못해서. 어?
0: 나도 저렇게 멋지게 날아가고 싶은데.
1: 그럼 푸테라 같은 인형들이 어떻게 나는지를 연구해보자. 어때?
0: 그래! 그럼 되겠다! 역시 렉스형이야!
1: 일단 앞다리로 강하게 도움닿게 해서 땅을 박차오르고 날개로 움직이기보단 바람을 타고 비행을 즐기는 거야. 어때?
0: 아, 그렇구나.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1: 그럼 날아볼까?
0: 응.
1: 땅을 박차고 올라가는 거야. 좋아, 지금이야. 날개를 쭉 펴고 바람을 타.
0: 알았어. 으차. 우와, 됐어. 됐다고. 야호.
1: 잘했어, 로키.
0: 내가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다고.
2: 그래서 하늘로 날아갔어.
3: 푸테라는 수영도 할 수 있거든.
4: 정말 멋지다.
3: 난 푸테라 정보 수집을 더 하고 가야 할 것 같아. 너희는 먼저 가 있어.
0: 응? 하늘 날다니 정말 최고야.
1: 로키, 아직 비행이 서투니까 너무 높이 올라가면 안 돼.
0: 에이, 괜찮아. 이제 잘할 수 있다고.
1: 정말 괜찮으려나?
2: 렉스, 뭘 보는 거야?
0: 얘들아,

0: 토모가 로키를 위해서 날개를 만들어줬어.
1: 정말? 역시 토모야. 우후!
2: 좋았어! 더 빨리 가볼까? 우후!
0: 로키!
2: 어? 아, 프테라노돈이다! 좋아! 나도 이제 프테라를 관찰할 수 있다고!
0: 로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2: 갑자기 바람이 강해졌어!
0: 일단 진정하고 천천히 아래로 내려와!
2: 알았어! 날개를 어떻게 해야지?
3: 쭉 펼치고 바람을 타봐.
2: 됐다.
0: 정말 다행이야.
4: 잘했어, 핀.
3: 좋았어. 이제부터 날 따라와.
2: 응.
3: 몸을 왼쪽으로 기울여. 이번엔 오른쪽.
2: 이호 성공했다. 핀 형, 나 잘했지.
3: 루키, 앞을 잘 봐.
2: 절벽이다! 일어나 부딪히겠어!
3: 핑! 집게 발사! 로키, 괜찮아?
2: 고마워, 핑 형.
0: 로키, 조심하기로 약속했잖아.
2: 미안해, 형. 이제는 날지 않을게.
0: 날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핑, 로키에게 멋지게 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을래?
3: 내가?
2: 응, 가르쳐줘. 나도 핑 형처럼 멋지게 날고 싶어.
3: 그래? 그럼 내가 가르쳐줘야지.
2: 정말? 형들 고마워.
0: 잘 부탁해, 핑.
3: 걱정 마. 나만 믿으라고. 로키, 날 따라 해봐. 일단 이렇게.
2: 이렇게.
3: 응. 또 이쪽으로.
2: 이쪽으로.
3: 응.
0: 프테라노돈의 카드가 완성됐어.
1: 고마워, 렉스. 오늘 프테라노돈과 함께 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
2: 맞아, 맞아. 다음엔 로키도 함께 날 수 있겠지?
1: 그러게, 정말 기대된다.
4: 나도.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5: 얼굴엔?
4: 순하게.
5: 눈물엔?
4: 답답한 말.
6: 순하게?
4: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0: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9: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0: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1: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사우르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진물엔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공룡삼 팀호합.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0: 하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안녕 수학공주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중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엄마가 된 하라케라 테리움.
6: 안녕, 렉스.
7: 너희들 왔구나. 자, 어서 와.
5: 어? 렉스, 하트야.
7: 우와, 나도 여기 하트.
5: 왜 하트 같던 거지?
7: 아, 저기 하트.
2: 어? 저게 뭐지?
7: 파라케라테륨이라는 동물인데 드디어 새끼를 낳을 때가 됐나 봐.
5: 우와!
7: 키키가 지금 파라케라테륨의 정보를 수집하면서 돌보고 있는데 우리 같이 가볼래?
2: 응! 가자!

0: 바비! 바비!
1: 우! 우!
0: 비!
2: 비바보! 쉬!
0: 비!
2: 새끼를 가진 파라케라 테리움이 안정을 취해하니까 조금만 조용히 해줄래?
3: 비바보!
0: 반가워!
3: 어? 비바보가 왜 그러는 거지?
1: 그러게. 응?
0: 가보자.
3: 응?
1: 우와! 파라케라 테리움이야.
0: 어?
1: 조용히 하라는 것 같은데?
0: 비!
2: 파라케라 테리움이 쉴 수 있도록 자리를 피해줄까?
0: 응!
3: 그런데 알은 언제쯤 낳는 거야?
4: 파라케라 테리움은 공룡이 아니라 포유동물이라서 알이 아니라 새끼를 낳아.
3: 아하! 난 덩치가 커서 공룡인 줄 알았는데.
2: 파라케라 테리움은 새끼를 갖고 낳기까지 4년 정도 걸린다고 해.
0: 4년이나?
1: 우와, 대단하다.
4: 파라케라 테리움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준비해 주려고 하는데 어때?
0: 좋은 생각이야.
3: 근데 파라케라는 뭘 좋아하지?
2: 잠깐만. 파라케라 테리움은 초식 동물이라서 싱싱한 잎과 열매를 좋아해.
1: 아, 그렇구나. 덩치가 엄청 커서 이파리를 많이 따야겠다.
0: 우리가 다 같이 잎을 따면 충분히 많이 딸 수 있을 거야.
3: 응? 비바부, 가자!
2: 렉스, 우린 파라케라 테리움을 위해서 새 보금자리를 만들어주자.
4: 응, 좋아.
1: 어린 잎이라 정말 부드러워.
0: 우!
3: 어디가?

0: 따라오려고? 어, 따라오라고 하는 거야? 어? 파라케라에게 꽃 선물을 하자는 거지? 오, 좋아. 아주 멋진 생각이야. 오.
1: 아, 이 정도면 되겠지?
2: 이제 파라케라 테레움이 편안하게 새끼를 낳을 수 있을 거야.
1: 응, 여기로 데려오자.
2: 응?

0: 어서 가서 렉스에게 알리자.
1: 파라케라가 어딜 간 거지?
2: 움직이기도 힘들 텐데.
3: 어? 그런데 루카스도 안 보여.
0: 그러고 보니 아까 숲에서도 없었던 것 같아.
4: 렉스, 비키, 큰일 났어.
0: 어? 루카스다.
4: 파라케라가 늪에 빠져버렸어.
1: 늪이라고?
4: 스밀로돈이랑 함께 있었어. 빨리 파라케라 테리움을 구해야 해.
1: 비키, 어서 출동하자.

0: 스밀러더는 나한테 맡겨. 렉스 에드포 변신.
1: 히히 핑크 파워 변신.
0: 진흙이 충격을 막아준 것 같아.
2: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1: 파라케라야, 이제 걱정 마. 안심해도 돼. 진흙부터 씻어줄게. 피키,

0: 어?
1: 어? 왜 그러지?
2: 어? 곧 새끼가 나오려나 봐. 엄마랑 새끼 모두 건강해.
3: 우와, 다행이다.
4: 파라케라야, 축하해.
5: 우와, 새끼 파라케라 정말 정말 귀여워.
2: 파라케라야, 드디어 엄마가 됐구나.
0: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2: 새끼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게.
0: 응, 맞아.
1: 이거 우리가 준비한 선물이야.
5: 축하해, 파라케라야.
1: 우리가 준비한 꽃이 마음에 드나 봐.

0: 이쪽으로 와봐. 그래, 이쪽으로 와.
1: 아니, 이쪽으로 와.
2: 어? 어? 어? 어?
0: 비비!
1: 바비!
0: 우! 비비비비!
1: 우! 비바보가 동생처럼 생각하나 봐.
2: 귀여워.
0: 우리도 같이 놀자!

0: 자, 이번엔 파라케라테리움 카드야.
1: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어.
2: 응, 나도.
3: 얘들아, 집에 빨리 가자. 엄마!
2: 렉스, 안녕.
0: 얘들아, 잘 가.
4: 이노가 나타났다.
3: 렉스, 안녕.
2: 어? 어? 아무도 없네? 어? 저기 좀 봐.
5: 녹음기인 것 같은데? 들어보자.
2: 앤디, 맘대로 누르지 마.
3: 이게 무슨 소리지? 렉스, 이게 무슨 소리야?
2: 무슨 노래 소리 같기도 하고
6: 신비로우면서 아름다워.
0: 우루루 행성 바다 관측기에 녹음이 된 소리 같은데 정체는 아직 잘 모르겠어.
5: 바다에서?
3: 그렇다면 혹시
2: 이노?
7: 어? 나도 알아.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라는 그 이노를 말하는 거 맞지?
6: 응, 이노는 아주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대.
2: 맞아, 전설 속 이노가 틀림없어.
3: 오, 너희도 이노 본 적 있어?
2: 어?
3: 아니.
5: 우리도 실제로 본 적은 없어.
8: 그건 사람들이 지어낸 상상일 뿐이야. 소리의 주인공은 따로 있을지도 모른다고.
3: 그게 누군데?
8: 소리가 난 곳으로 가보면 알 수 있겠지.
7: 아주 좋은 생각이야.
0: 그래, 우리가 소리의 정체를 조사하러 가보자.
9: 야호, 신나!

0: 그래. 바비, 나도 반가워.
1: 바비, 그만. 바비. 어?
0: 우와, 바비가 로키 말을 잘 듣네.
1: 이래봬도 내가 형이거든. 해?
2: 모두 잘 왔어. 자, 소리가 감지된 곳으로

0: 안내를 해줄게. 바로 여기야.
1: 여긴 아무것도 없는데?
2: 방금 그 소리 들었어?
0: 응.
3: 잠깐만. 음파가 잡히고 있어.
0: 어룡이야. 스테노프 테리기우스.
2: 우와, 꼭 돌고래 같아.
3: 꼬리 지느러미가 초승달 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
2: 아.
3: 그래서 빨리 헤엄칠 수 있는 거야.
2: 그렇구나.
1: 인어가 아니었네. 지금 생각해보니 소리도 달랐어.
2: 인어는 바다에 살잖아. 물속으로 가보는 건 어때?
3: 그래, 물속에서 한번 찾아보자.

0: 소리가 감지된 곳이 여기 어딘 것 같은데.
1: 우와, 저 물고기들 좀 봐.
2: 물고기들이 신기하게 생겼어. 난 좀 무서워.
0: 얘들아,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가까이 가거나 만지면 안 돼.
2: 어?
0: 어? 다시 음파가 감지됐어. 이쪽이야. 여기야, 바위 뒤에 있나 봐.
3: 잠든 둔클레오 스테우스야.
1: 너무 시끄러워.
2: 노래가 아니라 소음이야.
1: 둔클레오는 인우가 아니야.
2: 와, 깨어났다.
1: 파워 갈고리 싸!
0: 루카스, 후, 괜찮아?
1: 정말 다행이야.
0: 잘했어, 로키.
2: 고마워, 로키.
1: 뭘?
3: 어서 이곳을 벗어나는 게 좋겠어.
2: 인어는 어디 있는 걸까?
3: 어?
2: 어? 어? 저기 봐!
3: 인어 아니야?
0: 조금 더 가까이 가보자.
1: 와!
3: 쉿! 모두 조용히 따라와야 해.

0: 어? 인우가 아니잖아.
1: 저건 스텔로 바다소야.
0: 스텔로 바다소?
1: 응, 거대한 바다송아지란 뜻이야.
0: 어? 응? 이 소리는 뭐지?
2: 맞아, 녹음된 소리와 모양이 똑같아.
1: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고 있어.
2: 좋아, 따라가 보자.
0: 이게 뭐야?
2: 거대한 해초 숲이야.
1: 저 안에서 들려.
0: 저기 봐. 스텔로 바다소들이 해초에 묶여 있어.
3: 아까 그 소리가 스텔로

0: 받아서 소리였구나. 친구들 울음소리를 듣고 구하러 온 거였어.
1: 스텔라는 바닷속에선 숨을 쉴 수가 없어. 당장 구하지 않으면 위험해. 출동하자. 비키, 로키.
0: 응.
1: 넥슨, 레드포, 헬신. 넥슨, 슈퍼맨.
0: 비키, 갈고리 발사. 로키, 파워 갈고리. 모두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역시 고고다이너 최고야.
2: 응, 정말 멋졌어. 정말 멋져.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다니 신기해.
0: 와, 스텔라 바다소는 노래를 참 잘하는구나.
2: 응, 정말 아름다워. 전설 속 인어처럼.

0: 멋진 몸이었어.
1: 응. 그런데 인어는 정말 없는 걸까?
0: 인어는 없다니까.
2: 아니야, 분명 있을 거야.
0: 레슨 안녕.
3: 얘들아 잘 가.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줄무랑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7: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균형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즈 하세요.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 개봉.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줄무랑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4: 가자 얘들아,
6: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7: 뽀롱뽀롱 떠나요. 빛고 캠핑카
8: 날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캠핑한 시간
9: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10: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11: 아침에
12: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점심에
12: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저녁에
12: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1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 뒤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세상 밖으로 우당탕.
1: 오래전부터 바닷속에는 마법이 존재하는 인어들의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악한 마녀가 마법의 힘으로 바다 세상을 혼란에 빠뜨렸죠. 바다의 수호자 위대한 화이트 골드 여왕은 일곱 바다 왕국의 마법을 모은 버블잼으로 사악한 마녀 블랙 다이아를 신의 깊은 곳에 가뒀습니다.
2: 다시는 사악한 자가 마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버블잼을 봉인하겠다.
1: 그 후 누구도 버블잼이 어디 숨겨져 있는지 찾지 못했죠.
2: 일곱 왕국의 인어공주 중 오직 내 후계자만이 버블잼을 갖게 될 것이다.
3: 공주님, 일어날 시간입니다.
4: 아, 더 잘래.
3: 퍼플 공주님, 일어나셔야죠.
4: 아, 싫어.
3: 얼른요. 오늘은 폐하를 도와 궁정리를 하는 날입니다.
4: 아, 생각만 해도 지루해. 잠깐 산책 다녀올게.
3: 아유, 안 돼요. 또 육지 물건이나 주워오려고요. 이미 저렇게나 많잖아요.
4: 너희가 뭘 알겠어. 인간들이 사용하는 물건은 종류도 엄청 많고 매일매일 새로운 게 생긴다고. 뭔 줄 알아? 물고기는 따분하고 인간은 재미있으니까.
3: 따분하다고요?
4: 육지에는 내 또래 친구들도 많대.
3: 하지만 인간들은 위험해요.
4: 만나보기 전에 모르지.
3: 공주님은 그들과 달라요.
4: 그럴 리 없어. 취향이 비슷한걸. 언젠간 만나고 말 거야. 반드시 가볼 거야. 그때 너희도 같이 가자.
3: 싫어요.
5: 안 돼. 그건 절대 안 된다.
6: 헤하, 육지 주변을 여행하던 고래떼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4: 어? 육지?
5: 쉼터를 준비하도록 하여라.
6: 예, 헤하.

0: 하지 않을래? 잠깐이면 돼. 부탁할게. 잠깐! 미역맛 사탕 줄게. 이거 진짜 귀한 거야.
1: 공주님이 육지에 관심이 많으셔서 큰일이네요.
2: 어? 육지? 인간들 세상은 절대 안 되지. 화이트 골드님이 숨겨놓으신 퍼블잼도. 아무튼 퍼플 혼자서 바다 위로 올라가진 못할 게야.

유치구나.

0: 얘들아, 잊지 말고 한 시간 동안 관찰하고 퀴즈 푸는 거야.
1: 바다에 와서 퀴즈나 풀어야 한다니. 어? 뭐야 이거?
0: 여러분, 놀지 말고 퀴즈 푸세요.
1: 야, 놀지 말래. 빨리 와.
2: 나? 우리가 아무도 못 봤나 봐. 그럼 와, 육지 인간들.
3: 소라기에게 필요한 것?
4: 뭐지?
2: 저라. 이 친구의 이름은 세바스찬이고 큰 집이 필요하대. 바로 이런 거 말이야. 소라!
5: 너 정말 대단하다.
6: 나도.
2: 내 것도.
1: 그럼 뒤에 무기는 뭐야?
2: 마이미가 있겠지?
7: 나도 도와줘.
2: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7: 다 풀었다.
1: 이건 네 거?
2: 나? 야? 야?
1: 어디 가지? 저기다.
2: 10 꼭꼭 숨어라. 와! 숨었나? 저기 있다.
1: 못 받겠지. 숨바꼭질은 또 내가.

0: 얘, 정신 차려! 여기야! 도와줘요!
1: 이렇게
0: 해서 소리 나요.
1: 가보자.
0: 내 꼬리 가리개! 안 되는데! 도망가!
1: 어, 저기야!
0: 안 돼!
1: 이쪽이나
2: 가보자.

0: 핑클공주. 난 앞으로 너의 수호요정이 될 핑크스타야. 성년이 된 걸 축하해. 야! 뭐야? 아직 꼬맹이잖아. 아, 큰일 났다. 너무 빨리 나왔어. 버블잼이 흩어져 버렸어.
1: 내 수호요정이라면 날 좀 도와줘. 내 꼬리같이.
0: 인간들이. 일단 할 수 없지. 도와줄게. 바리링 바리링 파! 인간의 모습으로!

0: 너희 괜찮아? 레오야, 다음부턴 조심해야 해. 레오를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학교 학생은 아닌 것 같은데 휴가 온 거니?
1: 뭐? 우리 학교 아니었어?
2: 난 그냥 놀러 왔어.
1: 아, 그랬구나.
2: 근데 학교에서는 뭐해?
1: 너 외국에서 왔어? 학교는 친구들이랑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는 곳이야.
2: 우와, 재밌겠다.
0: 레오, 어서 타. 곧 버스 출발해.
1: 그럼 잘 가.
2: 잘 가.
3: 이제 어쩔 거야, 퍼플 공주. 버블잼이 깨져서 흩어져 버렸다고.
4: 정말 실망이다, 퍼플. 육지에 간 것도 모자라 버블잼을 흩어지게 하다니. 으이구, 답답해. 버블잼이 사라졌으니 화이트 골드님께서 큰 벌을 내리실 게야. 이걸 어쩐다.
5: 화이트 골드님의 서신입니다. 공주님.
6: 바다의 수호자 나 화이트 골드가 일곱 왕국의 공주들에게 명한다.
7: 흩어진 버블잼을 되찾지 않으면 큰 위험이 닥칠 것이다.
8: 공주들은 이제부터 인간들의 학교를 다니며
1: 육지에 흩어진 버블잼 조각을 모아라. 버블잼을 먼저 모아 완성시키는 공주에게
6: 바다의 수호자 자리를 물려주겠다.
4: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 거지?
2: 세상에, 내가 학교에 간대.
1: 대체 여기서
9: 이제 내가 깨어났으니 모두에게 어둠의 공포를 맛보게 해주지.
2: 처음은 어려워.
4: 공주님, 이렇게 작고 어린데 바다 밖은 염투성이라 걱정되는구나. 우리 아기.
2: 오빠, 난 이제 아기가 아니라고. 학생이에요, 학생.
10: 아이고, 그래. 책가방도 안 챙겨가는 학생이 여기 있었네.
2: 오늘 자기소개할 물건들 챙기느라고 책가방을.
10: 이 꼬맹이.
2: 다녀오겠습니다. 가자, 열어.
11: 공주님, 잘 다녀오세요.
10: 마리링 파리링 팝. 인간의 모습으로

0: 친구도 될 수 있겠지?
1: 꼬맹아, 있지 놀러 가는 게 아니야. 우린 버블잼을 찾아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0: 아,
1: 위험한 일이 있을 땐 이 레인보우 캐처에 신호가 뜰 거야.
0: 네네.
1: 집중해. 만약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주문을 외쳐. 버블 버블 스타 체인지.
0: 네, 버블 버블.
1: 네, 똑바로 못해.
2: 곧 도착하는데 안 숨을 거야.
1: 기억해, 보글이 아니고 버블이야.

0: 헬로 블루닷. 오늘은 블루닷 스쿨에 새로운 친구들이 전학 오는데 이제 수업 시간이니까 곧 만날 수 있겠지?
1: 내 얘기네. 모두 내가 온 걸 환영해주는구나.
2: 빨리 가자.
3: 다들 어디 가는 거지?
1: 아, 교실. 1학년 2반, 1학년 2반.
4: 네, 얘들아, 오늘 전학 온 친구를 환영해 주자.
5: 안녕, 다들 반가워.
1: 1학년 2반, 1학년 2반, 1학년. 어? 1학년.
6: 어? 어, 잠깐만, 거기가 아니야.
1: 예.
5: 나 레드루비. 내 소개를 시작하지.
1: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 난 터플이라고 해. 내 취미는 인간들의, 아니, 버려진 물건들을 수집하는 거야. 이건 내 봄을 1호. 아, 이건 2호네. 아, 이것도 아니고, 잠깐만. 아, 여기 있다.
5: 대체 뭐야, 너? 이 쓰레기 등뚝.
7: 진짜 웃겨.
8: 어머, 퍼플스타 맞지? 왜 안 오나 했더니 반을 잘못 찾아왔구나.
1: 네!
8: 어서 가자.
1: 다른 반 잘못 들어온 거였어.
3: 이거 어떻게 된 거야?
7: 창피하겠다.
4: 자자, 조용.
8: 우리 저번에 해변에서 만났었지? 어쩜 이런 인연이 다 있니? 자, 새 친구가 왔어요.
1: 내 이름은 퍼플이고, 색깔은, 이거 쓰레기가 아니고, 이게 아닌데.
9: 기회가 왔다. 저런 애송이에게 버블잼을 찾아내는 개처를 주겠네. 버블잼을 손에 넣어 세상을 지배할 기회가 왔다. 우울한 공주에겐 먹물을 뿜어내는 문어. 이게 딱이지. 내 충실한 부하 블록들이여, 버블잼을 담는 레인보우 캐처를 빼앗아오거라.
1: 망했어.
0: 헬로 블루닷. 점심 방송이야. 오늘 새로운 전학생이 두 명이었어. 그래서 착각했는지 한 명이 교실을 잘못 들어갔대.
5: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모두 그 친구를 만나면 괜찮다고 환영해주자.
1: 내 얘기. 다 망했어. 학교에서의 첫날.
6: 그게 뭐가 중요해. 응? 꼬맹아, 넌 버블잼을 찾아야 하니.
1: 버블잼 얘기 좀 그만해. 세상에 나처럼 이참한 전학생은 없을 거야.
6: 어? 누가 온다.
5: 이봐, 너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망신해진 거야?
1: 어머냐, 헤어밴드에 숨겨진 레인보우 캐처. 우리 생머리의 왈가나 퍼플공주군요.
6: 오랜만이네.
3: 너도 인어공주야?
5: 아하, 버블잼을 터뜨리고 사고를 친 게 너구나. 난 해마왕국의 레드루비 공주야. 너 당장 사과해.
1: 뭐? 왜? 망신당한 건 나야. 난 이제 그만.
5: 여기잖아.
6: 퍼플, 아무개 신호야.
1: 저리가! 저게 뭐예요?
6: 블록이야! 블랙파이어의 부하!

0: 멈출 수는 없어. 고맹아, 어서 마법의 주문을 외쳐.
1: 주문? 보글보글. 야! 아무것도 안 보여.
2: 넌 마법 초보구나. 잘 보고 배워주라고. 레인보우의 힘이여. 버블버블의 하트파. 불독 주제.
0: 이렇게 주문을 외쳐! 버블버블 스타 체인지!
1: 아, 생각났어! 버블버블!

달려! 불러! 무슨 마법을 써야 하는지 모르는데! 대출이 지켜줘! 모르겠다! 법을

0: 방법은 도달이었어. 레인보우 캡처를 노리는 게 분명해. 나한테 생각이 있어. 도와줘. 응. 내 마법이 퍼플이라면 분명히 통할 거야. 불러. 자, 여기 레인보우 캡처가 있어. 됐어. 어디 가져가 보시지. 레드 샤이닝 윙. 당겨. 블록 사라질 시간이다. 레인보우 클립 퍼플. 진짜 우리가 해냈다.
1: 아까는 내가 나만 생각했던 것 같아. 너도 오늘 나 때문에 자기소개 망친 거지. 미안해 레드.
2: 뭐 그랬지. 사과 받아줄게. 퍼플 공주.

0: 버블잼이구나. 진짜 멋져. 자기소개는 망쳤지만 버블잼을 얻었어. 게다가 첫 친구도 생겼으니 출발이 좋은데.
1: 그러게, 자기소개만 잘했으면 완벽했을 텐데. 벌써 학교 방송 시간이네.
0: 방송?
1: 어?
0: 아, 좋은 생각 있어.
2: 어디 가는 거야?
3: 블루다스쿨의 새 학기가 시작된 오늘.
4: 벌써 집에 갈 시간이 됐어.
0: 어? 고! 카메라 고!
4: 나가라고!
0: 얘들아, 안녕! 만나서 반가워. 난 퍼플스타야. 얜 내 친구 레드루비. 뭐 하는 거야, 창피하게. 학교는 진짜 재밌어. 친구를 만날 수 있게 해주잖아. 모두들
5: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라. 바다는 넓고 어둠은 깊으니까.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줄무랑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0: 베이비 핑. 오늘은 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점심에
9: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저녁에
9: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0: 언더키드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나도 나도 비타 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 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 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6: 얼리면 더 맛있어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9: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직동
10: 얼굴엔
11: 순하게
10: 진물엔
11: 덥덥한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4: 수수미 가자.
5: 오빠

0: 찬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데이비핑과 함께.
1: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4: 순하게
3: 진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이야기는
1: 여공주.
0: 무대에 서고 싶은 친구들은
2: 모두 오디션에 도전해봐.
3: 와, 인어공주.
4: 인어공주면 놀이잖아.
3: 우와, 재밌겠다. 우리 같이 오디션 보러 가자.
4: 좋아. 예.
5: 자, 빨리빨리. 그거 간단히 막아.
3: 우리 중에 누가 인어공주로 꼽힐까?
4: 글쎄, 제일 예쁜 나?
2: 완전 이 역할을 잘생겼으면 좋겠다.
3: 안녕, 인디가. 어? 너도 오디션 보러 온 거야?
6: 아니.
7: 우린 조명팀이야.
4: 연극의 꽃은 여주인공이지.
8: 주인공 역할 참가자들 모두 오세요.
3: 우리야.
9: 네.
3: 내가 인어공주인데 어떻게 내가 달라지지?
4: 난 과학 선생님이 왕자 대역이야. 대사를 다 까먹었어.
3: 어떡해.
5: 불쾌한 왕자가 미안하다. 탈락한 애들한테도 배역을 줄 수는 있는데 하기 싫은가 보나.
3: 연나라 공주!
5: 오, 너희한테 딱인데. 주인공 옆에서 연기 잘해라. 그럼 수고.
4: 너희가 내 시종들이구나. 자, 내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 것부터 연습해볼까?
3: 저 바다 위로 갈 수만 있다니. 말을 잘 못해요.
4: 말만 잘하는구만.
5: 드디어 내일이 공연이다.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 자, 내일 잘하자. 파이팅!
9: 파이팅!
10: 야, 빨리 가자. 곧 시작한대. 얼른.
4: 아휴, 좀 있으면 시작이구나.
11: 난 인어공주라니.
4: 너희들.
3: 끝날 때까지 여기 있어.
12: 안녕하세요.
13: 선생님, 안녕하세요.
4: 자자, 이쪽으로.
5: 교장 선생님도 오셨군. 내 진가를 보여드릴 순간이다. 교장 선생님도 계시니 실수하면 안 돼.
3: 네, 전교생이 다 모인 것 같다.
4: 학기 내내 놀림받게 될 거야.
3: 졸업할 때까지 날 조개 뚜껑이라고 부르겠지.
4: 그래, 우리 나가지 말자.
5: 무슨 일이야?
3: 아까 먹은 샌드위치가 상했나 봐요. 저 못하겠어요.
5: 난 망했어. 교장 선생님께 뭐라고 말하지?
3: 죄송해요. 저 대사 다
4: 제가 더 잘할 수 있어요.
3: 제가 더 예뻐요. 제발.
5: 연극을 못하는 것보다는 나을지도 몰라.

0: 망했다! 망했어!
1: 잘될 싸우는군. 수호요정 대지 없는 무대라. 좋아, 너희 정체를 드러내주마. 무대에는 화려한 해파리가 딱 어울리지. 나의 충실한 부하 블록들이여, 레인보우 캐처를 빼앗아오거라.
2: 드디어. 이런! 우리 옷을 안 갈아입었어! 우리 의상! 변신해야겠어! 그렇게 한다 이거지? 질 순 없지! 버블버블 스톱 체인지! 버블버블 하트 체인지! 버블버블 블라스톱 체인지!

0: 대체 어쩌려는 건지. 어? 저건 블록.
1: 우와, 특수 효과다.
2: 특수 효과.
3: 진짠 줄 알았네.
2: 나도 찬성이요. 영나라 인어공주여.

0: 잘하는데.
1: 왜 연극제를 맞는다고 해서?
0: 어? 오, 화학 선생, 무대 장치 정말 멋졌어. 최고요. 다시 봤어요.
2: 아, 드디어 다 끝났다.
3: 터프, 인간들이 연극인 줄 알았으니까 망정이지. 진짜 위험했다고.
2: 미안, 다시 이런 일 없을 거야. 그치?
4: 맞아, 우리가 좀 주인공에 욕심 부렸어. 그래도 우리끼리 힘을 합치게 돼서 다행이야. 버블잼이야.
5: 근데 아까 조명이랑 음악이 딱딱 맞지 않았어? 정말 신기하지 않아?
4: 그냥 우연이겠지.
5: 혼자였으면 어쩔 뻔했어.
3: 오늘의 스타들, 액션 하듯 인어공주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런데 셋 중에 진짜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5: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야.
1: 내가 만든 무대가 아닌데?
2: 별밤 캠핑!
3: 당장 풀지 못해!
6: 다시 한번 묻겠다. 인디고가 심해산의 공주가 맞느냐?
3: 화이트 폴더님이 깨어나시면 널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6: 뭐라? 깨어나? 그럼 화이트 골드가 잠들었단 말이냐? 나를 가두려고 마법의 힘을 다 쓴 게로구나. 드디어 절호의 기회가 왔다. 심해성에 살아남은 공주. 저 아이라면 복수를 위해 무엇이든 할 테지.
1: 귀찮게 무슨 캠핑이야. 자, 별을 관찰한 후에 별자리 일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6: 드디어 책에서만 보던 별을 내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겠군.
2: 우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이라니. 정말 정말 낭만적이지 않아?
4: 우선 지금부터 좀 패자.
7: 그래, 그래.
6: 기대된다.
5: 뭐야?
2: 얘들아, 인디고도 우리랑 같이 별 관찰하기로 했어.
3: 뭐?
4: 난 싫은데? 아직 못 믿겠어. 제가 심해성 공주라는 거.
2: 아유, 왜 그래?
8: 우리 입장에선 의심할 수밖에 없어. 글록을 놔줬으니까.
9: 내가 왜 너희를 이해시켜야 하지?
4: 뭐? 됐어. 퍼플, 이리 나와. 저런 애랑 어울리지 말고.
2: 인디고.
9: 어? 이런 변신이 풀리면 어쩌려고. 기다려.
7: 별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요.
9: 오렌지, 대체 어디 간 거야? 블록? 너 왜 혼자...

0: 공주들을 도와준다고 너와 같은 편이 될 것 같은. 어차피 너는 혼자가 될 것이다.
1: 블랙 다이아!
0: 심의 성에서 능캐도 살아남았지만 블로비 된 백성을 구할 힘은 없지. 너희 부모처럼 나약해.
1: 용서 못해! 그래, 네가 우리 부모님을 해쳤지?
0: 나한테 복수라도 하고 싶은 건가? 그런 보잘것없는 힘으론 어림도 없다. 네 손에 완성된 버블잼이 모두 있다면 또 모를까. 또 보자.
1: 블랙 다이아.
2: 인디고! 대처에 경고가 울렸어. 괜찮아? 어머, 저거 오렌지 네 가방 아니야?
1: 어? 너 설마 오렌지의 캐처를 훔치려던 거야?
3: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
2: 무슨 설명이 필요해? 쟨 블랙 다이아랑 한패라고. 잠깐.
3: 됐어.
2: 인디고.
3: 대답을 들을 필요도 없겠군. 블랙 다이아의 수화를 학교에 둘 순 없지.
2: 어쩌지?
4: 꼬맹아, 위험할지 모르니까 변신하고 확인해봐.
5: 버블 다이 사랑!
2: 잠깐만! 인디고! 네가 블랙 다이아와 무슨 사이인진 모르겠어. 하지만 네가 하는 얘기를 먼저 듣고 싶어. 아니라고 하면 난 무조건 믿을 거야.
1: 저... 그게... 어? 블루... 가까이 오지 마!
2: 인디고...
1: 공격 자세야! 다들 조심해!
6: 저럴 줄 알았어! 버블버블 핫팡!
7: 글로벌 스타일!
6: 역시 블로비 지켜준 거야!
2: 어? 블로비... 인디고를 감싸고 있어!
0: 공주들을 도와준다고 너와 같은 편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넌 혼자가 될 것이다.
2: 인디고...
1: 내 손 놔! 이러다 둘 다 당한다고!
2: 그때도 내가 위험해질까 봐 먼저 손을 놨어. 난 인디고를 믿어! 야!
7: 오빠의 피해!
3: 얘들아 멈춰! 블록들이 우리 마법을 흡수해서 커지는 것 같아.
2: 공격이 안 통하면 포탈밖에 방법이 없는데.
1: 저건 또 뭐야?
3: 곧 타임스탑이 풀릴 거야.
2: 모르겠다. 일단 공격!
6: 더블 스파크! 더블 팡!
3: 조심해!
2: 포털로 유인해! 인디고! 친구를 두고 피하지 않아! 더블 스파크!
1: 버블버블 루나!

0: 루나틱인 기고 변신 완료. 섀도우 윈. 호플 안돼, 정신 차려. 날 구하려다 네가. 호플
1: 널 기다렸어 인디고. 이제 친구들을 구하자.
0: 섀도우 핀이 풀릴 거야. 가자.
1: 호텔에 빨려 들어가고 있어.
2: 모두 무사하네.
3: 어차피 너는 혼자가 될 것이다.
0: 블록! 보지 마! 내가 해야만 해.
3: 블록이 된 딥성을 구할 힘은 없지.
0: 서둘러! 타임스탑이 풀리고 있어!
3: 너희 부모처럼 나약해.
0: 나는 달라!
4: 미안해요! 리듬 웨이!
0: 프리클!
4: 화이트 골든님이 위급할 때 쓰라고 주신 힘인데 벌써 써버렸네요. 러브는 더 이상 심혜성의 백성이 아니라는 걸 아신 거죠?
0: 타임스톱이!
1: 저기! 나도 하늘을 보고 있어!
5: 에? 저런 형태의 유성우는 처음 보는데?
6: 꼼짝없이 들키는 줄 알았어.
7: 스릴 넘치네.
6: 심해 왕국의 백성들은 블랙다이아에게 전멸당했다고만 알고 있었어. 사실은 블루비 원래 백성이었더니.
7: 아무 죄도 없는 백성들을.
1: 화이트 골드님은 왜 인디고의 존재를 숨긴 걸까?
4: 제가 시종장님과 화이트 골드님이 대화하시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8: 이제 인디고 공주의 존재를 다른 왕궁에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일곱 공주가 학교에서 만나게 될 텐데.
9: 심해성의 생존자가 있다는 사실을 블랙다이아가 알게 되면 분명히 인디고 공주를 노릴 터. 최대한 그의 존재를 비밀로 해야 합니다.
8: 아니, 설마 아직도 부모를 해친 게 누군지 모르는 건가요?
0: 우리 아가. 시간이 없어. 너라도 빠져나가야 해. 꿈이 아니었구나.
4: 공주님.
9: 인디고가 누굴 미워하는 마음을 먼저 갖기보단 소중한 친구들이 먼저 생기길 바랄 수밖에요.
3: 나를 지키려고 비밀로 하신 거야.
1: 정말 힘들었겠다. 나 말이지. 널 환영해. 인디고. 나도.
6: 오해해서 미안해.
1: 나도 미안해. 진심이야.
7: 앞으로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1: 버블잼이다. 이제 하나만 더 모으면 완성이야.
3: 곧 완성.
1: 우와, 우리 똑같네.
6: 이제 우리 중에 누가 여왕 후보가 될지 정말 궁금해지는데.
1: 일곱 명의 공주도 다 모이고. 뭔가 좋은 징조야.
6: 맞아 맞아 예.
2: 나한테 복수라도 하고 싶은 건가? 그런 보잘것없는 힘으론 어림도 없다. 네 손에 완성된 버블잼이 모두 있다면 또 모를까.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10: 얼굴엔
11: 순하게
10: 진모란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0: 비타민류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4: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5: 우리 모두
6: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7: 얼리면 더 맛있어.
8: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
9: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10: 얼굴엔
11: 순한 킹킹.
10: 술물엔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3: 다들 뭐 먹는 거지?
14: 이게 뭐래요?
1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줄무랑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자스키를 타볼까? 씽씽! 우와! 재밌다! 나 또 탈래! 자, 올라가 볼까? 올라가는 건 너무 어려워. 눈 위를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1: 어? 우와! 뜨거운 몸이다! 우와! 눈 위를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
2: 스노우모빌

0: 요한님, 요한님! 저 스노우몹을 타고 싶어요!
1: 어, 탄다면?
0: 네, 맞아요. 저 탄다면이에요! 저 스노우몹을 태워주실 거죠?
1: 네, 지금 순찰이 끝났으니까 제가 태워드릴게요. 타세요.
0: 우와!
1: 자, 준비됐죠? 자, 출발! 네.
0: 출발!

0: 슬로프에서 팔을 다치신 분들한테 사용하는 방법인데, 간단하게 팔을 대고
1: 쉬고 괜찮으신가요?
0: 아유, 간단하게 잘 고정된 것 같아요.
1: 아, 몇 점 주실 건가요?
0: 아, 한 90점?
1: 아, 감사합니다!
0: 자, 아픈 다리는 살짝 들어서 주시고, 살짝.
1: 살짝 들어주세요.
0: 자, 부목을 대신 다음에, 위쪽부터 하나 대주고,
1: 네.
0: 아래쪽 붙여주고,
1: 네. 자, 괜찮으신가요?
0: 아, 괜찮습니다.
1: 아, 잘 고정됐나요?
0: 네, 잘 됐습니다.
1: 아, 이거는 몇 점 주실 건가요?
0: 이거는 95점.
1: 아,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출동해도 되겠습니까?
0: 예, 출동하셔도 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2: 세트라 사람씨 동사십시오.
0: 송신하세요.
2: 핑크슬로프 부산장 말씀했습니다. 출동 바랍니다.
0: 네, 출동할게요.

0: 그냥 넘어졌어요.
1: 네, 제가 조금씩 움직여볼게요.
2: 이럴 때는 분무기를 해서 의무실로 옮겨야겠죠?
1: 예, 맞아요.
3: 최신범대원.
4: 최신범대원.
5: 통신앱쇼 베트남 사무실입니다.
4: 핑크슬로프 하단부로 킥스프린트 터보건 이동 가능.
5: 핑크슬로프 하단부 킥스프린트 터보건 이동 확인했습니다.

0: 자, 다리 쪽 부상자예요, 다리 쪽.
1: 아까 출동할 때 보니까 스노우모빌이 엄청 빨리 올라가던데 스노우모빌은 어떻게 눈 덮인 산길을 그렇게 빨리 올라갈 수가 있는 걸까?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씽!
2: 나는 과학의

0: 알려주는 인공지능 싱싱. 오늘의 탈 것은 스노우모빌. 눈 위에서 빠르게 달릴 수 있게 만들어진 이동수단 중에 하나야. 경주를 하기도 하는데 최고 속력은 시속 약 200km까지도 낼 수 있어. 스노우모빌은 이렇게 앞에는 스키, 뒤에는 콤바인이나 탱크처럼 무한궤도가 달려있지.
1: 무한궤도? 아하! 탱크나 콤바인에 달려있던 그 무한궤도!
0: 맞아! 여러 개의 바퀴를 하나의 트랙으로 감싸서 땅바닥을 움켜주는 힘, 접지력을 높인 바로 그 무한궤도! 그런데 스노우모빌은 눈 위에서 달려야 하기 때문에 트랙의 겉에 달린 날이 더 길어서 눈을 더 꽉 움켜쥐고 달릴 수 있어. 이것 봐! 탱크나 콤바인보다 훨씬 길지?
1: 아하! 그렇구나! 그런데 스키는 왜 달려있는 거야?
0: 엔진에서 힘을 보내면 무한궤도가 그 힘을 받아서 스노우모빌을 움직이게 해주지만 방향을 빠르게 바꿀 수는 없어. 그래서 스키가 필요한 거지. 이렇게 핸들을 꺾어주는 대로 스키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빠르고 안전하게 방향을 바꾸면서 눈길을 달릴 수가 있지.
1: 아하! 스키와 무한궤도의 결합으로 눈이 덮인 산길도 안전하고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구나!
0: 맞아! 바로 그거야!
1: 이제 스노우모빌이 왜 스키장에서 구조차로 쓰인지 알 것 같아!
2: 탄다맨, 이제 순찰 시간이에요. 빨리 오세요.
1: 아, 탄다맨!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주물엔
1: 덕분만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2: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3: 왜 교차 검증했나?
2: 네?
1: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3: 이거 기밀 아닌가?
2: 맞습니다.
1: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4: 이게 자네가 썼나?
2: AI가 썼습니다.
3: 그럼 출처를 써야지.
1: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3: 아, 이게 뭐야?
1: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3: 점심 뭐 먹을까?
1: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3: 아, 안 돼!
1: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3: 자네인가?
5: 아니에요!

0: 뭐라고?
1: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0: 어서오세요 공주님.
1: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화나라 키스.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중물엔
3: 덥덥한
0: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박사님,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요?
0: 외계인이 나타났나요?
2: 그래서 이따 뭐 먹을까? 피자?
3: 친구랑 약속이 있으신가 봐.
2: 에이, 고기 먹자, 고기. 이따 전화할게. 빠이. 요정들, 미안. 통화 좀 하느라.
1: 아닙니다. 친구랑 뭐 맛있는 거 드시나 봐요?
2: 마, 친구가 아니라 우리 엄마.
4: 네? 엄마요?
0: 박사님, 방금 어머니께 반말을 하신 건가요?
5: 어머니께는 존댓말을 하셔야죠.
1: 실망입니다, 박사님.
2: 부끄럽구만. 이게 다 어릴 때 버릇이 잘못 들어서야. 내가 어릴 때 엄마한테 이랬어 저랬어 하고 반말을 했거든.
0: 박사님, 힘내세요. 이제라도 어머니께 존댓말을 쓰도록 노력하시면 되죠.
5: 맞습니다, 박사님.
4: 파이팅!
2: 파이팅! 그런데 나처럼 어른들께 존댓말을 하지 않는 어린이가 있어.
0: 저런.
2: 그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요정들, 당장 출동!
4: 출동이다! 출동해서 쏴!
6: 이 사건은 저기 보이는 홍나정 어린이로부터 시작되었다.
7: 흘렸다. 선생님!
8: 나정이 왜요?
7: 나 우유 흘렸어.
8: 나정이 우유 흘렸구나. 선생님이 닦아줄게요. 자.
7: 여기 옷도 닦아줘.
8: 알았어요. 근데 나정아, 선생님한테 얘기할 때는 옷도 닦아주세요 하고 존댓말 하는 거예요. 알았죠?
7: 응? 야, 응이 뭐냐? 네, 이래야지. 알았어. 선생님, 빵 더 있어?
8: 빵 더 없어요.
7: 에이, 빵 더 먹고 싶었는데.
6: 그런데 나정이가 어른들께 존댓말을 하지 않는 것은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였지.
5: 어머, 너 나정이지? 아유, 많이 컸네.
7: 누구야?
5: 나 전에 나정이 옆집 살던 효진이모 기억 안 나?
7: 어, 기억 안 나.
9: 나정아, 우리 이거 하고 놀래?
7: 좋아. 아줌마, 나 갈게.
5: 가자.
7: 그래.
5: 에휴, 애가 키만 컸지 말은 아직 애기처럼 하네. 아니, 7살인데 존댓말도 할 줄 모르고. 아유.

0: 오늘은 또 어떤 어린이를 괴롭혀볼까? 어? 뭐야? 이 누구야?
1: 공 여기 있네.
0: 이봐 어린이.

0: 그 조심해야지. 내가 공에 맞았잖아.
1: 아, 미안.
0: 미안? 이바울이니, 너 지금 이 악당 아저씨한테 반말한 거야?
1: 아, 아저씨 악당이구나. 악당이면 반말해도 되는 거 아닌가?
0: 뭐야? 그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악당 아저씨한테 반말하면 안 되지. 존댓말로 다시 말해봐.
1: 싫은데?
0: 뭐야? 이바울이니? 좋아, 그렇게 나오시겠다. 어른한테 반말하는 어린이, 오늘은 바로 너다.

0: 네, 선생님. 네, 나정이가 자꾸 선생님께 반말을 한다고요.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선생님,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죄송해요. 네. 네네, 들어가세요. 네.
1: 홍나정! 선생님이 또 전화하셨어! 너 계속 그렇게 어른들한테 반말할래?
2: 아니?
1: 아니가 아니라 아니요! 존댓말이 어려우면 말끝에 요를 붙이면 돼. 좋아요, 싫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알았니?
2: 알겠어.

0: 됐지?
1: 되긴 뭐가 돼? 요를 붙여서 말해야지. 알겠어, 요! 이렇게 다시 해봐. 아,
0: 알겠어.
2: 어? 뭐지? 왜 입에서 요가 안 나오는 거야?
1: 홍나정! 알겠어, 요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2: 어, 어려워. 엄마, 그 말이 입에서 안 나와.
1: 아니, 그...
3: 어머, 어, 전화 왔네.
1: 네, 여보세요?
3: 어머,
1: 아, 네!
2: 이상하다. 알겠어, 요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왜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야?
4: 왜긴, 내가 너의 요를 뺏어서 존댓말을 할 수 없게 만들었으니까. 카카카카카카카카.
5: 네, 할아버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1: 나정아, 너 기억나? 너 왜 그 다섯 살 때 시골 가서 만났던 그 왕할아버지?
0: 왕할아버지?
2: 그 완전 무서운 호랑이 할아버지?
1: 그래! 그 왕할아버지 지금 집에 오신대. 나정아, 너 할아버지께 공손하게 존댓말 해야 한다. 알았지?
3: 어머, 벌써 오셨나 보다. 어머, 할아버지, 일어나.

0: 오셨습니까? 누추한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되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1: 그래, 내 여 근처에 친구 장례식장이 있어 왔다가 들렀다. 쟤 나정이냐?
0: 아, 네, 맞습니다. 뭐해, 나정아? 어서 인사드려야지.
2: 공손하고 예의 바른 존댓말.
3: 할아버지, 안녕.
2: 어, 또 안 나와. 존댓말이 또 안 나와.
0: 안녕하세요라고 해야지. 다시 한번 해볼까? 어서.
3: 할아버지, 안녕.
2: 존댓말이 또 안 나와.
1: 됐다. 시원한 물이나 한 잔다오.
0: 네, 할아버님.
1: 나정이, 너 올해 몇 살이냐?
3: 7살.
2: 존댓말이 또 안 나와.
0: 죄송해요, 할아버님. 우리 나정이가 아직 제대로 존댓말을 못 배워가지고.
4: 나정아, 이거 할아버지 드세요.
3: 할아버지, 이거 먹어. 먹어. 먹어.
1: 뭐? 내 듣자 듣자 하니 더는 못 참겠다. 우리 집안에 존댓말도 할 줄 모르는 불효 막심한 아이가 있다니. 하늘의 조상님들이 통곡할 노릇이야. 아이고, 조상님들 죄송합니다. 우리 예절 홈시가 이렇게 무너지네요. 아이고, 멀뚱하다.

0: 아까 네가 반말 찍찍하던 악당 아저씨다. 근데 왜 울고 있니? 너 존댓말 좀 못하게 된 게 그렇게 속상해?
1: 그걸 어떻게...
0: 이걸로 네 존댓말 다 뺏어버렸지롱. 캐캐캐캐캐캐캐.
1: 어쩐지. 악당 아저씨, 내 존댓말 내놔 빨리.
0: 싫은데. 어른한테 반말하는 어린이는 혼 좀 나봐야 돼. 캐캐캐캐캐. 도망가자. 아유, 신나라. 아니, 딩동댕 삼총사.
2: 악당 크크.
3: 크크, 어린이가 어른들께 반말 좀 했다고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 건 옳지 않아.
1: 당장 나정이의 마법을 풀어줘.
0: 좋아.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다.
3: 그 조건, 우리가 너한테 존댓말을 해야 한다는 거냐?
0: 대박, 어떻게 알았지?
3: 단순한 녀석, 그깟 존댓말 당장 해드리지요.
1: 크크님,

0: 정의의 마법을 풀어주세요!
1: 자, 이제 존댓말 했으니 어서 요!
2: 이렇게 쉽게 존댓말을 할 줄은 이제 어떻게 하지?
0: 뭘 어떻게 해? 정정당당하게 빔을 맞고 사라져라!
2: 하, 악당은 원래 정정당당하지 않는 법. 난 악당답게 도망가야지!
3: 그렇다면 우리는 멋진 영웅답게 너를 물리쳐주마! 지금이야! 딩딩!
0: 공동!
2: 오늘도 작전 실패다!

0: 나정아, 괜찮아?
1: 괜찮아.

0: 할아버지가 너 어디 갔냐고 찾으셨어.
1: 나정이 왔구나.
2: 할아버지, 아까는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존댓말 하려고 했는데 말이 안 나왔어요.
1: 그렇구나. 사실 존댓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더론을 공경하는 마음이지.
2: 네, 저 이제부터 어른들 공경하는 마음으로 존댓말 잘 할 거예요.
1: 역시 예전 홍씨 다르구나. 조상님들 보셨죠? 우리 나정이가 이 정도입니다.
3: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줄무랑?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삼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새꺼!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큰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1: 얼굴엔
4: 순한 킹킹,
1: 식물엔
4: 덕분만
5: 순하게
4: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시작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1: 네. 미안.
0: 주문하신 케이크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2: 네. 파트로즈 3단장 기념 새로운 케이크는 어떠세요?
1: 딱 지금만 빵 30% 할인해드립니다.
2: 어머, 정말이요?
0: 아재, 엄청 바쁘겠죠?
3: 로미, 빵 나왔어.
4: 쉬엄쉬엄해, 로미.
0: 괜찮아요, 오빠. 어서 오세요.
2: 안녕.
0: 우와, 마야, 메리로. 잠시만.
5: 아무래도 힘들겠는데.
0: 뭐가?
6: 설마 잊은 거야? 오늘 자전거 타러 가기로 약속했잖아.
0: 그랬었지.
5: 이렇게 바쁘니까 뭐 어쩔 수 없지.
6: 그럼 우리도 먹자.
5: 그래. 자전거는 이따 다 같이 타러 가면 되니까.
0: 고마워 얘들아.
7: 이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계속 아무 일 없이 말이야.

0: 다들 어디 있지? 어? 흰내핑! 애들 못 봤어?
1: 아! 성당핑! 나도 애들을 찾고 있었는데 마을 어디에도 없어.
0: 어, 이상하다. 다들 어디로 간 거지? 아래로 내려가 보자.
2: 모두 안녕. 아직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었네요. 난 이모션 왕국의 프린세스야.
1: 프린세스?
3: 이상하다. 우리가 아는 프린세스는 몸이 뿐인데.
1: 저거 마을의 마스터 키 아니야, 숨지?
4: 마스터 키!
5: 그럴 리가 나나. 근데 그게 왜 저기 있지?
2: 이 마을은 매우 위험해졌으니까 다른 곳으로 모두 이사를 가야 해요.
5: 이사?
0: 어디로 가는데?
2: 최고로 멋지고 재밌는 곳. 마음껏 장난치며 놀 수 있는 곳.
1: 뭐? 마음껏 장난치며 놀 수 있다고?
2: 자, 여러분은 자유예요. 문이 닫히기 전에 어서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1: 우와! 빨리 가!

0: 이제 그 일을 해볼 수 있겠어.
1: 저거 진짜 마스터 기약꾸래. 우리 마을이 뭔가 멋지게 바뀌었어, 나나.
2: 그런 말 할 때야 솔지.
1: 아무래도 뭔가 수상해. 어서 왕국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해.
2: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다 해? 어? 너희 로열 티니핑이야?
1: 들켰어, 나나. 도망가, 얘들아.
2: 거기서 다 해! 안 되겠어, 나나. 되돌아오지 못하면 어쩌려고 솔지.
1: 넌 그때 생각해. 간다, 나나.
2: 도망갔어, 다 해.
0: 그냥 내버려둬.
1: 하지만
0: 오히려 게임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될 거야.

0: 응? 어디 어디?
1: 이쪽으로 온다!
2: 된 로열티 니핀?
3: 부탁이야. 프린세스 로미가 어디 있는지 알려줘.
4: 어? 로미라면 여기 있는댔죠?
3: 프린세스 로미가 확실했네.
2: 어쩌다 이렇게.
5: 이거 아파 나나?
1: 너가 어떻게 된 거야?
2: 근데 너희 옷을 입었네?
3: 게이트가 지구로 연결되어 있었나 봐, 그래.
5: 내 덕분에 바로 프린세스 로미를 찾은 거라고, 나나.
2: 완전 우연이었거든, 솔직.
4: 게이트라니, 무슨 게이트?
2: 너흰 대체 어디서 온 거야?
6: 그게 이야기하자면 좀 됐나? 우리가 아침에 방금 도착한 거!
3: 솔직히!
2: 뭐지? 진흙탕에 빠진 이 지저분한 건?
1: 지저분하다니!
5: 대체 넌 누구냐?
2: 상자가 말을 하는데?
7: 혹시 너희는 이게 뭔지 알아?
5: 아니, 모르는데 나나?
4: 이런 상자는 처음 봤구래.
1: 무슨 소리야? 상자라니! 난 상자가 아니... 뭐야 여기? 좁아, 냄새나! 잘 안 들려, 잘 안 보여! 녀석들! 어서 날 여기서 꺼내지 못할까!
7: 뭘 어떻게?
2: 여기 열쇠 구멍이 있어.
7: 열쇠!
4: 괜찮아, 그래?
2: 안 괜찮아, 솔지. 빨리 미스틱 마을의 친구들을 구해야 하는데.
5: 미스틱 마을?
1: 프린세스 도와줘!

0: 북쪽에 네모산 기슭에 있는 작은 마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쭈?
1: 우리는 거기서 도망쳐 왔었구래.
2: 마을의 마스터키를 빼앗겨서 큰일 났어, 나나.
3: 마을의 티니핑 모두를 여기로 떨어뜨렸었을지.
0: 대체 누가 그런 짓을?
2: 좀 수상하긴 했는데.
1: 자기가 이모션 왕국의 프린세스래.
2: 제니?
4: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5: 진짜 피곤하다.
4: 뭐야, 아직 쉬는 시간 아니야?
6: 에이, 이제 겨우 한가해졌는데 조금만 쉬게 해주세요. 응? 네?
4: 그래, 쉬어라, 쉬어.

0: 이게 어떤 세상일까 빨리. 뭐야 빨리. 너무 느긋한 거 아니야? 안 돼 안 돼. 어서 빨리 서둘러서 해. 시간 아까워 빨리.
1: 아니 쉬고 있을 때가 아니야.
2: 갑자기 왜 그래? 쉰다며?
1: 말도 안 돼요. 쉬지 않고 빨리 움직이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0: 그럼 그럼 빨리 빨리. 빨리 돌아가서 몬주 박사님께 알려야 해.
3: 기다려 이 녀석들.
4: 날 쫓을 셈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널 인정도 모르냐?
0: 안 돼. 한시가 급해.
3: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걷어 맞추신다면 언제가 꼭 그대를 갚을게요. 제발요.
2: 어떡할까?
0: 할 수 없지. 대신 다음에 또 그렇게 못되게 말하면 안 봐줄 거야.
3: 감사합니다, 주인님. 당신이 정말.

0: 변신 플로라 하트. 자, 다녀왔습니다.
1: 바쁘다, 바빠. 손님. 어서오세요. 주문은요?
2: 뭘 먹을까?
1: 아, 이거 드세요. 이거 맛있어요. 가게 주시고. 자, 결제됐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3: 아직 살 게 남았는데.
1: 빨리 케이크 주세요. 다 팔릴 것 같단 말이에요.
4: 계속 굽고 있어. 좀 기다려. 그렇게 보챈다고 빵이 빨리 나오진 않아.
1: 아우, 답답해, 정말. 반죽을 이렇게 빨리 하면 되잖아요.
5: 준, 적당히 좀 해. 너무 지나치잖아. 이런다고 월급 올려주지 않거든. 그만해.
6: 오빠가 좀 이상한데?
0: 이건 혹시
6: 티니핀 때문인가?
0: 와, 그러고 보니 우리 마을에 항상 서두르는 아이가 있었어, 나나.
7: 맞아, 그래. 뭐든 빨리빨리 하라고 빨리핀이라네요.
6: 빨리핀? 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거지?
0: 저기 있어, 그래!
6: 또 시작인가?
0: 바쁘다, 바빠, 빨리!
6: 미스틱 마을의 빨리핀!
0: 장난은 이제 그만뒀죠?
8: 뭐? 왜 그만해, 해빨리? 분명 그 애가 그랬어. 여기서 마음대로 장난쳐도 된다고, 빨리!
6: 아니, 그러니까 그건 설명하기
8: 복잡한데. 빨리! 네 애긴 따분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 빨리!
0: 잠깐! 거기다!
6: 잡았어!
0: 내가 잡는다!
6: 아구! 느린 것들한테는 안 잡힐 거야, 빨리!
0: 너무 빨라, 나나.
8: 생각 없이 막 달려드니까 쉽게 지치는 거 아니야. 움직이기 전에 먼저 생각 좀 하지.
6: 그래, 너는 생각이 많아서 참 좋겠다.
0: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래.
6: 요 녀석이.
8: 너무 느리잖아.
6: 여기야, 여기.
9: 빨리핀. 느리고 게으른 애들을 혼내줘야지.
6: 그래야겠다, 빨리.
8: 이랑 이랑 내가 한가하게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네, 빨리.
6: 휙, 빨리 휙.
8: 하차.
6: 빨리 빨리 빨리.
8: 이제 뒤에 마법에 걸려버렸어.
6: 빨리 생각을 해, 생각을. 아까 있었자.
8: 그렇지, 그래. 방법은 하나뿐이야.
6: 빨리 빨리
8: 이사를 해야지. 몬즈 박사님, 몬즈 박사님.
10: 로미 공주님, 일단 좀 진정하시고 얘기를.
8: 새 변신 아이템 보내줘요. 지금 당장요. 어서요.
10: 예? 아, 예. 미스틱 하트윙이 준비돼 있지만 조정할 시간이 조금 필요한데.
8: 빨리요, 얼른요.
10: 알겠습니다.
6: 시간이 없어, 시간이.
8: 보내셨나요? 빨리, 빨리요. 아직도 미스틱 하트윙이 안 왔어요.
10: 공주님, 아직 1분도 안 지났어요. 기다리세요.
8: 아, 못 기다려요. 당장 급하단 말이에요.
11: 아야야, 뭘 밟은 거야? 내가 왜...
0: 역시 이 방법이 효과가 있었어. 빨리핀의 마법은 이제 풀렸었죠.
8: 맞다. 빨리핀을 막아야 해. 어떻게 내 마법이 풀렸지? 느림보처럼 여유로운 건 안 돼, 빨리. 빨리빨리 서두르는 게 좋아, 빨리. 헤잇. 그렇게 느려서 날 살릴 수 없어, 빨리.
11: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8: 느리고 게으른 건 못 참아. 빨리빨리 하는 게 얼마나 좋은데.
11: 오지마, 오지마.

0: 이게 바로 몬주 박사님이 얘기하셨던 미스틱 하트니?
1: 신비한 힘이 넘쳐났죠!
0: 좋아, 그럼 가볼까?

0: 나도 보고 싶어. 빨리 핑. 얌전히 캔치 되시지.
1: 뭐야? 왜 갑자기 변했어? 빨리.
0: 그래봤자 시간만 아까워. 빨리.
1: 빨라졌네. 빨리.
2: 미스틱 하트윙의 힘이랄까?
0: 치. 일단은 도망치고 보자. 빨리.
1: 어? 기다려.
0: 얘들아?
1: 어, 없어. 얘들아.
2: 어디 간 거지? 이건 뭐지?
3: 피니핑이 있는 곳을 알려주나 봐. 어서 열어봐.
2: 열쇠 티니핑들은 물건 모양으로 숨을 수 있나 봐.
3: 근데 세 개 중에 어떤 거에 숨은 거지? 말썽달썽하네, 큐.
2: 다 같이 찾아보면 분명히 빨리 찾을 수 있을 거야. 자, 얘들아.
0: 분명 이 사탕통이야, 나나. 느낌이 딱 왔어, 나나.
2: 그럼 난 이거. 나나핑은 퀴즈를 잘 맞춘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솔지.
0: 이쪽이라니까, 나나.
2: 아니, 이쪽이야, 솔지.
3: 난 그럼 남은 걸로 할래, 그래.
2: 어차피 어떻게 생각해?

0: 여기서 마카롱이 수상해. 우리 가게에서 뚱카롱은 안 만들잖아, 쭈.
1: 좋아. 새로운 아이템으로 숨어있는 걸 깨뜨려보는 거야.

0: 10cm핑 빨리핑 해! 이럼 서두르고 싶어도 서두를 수가 없잖아, 빨리!
1: 자, 어?
2: 너무 열심히 일해서 지쳤어. 좀 쉬어야겠다.
3: 월급은 올려줄게.
0: 드디어 첫 번째 열쇠 테니핑을 캐치했어.
4: 야호! 내가 고른 마카롱이 정답이었어, 그래!
5: 남은 걸 고른 게 운이 좋았네, 솔지.
6: 프린세스, 고마워, 나나.
5: 지금처럼 열쇠 테니핑들의 장난을 막아줘, 솔지.
4: 그리고 모두를 도와줘, 그래.
6: 응?
7: 제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난 널 꼭 되찾을 거야.
0: 로미가 또 우리를 방해해서 다해!
6: 뭐, 괜찮아. 아직 티네핑들은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스터키를 갖고 있는 한 앞으로 더 재미있어질 거야.
4: 자, 정식으로 우리를 소개할게. 난 나나핑이야, 나나. 난 꾸레핑이라고 해, 꾸레.
5: 나는 솔지핑, 솔지.
8: 잘 부탁해.
4: 나야말로 잘 부탁해.
9: 그래, 모두들 미스틱 마을을 되돌리기 위해 힘내줘.
4: 상자한테 인사한 거 아닌데, 꾸레.
5: 얜 왜 이렇게 끼어드는 거야, 솔지.
10: 쭉 신경이 쓰였는데 말이야. 상자, 넌 누구야?
9: 난 상자 따위가 아니야. 난 미스틱 마을의 위대한, 아주아주 고귀하고 위대한 티니핑이라고.
4: 거짓말!
10: 볼품없는 상자 속에 그렇게 위대하신 티니핑이 들어있다고.
4: 뭐, 심심해서 들어갔나?
11: 로미 공주님, 이번에도 잘 해결하셨군요. 처음 정해진 게 하추핑이라 정말 다행입니다.
10: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11: 아, 공주님이 변신할 때 가장 적합한 로열 티니핑을 미스틱 하트윙이 알아서 정해주거든요. 물론 공주님이 정하실 수도 있고요. 아무튼 미스틱 하트윙에 열쇠 티니핑들의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거기 있는 열쇠 티니핑이자 로열 티니핑인 아이들과 함께 지구로 건너간 열쇠 티니핑들을 모두 캐치해주세요.
4: 네, 알겠어요, 박사님.
11: 그럼 미스틱 하트윙의 하트를 꽉 눌러보시겠어요?
4: 어? 왜요?
11: 거기에 그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넣어두었어요. 마음에 들면 좋겠는데.
4: 선물?

0: 지낼 수 있겠단 거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길게,
1: 중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 개봉.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Music Box. Music Box. 뭐든지 Music Box.
1: 아빠, 저게 뭐야?
2: 글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EBS IN 포키젤?
5: 네.
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퍼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균형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직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진물엔
7: 덕덕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일단 그냥 갈게요.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곳 뭐든지 뮤직 빵. 아 흥이 안 나. 애들이 없으니까. 아 박스맨이나 만나보자. 박스맨. 어 박스맨은 있었네. 응? 뭐야? 뭐가 이렇게 가벼워? 너무 가벼운데? 궁금할 땐 흔들어보면 답이 나오겠지? 어떻게? 뮤직 박스, 뮤직 박스, 뮤직 박스. 어? 어? 와, 뭐지? 완전 신나는데? 잠깐만 볼까? 따라해 그림자? 이 박스 안에 그림자가 들어있나? 에이 설마. 아 그래도 한번 열어봐야겠다. 아 오늘은 나 혼자 연애. 하지만 열어볼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오오오오오오오. 와 상자에서 그림자가 나왔어. 어? 그림자가 따라하네?
1: 응? 그림자가 따라하네?
0: 따라하지 마세요.
1: 아, 따라하지 마세요.
0: 따라하지 말라고요.
1: 따라하지 말라고요.
0: 아, 야골라.
1: 따라하는 거 재밌는데. 그럼 데프콘 아저씨가 나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0: 그래요. 뭐든지 따라합니다.
1: 자, 준비.
0: 자, 준비.
1: 시작.
0: 시작.
1: 쿵짝쿵짝.
0: 쿵짝쿵짝.
1: 쿵쿵짝짝.
0: 쿵쿵짝짝.
1: 쿵심심짝.
0: 쿵심심짝.
1: 쿵쿵짝쿵쿵짝.
0: 쿵쿵짝쿵쿵짝.
1: 쿵쿵짝심짝.
0: 쿵쿵짝쿵쿵짝.
1: 쿵쿵짝쿵쿵짝.
0: 아, 놀리지 말라고요. 다시 한번.
1: 쿵짝쿵짝.
0: 쿵짝쿵짝.
1: 쿵쿵짝쿵쿵짝.
0: 쿵쿵짝쿵쿵짝.
1: 오 잘하는데요.
0: 오 잘하는데요.
1: 또해요 또.
0: 또해요 또. 아니고 에 또요? 아, 나 너무 지쳤는데. 아 지유랑 정혜빈은 왜 안 나오는 거야? 얘들아! 얘들아! 어디 있어? 아 이제 오면 어떡해. 얘들아 이리 와. 자 얘들아 인사드려. 뭐든지 따라하는 그림자야.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따라하지 마요.
0: 야, 정말 똑같이 따라하지. 그래요. 그림자님, 우리 지유 정혜비도 엄청 잘 따라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이번엔 지유랑 정혜비랑 한번 해봐요. 저는 잠깐 좀 쉴게요.
1: 저는 잠깐 좀 쉴게요.
0: 뭐? 아닙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나도 할게요.
1: 준비.
0: 준비.
1: 시작.
0: 시작.
1: 쿵쿵쿵짝.
2: 쿵쿵쿵짝.
1: 쿵쿵짝짝.
2: 쿵쿵짝짝.
1: 쿵짝쿵짝.
2: 쿵짝쿵짝.
1: 쿵짜심짝.
2: 쿵짜심짝.
1: 쿵심심짝.
2: 쿵심심짝.
1: 짝쿵짝쿵.
2: 짝쿵짝쿵.
1: 짜짜심쿵.
2: 짜짜심쿵.
1: 쿵짜심짜.
2: 쿵짜심짜.
1: 쿵쿵짜심짜.
2: 쿵쿵짜심짜.
1: 짜짜심짝.
2: 짜짜심짝.
1: 나도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뿅.
2: 어?
4: 어? 어디 갔지?
2: 어디 갔어?
0: 어? 어디? 어디 갔어?
2: 어디 있어?
0: 어디 있어 그림자야?
2: 어, 그림자!
5: 정해진 그림자다.
0: 어디 있지?

0: 들아. 얘들아. 어? 아무도 없네. 뮤직박스 할 시간인데. 아, 어떡하라고 나 혼자 애들 없어. 안... 뭐
1: 친구들 기다리니까 먼저 할게요.
0: 그래요? 알았어. 얘

0: 어린이 여러분 안녕.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것 뭐든지 뮤직 박스. 와우. 얘들아 오늘의 박스는 뭘까? 박스맨을 한번 불러주겠어?
1: 네. 박스맨.
0: 박스맨.
1: 이어요?
0: 뭐라고 글씨가 써 있는데. 오, 이 박스에 뭐가 들어있어요, 박스맨? 아, 말해줘요. 박스맨! 아, 말도 안 해주고. 언제 박스맨이 말하는 걸 들을 수 있지? 그래요, 알았어요.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어디 보자. 뭐라고 써있냐. 길러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한번 맞춰봐봐.
1: 긴 막대?
0: 긴 막대? 잠깐만, 이게 긴... 박스가.
1: 어, 책상 아닐까요?
0: 긴 책상? 근데 아저씨도 너무 궁금하니까, 그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 이거 아저씨가 먼저 한번 봐볼게.
1: 네.
0: 자, 아저씨가 먼저 한번 볼게요. 진짜 기린이 끔찍! 아우가 나오면 어떡하지? 아우도 길지. 아저씨가 먼저 한번 볼게. 자. 아. 이거구나. 이거 완전 길지. 자, 얘들아, 오늘은 바로 수수께끼. 아, 미안, 침 찍었다. 자, 자, 그럼 아저씨가 지금부터 퀴즈를 낼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정답을 알면 외쳐주세요. 아셨죠?
1: 응.
0: 좋습니다. 첫 번째 퀴즈.
1: 첫 번째 퀴즈.
0: 동글동글하고 보들보들하고 푹신푹신해.
1: 응? 응? 근데 왜 푹신해? 그런 건 없어?
0: 있어. 아저씨 볼처럼 동글동글하고. 아!

0: 아직 모르겠어?
1: 몸이요?
0: 뭘 것 같아? 아직 모르겠어? 정답을 아는 사람 외쳐주면 돼. 자, 그러면
1: 두 번째.
0: 조금 어려운 것 같으니까
1: 두 번째. 여러분들도 같이 알아봐요.
0: 어머, 국민 MC다. 어머, 똑똑해.
1: 두 번째.
0: 그래요. 여러분들도 아저씨가 내주는 퀴즈를 듣고 정답을 말해주세요. 자, 두 번째 퀴즈. 이건 따뜻한 옷이 되기도 하고 목도리가 되기도 하고 장갑이 되기도 해. 모르겠어? 뭐든 얘기해봐.
1: 여러분들은 찾아봐요. 전 아예 모르겠어요.
0: 아, 여러분들은 찾아보세요. 아이들은 아직 모르겠대요. 좋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세 번째 힌트 나갑니다. 이거는 똘똘 이렇게 뭉쳐있을 때도 있고 길게 풀어져 있을 때도 있어. 길게 풀어져 있을 때도 있고. 어?
1: 반죽?
0: 반죽? 반죽도 그렇지. 자, 잘 들어. 그러면 네 번째 힌트를 아저씨가 알려줄게. 자, 여러분 네 번째예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어. 얘는 이게 너무 결정적인데. 얘기해줄까? 이거 아면 분명히 맞출 거야. 자, 얘는 바늘하고 친구야. 바늘.
1: 실?
0: 어?
1: 실이래, 실.
0: 실? 실? 실 같아?
1: 네.
0: 실 같은 사람들. 확신에 차게 소리 질러!
1: 예!
0: 자, 너희들은 실 같다고 했지만 아저씨는 다섯 번째 힌트를 준비해 줄게.
1: 아니죠. 진짜
0: 자,
1: 아니죠.
0: 이건 진짜 결정적이야. 이건 정말 결정적이야. 다섯 번째. 정엽이 지우 말대로 실은 실이야. 근데 따뜻한 실이야.
1: 탈실.
0: 맞아요. 바로 이거는. 이거. 바로 탈실. 예쁘죠?
1: 네.
0: 여러분들, 아저씨 말이 맞지? 야, 그러면 얘들아, 이게 털실이잖아.
1: 네.
0: 이 털실이 얼마나 긴지 우리 한번 알아볼까?
1: 네.
0: 자, 그럼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자, 봐봐. 여기 서 있어봐. 아저씨가 저쪽까지 한번 가볼게.
1: 네.
0: 자, 준비 간다. 네.

0: 울어요.
1: 아, 3번 더 갈게. 잘 봐. 너무 길다, 그지?
0: 네.
1: 한참 길어. 잘 봐. 그러면 이번에는 아저씨가 들고 있을 테니까 너희가 이번에는 한번 갔다 와.
0: 네.
1: 알았지? 자, 준비됐어요?
0: 네.
1: 갑니다. 그럼. 시작.
0: 따.
2: 무엇이 될까? 아, 첼로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점심에
6: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저녁에
6: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남방구는 붙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뮤직 박스. 뮤직 박스.

0: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청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평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아웃.

0: 안녕.
1: 안녕.
0: 안녕. 기차 출발. 우와, 공룡 기차다.
1: 빈자리에 공룡을 곁에우자.
0: 여기 색깔 규칙을 보면
2: 패턴을 찾아보자. 빨강, 파랑, 빨강, 파랑.

0: 잘했어요.
1: 다음은?
2: 이번엔 내가 해볼게.
3: 팬편을 찾아보자. 분홍, 분홍, 연두, 연두.

0: 연두 잘했어요.
1: 노랑 보라.

0: 라 잘했어요.
1: 패턴을 찾아보다 난 분홍, 난 연두,
2: 난 파랑.

0: 그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제?
4: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직동.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줄무랑
9: 덕분만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산타 할아버지가 피곤한 이유.
12: 여기가 호빵이 호떡이네 집이로구만. 들키지 않게 조심조심 들어가야지.
13: 아유, 아유, 내꼈어. 아이고. 올해도 착한 일을 많이 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선물을 몽땅 준비했더니 무겁고 힘들고 피곤해. 아이고. 그래도 호빵이 호떡이 선물은 주고 가야지. 잠깐만. 이거는 그 호빵이 선물. 호빵이.

0: 안 잤니?
1: 그럼요. 저 착한 일 많이 해서 산타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선물 주러 오실 줄 알았거든요. 아, 맞다. 산타 할아버지 오시느라 힘드셨죠? 응? 짜잔! 제가 간식 준비했어요. 간식 드세요.
0: 아이고, 고맙구나. 안 그래도 출출했는데 말이야. 아, 참, 아, 참. 이거는 그... 호빵이 선물!
1: 우와, 감사합니다, 산타 할아버지!
0: 아이고, 아직도 선물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아이고, 피곤해서 어쩌나. 배달을 안 갈 수도 없고.
1: 어? 산타 할아버지, 많이 피곤하세요?
0: 이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여기까지 걸어왔거든.
1: 에? 아이고, 그렇구나. 아이고, 엄청 무겁네요. 이 무거운 걸 들고 여기까지 걸어오시다니.
0: 게다가 밖이 지금 엄청 추워.
1: 산타 할아버지 코가 루돌프처럼 빨개요.
0: 아, 그래?
1: 추운 날 무거운 걸 들고 너무 많이 걸어서 피곤하신 건가?
0: 추운 날 무거운 걸 들고 많이 걸으면 왜 피곤한 거냐고. 왜.
1: 아이고, 호떡이.
0: 누가 호떡이야? 나는 그 산타 할아버지야.
1: 아이, 그쵸. 아이, 호떡일 리가 없죠. 아, 산타 할아버지, 좀 쉬다 가세요.
0: 그래. 그럼 그럴까?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피곤하다.
2: 딱지.
1: 어? 피곤 딱지가 깜빡인다. 어? 산타 할아버지가 피곤해서 딱지가 깜빡이는 건가? 그렇다면 산타 할아버지가 왜 피곤한지 직접 가서 알아봐야겠어. 그럼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이야!
0: 호빵아! 호빵아!
1: 헛둘! 어? 여기는...
3: 아! 또 피로물질이다!
1: 네? 피로물질이요? 제가요?
4: 피로 크리스마스!
1: 피로 크리스마스! 근데 너희도 피로물질이야?
4: 산타 할아버지가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선물을 배달하느라 바쁘고 힘들거든. 그래서 우리 피로물질들이 생기는 거라고.
5: 그래서 우린 더 힘들어. 너무 피곤해.
1: 근데 피로물질은 왜 나오는 거야?
6: 궁금하면 너도 일단 일로 와서 잡아.
1: 알았어.
5: 피로물질이 더 생겨서 더 피곤해.
1: 저 금방 갈 거니까 피로물질이 나오면 왜 피곤한지 좀 알려주세요.
5: 그거야. 산타 할아버지가 쉬지 않고 계속 걸으니까. 무거운 선물 보따리를 들고 계속 걸으니까.
0: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 주신다. 내가 울고 싶다. 선물은 무겁고 너무 춥고 갈 길은 멀고 다리는 아프고 이 선물은 언제 다 배달한담.
7: 하나, 둘.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달콤한 포도당 먹고 산소 마시면서 파티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5: 산타 할아버지, 오늘 밤 계속 걸을 건가 봐.
7: 한수 없지. 힘내서 계속 걸어가려면 산소랑 영양분이 더 필요하니까. 적혈구님, 여기 산소 좀 더 가져다 주세요.
8: 혈장님, 영양분 좀 가져다 주세요. 바로 에너지를 낼 수 있게 포도당으로 부탁드려요.
9: 작혈구
10: 혈장. 자자자, 포도당 왔습니다.

0: 근데 벌써 또 포도당을 다 먹은 거예요?
1: 산타 할아버지가 계속 걷고 있어서 저희도 계속 움직이느라 다 먹었어요.
2: 산소도 다 먹은 거예요?
1: 네. 근데 이걸로 부족해요. 계속 걸어야 하니까 산소도 포도당도 더 가져다 주세요.
0: 더요?
2: 심장님한테 가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릴 텐데.
1: 부탁드려요. 빨리요.
0: 아, 예, 알겠습니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가자, 적혈구.
2: 적혈구.
0: 혈장.
2: 적혈구.
0: 혈장.
2: 적혈구.
0: 혈장. 헛불. 헛불.
1: 아이, 적혈구님, 혈장님 아직 안 오시는데 어떡하지?
3: 아, 그럼 하는 수 없지. 속을 쓰자.
1: 글리코겐?
3: 그래, 저번에 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해뒀잖아. 글리코겐을 쪼개면 다시 당이 되니까 그걸 먹자고.
1: 좋았어, 얼른 쪼개서 먹고 힘내자고.
4: 으라차차차 힘이 난다.
5: 피로물 찌릅니다.
1: 글리코겐 쪼갰대. 피로 물질이 나왔어.
3: 피로 물질이 나오면
5: 피로.
3: 피곤해지는데.
1: 아픈데.
6: 그러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계속 걸으니까
1: 힘을 내려면 당이 필요해서
3: 근육에 저장해둔 글리코겐을 쪼개 먹었더니
6: 그래서 피로물질이 나왔다고요?
1: 그래, 그래서 근육맨이 더 힘든 거라고. 아, 근데 혈장님, 적혈구님은 왜 안 오시는 거지?
7: 비상, 비상! 날씨가 추워 산타 할아버지 체온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코세포 마을이 꽁꽁 얼고 있다.
1: 어? 추워서 혈장님도 적혈구님도 코세포 마을로 가셨나?
3: 그럼 우리한테 못 오실 거야.
1: 아, 그럼 계속 피로 물질들한테 시달려야 하는 거야?
8: 총사, 내가 빨리 가게 밀어줄 테니까 얼른 코세포 마을로 열을 데리고 가도록!
0: 에? 열을요? 다리 근육맨한테 당을 가져다 줘야 하는데!
2: 저도 산소 배달 가야 되는데요. 다리 근육맨들도 급하다고 했어요.
8: 코세포 마을이 더 급해! 이대로 뒀다간 코세포들이 꽁꽁 얼어서 산타 할아버지는 평생 루돌프 코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그래도 좋겠어?
6: 안 돼, 얘들아! 빨리 코세포 마을로 가자!
8: 빨리 가라!
6: 혈장님과 적혈구님이 코세포 마을에 가느라 여기 못 오신 거예요? 그럼 당은 어떻게 해요?
3: 어쩔 수 없지. 글리코겐을 또 꺼내 먹는 수밖에.
1: 안 돼. 피로 물질이 더 생기면 쥐가 날지도 몰라.
6: 쥐요? 그럼 산타 할아버지가 또 힘들어지잖아요. 선물 배달은 어떻게 해요?
9: 얼른 글리코겐 쪼개 드세요.
1: 먹을까? 말까?
9: 드시라니까요. 그래야 피로물질이 다 많이 나올까?
10: 그래야 피로물질들을 모아서 영양분이 넘쳐나는 간셰프 주방으로 가서 파티를 하죠. 야호!
1: 도저히 못 참겠다. 먹자, 먹어.
11: 간셰프님, 메리 크리스마스!
12: 메리 크리스마스! 야야야, 너희들 누구야?
13: 피로물질입니다.
6: 네, 저도요.
14: 피로. 피로.
0: 피로물질이 더 들어오잖아!
13: 야! 어서 와!
15: 피로물질이 너무 많아! 내가 해독하지 못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엄청 피곤해 하실 텐데.
6: 간셰프님, 어떻게 해야 피로물질을 내쫓을 수 있어요?
15: 일단 걷는 걸 멈추고 쉬어야 해. 쉬면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하지.
14: 물을 많이 마시면 피로물질들을 오줌으로 내보낼 수 있어.
0: 산타 할아버지가 잘 먹고 잘 자면 좋을 텐데.
15: 그래야 자는 동안 이 간셰프가 이 녀석들을 내쫓지. 간셰프들아, 붙잡아!
14: 예, 예, 예!
6: 네, 알겠어요. 산타 할아버지한테 꼭 전해줄게요. 오, 피로물질 최고 딱지다! 빨리 가야겠어요.
15: 가만있어. 지금부터 피로물질 해독을 시작한다. 실시!
14: 예, 실시!
16: 어? 호빵이 왔니?
6: 산타 할아버지! 무거운 선물 보따리를 들고 너무 많이 걸어서 다리에 피로물질이 생겨서 피곤한 거래요. 피로물질을 쫓아내려면 물부터 드세요.
16: 어, 물? 네. 물, 그래. 어, 좋구나.
6: 그리고 피로물질을 쫓아내려면 잘 먹고 잘 자야 한대요. 주무시고 가실래요?
16: 그럴 수야 없지. 피곤해도 선물 주러 가야지.
6: 우와,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16: 그래? 고맙구나, 호빵아. 아, 참, 친구들. 메리 크리스마스!
6: 비타민C 원정대의 탄생!
17: 누나! 누나, 나 먹었어! 먹었어! 나 먹었다고!
6: 먹어? 뭘 먹었는데? 혼자 먹은 거야? 치!
17: 누나도 먹었잖아!
6: 내가? 나 안 먹었는데?
17: 우리 새 돼서 나이 한 살 더 먹었잖아!
6: 아, 난 또 뭐라고!
17: 하여튼! 어떡이 너, 새는 편식하지 말고.
18: 네, 누님, 여부가 있겠습니까?
17: 근데 누나, 나 다 잘 먹는데? 못 먹는 거 없는데?
6: 무슨 소리? 너 브로콜리 안 먹잖아. 파프리카도 안 먹고, 오렌지 키위도 안 먹고, 딸기 생크림 케이크에선 딸기만 쏙 빼서 생크림만 먹잖아.
17: 들켰네.
7: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6: 응? 어, 복주머니에서 소리가 난다. 어? 비타민C 원정대 딱지?
17: 응? 비타민C 원정대라면?
6: 브로콜리,
17: 파프리카,
6: 딸기,
17: 키위,
6: 오렌지.
17: 예! 비타민C 원정대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6: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
17: 어? 여기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더라?
6: 어? 어, 브로콜리! 아, 또 왜 울어?
19: 못 본 척 그냥 가줄래? 나 지금 말할 기분 아니야.
6: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나한테 말해봐.
19: 치! 생크림 케이크 위에 올라갈 정도로 사랑받는 딸기, 넌 평생 내 기분 모를 거야.
17: 누나, 누나, 응? 왜 그래? 무슨 일이야?
19: 어? 파프리카! 어? 너는 내 기분 알지?
17: 응? 내가 네 기분을 어떻게 알아? 잘 모르겠는데.
19: 에이, 파프리카! 아, 왜 그래? 너도 나처럼.
17: 먹기 싫어, 싫어!
19: 호떡이한테 무시당하고 외면받았잖아!
6: 그래서 속상해서 우는 거야? 울지 마, 브로콜리.
19: 울고 싶은 건 나야. 호떡인 키위를 더 싫어할걸.
6: 아니야. 호떡인 오렌지 싫어하는지 오렌지.
19: 나만큼 싫어하겠냐?

0: 너도 껴. 호떡이가 널 제일 싫어할걸?
1: 어? 나도? 아! 아, 잠깐만, 잠깐만. 호떡이 딸기도 싫어하지 않나? 생크림 케이크 위에 딸기가 있어도 딸기만 쏙 빼고 안 먹잖아.
2: 어, 맞네, 맞아.
1: 어? 아!
3: 어?
4: 어, 손님이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3: 새해를 맞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 왔어요.
0: 자외선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5: 야! 나 왔다. 피부 세포를 늙게 만들려고 왔지. 이렇게. 자, 우와.
6: 아이고, 늙어버렸네. 피부세포, 너도 조심해.
5: 나도 이리 와. 안 와?
1: 아, 네.
5: 그럼 내가 가지 뭐.
1: 아, 네. 오기만 해요.
5: 너도 늙게 만들어주마. 아! 괴롭히지 마.

0: 그랬나요?
1: 네, 파프리카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0: 어? 고맙습니다.
2: 파프리카는 좋겠다.
1: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아, 또 나쁜 산소괴물이 나타날까봐 겁이 나긴 하지만.
0: 그렇다면 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어, 같이 가시죠.
1: 어, 역시 파프리카님 짱짱짱.
0: 가시죠.
3: 이럴 수가. 나는
4: 나도 복 받은 지 얼마나 오랜지.
3: 나야말로
4: 브로콜리, 키위, 오렌지까지 다들 속상해하네.
5: 똑똑, 오렌지님 계세요?
6: 어, 오렌지님
5: 고맙습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4: 어, 복 받은 지 오렌지 왜 주는 건지?
5: 오렌지님이 저희를 구해주셨잖아요.
7: 키위도 고마워. 키위도 새해 복 많이 받고.
3: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7: 키위가 날 구해줬잖아.
8: 슬프다! 찔러! 찔러!
5: 찔러! 아, 참! 왜 이렇게 시끄러워?
8: 저기도 슬프다! 찔러! 찔러! 찔러!
5: 찔러! 찔러! 찔러! 많이 찔렀다, 아이가!
9: 여기저기 감기 바이러스를 퍼뜨리자!
8: 이야!
4: 어, 뭐야? 세포들이 쓰러져 있잖아? 어, 오렌지라도 먹을런지?
5: 네? 네! 감사합니다!

0: 벌써 가셨네?
1: 누구야? 왜 다시 살아난 거야?
2: 하! 오렌지 파워로 다시 살아났다!
3: 어쩔래? 좋아! 이번엔 진짜로 극장을!
4: 백현수님 도와주세요!
5: 잠깐! 감기 바이러스! 이 백혈구에 불꽃 초막을 받아라!
3: 우리도 질 수 없다! 질러!
5: 아, 이런! 뭐야? 센 녀석들이잖아! 쓰러질 것 같아!
2: 쓰러지면 안 되죠! 이 키위라도 드세요! 키위!

0: 키위, 고마워.
1: 고맙다고요? 그렇게 말해주셔서 제가 더 고마워요.
0: 우리 대식세포에게도 키위 파워를 좀 전해줄 수 있겠나?
1: 물론이죠. 가시죠.
2: 오렌지님, 안녕히 계세요.
3: 하트 뿅뿅.
4: 이런 하트 얼마나 오렌지.
5: 아,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쓸모가
6: 홀라겐
5: 없는...
6: 왕세자님 납시요.
7: 눈부셔. 눈부신 당신은 누구신가요?
6: 콜라겐 왕세자님이십니다.
7: 네? 콜라요?

0: 브로콜리 고맙소.
1: 저요? 아 진짜 저 찾아오신 거 맞아요?
2: 잊으셨어요? 우리 콜라겐 왕세자님을 구해주셨잖아요.
0: 콜라겐 콜라겐. 아, 상처가 너무 깊어서 치료하는데 오래 걸리겠구나.
2: 예? 아니 이러다가 바이러스라도 들어오면 어찌합니까?
3: 예? 어쩌기 염증이 생기고 흉터만 남겠지 뭐.
2: 우리 콜라겐 왕세자님이 어떻게 되세요?
0: 에헴! 여기서 당장 나가거라!
3: 싫은데? 안 나갈 건데? 힘도 없는 게 어디?
0: 하! 내가 힘이 없긴 왜 형님!
2: 아휴, 어떡하나?
1: 어? 아이고, 자, 힘 내세요!
0: 그럼 일단 상처부터 치료하고 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
3: 아니 브로콜리가 작기만 했는데 콜라겐 왕세자가 다시 기운을 차렸잖아.
2: 우리 콜라겐 왕세자님은 비타민C 좋아하거든.
0: 아 브로콜리한테 비타민C 많은 거 몰라? 그래서 나 불끈 힘이 났다 이거야.
3: 그래서 뭐 날 쓰러뜨리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4: 백혈구님.
5: 예! Yeah! 바이러스! 내 불꽃 주먹을 받아라! 캬!
3: 깨꼬자!
0: 아, 고맙소이다, 백혈구님!
5: 저 키위 비타민C 먹고 엄청 기운 나거든요!
0: 나도 브로콜리 비타민C 먹고 힘내서 상처를 치료할 수 있었는데?
2: 이게 다 비타민C 덕분인 줄 알아요!
0: 브로콜리! 고맙소. 덕분에 호떡이를 구했소.
1: 제가요? 얘들아, 내가 호떡이를 구했대. 들었지?
6: 들었지.
0: 아, 그리고 아몬드 공주님이 전화라고 하셨소.
7: 비타민 C가 많은 딸기야. 네가 도와준 덕분에 내 몸에 있는 철분을 적혈구님께 드릴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6: 네, 아몬드 공주님.
0: 비타민C를 주어 정말 감사하오.
2: 콜라겐 왕세자님, 피부세포를 팽팽하게 만들 시간이 옵니다.
0: 아니,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 가자.
2: 에이, 가시지요.
0: 에헴.
8: 우와,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음식들이었다니.
9: 누나, 나 앞으로 비타민C가 들어있는 음식들 많이 먹을 거야. 사랑할 거라고. 비타민C 최고 같지다!
10: 이제부터 비타민C가 필요하면 어디든 달려가는 우리는
11: 비타민C
12: 화이팅!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What's that sound? Draw it, Miss Pen.
1: Draw the sound?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명민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을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공학을 선택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0: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1: 우선 그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0: 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뭐 달 탐사자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 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0: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 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을 하면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항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0: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0: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윤하게 들어서 이런 그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 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는. 40년 내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하겠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아니면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마사지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건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이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그림책 뽕뽕뽕.
1: 호랑이와 곶감. 옛날 깊은 산 속에 호랑이 한 마리가 살았어요. 이 호랑이 어흥 하고 한번 울면 산이 동물들은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산 아래 사람들은 문을 꼭꼭 잠갔지요. 어느 깊은 밤 호랑이가 어슬렁 마을로 내려왔어요. 슬슬 배가 고파왔거든요. 어슬렁 어슬렁 외딴 초가집 앞을 지나는데 먹음직스런 송아지가 눈에 띄었어요. 호랑이는 얼씨구나 하고 앞마당으로 들어섰지요. 그때였어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2: 아가야, 똑해야지. 엄마가 엿줄게, 응?

0: 요시라니, 그게 뭘까?
1: 궁금해진 호랑이는 방문의 귀를 바싹 대었지요. 엄마가 달래도 아기는 막무가내였어요.
2: 어뚝 그쳐, 어뚝. 자꾸 울면 호랑이가 잡아간다. 아이고, 무서워라. 밖에 벌써 호랑이가 와있네.
1: 호랑이는 화들짝 놀랐어요.
0: 이크, 내가 온 걸 어떻게 알았지?
1: 그런데 아기는 울음을 그치기는커녕 더 크게 울어댔지요.
0: 거참 이상하네. 내가 무섭지도 않은 모양이지.
2: 그래, 우리 아기. 엄마가 곶감 줄게, 응? 곶감.
1: 그러자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기가 울음을 뚝 그친 거예요.
0: 도대체 곶감이라는 게 뭐지? 어, 나보다 더 힘세고 무서운 놈인가 보다.
1: 호랑이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털썩! 무언가가 호랑이 등에 올라탔어요. 몰래 담을 넘어오던 소도둑이었지요.
0: 아이고, 야단났네. 곶감이다, 곶감. 곶감이 날 잡으러 왔구나.
1: 호랑이는 너무 무서워 오들오들 떨었어요. 소도둑은 또 어떻고요?
3: 소 등에 제대로 올라탔구나.
1: 호랑이 등에 올라탄 줄도 모르고 호랑이 털을 한 움큼 단단히 움켜쥐었어요.
0: 이놈의 곶감아, 제발 떨어져라.
1: 호랑이는 있는 힘을 다해 온몸을 흔들었어요.
3: 이놈의 소, 왜 이리 힘이 센가?
1: 도둑이 있는 힘을 다해 매달렸지요.
0: 곶감이 아무리 힘이 세도 빨리 달리면 떨어져 나가겠지.
1: 호랑이는 소도둑을 등에 태우고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3: 내가 떨어질 줄 알고 어림도 없지.
1: 호랑이가 어찌나 빨리 달리는지 소도둑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마을을 이리저리 휙휙, 산속을 이리저리 쌩쌩. 호랑이는 밤새 달리고 달리고 또 달렸어요. 어느새 날이 훤히 밝아왔어요. 소도둑은 그제야 호랑이 등에 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4: 아이고, 이게 웬 날벼락이냐. 소인 줄 알았더니 호랑이네.
1: 소도둑은 그만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지요. 어떻게든 호랑이 등에서 내려야 하는데 이놈의 호랑이가 멈추질 않으니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마침 저 앞에 커다란 나무가 보였어요.
4: 얼카니!
1: 소도둑은 호랑이가 나무 밑을 지날 때 재빠르게 나뭇가지를 붙잡았어요. 소도둑은 가까스로 날뛰는 호랑이 등에서 벗어났지요.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0: 거름아, 호랑이 살려라!
1: 소도둑은 소도둑대로
5: 거름아, 도둑님 살려라!
1: 꽁지가 빠지게 달아났어요. 호랑이가 겨우겨우 한숨을 돌리는데 숲속의 동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6: 호랑이님, 호랑이님, 밤새 무슨 일 있었어요?
0: 에헴, 낸 너희들을 위해 지난밤 곶감을 붙잡아 혼쭐을 내주었다. 그러느라 힘을 좀 썼더니.
1: 동물들은 웃음을 참았어요. 간밤에 겁에 질린 호랑이가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동물들은 기다렸다는 듯 냅다 소리쳤어요.
7: 곶감이다, 곶감! 곶감이 나타났다!
1: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호랑이가 도망을 치는데 바람보다도 번개보다도 더 빨랐다나요?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웠던지 동물들은 배꼽을 쥐고 웃었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아이.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어.
8: 흥애! 흥애!
1: 그 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온 동네 사람들이 놀라 잠에서 깨어났지.
9: 여보, 수고했어. 튼튼한 사내 아이라오. 아가야, 이제 네 이름은 길산이다. 장길산.
1: 마을 사람들도 찾아와 갓 태어난 아기의 건강을 빌어주었단다. 그런데 길산이 좀 봐. 보통 아기하고는 달라도 너무 달랐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열흘이 지나자 돌진한 아이만 하고, 한 달이 지나자 다섯 살 난 아이만 하고, 1년이 지나자 제 부모보다 크지 뭐야? 길산이는 먹기도 엄청나게 먹었어. 한 끼에 밥 10공기, 고깃국 10사발, 그것도 모자라 떡 10접시까지 뚝딱 먹어치웠지. 어느덧 길산이 나이 10살이 되었어. 길산이는 자라고 자라서 마을 앞산보다 더 커졌어. 그러니 어디 집에서 살 수가 있어야지. 하는 수 없이 비바람을 맞으며 밖에서 지내야 했어. 몸에 맞는 옷도 없고 옷감이 모자라서 대충 가릴 곳만 가리고 벌거벗은 채로 말이야. 어쩌나, 우리 길산이 옷을 해입혀야 하는데. 겨울이 다가오자 어머니는 한숨이 절로 나왔어.
9: 그러게 말이오, 그 많은 옷감을 어디서 구한다?
2: 여보, 임금님께 청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우리 길산이를 불쌍히 여기실지 모르잖아요.
1: 생각 끝에 부모님은 임금님께 글을 올리기로 했단다.
9: 허허, 덩치가 산만큼 큰 나이라니.
1: 글을 읽은 임금님은 그저 놀랄 따름이었어.
9: 이는 분명 하늘이 내린 나이로다. 여봐라, 배 500필을 서둘러 이 아이의 집에 보내거라.
1: 배 500필이면 마을 사람들 모두가 옷을 해입고도 남을 만큼 많은 양이란다. 부모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 어머니는 부랴부랴 한 달 동안 옷감을 자르고 석 달 동안 바느질을 했어. 가을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서야 겨우 바지 저고리 한 벌이 만들어졌지.
3: 어머니, 이게 정말 제 옷이에요?
1: 길산이는 너무 기뻐 입이 쩍 벌어졌는데 집을 통째로 삼킬만 했어.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신나라. 내 옷이 생겼네, 새 옷이 생겼네, 배 옷이 생겼네. 길산이는 바지 저고리를 입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 그러자 하늘과 땅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휘몰아쳐 마을을 온통 뒤흔들었어. 길산이는 밤이면 바지 저고리를 벗어서 잘 개켜놓았어. 날이 밝으면 옷을 입고 펄쩍펄쩍 뛰어다녔지. 마을 사람들의 불만이 점점 쌓여갔어. 길산이가 해를 가리니 곡식들이 볕을 못 쬐고 바람을 일으키는 통에 벼들이 뿌리째 뽑혀나가는 거야. 결국 길산이 때문에 그해 농사를 망치고 말았어. 화가 난 마을 사람들은 우르르 궁궐로 몰려갔어. 임금님 앞에 무릎 꿇고 길산이를 벌주라고 간절히 청했어.
9: 그 아이가 큰 잘못을 저지르긴 한 모양인데 덩치만 컸지 아직 어린애 아닌가?
1: 임금님은 참으로 난처했지.
9: 그래, 벌을 줄 때 주더라도 어디 사정 이야기나 들어보자.
1: 임금님은 길산이를 데려오라며 병사들을 보냈어. 소식을 들은 길산이는 성큼성큼 걸어서 눈 깜짝할 새에 대궐에 다다랐어. 길산이 대궐 문 앞에서 넙죽 엎드리는데 머리가 임금님이 계신 앞마당에 닿은 거야.
9: 네가 이름만 듣던 길산이라는 아이로구나. 너는 무슨 까닭에 마을의 농사를 망쳐놓았느냐?
10: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임금님의 은혜로 옷을 입게 된 게 너무 신이 나서 그만.
1: 얼마나 어린애 같은 대답이야. 엄한 얼굴로 서있던 임금님은 그만 껄껄 웃었단다.
9: 나쁜 마음을 품고 한 짓이 아니라니 이번만은 그 죄를 크게 묻지 않겠다. 곤장 5대만 맞고 앞으로 마을 농사 일을 열심히 돕거라.
1: 병사들이 간신히 길산이의 등에 올라가 힘껏 엉덩이를 내리치는데 한 대요, 두 대요, 세 대요.
10: 간지러워요.
1: 웃음소리가 대궐 안을 들썩들썩 뒤흔들었어. 다시 집으로 돌아온 길산이는 그 뒤로 논일이든 밭일이든 마을의 힘든 일을 도맡아 했어. 마을 사람들은 너무 고마워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누어 주었지. 세상에서 제일 큰 아이 장길산은 마을 사람들과 울고 웃으며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단다.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말이야. 구렁덩덩 새선비. 옛날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 하루는 할머니가 밭을 메러 갔는데 이상한 알이 있는 거야. 마침 배가 고팠던 할머니는 알을 이로 톡톡 깨서 후루룩 먹었지. 그 일이 있은 뒤로 할머니 배가 점점 불러오지 뭐야. 열 달이 지나 아기를 낳았는데

0: 글쎄 사람이 아니라 구렁이었어. 이 소식을 들은 정승댁 세 딸이 아기 구경을 왔지. 큰딸과 둘째 딸은
1: 아이고 징그러워,
2: 어머 끔찍해라
0: 이러면서 문 밖으로 달아났어. 막내딸만
3: 어머나 구렁덩덩 새선비님이시네
0: 인사를 하고는 돌아갔단다. 구렁이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랐어.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를 앉혀놓고
4: 정승댁 딸에게 장가 보내주세요
0: 이러는 거야. 할머니는 눈앞이 다 캄캄했지. 정승댁에서 뭐가 답답해 구렁이에게 딸을 시집 보내겠어? 구렁이가 하도 떼를 쓰자 할머니는 정승댁을 찾아가 사정을 말했어. 그래도 딸들에게 물어나 봐달라고 할머니가 매달리는 바람에 정승은 세 딸을 불러 앉혔어.
5: 너희들 중에 누가 구렁이와 혼인을 하겠느냐?
0: 큰딸과 둘째 딸은 꿈에도 그런 소리 마시라며 펄쩍펄쩍 뛰었지. 그런데 막내딸이 대뜸 이러는 거야.
3: 저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0: 이렇게 해서 막내딸과 구렁이는 혼인날을 잡게 되었어. 드디어 혼례를 올리는 날이 되었어. 구렁이 신랑을 보려고 앞동네 뒷동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다 몰려들었지. 장터처럼 시끌벅적하던 정승댁이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 구렁이 신랑이 담장에 걸쳐놓은 장대를 타고 스르르륵 담을 넘어오지 뭐야. 두 언니랑 동네 사람들은 서로서로 얼굴을 맞대고 수군댔어.
1: 아유, 저렇게 징그러운 신랑은 처음 봐.
0: 이윽고 밤이 되었지. 구렁이 신랑이 막내딸에게 물었어.
4: 여보 색시, 이 집에 3년 묵은 꿀단지, 3년 묵은 기름독, 3년 묵은 밀가루독이 있소?
3: 네, 서방님. 이리 따라오세요.
0: 구렁이 신랑은 막내딸을 따라 곳간으로 갔어. 3년 묵은 꿀단지며 기름독이며 밀가루독에 차례차례 들어갔지. 그러더니 구렁이 허물을 훌러덩 벗고는 멋진 새신랑이 된 거야. 막내딸이 얼마나 놀랐게?
5: 여보 색시, 너무 놀라지 마오. 내가 하늘에 죄를 지어 구렁이로 태어났으나 이제 허물을 벗었으니 아무 걱정 마시오. 그리고 이 허물은 아무도 모르게 잘 간직해 주시오. 혹시라도 허물이 없어지면 우리는 영영 못 만나게 된다오.
0: 막내딸은 구렁이 허물을 작은 주머니에 담아서 허리춤에 고이 간직했어. 다음날 아침 구렁이는 온데간데없고 잘생긴 새신랑이 나타나자 모두들 깜짝 놀랐지. 언니들이 부러워 땅을 치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얼마 뒤 구렁덩덩 새선비는 과거를 보러 서울로 떠났어. 언니들이 새색씨를 찾아왔지.
1: 동생아, 동생아, 네 남편 허물 좀 보여주련?
3: 아니돼요, 아니돼요, 그건 아니돼요. 동생아, 동생아, 허리춤에 그 주머니는 뭐니? 묻지 마오, 묻지 마오, 그건 몰라도 돼요.
0: 하지만 고약한 언니들은 주머니를 휙 낚아채 화롯불에 휙 던져놓고 말았어. 그러자 구렁이 허물타는 냄새가 온 집안으로, 마을로, 서울까지 퍼졌지. 구렁덩덩 새선비도 허물타는 냄새를 맡고 말았어. 새선비는 막내딸이 있는 고향 하늘을 안타깝게 바라보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단다. 막내딸은 아무것도 모르고 구렁덩덩 새선비를 기다렸어.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도 구렁덩덩 새선비는 돌아오지 않았지. 기다려도 기다려도 오지 않자 막내딸은 구렁덩덩 새선비를 찾아 나섰어. 치렁치렁 검은 머리 싹둑 자르고 치마저고리 벗고 바지저고리 입고 가락지 낀 손에는 막대 하나 들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떠돌기를 몇 년. 그 고생이야 어찌 말로 다 하겠어. 막내딸이 어느 산골 마을에 다다랐을 때였어. 한 아이가 새를 쫓으며 노래를 하는 거야.
4: 후여 후여 새야 새야, 오늘 일랑 까먹어도 내일 일랑 까먹지 마라. 내일은 구렁덩덩 새선비 장가 구경 가야 한다.
0: 깜짝 놀란 막내딸은 물어물어서 구렁덩덩 새선비가 장가 간다는 집을 찾아갔어. 그리고 그 집 문간방에서 하룻밤 재워달라 부탁했지. 그날 밤 구렁덩덩 새선비가 마당으로 나왔어.
5: 달도 참말 밝구나. 저 달

0: 우리 섹시도 보고 있겠지.
1: 그러자 툇마루에 나와있던 막내딸도 말했지.
2: 달도 참말 밝구나. 저 달을 우리 구렁덩덩 새선비님도 보고 계시겠지?
1: 구렁덩덩 새선비가 놀라 돌아보니 막내딸이 서있는 거야. 둘은 기뻐하며 서로 얼싸 안았단다. 하지만 구렁덩덩 새선비는 내일이면 장가를 가야 하니 큰일이지 뭐야? 날이 밝자마자 구렁덩덩 새선비는 혼인할 아가씨에게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았어. 막내딸과 아가씨에게 내기를 시켜 이기는 사람을 색시로 정하겠다는 말도 했지. 첫 번째 내기는 굽 높은 나막신을 신고 물을 길어오는 거야. 막내딸은 구렁덩덩 새선비를 생각하면서 물동이에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했어. 하지만 아가씨는 급한 마음에 허둥지둥 달려서 물을 반이나 흘리고 말았지. 두 번째 내기는 호랑이 눈썹 세 개를 뽑아오는 거였지. 막내딸은 무서움을 꾹 참고 산으로 올라갔어. 마침 잠을 자고 있는 호랑이가 눈에 띄었어. 겨우겨우 호랑이 눈썹 세 개를 뽑아왔지. 하지만 아가씨는 무서워서 아예 산에 오르지도 못했어. 동네를 돌아다니는 개의 눈썹 세 개를 뽑아왔지. 구렁덩덩 새선비는 아가씨보다 막내딸이 자신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온갖 고생을 다하며 자신을 찾아온 거며 위험을 무릅쓰고 호랑이 눈썹까지 뽑아왔으니까. 구렁덩덩 새선비는 막내딸을 다시 아내로 맞아들였어. 그래서 둘은 검은 머리가 하얗게 새도록 오래오래 잘 살았다는구나.
3: 메뚜기와 개미와 물새. 개미랑 메뚜기랑 물새를 본 적이 있을 거야. 개미는 허리가 잘록하고 물새는 주둥이가 길쭉하고 메뚜기는 이마가 훌러덩 벗겨졌지. 그런데 아주아주 오랜 옛날에는 개미의 허리는 굵직했고 물새의 주둥이는 뭉뚝했고 메뚜기의 머리털은 수북했대. 어느 무더운 여름날 개미가 메뚜기랑 물새를 초대했어.
4: 얘들아,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여줄게.
3: 메뚜기는 폴짝폴짝, 물새는 경중경중 신이 나서 개미네 집으로 갔지. 그런데 말이야, 아무리 둘러봐도 음식이 보이지 않는 거야. 메뚜기와 물새는 어리둥절해서 물었어.
5: 개미야,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니?
4: 걱정 말고 나만 따라와.
3: 개미는 뽈뽈뽈 기어서 오솔길 옆 풀숲에 숨었어. 메뚜기도 물새도 개미를 따라 숨었지. 한참을 기다리니까 한 아낙네가 머리에 커다란 바구니를 이고 오는 거야. 바구니 안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따끈따끈한 국, 노릇노릇한 빈대떡과 매콤한 김치까지 맛있는 음식들이 하나가득 들어있었어. 그런데 이 개미 좀 봐. 살금살금 아낙네의 발등을 타고 올라가더니 다리를 꽉 깨무는 거야.
6: 아이고, 따가워라!
3: 아낙네는 깜짝 놀라 그만 바구니를 떨어뜨렸지. 그 바람에 쌀밥이랑 반찬들이 몽땅 쏟아졌어. 개미랑 메뚜기랑 물새가 어떻게 했겠어? 땅바닥에 널린 밥이랑 반찬을 배부르게 실컷 먹었지. 다음 날은 물새가 개미랑 메뚜기를 초대했어.
2: 오늘은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여줄게.
3: 개미는 뽈뽈뽈, 메뚜기는 폴짝폴짝 신이 나서 물새네 집으로 갔지. 하지만 그릇이 텅 비어있네.
4: 물새야, 맛있는 음식을 먹여준댔잖아.
2: 걱정 말고 나만 따라와.
3: 물새는 경중경중 뛰어서 개울가 넓적한 바위 뒤에 숨었어. 개미도 메뚜기도 물새를 따라 숨었지. 얼마나 기다렸을까? 개울 안에서 뽀글뽀글 작은 물방울들이 올라오는 거야. 가만히 들여다보니 물고기들이 몰려와 헤엄을 치고 있었어. 물새는 살금살금 개울물로 다가갔어. 푸르르 날아오르는가 싶더니 어느 틈에 물고기를 덥석 물고 나왔지. 몇 번을 그렇게 했더니 바위 위에 물고기들이 수북이 쌓였어. 물새랑 개미랑 메뚜기는 물고기를 원없이 실컷 먹었지. 다음 날이 되었어. 개미랑 물새랑 메뚜기가 또 만났지.
4: 얘들아, 오늘은 내가 아주아주 아주 맛있는 걸 먹여줄게.
3: 메뚜기가 어깨를 으쓱거리며 큰 소리를 쳤어. 그런데 메뚜기가 하는 말 좀 봐.
4: 내가 얼른 가서 잉어를 잡아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 너처럼

0: 새끼, 어떻게 잉어를 잡아?
1: 개미랑 물새는 배꼽을 쥐며 웃었어.
0: 두고 봐, 내가 너희들 코를 납작하게 해줄 테니.
1: 메뚜기는 연잎 위에 숨어서 잉어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어. 드디어 커다란 잉어가 꼬리를 휘휘 저으며 헤엄쳐 오는 거야. 메뚜기는 잉어의 등에 뛰어내려 홀짝홀짝 마구 밟아댔지. 그런다고 잉어가 눈 하나 깜짝하겠어? 오히려 미끄러져서 그만 잉어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지. 개미랑 물새는 메뚜기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 하지만 다 저녁이 되어도 메뚜기는 오지 않는 거야.
2: 아무래도 내가 가봐야겠다.
1: 물새는 겅중겅중 뛰어서 연못으로 갔어. 그런데 메뚜기는 간데없고 잉어 한 마리만 헤엄을 치고 있었어. 마침 배가 고팠는데 잘 됐다 싶었지. 물새는 잉어를 잽싸게 물고는 개미가 기다리는 곳으로 날아갔어.
2: 우와, 역시 넌 세상에서 제일 가는 낚시꾼이야.
1: 개미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물새를 칭찬했어. 개미와 물새가 잉어를 맛있게 먹으려는데 이게 뭐야? 잉어의 뱃속에서 메뚜기가 톡 튀어나오는 게 아니겠니? 창피한 메뚜기는 얼른 이마를 닦으며 너스레를 떨었어.
0: 아이, 더워. 잉어를 잡으려고 뱃속에 들어갔더니 너무 덥네.
1: 메뚜기가 연신 이마를 닦아대는 바람에 머리가 훌러덩 벗겨져 버렸지 뭐야.
0: 자, 어서 먹어. 내가 잡은 잉어라서 아주 맛있을걸.
1: 물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 잉어는 자기가 잡았는데 메뚜기가 능청을 떠니 안 그렇겠어?
2: 다 내 잘못이야, 내 잘못. 이 주둥이로 잉어를 잡았으니.
1: 하면서 주둥이를 잡아당겼는데 주둥이가 그대로 쭉 늘어나 버렸지 뭐야. 개미는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습던지 허리를 잡고 대굴대굴 구르면서 웃었어. 그러다가 그만 허리가 잘록하게 줄어들어 버렸지. 그때부터 굵직굵직했던 개미 허리는 잘록잘록 잘록해졌고 뭉뚱뭉뚱했던 물새 주둥이는 길쭉길쭉 길쭉해졌고 수북수북했던 메뚜기 이마는 훌렁훌렁 훌러덩 벗겨진 거래.
3: 그림책 뽕뽕뽕.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4: 전교 3등.
3: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4: 카세트 플레이어.
3: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4: 사실은 오늘라와의 H.O.T의 캔디.
3: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4: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4: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3: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4: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3: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4: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3: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4: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3: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4: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3: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4: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

0: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0: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암수리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비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아깽이 소굴에 빠질 준비 되셨나요?
1: 한두 마리도 아니고 다섯 마리 키워보기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천방지축으로 막 뛰어다니니까.
0: 어디 그뿐이랴. 마당 전체를 누비며.
2: 좋아, 고만.
0: 집사가 무얼 하든 회방 놓기는 기본. 호기심으로 가득 차 틈만 나면 사고를 친다는 천방지축 좌충우돌 아깽이들.
3: 참을 수 뭐해, 우여먹해.
0: 수습은 모두 집사 몫이죠. 귀여움으로 승부한다. 시도 때도 없이 발랄한 다섯 아깽이들의 성장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주인공을 만나러 온 이곳. 공기 맑은 충청남도 보령.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네.
0: 부부 집사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건씨, 홍씨, 반씨, 도보, 연씨.
0: 이 댁에 살고 있다는 묘생 2개월 차 홍씨 오남매도 만나서 반가워. 다 똑같아 보이지만 각자 치즈의 무늬가 다르답니다. 그런데 윤석들. 아주 호기심으로 가득 찬 나이라 매일같이 사고치기 바쁘다는데 집사가 널어놓은 빨래를 가지고 사냥놀이 중입니다. 아이고야, 집사님 빨래 다시 해야겠다. 끝난 줄 알았지만 방심은 금물. 겨우 빠져나와 놓고선 그 와중에도 장난을 치는 녀석. 아이고, 누가 얘들 좀 말려주세요.
6: 아이고, 빨래를 다 떨어뜨렸어. 아이고, 이놈들.

0: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찢으면, 찢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주세요. 아이고, 여기.
1: 오리 다 풀렸네. 아유, 오리 다 풀렸어요. 이거 어떻게 이거?
2: 다 놀고 싶다.
3: 장난이 심한가 봐요.
1: 아유, 놀을 때 이렇게 개구쟁이, 완전 개구쟁이네요, 이거. 남기는 게 없죠. 이거 봐, 이거. 여기도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이거, 이것도 이렇게 다 뜯어가지고 수건으로 제가 다 묶어놨어요, 이렇게.
4: 날로 달로 점프 실력이 늘어나는 녀석들. 수건 위쪽으로 도전. 배관 전체를 기어오를 태세입니다.
1: 소유꾼이도 없고 하니까 얘들 그냥 보는 재미로 나 밖에 나오면 얘들 뛰어놀고 하는 거 보고 하루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4: 그도 그럴 것이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녀석들이라 다른 냥이와 놀다가도 눈에만 보이면 곧바로 달려들어 아주 오두방정 장난치기 바쁘답니다. 녀석들이 장난에 푹 빠져있는 그 시각 집안으로 들어온 엄마 집사 갑자기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받기 시작하는데 아 녀석들 식사 준비하는군요. 아이고 정말 정성스럽게도 비비시네요.
1: 이게 딱딱하니까 빨리 녹기 위해서 따뜻한 물을 제가 빼가지고 이거 하는 거예요.
4: 얘들아 맘마 먹을 시간이다. 밥 먹을 생각에 꼬리까지 바짝 선 악갱이들. 오남매 밥을 챙기는 건 엄마 집사의 몫. 아이고 아이의 코를 박고 먹네요. 식사 내내 엄마 집사는 녀석들 곁을 지킵니다.
1: 애기 키우는 식으로.
4: 얘들아 천천히 먹어. 그러다 체할라.
1: 물 먹어. 아, 따뜻한 물 먹어.
4: 끼니 때마다 따뜻한 물 대령은 기본.
1: 먹었어?
4: 정말 정성이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5: 우리도 이제 밥 먹자고 한 고양이 먹었으니까 이제 우리도 밥 먹어. 빨리 와. 축하한대.
1: 금방 들어갈게요. 기다려요.
4: 에? 집사님들 아직 식사 전이셨어요?
5: 암만 추워도요. 그걸 다 암을 다 먹고 들어가야 당일을 들어와서 나도 밥 주고 밥 먹고 고양이 먼저 먹여다 보내야 나는 내 마음에는 그렇게 무대.
3: 아버님 식사가 좀 뒷전이 됐네요.
5: 네, 그렇죠. 고양이 먹은 다음에 저는 밥 먹어야 돼요.
4: 녀석들이 먹고 잘 자면 그때가 집사들의 식사 시간. 그런데 집사들이 오남매를 각별하게 챙기는 이유가 있답니다.
1: 새끼를 낳고 이 새끼들 한 달, 그러니까 29일 만에 죽었어요.
4: 1년 넘게 보살폈다는 길냥이 백설이. 그런데 새끼를 낳고 한 달 후 갑자기 백설이가 보이지 않았답니다.
1: 딸아이한테 또 한 배 앞에 좀 나가보라고 백설인 것 같다 그랬더니 아마 가봤나 봐요. 딸애가 울면서 백설이가 맞다고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조금 마음이 뭉클하고 좀 안 좋았어요.
4: 남은 새끼들이 안쓰러워 정성스럽게 돌봤다는 집사들. 다행히 홍신남매는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줬다고 합니다.
2: 아, 우리 레슬링 하자.
4: 그날 오후 오남매의 집으로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6: 영건이요.
5: 왔어?
6: 고양이 구경하러 왔지?
1: 예, 그러셨어.
4: 종종 오남매를 보러 오는 동네 친한 동생분들이랍니다.
6: 영건아 이거 하얀 거 한 마리만 주셔. 이거 내가 키우게.
5: 내가 주웠으면 좋겠어. 좋겠는데 이걸 얼마나 불쌍하게 키운 건데 이걸 죽었어.
6: 나하고 아주 잘 놀아요.
4: 한 마리씩 입양해 가려고 호시탐탐 노린다고 하네요.
6: 너무 귀엽다.
7: 얘 좀 봐. 어? 이것 좀 봐라. 어? 살짝 멀어요.
4: 어? 그런데 동생분 지금 뭘 쓰시는 건지? 고양이가 아니라 고양리? 여튼 오남매 집에 멋진 표석이 생겼네요.
5: 고양이라고 써야 이. 니, 니가 아니고 고양이.
7: 고양. 마을, 고향, 니, 이.

0: 틀렸어? 아, 그 뜻이라고?
1: 녀석의 마음엔 쏙 든 모양. 이웃들이 떠나가고 어느새 해가 저물 무렵. 홍시 5남매도 스스로 척척 하나 둘씩 집으로 들어갑니다. 녀석들이 잠잘 준비를 시작한 그때. 걱정되는 마음에 5남매를 살피러 온 엄마 집사.
2: 천재 잘 자라. 고자요.
1: 사실 홍시 5남매는 밥도 잠도 밖에서 해결하는 상황. 겨울이 다가온 지금까지도 다섯 아끼니들을 밖에서 재우는 데는 그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3: 방이 다치니까는 내가 몸이 관절로 다 좋지 않아. 몸이 많이 아파요. 그러면 들어서 막 냥이로 막 달려붙고 막 사막 기차에 못 살아. 이렇게 뛰어서 놓으면 또 대들고. 뛰어서 놓으면 또 대들고.
2: 괴로워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보름 정도 그렇게 방에서 키우다가 밖에 내놓았어요. 마음이 아프고 저도 좋지는 않네요.
1: 그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야밤에도 놀기 바쁜 녀석들. 하나가 깨면 모두가 깨어 집을 나오는 통에 녀석들의 밤은 아주 길고 길다고. 다행히 집사의 걱정이 무색할 만큼 녀석들 잘 지내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밤이 저물고 다음날 고추를 말리려는 집사. 하지만 가만히 보고만 있을 녀석들이 아니죠. 고추를 발견하자마자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다가옵니다. 집사가 아무리 막아도 녀석들 뭐가 그리 더 재밌는지. 모두들 고추에 아주 푹 빠졌네요. 좀처럼 떠나지 않는 녀석들에. 아, 오늘 고추를 말릴 수나 있을지 슬슬 걱정되는데요. 결국 엄마 집사 열심히 내쫓아보는데요. 녀석들은 더 놀고 싶은가 봐요.
2: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거 제가 감내하면서 다 좀 힘은 들어도 어쩔 수가 없네요. 네.
1: 일단 고추 말리기를 포기한 집사. 겨우 펼쳐놨던 고추들을 다시 집어넣고 맙니다.
4: 아, 이제 또 뭐하고 놀까냐?
1: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고 대체 뉘신지들? 마당에 고양이 낚시터가 개장했네요. 신난 홍시 5남매 기분이 매우 좋아 보이긴 한데 이번엔 젊은 동네분들이 양이들 보러 오신 건가요?
3: 저 둘째 사위, 둘째 딸, 셋째 딸, 넷째 딸, 그래요.
1: 와, 다복하시네요. 딸들과 사위까지 5남매의 매력에 풍덩 빠졌답니다.
3: 오기만 하면 방이 먼저 들어온 게 아니라 고양이만 들었고 고양이가 아마 더 좋은가 봐요. 방에도 안 들어오고 고양이만 갖고 놀고 저렇게 그래요.
5: 못 와도 한 달에 한 두세 번은 오는 것 같아요.
6: 부모님 뵈러 오는 거예요? 고양이 보러 오는 거예요?
5: 서운할 것 같은데.
1: 아깽이들 선물까지 준비한 것을 보니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누굴 보러 오는 건지 알 것 같네요. 너희들 온 가족 사랑을 듬뿍 받고 있구나.
7: 내일부터 날씨 추워진다는데 얘들 따뜻하게 집 다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3: 해줘야지.
1: 찾아온 김에 집까지 손봐주려는 사위 집사.
2: 같이 해주자, 같이.
1: 엄마 집사까지 합세해 홍시 5남매의 집을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보온을 위해 틈새에 담요를 잘 넣어주면 리모델링 끝.
7: 바람 안 들어가게 잘 막아야 될 것 같아.
2: 따뜻할 거야 아마. 두째 사위가 지었어요. 양이들 집을. 추울까 봐.
1: 그런데 갑자기 두부를 안 하던 둘째 딸 집사. 뭘 하려는 건지?
2: 두부 하나, 둘, 셋. 됐다.
1: 건강까지 생각해주는 깊은 마음이었네요. 한바탕 떠들썩했던 자식들이 떠나고 홍시 5남매를 살펴보던 아빠 집사. 이상함을 감지한 것 같은데. 사실 방금 전 밖을 보던 한 녀석이 갑자기 뛰어나갔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두부도 가세. 급하게 집을 나온 아빠 집사. 뭔가 발견합니다.

0: 어호, 태연하게 차 밑에 숨은 녀석들. 아이, 뗐지. 그러다 다쳐.
1: 차 밑에서 뭐해, 우려먹해. 어? 집 아까.
0: 녀석들의 집 밖 탐방은 수포로 돌아갔네요. 뒤늦게 소식을 접한 엄마 집사도 급하게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1: 잘 맡고 있어. 갔다 올게.
0: 결국 엄마 집사에게 맡겨진 녀석들. 최근 들어 오남매의 외출이 잦아져 집사들은 늘 걱정이라는데요.
1: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생각지도 않고 차가 쑥 나가면 차에도 깔려 죽을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 돼요. 저희 어미도 차를 깔려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장단 생각이 나고 제일 걱정스러워요.
0: 이 천방지축 녀석들 걱정 없이 키울 방법 없을까요?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먼 보령까지 해결사 야옹신이 출동했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아유,
3: 너무 반갑습니다.
2: 어머니요. 아이고
0: 천방지축 오남매 잘 부탁드려요.
3: 자고 있어요 여기서.
2: 아 진짜?
3: 예.
2: 하나 둘 셋 넷. 아, 다섯 마리.
4: 네,
2: 마리.
4: 네, 네.
2: 얘네들 만져도 가만히 있네요.
3: 네, 설을 많이 탔죠.
2: 아, 때부터. 정말로?
3: 네.
2: 애들 성별은 다 아세요, 그러면?
3: 네.
2: 오,
3: 네.
2: 성별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3: 네, 제가.
2: 어, 네. 저는 성별을 어린 고양이 성별을 또 알려주시는 거고, 보호자님을 또, 요주님을 네. 처음 뵀는데 한번 맞는지 안 맞는지 보겠습니다.
3: 이거는 지금 초보예요.
2: 네.
3: 여자.
2: 여자. 네. 여자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 네, 여자인.
0: 과연 엄마 집사의 예측이 맞을지 두구두구.
5: 여기 보면은 항문이랑 여기 생식기 쪽이 네, 붙어 있어서 두부. 네, 두부는 여자 맞네요. 암컷 맞네요. 네, 네.
3: 홍 씨는 지금 남자예요.
2: 어, 남자 맞네요. 오. 그리고
0: 이 기세를 이어 나머지 세 마리까지 모두 맞힌 엄마 집사. 와, 정말 대단한데요. 녀석들의 성별을 아, 확인했으니 이제 환경을 볼까요?
3: 이렇게 했거든요.
2: 여기서 들어가서 잠 자기도 해요 많이.
3: 네, 그래서 양쪽으로 두 개가 돼 있어요 방이.
2: 오.
3: 이쪽으로는 조금 이제 넓은 방이고. 근데 여기는 그냥 많이 그다지 들어가진 않더라고요. 이쪽 좁은 공간 이쪽으로 주로 많이 들어가서 자요.
2: 여기는 지금 간이 화장실처럼 약간 나도
3: 예, 거고. 예, 예, 그렇죠, 그렇죠.
2: 화장실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3: 예,
2: 바로 앞에.
3: 예, 예.
0: 이제 오남매의 생활을 관찰할 시간. 가장 먼저 엄마 집사가 말리려고 널어놓은 고추에 정신이 팔렸던 오남매. 녀석들 대체 왜 이렇게 신난 걸까요?
2: 어, 이 소리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얘네들이 고추 말리는 소리도 이렇게 즐거운 노래. 서울에서 생각도 못하네. 고추 말리는 소리. 와. 그래도 고양이들이 이게 빨갛잖아요, 고추들이. 정목 생명이어서 빨간색을 못 봐요.
3: 아, 그래요?
2: 네. 빨간색을 회색으로 인지라.
3: 아.
2: 네. 그러니까 회색이 다 깔려있는 거. 그리고 또 여기 정목 생명. 또 하필이면 또 바닥이 녹색이야.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게 다 그냥 회색 덩어리로 가고. 또 고양이들이 못 느끼는 맛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짠맛하고 단맛을 잘 모르겠어요. 특히 단맛을 잘 모르겠어요. 아, 저 매운데 캡사이신 있어가지고 고양이들이 캡사이신은 조금 위험하거든요.
3: 그렇죠.
2: 예, 매운 거는 고양이들이 뭐 파프리카, 고추 이런 류는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생후 2개월은 신체 나이가 30개월이니까 3살 정도 된 만 3살, 4살 정도 된 뭐 따님의 뭐 이렇게 네. 손주들 있잖아요. 네. 손주, 손녀분들 그런 애들 3, 4살 뛰어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0: 캡사이신이 든 고추보다는 힘들어도 빨래랑 노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 게다가 엄마 집사가 최적의 놀이터를 만들어줬답니다.
2: 어머님이 세심한 게 건조대 사이에다가 이렇게 깃털 장난감 같은 거 묶어놓으셔가지고
3: 네.
2: 센스가 있으세요. 지금 생후 8주잖아요.
3: 네,
2: 네. 3주에서 8주, 4개월 전까지 가장 핵심적인 사회학이가 일어나는 시기들인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람에 대한 사회야.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어머님이나 아버님 때문에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끼리 사회화가 잘 되는 거. 고양이가 고양이를 무서워하지 않는 형제묘가 있는 경우 사람에 대한 거 아니면 고양이끼리 사회화가 되는 거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집사들 덕분에 녀석들이 구김살 없이 잘

0: 자랐던 거군요. 낯선 주민에게도 낯을 가리지 않는 이유가 집사들 덕이었대요. 그런데 냐옹씨는 미리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요. 얘네들이 화장실은 잘 가리는데요. 마무리를 못해요.
1: 걷는 걸 잘 못하더라고요.
2: 고양이가 보통 생 5주 때 태어난 지 5주 때 자기가 쓸 모래를 선택하고 마킹을 하고 그러거든요. 좀 덮는 게 미숙할 수는 있어요. 조금 더 큰 걸로도 해주시면 잘 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이즈를 크게 하고 좀 떨어뜨려 놓고. 얘네들이 이제 그 신장 키에 비해서는 약간 아직 좀 작은 느낌이 있어서. 네, 그렇죠.
1: 보통 뭐 아침, 점심, 저녁을 이렇게 주는데 그 세중간에 간식 종류를 조금씩 이렇게 주거든요.
2: 아, 네, 주셔도 되고요. 보통 간식과 사료를 얼마만큼 비율로 주느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보통 9:1의 비율로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0g을 준다면 10g 정도는 간식 주셔도 돼요. 네, 네.
0: 마지막으로 이 댁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 하나가 있었죠. 바로 녀석들의 위험한 외출.
2: 그러니까 튀어나간다는 느낌보다는 좀 생각을 좀 하다가 이게 호기심 한창 왕성할 때다 보니까 그러다 눈치를 좀 보다가 그냥 쓱 나가는 느낌이에요. 아, 근데 위험하다. 특히나 지금 차들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학원할 수 있어서 그게 첫 번째 하나 걱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외출량의 경우에는 대부분 집 앞에서 학원하는 경우가 80% 이상이에요. 실내 고양이가 있고 반 외출 고양이는 그냥 마당 안에서만 잠깐 놀다가 다시 집으로 오는 애들이 있고, 외출 고양이가 있어요. 외출 고양이는 집 밖을 아예 왔다 갔다 하는 고양이예요.
0: 5남매가 현재 마당냥이와 외출냥이 그 경계선에 서 있는 상황이랍니다.
3: 몸밖이 점점 궁금해진다.
2: 이렇게 나가면 걱정되죠. 보호자님 입장에서는 얘네들을 완전 실내 고양이로 만드는 게 좋을지 마음을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고민이 많아지는 집사들. 그래서 조심스럽게 대안을 제시해보는 야옹신.
2: 얘네들이 6개월 하더라도 첫 발정이 오고, 그때 그럼 또 교배가 본의 아니게 원치 않는 임신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또 더 많은 개체수가 늘어나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게 다 다섯 마리 다 중성화시키는 게 뭐 일도 일이고, 그 다음에 뭐 케어도 많이 해줘야 되고, 그냥 비용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1: 맞아요.
2: 좋으신 분이 있으면 한 마리씩 입양을 해주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베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1: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입양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2: 지금 왜요?
1: 상황에서는. 아, 우리만큼 이렇게 케어해주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 좀 불안해요.
4: 네. 맞아요.
2: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동네 분들 되게 잘 의견을 뭐 지인분이나 가까우신 분에게
1: 그 입양하는 것도 조금 더 애들이 몇 개월 되면은 그때 한번 생각해볼까.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아요.
0: 난관에 빠진 상황. 부부와 아끼기 모두를 위한 야옹신의 솔루션은 베란다를 활용해 집사와 오남매가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2: 이쪽이 지금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죠? 대략?
1: 이 공간은 그냥
2: 냉장고?
1: 네, 있고. 냉장고 별로 그냥 활용 들어가고
2: 화분 있고.
1: 네, 그래요.
2: 제 생각에는 요 라인만 이렇게 꾸며주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요 정도 되는 캣타워만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얘네들 여기 하나, 둘, 3단, 4단 정도? 3단, 4단 정도 이렇게 두 개 놔두고, 요게 밥자리, 물자리 좀 놔두고, 그 다음에 뭐, 화장실 갈 때도 나가서 쌀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 혹시 모르니까 또 화장실 놔둬도 되고, 이 충분한 공간이에요. 네.
0: 공간 분리가 되니, 5남매가 아빠 집사의 휴식을 방해할 일도 없겠네요.
2: 여기 옆으로 조금, 빼서 놓고, 데려와 볼까요? 한번 밥 먹는지? 이쪽에서 차 들어가서 따뜻한 데로 해서 이렇게 하나 받아주시고요.
0: 낮잠 자는 틈을 타 비몽사몽 5남매 입주 완료.
2: 네, 그렇죠. 이런 게 고양이들 엄청 좋아하는 거거든요.
0: 잘 쓰지 않던 신발장은 캣타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밖을 볼 수 있는 창 앞에 배치하고 마지막으로 동네분이 써준 놀이터 표석까지 옮겨주니 와! 금세 아깽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되었네요. 녀석들 이사한 건 아는지 모르는지 금세 적응 완료. 이제 여기서 잘 지내야 된다.
2: 그래서 여기서 밥 먹고 물 마시고 네. 좀 추운 기간 동안 좀 쉬게 해주고요. 네. 그다음에 나가서는 뭐 나가고 싶다고 하면 밖에서 놀아주시고 네. 어머니랑 같이 밖에서 또 놀기도 하고 뭐 뛰어놀기끔 한 다음에 그다음에 좀 안전한 상태 만들어 놓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단계적으로 종사를 시키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4: 네, 알겠습니다.
0: 그렇게 모두를 위한 솔루션이 끝나고 부부집사가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따뜻한 집으로 들어온 녀석들이 언제 밖에 살았냐는 듯 캣타워 신발장도 숨숨집으로 변한 빨래 바구니도 마음껏 활용하며 잘 지내고 있다고.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1: 우리 연씨, 건씨, 홍씨 두 부 우리 밖에 나가지 말고 추우니까 방에서 우리 행복하게 잘 지내자.
5: 따뜻하게 난 잘 살아. 네. 아빠한테 가지 말고.
0: 천방지축 다섯 마리 악갱이들. 얘들아, 집사님들이 너희를 얼마나 예뻐하는지 알지? 앞으로 건강하게 자라 효도해야 한다. 집사님들, 오남매 잘 부탁드려요.

0: 중학생 때 나의 저우명은?
1: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0: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0: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0: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1: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0: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1000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1: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0: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1: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0: 근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1: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0: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추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0: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 왔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3: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진 재난 현장. 어김없이 나타나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살 곳을 잃은 난민들에게 집을 만들어주는데 놀랍게도 종이가 재료입니다. 반 시계루.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그는 꽤 오랫동안 세상에 화두를 던졌죠.
4: 日本はこれは世界中そうですけども 建築家っていうのはあんまり社会の役に立ってないなとつくづく思い始めたんですね。
3: 30년 가까이 종이로 희망을 전하고 있는 반시계루의 건축학개론 지금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0: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1: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2: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진 재난 현장. 어김없이 나타나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살 곳을 잃은 난민들에게 집을 만들어주는데 놀랍게도 종이가 재료입니다. 반시계로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그는 꽤 오랫동안 세상에 화두를 던졌죠.
1: 일본 これは世界中そうですけども 建築家っていうのはあんまり社会には役に立ってないなとつくづく思い始めたんですね。
0: 30년 가까이 종이로 희망을 전하고 있는 반시계로의 건축학개론 지금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홍수. 여보세요? 119 안전신고센터입니다. 와! 물이 떠내려간다고? 그렇다면 홍수가 발생한 게 분명해. 홍수는 큰 물 또는 하천의 물이 넘쳐흐르는 자연현상으로 수의 일종이지. 자, 침착하세요. 지금부터 이 펭수대원이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홍수가 발생했다면 높은 곳이나 대피소로 빨리 피해야 합니다. 단, 비탈길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가로등이나 신호등같이 전기가 흐르는 곳, 물살이 센 하수도 맨홀에 가지 않습니다. 또한 침수된 지역에서 자동차 운전은 절대 금물.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은 라디오나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변화를 알아둡시다. 홍수가 예상될 때에는 전기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급시다. 또한 홍수가 지나가면 수돗물이나 저장되어 있던 식수가 오염됐는지 반드시 조사한 후에 사용합시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홍수, 올바른 대처법으로 당황하지 말고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2: 영어.
1: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2: 17점 수학.
1: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2: 책은 아닌 것 같고.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2: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2: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1: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2: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0: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아,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럼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0: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0: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 이제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2: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호르기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꾹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홍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지난 편들에서 팬클럽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군대도 다녀왔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치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자연 속에서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면서 좀 평화롭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비수구미 마을에 오게 됐습니다.
1: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 협곡을 막아 생긴 파로 옆에 작은 마을 비수구미가 있습니다. 화천 시내에서 굽이굽이 산길을 오르고 우리나라 최북단의 터널을 지나면 해발 1194m의 해산령이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마을의 이장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2: 신나.
3: 너무 많이 와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이장님.
2: 이 먼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4: 아, 동촌일이 비수금이라고 하는데 이장을 맡고 있는 오경미입니다.
1: 긴 계곡이 흐르는 비수금이는 신비로운 물이 빚어낸 9가지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북한강 최상류 8호호는 바다같이 큰 규모를 자랑하는 호수인데요. 한국전쟁 후 피난민들이 화전을 일구면서 8호호 주변으로 마을이 생겨났고 이후 댐이 생기면서 육로가 막혀 육지 속 섬마을이 되었습니다. 비수금이는 8호호가 숨겨둔 오지 중에 오지 마을로 차로 들어가는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이 깊숙한 마을의 겨울은 어떤 모습일까요?
1: 6km를 산길로 내려가야 됩니다.
2: 여기에서 더요?
1: 예, 예. 산길 비포장 산길이라서요. 돌 같은 게 많이 튀어나와 있고 미끄럽고 그래서 경사도가 심해서요. 저런 승합차로는 못 내려갑니다.
2: 그러면 저희 회사차를 지금 여기다 버리고
1: 놓고 차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2: 그러면 짐을 한번 이거부터
0: 짐을 이장님의 사륜구동차로 옮기고 눈이 더 쌓이기 전에 서둘러 출발합니다. 여기가 바로 비수구미로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날씨까지 추워져 길이 많이 미끄러워졌습니다.
1: 저녁에 기온이
2: 뒤에 차 잘 오나? 지금 전화 한 번만.
1: 차가 여기 서고.
2: 네. 차가 지금 우리 있는데.
3: 내려서 말해볼게요.
2: 통화가 안 돼.
0: 10분이면 올 거리를 1시간에 걸쳐 엉금엉금 도착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도시로 떠나 생활하는 주민도 많지만 이장님 부부는 이곳을 지키며 겨울을 납니다. 이곳에선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데요.
1: 젊은 사람이 왔으니까 우리 집은 추우니까 장작이 필요하니까 장작 좀 만들어줘요.
2: 도시가스 만들어요?
1: 이 선택이 무슨 도시가스예요?
2: 진짜 장작으로만? 네,
1: 장작으로만.
0: 짐도 풀기 전에 일거리부터 내주는 이장님.
2: 이거 이런 거? 진짜 무거운데? 이거 아니 근데 이거 못 들고 갈 것 같은데? 진짜 무거워.
4: 아니 그 정도 가지고 무겁다 그러면은 장작 하지 말아야지.
2: 아니
4: 이거 가벼운 건데 이거 다 말라가지고.
2: 네?
4: 말라서 가벼운 건데.
2: 왜 이렇게 가볍게 드시지? 화장이 아니야?
4: 이런 거 한 세네 개만 있으면은 하루치 때요.
2: 아 이거 세네 개가 하루치?
4: 네.
2: 아 그러면은.
4: 팍팍 정도로.
2: 팍팍.
4: 아, 밥 못 먹었나 봐.
0: 보다 못한 사장님이 직접 톱을 잡습니다.
2: 오, 파워가 다르시다.
1: 자, 우와. 네. 가져올까요? 그냥?
2: 아니, 근데 이거 평소에 두 분에서 4개월치 뗄까봐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1: 아, 톤수로 하면은 한 50톤?
2: 50톤이요?
1: 응, 톤수로 하면.
2: 그걸 두 분에서 어떻게 다 하세요?
1: 해야지. 그래야지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지.
0: 이번엔 나무를 옮겨야 하는데요.
4: 끙끙 날래 날래.
2: 여기다 이거 올려요?
1: 네.
2: 올리고.
1: 네, 올리고.
0: 지게 하나 매면 웬만한 일은 다 된다는 이장님.
1: 자, 이리 서요.
0: 그런데 저는.
1: 서요.
2: 이거 저게 안 되는데.
0: 무엇 하나 쉽지가 않습니다.
1: 잠깐 힘 주고 다리에 힘 주고
2: 힘 좋습니다. 저 오지 말 안 살래요. 저 오지 말 안 살래요. 오지 말 살이 못할 것 같아요.
0: 이런 오지 말에 살려면 자급자족해야 할 것들이 태반입니다.
2: 다들 오고 계시죠? 이장님 오고 계시죠? 엄마.
1: 이제 떨어뜨리면 이제 추운 데서 자야 돼요.
2: 네. 진짜요?
0: 겨우 통나무 두 개뿐인데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0: 넘어졌어. 회장님 어디 계세요? 어디? 여기?
1: 이렇게 나무를 구해오면 장작으로 쓸 수 있도록 도끼를 이용해 반으로 쪼갭니다.
0: 와, 와, 대박. 설마, 잠깐만요, 사장님,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설마?
2: 다 해야 돼요, 그거. 그 한, 그거 가지면 한 3일 뗄 수 있어요.
0: 이게 3일이라고요?
2: 네.
0: 아니, 진짜 하루 종일 장작만 해야겠는데요? 아니.
1: 이젠 도끼질을 해볼 차례입니다.
3: 3일 동안 팩이 생겼네.
2: 이장님 시범.
0: 이장님 시범? 이장님 시범?
3: 될까나?
0: 우와!
3: 그래도.
0: 우와!
3: 그래도.
0: 저거!
1: 부부가 부지런히 모아온 장작은 추운 겨울을 든든하게 지켜줄 소중한 연료입니다. 봄이 더디 오는 산골 오지 마을. 길고 긴 겨울을 대비한 월동 준비도 남다릅니다. 눈이 많이 오면 길게는 한 달까지 고립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4: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5: 지금 프로판가스 연결하는 거예요. 다 떼가지고 이거 새걸로.
4: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놓으셨구나.
5: 겨울 날라면 준비해놔야 돼요.
1: 냉장고 안에는 겨우 내 먹을 음식이 가득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3: 이 냉장고는 김치나 뭐 된장이나 뭐 그런 게 들어있고 여기는 장아찌와 젓갈류, 여기는 인스턴트.
6: 인스턴트.
3: 척척 싸놓는 걸 뭐라고 그러죠?
6: 팬츄리?
3: 그 대형.
1: 밭에서 직접 키우고 캔 나물부터 가을에 담근 김치까지. 이 정도면 올 겨울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장님이 냉장고 안 재료들로 식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모두 저장된 재료로만 뚝딱 만든 반찬들입니다.
3: 자, 추운데 고생했는데 밥 먹읍시다. 맛있게 먹으세요. 다 손수 농사 지은 거니까 많이 먹어봐요.
0: 진짜 다 농사. 이 버섯도.
3: 버섯도 농사. 무도 농사.
1: 자연이 내어준 고마운 밥상입니다.
0: 그럼 진짜 맛있다.
4: 그냥 잘 끓였는데?
3: 내일은 우리 동네는 일곱 집이 이 길도 없고 배로만 가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26일 날 대동회를 하는데 알리기도 하고 어르신들 집 비운 집 있으니까 거기도 둘러도 보고 배가 있는 집 배운 아저씨한테 부탁드려서 같이 내일 나가야 될 것 같아요.
0: 그러면 집배원님 배는 그냥 탈래요 하면은 탈 수 있는 거예요?
3: 아니죠. 내일 아침에 가서 부탁드려야죠. 직접 가서 이쁜 얼굴 내밀고 배 빌려달라고 했어요.
1: 내일도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여야겠습니다. 비수구미엔 밤새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0: 우와. 세상에. 엄청나잖아. 우와.
1: 아이젠 없이는 다니기 힘든 눈길을 걷다 보니 강아지들이 먼저 마중을 나와 있는데요.
0: 먹는 거 없지롱. 가자.
1: 호숫가의 어느 그림 같은 집. 이곳이 산골 오지마을 우체부가 사는 곳입니다.

0: 회장님 계세요?
1: 네.
0: 어, 안녕하세요, 회장님. 아유, 저 이장님 심부름 때문에 왔는데요.
1: 네.
0: 오늘 배 타고 마을 좀 둘러봐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혹시 배 좀 빌려 탈 수 있을까요?
1: 지금은 안 되고 이따가, 나 지금 출근하는 중이니까.
0: 네.
1: 이따 퇴근하면은 한 11시쯤에 들어오니까 그때 될 것 같은데, 나도 배달해야 되고 그러니까.
0: 그러면 11시까지 여기 네. 다시 회장님 댁으로 오면 돼요?
1: 네.
0: 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네.
2: 이곳 우체부의 일은 여느 우체부와는 조금 다릅니다. 아침 일찍 읍내에 있는 우체국으로 출근해 우편물을 회수하고 마을로 돌아와 배로 이곳저곳 배달을 하죠. 집배원은 마을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0: 과거엔 백길만 있었지만 지금은 생태길이 생겨 등산객이 드나드는 비수구미. 하지만 여전히 접근성이 떨어져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자연 속에서 휴식하기 딱 좋은 곳이죠.
1: 아이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좀 쉬어.
2: 에? 무슨
1: 일이야? 아이, 분위기 좋았는데. 에이,
0: 그러나 막상 지내보니 고지 생활은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2: 와, 재설 작업 이거. 와, 물이 나올 것 같아.
0: 한참 눈을 치우는 사이 집배원님이 돌아올 시간이 되었는데요.
3: 포도 소리.
4: 회장님 배는 자주 얻어 타세요?
5: 가끔 얻어 타는데요. 동네에 일곱 집은 이 길도 없으니까 배밖에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는 배가 없어서 노인 회장님 배를 많이 이용하죠.
4: 이장님께서는 배로만 가야 되는 이런 집들까지 다 이렇게 둘러보셔야 되는 건지.
5: 배로만 가는 집이 대부분 연세가 80대이신 어르신들이에요. 그리고 독거 노인이도 계시고 그래서 한 번씩 둘러보기도 하고 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도 있는지 확인도 하고 아프신 데는 없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고.
0: 이장님의 책임감은 큰 마을 이장 묻지 않습니다.
4: 어! 배 온다! 이장님 배 와요! 배 온다 온다! 택배 많으려나? 몇 개나 있을까?
5: 있어요?
4: 오셨다 오셨다. 오, 택배 있다! 다녀오셨습니까? 오늘 배달할 거 많아요? 이장님.
0: 오늘 배달해야 할 곳은 두 집. 기다리는 이들을 위해 서둘러 출발합니다.
4: 우와, 우와, 풍경이 너무 멋있다. 와, 이게 일하시는 방법이라니 너무 낭만적이에요.

0: 다음 집이 이 집? 가르면 와 집집이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와. 이걸 어떻게 다 둘러보세요?
1: 오늘은 한 집, 내일은 또 한 집.
0: 오늘 한 집, 내일 또 한 집, 이런 식으로? 빨간 종이로 만든 것처럼 하늘에 두둥두둥
2: 질질 떠있네. 아, 왔다.
3: 첫 번째 택배는 마을회관 앞에서 만나 전해주기로 했습니다.
0: 어이짜, 이거 뭘 이렇게 하셨길래 이렇게 무겁지?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혼자 하세요?
4: 뭘?
0: 이거 짐 계속 날라주고 하고 이게 저는 우편물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택배까지 하실 줄 몰랐어요.
5: 다 해, 나는.
0: 아,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4: 힘든 건 없어요.
0: 진짜요? 응.
1: 개가 먼저 오네.
4: 에이, 버리! 버리!
3: 기다리던 택배 소식을 듣고 한다름에 나오셨는데요.
0: 오늘은 어떤 택배인지 물어봐도 돼요?
6: 내 생일 선물 받은 거예요.
0: 오, 생일이셨어요?
6: 축하드립니다. 내일이 생일이에요.
0: 내일? 오! 아니, 이 오지 마을까지 보낸 생일 선물로 도대체 어떤 선물일까? 응? 뭘까?
6: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0: 아! 어, 뭐지? 이거 뭐야? 비싼 것 같아. 우와, 우와! 식재료 보내셨네.
6: 좋아. 미역하고 고기하고 떡하고.
0: 오, 미역.
6: 쌀하고.
0: 쌀.
1: 소고기.
6: 소고기, 그래도.
0: 오, 소고기다, 진짜. 아, 여기서 고기 먹기가 하늘에서 별따기잖아요. 이걸로 그러면 미역국 해드실 거예요?
6: 그럼요.
0: 오, 진짜요?
6: 응, 이거 봐. 오.
0: 해피 버스데이!
1: 이번에 뵈요. 대동해 때 뵈요.
0: 대동해 때 뵐게요. 들어가세요.
3: 이제 다음 집으로 출발합니다.
0: 여기는 이 택배 하나하나가 진짜 엄청 소중하게 배달되는 느낌이에요.
1: 그리고 집배원 아니면 힘들죠.
3: 간절히 기다리는 주민들이 있기에 집배원은 하루도 배달을 쉴 수 없습니다. 다음 집은 배로 30분 더 가야 하는 외딴 집인데요.
0: 저기서 개들이 먼저 마중 나온 거.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3: 아이고. 사람 구경하기 힘든 곳. 개들은 누구든 반겨줍니다.
4: 됐어요? 아니, 왜 대답을 안 하셔?
3: 이 마을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건 아마도 됐어요? 집배원이겠죠. 네.
6: 저 아래 모일이라는 동네가 동촌 1, 2, 4반인데 거기 맨 노인네들만 사셔. 거기는 거의 택배가 와요. 노인네들이라 맨날 반찬이 와. 자제분들이 그렇게 보내. 한 내가 알기로 한 23년, 4년 된 것 같아. 즐거워요? 응. 안 힘들어. 힘들다고 생각하면 못하지. 벌써 그만뒀지. 남이 못하는 거 이제 못 갖다 주고 그러는 거 이제 내가 갖다 준다는 거. 갖다 준다는 게 이제 그런 게 보람이지.
3: 대동의 홍보를 위해서 이장님과 몇 집 더 둘러보기로 했는데요. 이번엔 산길로 올라갑니다.
0: 계시나?
1: 한번 봅시다. 계세요.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1: 눈 많이 와서 한번 찾아뵀어요.
8: 오셨으니까 커피 한 잔.
1: 좋지요.
0: 선생님, 근데 집이 너무 위에 외진데 있는 거 아니에요?
8: 움막 짓고 살려고 그랬거든요, 원래가.
0: 움막 짓고요?
8: 네.
0: 왜 움막 짓고 살고 싶으셨어요?
8: 글쎄, 저도 사업하다가 부두를 맞는 바람에 좀 애로사항이 있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애따 몸도 좀 안 좋고 그래서 겸사겸사 해서 그냥 쉰다고 모든 걸 다 접어버렸죠.
0: 그러면은 여기 오셔서 그래도 그 조금 다치셨던 마음이 좀 나아지셨어요?
8: 오피처에 여기 오면 다 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생각해도 되지도 않고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0: 자녀분들 보고 싶지 않으세요?
8: 뭐 얘들은 이제 다 컸으니까 지네들 먹고 살 맛이 되는 거니까.
3: 소리를 듣고 이웃 주민분이 다가왔습니다.
0: 그냥 저희 담소 얘기 담소하는 거였어요.
3: 대학에서 40년간 재직 후 이곳에 정착하셨다는데요.
5: 아니 자유스럽잖아요. 40년 동안 묶여 살았잖아요. 직장이라는 거. 그게 스트레스가 엄청 받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여기 오면 뭐 누가 잔대고 뭐라고 올 거야. 뭐 일 안 한다고 뭐라고 올 거야. 나 혼자 하고 싶고 살잖아요. 할 일 없으면 소파에 앉아서 TV 보는 게 고작이잖아요. 도시 생활이라는 게.
0: 하긴,
5: 네. 여기 와면 내 일이 있잖아요. 네. 참 뭐든지 할 거 있어요.
0: 너무 많아요. 장작 마련하는 것부터.

0: 뭐 이런 거뭐 오늘 아침에도 이 눈치는 일도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움직여야 돼. 예, 올해 처음 내가 스스로 김장을 했어요.
1: 혼자서요?
0: 예, 여기 배추, 무, 파 전부 심은 거 가지고 유튜브 보면서 그거 네모에서 배추김치 담고 동치미 내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생전 처음 요새는 그 김치하고 동치미하고 먹거든. 그러니까 그 희열 같은 게 있는 게 나도 할수 있다는 거 생전 처음.
1: 그 동치미랑 김치 맛은 어떻던가요? 처음 하셨는데.
0: 아유, 나는 만족해. 어렸을 때 먹던 그맛 나더라고.
2: 누군가는 삶의 짐을 덜기 위해, 누군가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오지에 터를 잡은 사람들. 비수구미는 자연의 너른 품으로 그들을 품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 이번엔 제설 작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 25kg짜리라.
2: 미끄러운 길에 염화칼슘을 뿌려야 하는데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4: 이제 기온이 내려가니까 얼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는 또 많이 뿌려야겠어. 그렇죠.
1: 아, 여기는 그러네요.
4: 지금 당장 차가 가도 좀 덜 미끄러져요.
2: 제설차조차 들어오지 못하는 좁은 언덕길. 겨울이면 이장님은 일일이 손으로 염화칼슘을 뿌리는데요. 오늘은 제가 손을 보태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1: 이걸 주부에서 하셨다니. 역시 반복 노동이 제일 힘들어.
5: 오지 마, 오지 마. 저는 살면서 일단 염화칼슘 맛을 처음 봤고요. 염화칼슘 맛이 그런 맛인지 몰랐고. 그리고 이게 살갗에 닿으니까 진짜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작업을 하고 나서 손을 닦았는데도 계속 밤까지 손이 따가워가지고, 이게 좀, 이장님이랑 이장님 내외분 두 분께서 하시기에는 되게 좀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 누군가는 아름다운 산골 생활이라고 말하지만 그 안은 쉼없는 노동의 연속입니다.
4: 자,
1: 뭐 하시는 거예요?
4: 염화칼슘이 독하니까요. 여기는 닦으세요.
1: 아, 이 눈으로 이렇게 닦는 거예요?
4: 네.
1: 그러면은 이제 더 안 뿌려도 되는 거예요?
4: 네, 오늘은 끝입니다.
1: 오늘 끝. 예, 더 안 뿌려도 된다.
4: 갑시다.
1: 갑시다.
2: 주민을 살피고 마을길 제설까지 오지마을 이장의 일은 어디까지일까요?
6: 바빠요. 바빠요. 이 동네에서 젊으니까 심부름도 해드리고 아프신 어르신들 모시고 병원에도 가는 것도 있으시고 여기 동네에서 운전을 가능하신 여자분은 저 혼자예요. 교통편도 불편하니까 제가 나서서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비수금이 생긴 이래 최초 여자 이장이라서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저를 친딸로 봐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행동했어요.
2: 한나절 바쁘게 일하고 한숨 돌리는 시간. 힘든 하루 끝엔 고기 앞으로 가라고 했던가요? 좋은 공기 속에서 맛있는 것 먹는 게 최고의 쉼이겠죠?
1: 잘 먹겠습니다. 고기가 그 사이 좀 쉬었어.
7: 아유,
1: 따뜻하죠?
7: 잘 익었나?
4: 응. 오늘 된장김치 먹어봐.
8: 응. 근데 너무 부드럽게 잘 익었어. 거의 스테이크 수준이야.
7: 잘 익었나?
4: 응. 오늘 된장김치 먹어봐.
8: 응. 근데
1: 두 분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6: 36년.
1: 36년?
6: 고등학교 3학년이고 나는 2학년이고.
1: 그렇게 어릴 때?
6: 선생님들끼리 미팅으로 만났어요.
1: 선생님들이 주선을 시켜주신 거예요,
6: 네.
1: 미팅을?
6: 근데 파트

0: 너는 아니었고,
1: 오! 그러면 언제가 1일이에요?
0: 아, 25살 정도 됐을 때, 오빠가, 아, 여보가 됐지.
1: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데 오빠가 여보가 되는 거예요?
0: 직업군인이어갖고 면회를 왔어요. 근데, 눈이 이렇게, 이것보다 막더 많이 왔었어요. 그때는. 와가지고, 차량도 안 다니고, 지금처럼 핸드폰도 많은 것도 아니고,

0: 때만에 차가 다녀서 집을 갔더니 친정 아버님이 거기서 그 남자하고 사이를 지냈다고. 아무 일이 없었는데.
1: 아, 아무 일이 없었는데.
0: 거기서 일이 없었는데. 네. 결혼을 해야 된다.
1: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된다.
0: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1: 이미 좋아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장님은?
2: 철없는 시절 만나 친구처럼 또는 남매처럼 지내온 두 사람. 남편의 군 복무지였고 사랑이 이루어진 곳 화천으로 다시 돌아와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0: 제가 이렇게 노후를 보내려고 35살 때부터 매주 주말만 되면은 나가 온 전국으로 돌아다녔어요. 처음에 저녁에 새벽 2시에 도착했었거든요. 별이 굉장히 진짜 반짝거리면서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내 몸에서 느꼈어요. 일단은 비염과 천식이 심했는데 그것도 가벼운 기분이었고 일어났는데 개운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결정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계약을 했습니다.
3: 읍내 가야 돼. 빨리 나와. 읍내 가요.
2: 내일 있을 대동회를 위해 장을 보러 나가는 길.
4: 무슨 거야?
2: 그런데 뒤따라오던 촬영팀 차가 보이지 않습니다.
3: 아, 잘 오실 거예요.
2: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1: 웬일이야, 이거 어떡해.
5: 체인 달자, 공유 앞에.
1: 조심하세요, 여기 자체가 너무 미끄러워.
2: 사륜구동의 튼튼한 차도 맥을 못 추는 꽁꽁 언 도로.
6: 네, 앞으로 다시 반드시 잡고 쭉쭉 나가요, 쭉쭉. 왜? 거기서 세게 타고 올라가요. 지켜줘요. 세게 올라가요.
2: 빙판길의 늪에서 겨우 벗어납니다.
1: 혼자 운데 나갈 수 있다. 운데 나갈 수 있다.
3: 이게 오지마의 눈길 초보라서 그런 거죠.
6: 네, 여기 좀 아는 사람들은 그냥 한번 올라갈 때 그냥 쭉 올라가니까 괜찮은데 처음 오신 분들은 천천히 갈다가 밀리는 거죠.
3: 저희가 요령을 몰라가지고. 네.
1: 아이고야. 아이고.
2: 읍내 한번 나가는 길이 이렇게 험난합니다. 드디어 도착한 화천시장. 읍내에 나오니 괜스레 신이 납니다.
3: 저희 그러면 오늘 이제 뭐 사요, 시장에서?
7: 내일 대동회 때 준비할 음식은 일단은 굴부터 사고. 굴부터 사고, 샐러드도 할 거면은, 샐러드에 들어간 과일도 좀 사고.
3: 그러면 샐러드는 만들기 쉬우니까 그건 제가 할게요.
7: 그래 주실래요?
3: 네, 제가
7: 아유,
3: 할게요.
7: 좋죠.
3: 맞아요.
2: 이곳에선 굴을 구하기 쉽지 않아 미리 주문을 해 두셨다고 합니다.
7: 안녕하세요. 저번 날 전화드렸던
8: 굴.
7: 우와. 이거 하나는 너무 부족할 것 같으네요. 두 개 주세요.
8: 두 개 가져가야 돼. 네, 수고하세요.
7: 네. 네. 과일 사러 갑시다.
3: 과일. 깃털 같아요.
7: 과일 삽시다. 샐러드 한다면서.
3: 단감이랑 사과랑 거보도. 저희 다 먹을 거 살 수 있겠죠? 만들 수 있겠죠? 너랑 사과.
2: 과일 샐러드는 처음 만들어보지만 이것저것 넣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맛있게 드실 얼굴들을 떠올리며 사과, 포도, 감 등 과일도 한가득 샀습니다. 읍내까지 나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 없죠. 따뜻한 붕어빵과 어묵으로 발길이 향합니다.
8: 먹자. 맛있어.
7: 다들 입부터 먹네. 꿀부터 먹는.
8: 원래 꿀 먹는 사람 있대.

0: 저는 머리부터 파예요. 와, 짱이다. 너무 행복해요. 역시 음내가 최고야. 음내가 최고야.
1: 집에도 민호빵 이게 하나 사다놔야 추울 때는 시장 오면은 요정국물 최고야.
0: 아 진짜.
2: 진짜 국물빵 먹으니까 음내 나온 기분 나.
0: 진짜 너무 행복해요. 아니, 음내 나오는 날이 그냥 진짜 최고네.
2: 아무튼 거기서 못 하는 거는 다 좋아해요.
0: 치킨, 뭐 햄버거 이런 거.
2: 제일 먹고 싶은 게 짜장면이야. 오.
3: 그래서 짜장면 먹으러 왔습니다.
0: 너무 좋아요.
2: 네. 짜장도 좀 매콤하지.
0: 아, 양손이 너무 무거웠어 이제.
3: 읍내에서 할 일은 모두 끝. 이제 돌아갈 시간인데요.
0: 요리 잘해서 대동회 때 사람들이 좋아하셨으면 좋겠다. 저희 마요네즈 산 거랑 다 있죠? 그냥 가시죠.
2: 갑시다.
0: 가자.
3: 집으로 가는 길에 해야 할 일이 또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여러 회사의 택배가 모이는 택배 집하장.
1: 안 내려?
4: 네, 내려요. 아.
3: 택배차가 직접 오지 않는 산골 마을의 물건은 이곳에서 주인을 기다립니다.
2: 이게 저희 마을 걸로 택배 온 물건이에요. 여기다 보관 장소예요.
0: 여기에 우리 마을 것만 여기 있고요.
2: 네, 거예요. 여기다 뭐.
0: 우리 마을 사람 거 이렇게 두 개?
2: 네. 가져오고. 이게 다 우리 마을 거긴 한데 이거는 좀 먼 데 있기 때문에 안 가지고 가고 가까운 데 드릴 수 있는 분들 것만 가지고 가는 거죠. 갖고 갑시다.
0: 네. 어, 이렇게 택배까지 찾아서 가는구나. 그러면은 우리는 택배를 시키면 무조건 일로 와야 돼요?
2: 무조건 일로 와야 돼요.
0: 이쪽에다가
3: 따로 부탁하지 않아도 이웃의 택배를 챙기는 것. 오지마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2: 바빠.
0: 갑시다.
3: 그날 저녁, 이장님은 주민들에게 대동의 안내 문자를 보내고 오늘 장봐온 굴도 무칩니다.
2: 겨울이에 굴이 제철 식재료잖아요. 그래서 이거 오늘 우리가 시장에 가서 산 거 이렇게 부쳐가지고 가려고.
0: 그래도 여기에서는 굴을 먹기가 힘드니까.
2: 그렇죠. 내일 말 산속에서는 나올 수가 없으니까.
0: 그렇죠. 다들 굴은 되게 오랜만에 드시는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사다가 먹는 것도 오는 과정에서 상할 수도 있고.
3: 마을에선 나이가 어린 편이라 새댁 소리를 듣는다는 이장님. 음식도 손수 준비합니다.
2: 맛있게만 드셔주시면 고맙겠다. 그 마음으로 진짜 해요.
3: 내일은 제가 열심히 도와드려야겠습니다. 드디어 동촌 1위 대동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장님은 일찌감치 집을 나서는데요.
0: 오늘 대동의는 뭐 하는 거예요? 대동의가 뭐예요?
5: 한 해 마무리 짓는 거죠, 뭐.
1: 1년 결산이라고 보면 돼요.
0: 이 마을의 1년 결산?
5: 네. 마을 잔치죠, 잔치. 여기는 한테 이렇게 한번 모이기가 힘드니까 이런 기회에 날 잡아가지고
1: 저기 나오 계시는 거죠.
3: 가는 길에 자연스럽게 다른 주민도 태웁니다.
5: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1: 이거 조심하시고. 몸은 좀 괜찮아요? 몸은 좀 괜찮아?
6: 눈물 뭐 하지 뭐 감은 가슴이 이게 뭐 고장 나지. 자리는 어때?
1: 저야 뭐 늘 항상 뭐, 좋잖아요.
6: 나 이번에 또 눈 수술했네.
5: 눈이요?
6: 네.
1: 백내장 먹는다?
6: 백내장. 날 먹으니까 하나하나 다 고장나고.
1: 됐어. 저거.

0: 서로 안부를 나누는 사이 마을회관에 도착했습니다.
1: 물 묻히고?
2: 네,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0: 주방이 분주해지는 사이 저도 제 할 일을 해야겠죠? 오늘의 미션은 과일 샐러드.
2: 감을 깎아요? 감 깎아요? 감 깎고 나면 되돌이 끝날 것 같은데.
0: 감 하나 깎는 것도 서툴기 그지없지만 감도 자르고 사과도 자르고
2: 네, 취직할 수 있을 것 같아. 잘하고 싶어.
0: 포도도 자르면 제법 그럴듯하죠?
3: 아, 빨리빨리 마무리해야 여기 회수를 하는데 다 각자 드리네.
2: 아이, 빨리 할게요. 다 했어요.
0: 잠시 떡으로 허기를 달래는 사이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배로, 누군가는 차로, 또 누군가는 두 다리로 각자의 방식으로 모이는 마을 사람들. 총 25세대의 동촌 1위. 1년에 한 번 대동인 날만큼은 오지마을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북적북적합니다. 저도 속도를 내야 할 시간. 주민분이 방어회를 썰고 저는 샐러드를 버무립니다.
2: 방어보다 맛있는 거 아니에요? 샐러드가? 자, 한번 먹어볼게요. 됐다. 오늘 대동의 음식 1인자는 샐러드예요.
3: 알았어. 인정.
2: 사과. 괜찮아요? 사장님은 언제부터 여기 거주하셨는데요?
3: 저희는 고향이에요.
2: 고향이에요?
3: 그저 잠시 출퇴를 했다가 고향이 좋아서 다시 왔죠.
2: 왜 고향이 다시 좋아서 돌아오시게 됐어요?
3: 그 많이 물어보거든요. 고향을 왜 주냐고 하거든요. 피디님은 엄마 왜 좋아하시죠?
2: 엄마니까.
3: 그죠? 네. 근데 고향에서
2: 고향이니까.
3: 그러니까 엄마 품 같은 거지, 엄마 품.
2: 근데 밖에 나가서 좀 편하게 살다가 여기 다시 들어오면 불편한 게 많잖아요.
3: 그거가 불편하다고 느껴지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초등학교 때는 더 불편했으니까. 여기가 전기가 91년도에 들어왔거든요.
2: 91년도에나 전기가 들어왔어요, 여기?
3: 그 전에 전기 없이 그냥 그 우물에다 김치 담가놓고 먹고 했거든요. 다 묻어놓고.
0: 느림과 불편함이 일상인 삶. 그럼에도 이 자리를 지켜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4: 내가 지금 39년생인데 여기서 태어난 고향. 고향입니다. 6.25 때 피난 나가서 여기 61년도에 다시 들어왔어요. 63년도인가 그때부터 인구가 부쩍 늘었어요. 많이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최고 많을 때가 7세, 8세대. 70년대 말인가? 화전용 경제. 전국적으로 화전민 다 철거했잖아요. 그때 여기 다 나가고 78세대가 다 나가고 한 23가구인가 밖에 안 남았어요.
2: 여기에서 겨울 나는 거 힘들진 않으세요?
4: 뭐 밥 먹고 일하는 거는 힘들지 않는데 단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강 건너기 때문에 이 강이 절빙돼가지고 사람이 건너가지도 못하고 배도 못 다닐 때 병이라도 남은 갈 길은 한 군데밖에 없는 거죠. 죽는 방법밖에 없지. 한겨울에 산을 아픈 사람이 다 산 넘어가지 못하잖아요. 걷지 못하잖아. 그러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지.
5: 진짜 0.1% 정도 불편한 게 교통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 길을 포장하는 거. 진입로를 포장하고 싶었어요. 119차도 좀 집에까지 급하면 들어오고 그럴 수 있는 데였으면 좋겠다 생각에 네. 이장을 하게 됐어요.
0: 이장님은 3년째 마을 도로를 정비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장님이 한 해 활동을 보고하고 의견을 나누는 사이 식사가 완성됐습니다. 그야말로 산해진미 가득한 푸짐한 환상입니다.
5: 이런 거 처음 봤죠?
2: 네, 처음 봤어요.
5: 이쪽만큼 잠겼어요.
2: 조개 씨?
1: 됐어. 이 정도로 더 당겨야 돼. 그 여기 안 뽑으면.
5: 여기 한 쪽씩 한 쪽으로 다시 자.
0: 긴 겨울 잘 견뎌내자고, 다시 찾아올 봄을 기다리자고, 서로에게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대동해. 편히 밥 한 끼 나눌 이웃들이 있기에 산골 오지마을의 삶은 외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동촌 일이 대동해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3박 4일 동안 여기 동촌 1위에서 너무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가고 풍경도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사람이 너무 아름다운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 잘 지내다가 갑니다. 감사합니다.
4: 물 넣고 공기가 좋으니까 늙질 않아. 늦고 싶어도 안 힘드네요. 왜 이렇게 잘 오세요?
6: 여기 같이 살기 좋은 데가 없어요. 쌀만 있으면 쌀하고 김치만 있으면 겨울 나.
7: 행복합니다.
2: 아, 정말 이곳이야말로 사람 간의 정이 가장 중요한 곳이구나. 서로가 서로한테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지만 혹독한 겨울이나 계절들을 잘 지낼 수 있는 공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0: 야식은 내 친구지. 야식이 없으면 너무 허전할 것 같아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야식을 먹으면서부터 내 몸이 망가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1: 각자 허기짐을 느끼고 우리가 음식을 더 찾게 되는 거죠.
2: 더 큰 보상을 바라게 되고 더 많이 추구하게 되고
1: 분명히 뭔가 촉발하는 인자가 있을 거예요. 과감하게 버리세요.
3: 아, 진짜 잘 참았다.
4: 저도 이제는 건강한 습관을 조금 들인 것 같아요.
1: 대사증후군에서 탈출되셨다고 보실 수 있어요.
5: 2주 만에.

0: 여러분도 혹시 귀하게 모셔둔 옷이 있으신가요? 언젠가는 살을 빼서 꼭 입으리라.
1: 안 들어가?
2: 어머, 웬일이야. 25를 내가 입었었네.
1: 50 안 돼서 입었던 것 같아요. 그 불과 이제 갱년기 오기 전까지 입었던 거 입으려고 산 것 같아요, 얘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지금 제가 허리가 30이에요. 근데 얘 지금 25, 26.
0: 나이보다 더 빠르게 늘어난 건 미영님의 몸무게. 4년 만에 17kg이나 늘었답니다. 오늘도 두 팔을 걷어붙이고 저녁 만찬을 준비하는 미영님. 이렇게 매일 맛과 영양을 두루두루 챙기신다네요.
1: 아, 나 눈이 이게 가시가 안 보여.
0: 그런데 미영님 밥그릇은 보이지가 않네요.
1: 가시 잘 봐.
0: 이렇게 늘 가족들만 챙긴다는데요.
1: 진짜로부터 다 냉겼어.
2: 아유, 생선 이 비싼 거를. 밥은 못 버리지, 아까워서.
0: 선체로 가족들이 먹다 남긴 음식을 먹는 게 일상이랍니다.
1: 배가 그렇게 안 고파요. 근데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제가 지금 막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이렇게 제가 먹고 제가 처리하고 그러고 있어요.
0: 아, 저희 어머니를 보는 것 같네요. 저녁을 먹은 것도 아니고 안 먹은 것도 아닌 미영님. 깊은 밤 참을 수 없는 허기가 밀려옵니다.
1: 그래서 족발하고 간단하게 치킨 한 마리 시켜서 좀 맛있게 먹어보려고요.
3: 근데 족발에 치킨 한 마리는 간단한 건 아니죠?
1: 왜 그게 안 간단한가요? 아니 먹고 또 족발은 또 식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쫀득쫀득해서. 먹다 남으면 또 이따 먹으면 되는 거니까. 아우, 지금 얘기만 해도 막 침이 그냥 보이네.

0: 그분이 오셨습니다. 친우님과 야들야들 족발.
1: 너무 좋아하니까 족발은 일주일에 한 세 번을 먹는 것 같아. 세 번 이상은 얘는.
2: 늦은 밤에 조금 부대끼지 않으세요? 이제?
1: 그러니까 그 더욱 부룩함이 얘를 못 이기는 거지.
0: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습관적으로 야식을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야식 증후군일 수도 있습니다.
3: 이 야식 증후군의 특징은 하루에 저녁 식사 이후에 섭취하는 열량이 하루 섭취 열량의 최소 4분의 1 이상을 드시고 또 심지어 자다가도 야간에 깨서 뭔가를 먹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녁 식사 이후부터 잠들기 전까지 자꾸 뭔가 먹고 싶어지는 그런 충동을 강하게 느끼는 게 또 특징입니다.
0: 우리가 즐겨 먹는 야식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달고 짜고 기름진 고열량식, 과식을 부르는 맛이죠.
3: 같은 칼로리의 음식을 드시더라도 밤에 집중해서 먹게 되면은 더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수면 시간에 가까워지게 되면 우리 신체 움직임이 아무래도 낮보다 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은 에너지를 우리가 섭취를 해도 제대로 소비하지 않게 될 거고요.
0: 과식의 끝은 더 이상 달콤하지 않습니다. 속은 더부룩하고 머리는 지끈지끈. 소화제와 두통약을 달고 사신다네요.
1: 먹을 때만큼은 정말 기분 좋고 맛있게 먹고 나서 한 2000% 후회하지. 아, 나 또 먹었어 이러고. 이 나이가 먹고 야식을 먹으면서부터 내 몸이 망가지기 시작한 것 같아. 진짜로. 아, 난 정말 이 야식을 좀 끊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 의지가 안 되면 남의 도움도 좀 받았으면 좋겠어.
0: 일주일에 서너 번씩 야식을 즐긴 지 수개월째. 이런 식습관이 미영님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4: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네. 귀하신 최미영님 와주세요.
5: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4: 공복 혈당이 우리가 99까지가 정상인데 104가 나와서 우리 공복 혈당 장애, 그러니까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이 되시는 건 맞으시고요.
5: 피가 안 좋다는 거죠, 선생님?
4: 아무래도 이제
0: 야식 증후군에 해당되는 미영님은 현재 심각한 수준의 음식 중독이라는데요. 그 결과는 당뇨 전 단계와 복부 비만으로 나타났습니다.
4: 단 음식, 당 이런 게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쾌락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돼요. 맞아요. 그렇죠. 기분을 좋게 하거든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5: 열받을 때 먹으면은
4: 단 음식.
0: 야식 증후군 미영님, 낮에는 어떻게 드시고 계실까요? 아침은 간편하게 빵과 커피. 그 중에서도 미영님이 좋아하는 건 달달한 카라멜 마키아토라는데요.
6: 네, 감사합니다.
0: 아, 시럽을 물처럼 붓는 미영님. 아, 이제 그만요. 아.
2: 너무 단 거 아니에요?
1: 달아요? 너무 달다고 하는데 저는 그 단맛이 너무 단지를 모르겠어. 그냥 제 입에 딱 맞아요, 그 단맛이. 그러니까 달달한 게 맛있어.
0: 빵의 포만감이 연기처럼 사라지자 점심 메뉴로 등장한 건 달짝지근한 떡볶이. 이렇게 미영님이 달달한 걸 달고 사는 이유, 우리 뇌와 관련이 있다는데요. 달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뇌의 보상 중추에서 쾌감을 선사하는 도파민이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그런데 이런 쾌감이 반복되다 보면 일종의 내성이 생기고 더 많은 갈망이 생기는 것이죠.
3: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나 엔돌핀이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 사실은 그런 자극적이고 달달한 음식을 먹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0: 과연 우리는 진짜 배고파서 야식을 찾는 걸까요?

0: 정말로 우리 몸에 에너지가 필요해서 진짜로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허기 때문에 찾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1: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이 브로콜리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나에게 이 브로콜리밖에 먹을 게 없을 때, 그거라도 먹어야겠다면 진짜 배고픈 게 맞다네요.
0: 아, 난 이게 아니라 다른 뭔가 라면이라든지 자극적인, 달달한, 다른 음식이 그래도 먹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브로콜리가 그렇게 먹고 싶지가 않다면, 그거는 가짜 허기짐, 가짜 배고픔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1: 밤 10시. 여러분은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브로콜리라도 드시겠습니까? 하루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한 끼도 하지 않으시는 미영님. 이제 가족들만 위하지 마시고 미영님 몸도 챙기자고요.
2: 아까워서 드셔서 몇천 원 아끼는 것 같아도 그 음식을 남은 걸 드셔서 내 건강 망치면 거기에 들어가는
3: 맞아요.
2: 진료비나
3: 약값이 더 들어요.
2: 치료비나 약값이 더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끼는 게 아니고 내 몸을 조금 더
1: 미영님이 야식을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가족들과 함께 제때 저녁 식사하기.
2: 배가 고파서 허기가 져서 배가 고파질 때 우리가 식사를 하고 먹는 게 아니라 배가 안 고파도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뭐 저녁 6시가 됐다. 그러면 굳이 배가 고프지 않아도 뭐라도 조금 이렇게 드시는 게 공복으로 두는 것보다는 우리가 야식을 좀덜 찾게 되는 방법이 되는 거죠.
1: 작은 사업체를 꾸리고 있는 영식님. 관리도 해야 하고, 영업도 해야 하고, 늘 신경 쓸 일이 많다는데요.
4: 바빠? 오늘 어때? 일 많아?
1: 영식님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리는 친구가 있다죠.
4: 4명? 아, 저기까지? 계장님까지?
5: 이러다 보면 이제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죠. 아무래도 저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가장 먼저 생각, 술이 먼저 생각나지 않을까요?
1: 숨가쁘게 달려온 지친 하루의 끝.
4: 야, 잔들 줘봐. 내가 맛있게 말아줄 테니까.
6: 좋지.
4: 요 앞에는 아이고 파는 데 없나?
1: 이게 삶의 낙이라는 분들 많으시죠?
4: 야, 시원하고 맛있네.
1: 그런데 술은 기름진 안주와 참잘 맞습니다.
4: 야식 그게 꼭 집에서 먹어야만 야식은 아니잖아요.
7: 그렇죠.
4: 그죠? 그러니까 제가 밖에서 술 먹는데 다 야식을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녁부터 뭐밤 12시까지가 술을 먹었다. 그럼 그 안에 계속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해장국을 꼭 제일 먹고 있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다음날 속이 안 아프다. 그래서 그걸 꼭 먹는 것 같아요.
1: 영식님의 준양은 소주 두세 병.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고위험 음주에 해당되는데요. 알코올 도수 17%인 소주를 기준으로 남자는 8.8잔, 여자는 5.9잔을 넘길 경우 고위험 음주라고 합니다.
4: 한 세네 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적당히 먹으면은 술을 좀안 먹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항상 만취가 돼서 집에 들어와야 술 먹었구나. 약간 그런 것 같아요.
1: 술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데요. 마지막 건강검진이 8년 전이라는 영식님. 아직 아픈 곳은 없다는데요. 결과는 다르게 나왔습니다. 심각한 복부비만에 지방간이라 불리는 감마GTP도 약간 높은 상태. 여기에 중성지방은 2배 이상 초과돼 있었는데요. 현재 영식님은 대사증후군에 해당된다네요.
2: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 복부 비만이나 혈압이 높거나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체중도 줄이고 술도 반드시 줄이는 게 필요하세요. 복부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되게 남자분들은 술 때문이신 경우가 많아요.
1: 술을 마시면 왜 유독 배가 나올까요? 술은 복부 안쪽 장기 사이사이에 기름이 쌓이게 만드는데요.
6: 소주 한 병의 경우 약 400칼로리 정도 되기 때문에 밥 한 공기 그리고 3분의 1 공기를 더한 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맥주는 500ml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00칼로리 정도 되기 때문에 밥 3분의 2 공기와 같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우리는 그동안 술자리에서 밥을 몇 공기나 먹은 걸까요?
2: 이 알코올이라는 애는 그 포만감을 못 줘요. 알코올 먹을 때 같이 먹는 안주. 네. 대체로 기름지고 열량 높은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애들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다 지방으로 축적이 돼요.
1: 야식으로 인해 아침에는 밥 생각이 전혀 없다는 영식님. 특히 영식님의 경우 낮 동안은 식욕이 없다가 저녁 7시 이후에 섭취하는 음식이 70%에 달했는데요.
5: 나 밥 국병으로 마실 것 같다. 이거.
1: 일단 술부터 끊으셔야겠습니다.
4: 아, 차라리 이번 기회에 내가 술도 좀 한번 안 먹어보고 살도 좀 빼보고 그다음에 건강도 좀 챙기고 한번 해보자. 이런 기회가 아니면은 혼자 스스로를 제가 못할 것 같아요.
1: 부산에서 13년째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유리님.
7: 보세요. 새로 복지센터 오픈해가지고요. 주변에 도움 필요한 어르신들 있으면 저희가 어르신 댁에 방문해서 복지 서비스 제공하고 있거든요. 아버님은 건강하시지만은 다른
1: 일을 시작하고 얻은 것이 참 많지만 얻지 말아야 할 살도 30kg이나 늘었다네요.
8: 복지관에서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야근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10시, 11시는 뭐 기본으로 해가지고 야근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마치고 저녁을 먹으러 갔거든요. 처음에 이제 체중계를 올라가면 100kg라는 숫자는 정말 커 보이고 전 처음에 울었거든요. 너무 충격받아서 내가 어떻게 100이 될 수 있지? 몇 년 지나다 보면은 자연스러운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 낮 동안 땡볕에서 고생하셨던 유리님. 퇴근하면 좀 쉬시나 했더니 아유 이렇게 귀여운 아들내미가 있었군요.
7: 망치 할아버지 불러야겠다.
8: 네 식사하세요. 안 뜨겁다 자. 아.
1: 남편은 매일 야근이라 육아는 아무래도 유리님의 목.
8: 하지마. 한 숟가락만 더 먹어 요거. 자. 자, 빨리 이리 와. 자. 아. 아, 정신없어.
1: 아들내미 하나 먹이는 것도 일이어서 밥 생각은 일절 없다는데요.
8: 인생이 심심하다면 아들을 키워보세요. 정말 상상 초월의 일이 발생합니다. 던지기 여기 있네. 얘들아, 모두들 부엌으로 오렴.
1: 이제야 아들이 잠이 들고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8: 새벽 시간이랑 지금 이 시간.
9: 지금 몇 시쯤 됐나요? 그럼?
8: 지금요? 10시. 10시 정도?
9: 마지막 먹었을 때가 언제예요?
8: 오늘 월요일이니까 지난 주말요.
9: 그럼 뭐 어제 그저께 아니에요?
8: 부끄럽네.
9: 그럼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이렇게 야식 드시는 것 같으세요?
8: 이게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른데 주말 두 번은 무조건 시키고 평일도 좀 피곤하고 좀 지치고 이러면은 시키는데 그게 주 3, 4회? 자, 먹자. 오, 왔네.
1: 파김치가 다 된 시간에 언제 또 차려 드시겠어요? 우리나라의 배달 앱이 또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요. 유리님에게 야식은 나를 위한 보상과도 같습니다.
8: 그 온천 전에 엄청 큰 잉어 있더라.
9: 잉어?
8: 야식을 먹는 이 시간은 온전히 그냥 내 시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시간.
1: 사실 피로와 스트레스가 많은 이 사회가 우리의 야식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유 시간이 깊은 밤뿐이니까요.

0: 사회적인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경쟁도 치열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더 늦게까지 일해야 되고 그런 스트레스를 쉽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저녁 늦은 시간에 딱 생각나는 게 야식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1: 그렇지만 야식은 고속 비만을 부르는 건강의 적. 그동안 유리님은 겁이 나서 건강검진도 미뤘다는데요.
2: 여러 가지 검사하셨는데 네. 그 결과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3: 입원해야 되는 거 아니죠?
2: 아니에요.
3: 나갈 수 있는 거죠.
2: 지금 드시는 약은 제가 보니까
1: 속으로 걱정이 많으셨군요. 그런데 결과가 그리 좋지만은 않다네요. 야식 증후군에 해당되는 유리님의 경우 이미 당뇨와 비만이 심각한 상태. 높은 간 수치와 대사 증후군은 영식님과 같았습니다.
2: 식사를 하시거나 야식을 드실 때 배가 고파서 찾게 되시는 거죠? 허기가 져서?
3: 배가 안 고플 때도 먹는 것 같아요.
2: 배가 안 고플 때도.
1: 가짜 배고픔 구별하기 다들 기억하시죠?
2: 브로콜리 테스트라고 있어요. 생 브로콜리밖에 없어요. 근데도 이 생 브로콜리라도 내가 먹어야 되겠다.
3: 아, 배가 안 고플 것 같습니다.
2: 네. 그래서 체중 관리하시러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또 꼭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한 글자짜리 음식은 꼭 끊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3: 글자 하나요?
2: 한 글자짜리 음식 뭐 있을까요?
1: 네? 밥을 끊으느라고요?
2: 우리 주식이니까 끊을 수는 없지만 많이 줄이시라고 말씀드려요. 이건 뭐가 있냐면
3: 술?
2: 술도 들어가요. 빵.
3: 빵.
2: 면.
3: 아, 면.
2: 떡. 맞아요.
1: 정제 탄수화물의 대표 주자인 빵과 면, 떡은 물론 염분이 많은 탕과 국도 주의가 필요한 음식. 한 글자라 다들 외우기가 쉽죠.
3: 마음이 급해.
2: 없네. 다 먹었다.
4: 씹지도 못하시고 드신 거 아니에요? 거의.
3: 아니, 씹을 게 뭐 있다고요? 그냥 먹으면 되지.
2: 음식물이 몸 안에 들어와서 위장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식욕을 눌러주는 호르몬인 렙틴을 분비시키도록 이제 지시를 내리게 되는데 20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뭐 5분, 10분 내에 음식을 다 드셔버리게 되면 우리가 미처 포만감을 느끼시기도 전에 식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빨리 드시는 분들은 폭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죠. 항상 식사를 하실 때 뭔가 유튜브를 보면서
3: 네.
2: 아니면 TV를 보면서
3: 네, 맞아요.
2: 운전을 하면서
3: 네.
2: 일을 하면서
3: 네.
2: 이렇게 항상 뭔가를 하시면서 동시에 식사를
3: 네.
2: 하시더라고요.
3: 맞아요.
2: 근데 마음 챙김 식사법은 뭐냐면 온전히 그 음식, 식사에만 집중을 해서 온전히 느끼면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1: 마음 챙김 식사란 외부의 자극 없이 식재료의 색과 식감을 음미하면서 천천히 먹는 방법인데요. 그야말로 한 끼가 귀해지는 거죠. 유리님, 하루 한 끼만이라도 실천해 보자고요. 제작진은 여기에 또 하나의 검사를 추가했는데요. 바로 혈류량의 증가를 통해 뇌의 기능을 살펴볼 수 있는 fMRI 검사입니다. 야식 사진을 보고 우리 뇌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먼저 유리님 결과입니다.
0: 여기서 이제 빨갛게 표시된 부분들이 뇌에서 조금 더 활성화되어 있는 영역들이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쉽게 이해하면 그래서 음식 갈망 영역 뭐 이렇게 이제 좀 쉽게 이름을 붙여볼 수 있는데 아까 우울정서가 있을 때 활성화됐던 이 영역들이 같이 활성화가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음식 갈망 네트워크랑 우울 네트워크 사이에 연결성이 있는 것이죠. 유리 씨가 야식을 먹고 폭식을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뭐 음식 중독 이렇게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울정서랑 분명하게 연관이 있다는 게 fMRI 검사에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1: 반면 영식님은 불편한 마음이 들 때 충동 조절을 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충동적으로 야식을 찾았을 가능성이 높다네요. 그리고 미영님은

0: 야식에 대한 갈망이 들면서 동시에 불안 중추인 편도체가 활성화됐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폭식이 이어졌다는군요. 즉, 야식은 우리의 마음 상태까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 오늘 내가 뭘 했나라고 했을 때, 목표한 걸 다 못했을 때 너무 불안하고 이래가지고는 맨날 제자리 걸음이겠구나 싶고.
2: 그렇게 열심히 지내셨는데.
1: 근데도 매일매일이 그냥 불안하고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시간을 허송세월을 보낸 것 같은 느낌?
0: 부산 전역을 뛰어다닐 만큼 늘 씩씩하고 밝은 유리님. 꽉 채운 하루의 끝. 야식을 먹고 12시쯤 잠이 들면 고작 3, 4시간 만에 잠이 달아난다네요. 그러니 늘 몸이 피곤하답니다.
3: 숙면을 취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무기력하고 피로하고 소화도 안 되고, 이로 인해서 또 컨디션이 저하가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야식을 찾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겪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0: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네요. 야식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죠.
4: 어르신 식사는 하셨어요?
5: 아니요, 식사는.
4: 네, 점심은 꼭 드시라고 해주세요. 어르신이 안 드시면 안 되니까.
0: 챙길 건 이리 더 많은데 왜 채워지는 것은 없을까요?
6: 스스로를 귀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1: 저요? 아니요.
6: 왜요?
1: 아우, 눈물이 나지. 아, 갑자기 울컥했어요. 귀하다고 하니. 어느 순간 저라는 사람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저를 귀하게 여겼으면 뭐 라면 먹고 그러지 않았겠죠.
2: 주간에도 이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이런 것들도 조금 이렇게 힘을 빼고 한 80-90%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걸 혹시 상상하실 수 있으세요?
1: 좀 편할 것 같네요, 그렇게 하면. 아, 제가 뭐 때문에 그렇게 야식을 즐겼고 왜 그렇게 불안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0: 자, 이제 이유를 알았으니 귀하신 몸 제대로 챙겨볼까요? 야식을 끊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영양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7: 세 분 모두 다 조금 적게 드시는 식품군들이 있었어요.
8: 채소?
7: 네,
8: 채소예요.
7: 이제 채소랑 우유랑 과일, 요거 세 가지는 조금 부족하게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은 특히 포만감을 형성해주는 보통 식품군들이 많기 때문에.
0: 이런 군것질도 밤만 되면 더 생각나시죠?
7: 간식을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되는 이유가 과식을 피하기 위한 지름길이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중간중간에 내 배가 고프지 않도록 간식을 섭취해서 그 다음 끼니에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파이 같은 경우에는 감자나 고구마, 옥수수, 아니면은 달지 않은 뻥튀기, 이런 것들로 바꿔 드실 수도 있어요.
0: 여기서 말하는 간식은 가공식품, 불량식품이 아니라는 점.
9: 이제 일단 장을 좀 봐놔야겠어요. 장을 좀 싹 바꿔놔가지고 일단 장을 좀 봐서
7: 그렇죠.
9: 냉장고에 있는 음식하고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린 음식을 좀 이렇게 바꿔서 넣어놔서 이제 한번.
0: 자진신고 들어왔던 미영님네 냉장고. 이제 신선한 음식으로 냉장고부터 바꿔보자고요.
7: 새 사례자분들 모두 배달 음식, 아니면 외식, 아니면 가공식품,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자주 드시는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외식은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제한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근데 한 이게 12분에서.
0: 아무리 야식을 끊은들 이게 빠지면 안 되겠죠. 야식을 좋아하는 세 분을 위한 운동 솔루션.
10: 하여튼 식이.

0: 벌써 기대가 됩니다.
1: 진짜 간단해 보이는데 운동량이 꽤 돼가지고 너무 시원해요 진짜 이게. 요 시원한 게 뭐라고 해야 되지? 몸을 이렇게 쫙쫙 찢어서 그런지 되게 시원해.
2: 이것도 하시는데 그 야식 드시면 싶어지고.
1: 안 먹죠 이제 피디님 진짜 안 먹고 좀 절절하면서 먹고 싶을 때마다 이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3: 시작. 하나, 둘, 셋, 넷. 시작. 하나, 둘, 셋, 넷. 와서 하나, 둘, 셋, 넷. 운동은 마니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마니아급의 몸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니아들이 하는 운동을 따라하다가는 부작용이 나죠. 마치 아이가 이제 유소년이 되면서 성장하듯이 우리 몸도 운동해서 성장해야 된다. 부작용이 일어나면 한 3일 하다가 3개월 쉴 수 있다.
4: 야식에서 멀어지기 드디어 2주간의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미영님의 요즘 저녁 풍경은 어떨까요? 밥상만 화려하게 차리시고 입에 대지도 않았던 미영님. 오, 이제는 함께 드시네요.
1: 요즘엔 제가 군것질을 거의 안 하고 뭐 군것질을 해봤자 저렇게 너트 종류만 먹고 뭐 이제 많은 텀을 주니까요. 요 시간에 배가 고파요.
4: 그뿐만이 아닙니다. 남은 음식이 아까워서 구역구역 드셨던 미영님.
1: 끝. 이렇게 버렸으니까 끝.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좀 개운하고 제일 좋은 건 변화가 머리가 안 아파요, 제가. 더부룩함도 많이 사라지고 그래서 소화제하고 이제 진통제, 두통약을 안 먹었어요.
4: 출출할 때는 야식 대신 채소 스틱을 즐겨 먹는데요. 원래 육식파였던 미영님, 요즘 채소가 맛있어졌답니다.
1: 당근의 단맛이 너무 맛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당근을 오독오독 씹으니까 그 식감도 너무 좋고 소리도 좋고 맛도 좋고.
4: 탄산음료와 멀어지니 가까워진 물. 그런데 이 물로도 가짜 허기짐을 구별할 수 있답니다.
5: 우리가 단지 목이 마를 때, 갈증이 날 때도 우린 똑같이 배가 고프다고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단 물을 한 잔 마셔보고 한 5분, 10분이 지났을 때 허기짐이 좀 가신다면 그거는 아 내가 배가 고팠던 게 아니라 그냥 좀 갈증이 났던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야식을 조금 줄여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바우스, 바우스, 바우스. 야식을 끊고 운동을 시작한 미영님.
1: 진짜 몸이 일단.
4: 표정도 달라지셨네요. 자, 이번에는 유리님이 사는 부산으로 가볼까요? 일은 열심히, 밥은 대충 때웠던 유리님. 사무실에서 컵라면으로 점심을 해결했던 유리님은 요즘 집에 오는 날이 늘었답니다. TV만 안 봐도 먹는 속도가 느려진다는데요. 타이머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6: 아, 제가 항상 보면 5분이나 10분 만에 식사를 싹 끝내거든요. 그래서 좀 의식적으로 시간을 좀 늘려보려고 스톱워치를 가져다 놓고 먹고 있어요.
4: 그러나 결국 오늘도 5분이 남았네요. 요즘은 꼬박꼬박 식사일기를 쓰는데요. 이게 도움이 많이 된다네요.
6: 처음에는 계속 음료를 마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음료를 끊었거든요. 뭔가 습관이 좀 새로 잡힌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4: 처음엔 숙제처럼 느껴졌던 일. 쓰다 보니까 줄여야 할 것과 부족한 것이

0: 눈에 들어왔죠.
1: 자기 관찰 기법이라고 해서 식사 일기를 쓰는 게 있거든요. 하루에 그 음식들만이 아니라 그 음식의 종류와 양, 식사 시간, 그리고 그 식사를 하실 때 본인의 기분, 어떤 행동을 할 때 식사를 했는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상황에서 식사를 했는지를 모두 다 이제 일기 형식으로 그런 걸 적는 것만으로도 식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실제로 되고 있습니다.
0: 야식을 끊으려면 술부터 끊어야 했던 영식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2: 이름 되실 거야.
3: 발음 아니야?
2: 좀만 이만큼만 가져가. 아무래도 좀 가져가야지.
3: 영식이가 음식 누구 주는 거 처음 본 것 같아.
0: 식사량은 줄이고 채소는 늘리고 있다는 영식님. 이번에 마음 단단히 먹으셨답니다.
2: 야식을 일단 안 먹고 술을 안 먹고 하니까 다음날이 좀 편하고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바지도 되게 꽉 꼈던 바지예요. 근데 지금은 되게 여유롭게, 예, 맞아요.
0: 격한 운동을 해야만 살이 빠질 줄 알았는데 하체와 복근에 들어가는 힘이 상당하다네요. 덥다 보니 또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2: 야식보다 요즘 날씨가 좀 덥잖아요. 저녁에 좀 선선하게 바람 싹 불고 할 때 시원한 맥주가 그냥 생각나더라고요. 예. 네, 참았습니다. 먹으면 다 이제 또 도로묵이니까. 그전보다 이제 좀 건강해졌다. 좋아졌다. 예. 네, 수치가 좀 낮아졌다. 예. 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선생님들한테.
0: 세 분 모두 야식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보다 건강하게 먹고자 노력했는데요.
4: 하나, 둘, 셋.
0: 병을 부르는 습관 대신 건강한 습관으로 채웠던 2주 후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먼저 30년째 다이어트 중이라는 영식님. 그동안 술과 야식은 쳐다보지도 않았다는데요.
1: 귀하신 분 영식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2: 예, 열심히 다이어트하면 지냈습니다.
1: 많이 힘들진 않으셨어요?
2: 예, 괜찮았어요.
1: 괜찮으셨어요?
2: 예, 예.
1: 2주 전에 체중이 103kg셨어요. 오늘 저희 이제 잰 체중은 96.3kg. 그래서 무려 6.7kg가 감량이 되셨어요. 그래서
0: 몸무게 앞자리가 바뀐 것은 물론 혈당과 감마 GTP는 낮아졌는데요. 치솟았던 중성지방도 뚝 떨어져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1: 2주 전에는 우리 대사증후군에 해당되셨다면 네. 오늘 결과로 봤을 때는 종합적으로 대사증후군에서 탈출되셨다고 보실 수 있어요.
2: 2주 만에.
1: 축하드립니다.
0: 습관이란 게 참 무서운 거였군요.
2: 이 정도까지 확 변하는지는 사실 몰랐어요. 예. 식습관이 또 다시 돌아온다면은 다시 또 대사중후에도 또 가입을 하지 않을까. 지금 그냥 관리를 해야죠. 예.
1: 그래서 오늘 검사.
0: 오늘도 떨고 있는 유리님.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1: 내장 지방 수치도 좋아지셨고요. 그리고 혈압도 네. 그 2주 전에는 142에 76, 오늘은 131에 78. 그래서 고혈압에서 탈출하셨어요.
5: 아, 진짜.
1: 이제 고혈압 아니시고요.
5: 네.
0: 몸무게는 2.2kg 감량. 염증 수치와 중성 지방, 지방간 수치라 불리는 감마 GTP까지 모두 다 2주 전에 비해서 호전됐습니다.
1: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노력하시면 치가 이제 이걸로 만족할 게 아니라 점점 더 좋아질 여지가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귀하신 채미영님.
0: 매일 밤 야식과 함께 잠이 들었던 미영님은 어떨까요? 먼저 2주간 1.3kg으로 가장 이상적인 체중 감량을 했는데요.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5: 되게 좋아지신 것 같아요.
6: 나름 열심히 네. 관리 좀 하고 운동도 하고 먹는 거 일단 많이 조절 되게 많이 했고요. 일단 야식은 한 번도 안 먹었어요.
0: 심각했던 음식 중독은 2주 만에 7점에서 0점으로 떨어졌고 미영님의 스트레스도 같이 줄었는데요. 영식님의 경우 고도의 스트레스가 경도로 떨어졌고 유리님은 약을 쓴 것처럼 우울과 불안도가 현저하게 떨어졌답니다.
5: 네,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길 거라고 사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어요. 조절할 수 없었던 것들이 나의 조절의 영역으로 들어오니까 자신감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저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0: 2주 만에 다시 한 fMRI 검사. 이렇게 식습관을 잘 조절하는 동안 우리 뇌는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5: 이 음식 갈망이랑 관련된 영역들의 과활성화가 많이 줄어들었고 여기 아까 있었던 그 우울 네트워크의 연결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더 이상 뭐 음식을 봤을 때 보통 사람들 또 아 이거 보면 먹고 싶다 이 생각이 드는 정도의 이제 뇌의 반응만 있지 막 그 우울을 해소하기 위해서 폭식을 막 해야 되고 이런 반응들이 사라진 것들이 여기 MRI 검사상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0: 영식님의 경우 보상회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선조체의 활성화가 거의 사라졌는데요. 야식을 끊으면서 전두엽의 조절 능력도 회복됐습니다. 한눈에 봐도 빨갛게 활성화된 부분이 줄어든 미영님. 감정 조절 영역과 음식 회로의 연결성이 끊어지면서 음식과 스트레스의 고리가 약해졌습니다.
5: 이런 것들이 쭉 유지되면 뇌도 사실은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는 이 우울과 음식 갈망에 대한 이런 연결성도 분명하게 뭐 2주밖에 안 됐으니까 더 끊어질 거고
1: 내가 직접 고른 음식을 내가 직접 내 치아로 씹고 그거를 소화해서 내 몸의 일부로 만든다는 것 그 자체가 내가 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자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오늘 여러분의 한 끼는 어땠나요? 바쁘다고 대충 드신 것 아니죠? 우리 모두는 남의 집 귀한 자식입니다.
7: 사실 야식을 줄인다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제가 얼마나 귀한지를, 얼마나 귀한 몸인지를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8: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9: 의심, 갈수록 진심.
2: 고생했다. 하지만 끝은 아니다. 앞으로 더 가자.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연금 유령 식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팽창주민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나요?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0: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올 한 해도 열심히 달려온 당신. 좋은 사람들과 나누는 술 한 잔은 위로가 되고 활력이 된다. 문제는 한 잔 술이 두 잔 되고 한 병에서 두 병으로 밤이 깊어도 끝날 줄 모른다는 것. 결국 폭음과 과음으로 이어지고 마는데 그 속에서 당신의 간은 안녕하신가요?
1: 매일같이 먹었죠. 일주일에 한 5일, 4, 5일은 먹었어요.
2: 먹을 때는 많이 먹는 편이에요.
3: 소주 앉은 자리에서 한 5병, 6병 먹는데.
0: 술 때문에 간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명의가 있다. 알코올성 간질환을 지난 30여 년간 꾸준히 연구해온 소화기내과 김동준 교수.
1: 제가 알고 배우기로는 알코올 간질환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중요한 질환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춘천에 와보니 알코올이 원인인 간 환자들이 많다고 할 정도로 흔하게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질환, 이거 중요한 질환이 될 것이라는 것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구나.
0: 술은 우리의 간을 어떻게 병들게 만들까? 술로부터 우리의 간 건강을 지킬 해법은 없을까?

0: 오인철 씨는 매일 오후 4시쯤 출근한다. 저녁 장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가게를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한다. 오인철 씨가 닭발집을 운영한 건 올해로 8년째. 닭발 요리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다. 그렇게 불 앞에서 몇 시간씩 일하다 보면 땀도 나고 목도 마르다. 그때마다 오인철 씨는 막걸리를 마신다. 막걸리 한 잔이면 갈증도 사라지고 지쳤던 몸도 힘을 되찾는 듯하다. 다른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거나 커피를 마시듯 그는 하루에도 여러 번 막걸리를 마신다.
1: 친구들을 만날 때는 소주를 먹어요. 그 소주 먹고 마실 때는 한 3병, 4병까지 마시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일할 때는 항상 여기 가게에서 목마르면 막걸리 한 병, 한두 병. 매일 그렇게 매일 보면 되죠. 그리고 이제 손님들이 와서 막 저 맥주 한 잔 저거 뭐 권하면 그것도 한 잔씩 먹고 그래요.
2: 그러니까 많이는 안 드시는데 네, 네. 매일 드신다는 얘기인가요?
1: 그렇죠. 매일들 매일 먹다시피 하죠.
2: 끊으실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1: 아니 그건 못 끊어요.
2: 왜요? 아유.

0: 모르겠어요. 못 굽겠어요.
1: 그래도 술도
0: 담배는 전에 끊었는데 술은 못 굽겠어요.
2: 20대부터 줄곧 술을 즐겨 마셨다는 우인철 씨. 김치를 안주로 막걸리 한 병을 모두 비웠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가게를 찾았다. 손님인지 주인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우인철 씨는 술에 취해 있었다.
3: 술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잖아.
4: 아, 많이 먹죠.
5: 이거 다 그죠.
6: 아니야.
4: 걱정도 되죠.
3: 지금 걱정되세요?
4: 예, 걱정돼요.
3: 그 정도로 많이 드세요?
6: 아니, 술에 조용해. 어디 뭐지? 뭔 친구도 맛있어.
3: 오늘 벌써 몇 잔째 드시는 거예요?
2: 사람 좋아하고 술 좋아하는 남편 때문에 저녁 장사는 늘 아내 혼자 도맡아 하고 있다.
7: 술을 드신 거는 뭐 젊었을 때부터 드셨지만 장사 시작하면서도 계속 저런 분위기로 드셨어요.
3: 안 말리세요?
7: 아, 말려도 소용없어요. 매일 말려도 소용없어서 이제 그냥 다 냅둡니다.
2: 매일 이렇게 많은 술을 마시고도 괜찮을까? 오인철 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간 손상이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검사가 진행됐다. 기초적인 혈액 검사 외에도 혈관으로 조영제를 주사한 후 진행되는 간 CT 촬영이 이루어졌다. 오랫동안 술을 마신 만큼 간염이나 간경변, 간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0: 근데 여기 요거 용인 처음 들어와서 걱정이네. 뭐 생겼을까봐.
2: 초음파 검사와 함께 간의 탄력도를 측정하는 간 성유화 검사도 진행됐다. 오인철 씨의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8: 안녕하세요.
9: 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8: 예.
9: 오늘 사진 컴퓨터 촬영 찍으셨는데 예. 뭐가 나올까 걱정 안 됐어요?
8: 걱정돼 있죠.
9: 걱정됐어요?
8: 예. 교수님이 무서우니까 또. 아,
9: 네. 우선 크게 간암을 의심하는 소견은 없어요. 그러니 일단은 큰 안심인데.
8: 네.
9: 두 번째는 그게 혹이 없다 하더라도 간이 커져 있어요. 우리가 간이 부었다 이런 말 하죠. 술 때문에
8: 예, 예, 예.
9: 간이 부어 있는 거죠.
8: 네, 네.
9: 그리고 방사선과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아주 진행된 간 경화는 아닌데
8: 네.
9: 아주 초기에 간 경화 소견이 있어요. 물론 복수도 없고 뭐 피를 토한 적도 없고
8: 네, 예,
9: 오인철님은
8: 예, 예.
9: 황달이 생긴 적도 없지만
8: 예.
9: 간이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술을 많이 드시는 간 경화 초기의 특징이에요.
2: 오인철 씨처럼 술을 오래 마시면 간에는 어떤 변화들이 나타날까? 간은 몸속으로 유입되는 생활독소와 노폐물을 처리하는 역할을 해 몸속 화학공장이라 불린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은 혈관을 통해 화학공장인 간으로 이동한다. 알코올은 간에 있는 분해 효소에 의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물질로 분해된 뒤 다시 아세트산으로 바뀐 다음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해 몸 밖으로 배출된다. 하지만 과음을 하면 소변으로 배출되지 못한 아세트산이 몸에 남게 되는데 그중 일부가 지방산으로 변한다. 그로 인해 필요 이상의 지방이 간세포에 축적되면서 지방간이 된다. 이때 계속 술을 마시면 간염으로 진행하며 간세포에 염증과 괴사가 반복되면서 결절이 발생한다. 병이 더 진행되면 간이 섬유화되며 딱딱해지는 간경변증이 되는데 일부에선 간암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오인철 씨에겐 어떤 치료가 필요할까?
9: 교수님과도 함께 이게 진행을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술을 근본 원인을 없애는 거지. 근본 원인을 그대로 두고 약을 먹는다 해서 다 해결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8: 둘 먹으면 안 될까요?
9: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끊는 게 최선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도저히 그게 안 된다면 최소한으로 드셔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아예 결심하고 일을 하시더라도 술 안 마시는 날이 있어야 되고 좀 간도 쉬어야 되잖아요. 술을 어쩔 수 없이 드신다면 한꺼번에 많이 드셔서 안 되고
8: 한꺼번에
9: 시간을 천천히 뭐 한 시간에 한 잔 정도 한 시간에 두 잔
8: 정도. 그건 그렇게 안 되고요.
9: 그렇게 나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
6: 한 병.
8: 예, 고맙습니다.
2: 알코올성 간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는 금주다.
8: 아 옛날에 그 저기 그 저기에 그 뭐지 그 수치가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그래서 아주 수치 뭐 800, 900까지 올라가고 요번에 좀 내려갔다는 걸 그것만 알고 있고요. 다른 거 외에는 내 정상이라고 다 손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3: 강경변 총이다
8: 예.
3: 그런데도 별로 그냥 조금
8: 부글거리고
3: 마셨어요?
8: 아, 마셔야죠. 그럼 못 끊어요.
3: 그럼 안 되죠.
8: 아니, 근데 그러면 뭐, 아까 주기적으로 아니고 뭐 2, 3일에 있다가 한 번씩 묶든지 그럼. 아니, 그 좋은 걸 왜 끊읍니까, 그거? 아유, 난.
2: 며칠 뒤, 오인철 씨의 가게를 다시 찾았다. 그는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었다. 아픈 곳도 없고 특별한 증상도 없어 술을 끊을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는 오인철 씨. 간 경변증인데도 왜 그에겐 증상이 없는 걸까?
9: 첫 번째는 무증상입니다.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증상의 특징은 조금 피곤하다. 뭐 밤 소화가 좀 잘 안 돼 이런 것들은 다른 질환에서도 흔히 나타날 수 있거든요. 좀 피곤하다, 빈혈의 흔한 증상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장기의 특이한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게 간 질환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세 번째 특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수라든지 황달 이런 것들은 간 질환이 한참 진행돼서 또는 간 질환의 손상 정도가 한참 아주 심한 상태에서야 비로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증상이 없거나 무증상이거나 비특이적인 증상으로만 나타납니다.
2: 심하게 진행되기 전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간을 침묵의 장기라 부른다.
9: 안녕하세요. 네, 식사 잘 하셨고 네, 오늘 그 압력 쟁계 많이 높았잖아요. 얘기 들었나요?
5: 네.
9: 정상이 보통 사람은 2나 3 나오고 10, 15, 20 이렇게 하면 간이 딱딱한 건데 네. 75예요. 그러니까 아주 많이 딱딱한 현재 상태죠. 황달도 지금 6배 정도 정상보다 높잖아요. 한명수님이 하실 일 집에 가서 절대 한 잔이라도 안 된다고.
5: 예, 예.
9: 제사 때 음복도 안 돼요.
5: 예.
9: 지금 이번 주 퇴원하려고 생각하지만 예. 아주 다 간이 좋아져서 간 건 아니잖아요.
5: 예.
9: 황달도 6배나 높고 오늘 검사 간단한 검사했는데 특별히 예. 불편한
2: 한명섭 씨는 1년 전 다른 병원에서 간 경변증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술을 끊지 못했고 얼마 전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실려왔다. 간뿐 아니라 신장까지 망가진 후였다.
10: 예전에는 뭐 그저 한 병, 하루에 한 병도 못 먹었으니까요. 그저 뭐 망하기 전까지는. 이제 회사가 자꾸 무너지고 그러니까 뭐 한 병이 두 병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친구들이 회사로 찾아오면은 그저 나가서 같이 술 먹고 그러면 그것이

0: 부병이 3명이 되고, 또 글씨 밖에 나가면은 글씨 뭐 친구들이 한두 명이나요? 많으니까, 뭐 글씨 사업하는 애들 친구들도 다 만나고 그러면 막, 그거 뭐 5병도 되고, 6병도 되고 막 그래요.
1: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면 간에 염증이 생기면서 정상적인 간세포는 줄어들고 결절 같은 섬유 조직이 생긴다. 마치 상처가 지속돼 흉터가 남는 것처럼 간 조직이 딱딱해지는 것이 바로 간경변증이다. 간경변이 진행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도 나타나는데 간이 심하게 굳어 수분 조절 물질을 충분히 만들지 못하면 복강내로 물이 빠져나와 복수가 차게 된다. 또 간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식도와 위 주변으로 혈액이 우회하게 되는데 이때 혈관이 부풀어 올라 터지는 식도 위 정맥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합병증이 동반될 경우 1년 내 사망률은 50%를 넘는다. 그 밖에도 장에서 발생된 독소가 뇌로 흘러가 뇌 기능을 마비시키기도 하는데 이를 간성혼수라 한다. 정서장애나 성격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고 심한 경우 의식을 잃거나 생명을 잃기도 한다. 술을 끊으라는 의사의 충고를 왜 가벼이 여겼을까? 지난 날을 후회하며 곱씹고 있다는 윤주동 씨. 그는 한달전 온몸에 독성이 퍼지는 폐혈성 휴크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왔다.
2: 이것도 욕창에 일종의 중환자실에서 생긴 거. 여기 침대 뒤에다 대다 보니까 정신 모르고 얘도 대니까.
1: 당시 그는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다.
3: 그래서 이제 그날 응급실에 왔었는데 그 후를 모릅니다. 눈 떠보니까 20일이 지났다고 그러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뭐 꿈속을 헤맸는지 어쨌는지는 눈 떠보니까 순간적으로 자다 깨운 것처럼 그랬는데 역시 이제 몸을 상태를 보니까 등에 욕창이 생기고 이런 데에 불소름도 생기고 머리에도 욕창까지 생겨서 지금 그거 치료 중에 있습니다.
1: 중환자실에서 3주 동안 인공호흡기를 달고 의식 없이 지냈다. 욕창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흔적이다. 독성 물질이 온몸에 퍼지는 폐혈성 휴크가 나타난 건 간경변증 때문이었다.
3: 집사람이 그 못된 불치병을 앓게 됐어요. 파킨스 증후군이라는 그 못된 병을 알아가지고 5년간 고생하는 과정에서 제가 술이 확더 늘었죠. 모든 스트레스 또 둘이 있다 보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되고 하니까 술이 늘게 됐죠. 선생님 관리 받을 때는 당신은 술 먹으면 절대 큰일 납니다. 누차히 경고를 받았어요. 못내 그걸 지키지 못했죠. 참 바보 같은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감사히도 교수님 덕분에 살아났지만 앞으로 여러분한테 맹세를 하건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술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절대 말씀 들어야 됩니다. 이건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현실로 표현하고 경험해온 자의 말입니다.
1: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지금에서야 그는 간경변증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깨닫게 됐다.
4: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암에 대해서 다 두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5대 암, 위암, 폐암, 간, 뭐 대장암, 유방암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 환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최선의 치료를 받았겠죠. 얼마나 사망하는가 하는 자료와 간경화라고 진단돼서 그 중에서 일부는 복수가 있는 사람도 있고 피를 토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없는 사람도 있고 이럴 텐데 그 간경화 환자들을 사망을 비교한 우리나라의 큰 연구가 있는데 거기에

0: 보면 실제로 5대 암보다 사망률이 간 경화가 더 높습니다.
1: 발병 초기에는 5대 암의 생존율이 낮지만 발병 3년 시점에 역전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간경변증의 생존율은 더 낮아진다. 술 때문에, 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는 미라 씨. 평범한 주부였던 그녀는 건강을 잃고 난후 고향으로 내려왔다.
2: 몸이 아파서 혼자 이제 아이도 케어하기 힘들고 해서 부모님이 이제 권유하기를 이제 같이 와서 도와줄 테니까, 네. 그래서 내려오게 됐어요.
1: 한번 무너진 건강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 치료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배는 복수가차 불룩하고 얼굴과 눈은 황달로 노랗게 변했다. 20대엔 술을 즐기지 않았다는 미라 씨.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건 3년 전부터였다.
2: 원래는 이제 우울증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우울증인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 조금 눈물 나는데 이제 결혼 생활이 조금 힘들어가지고 시댁 부모님하고 이제 그런 갈등, 고부 갈등 그런 걸로 해갖고 잠깐 한 세네 달을 술을 엄청 마셨어요. 집에서 혼자서 이제 그러다가 딱 어느 순간 이제 동네 병원에 갔는데 배가 갑자기 부풀러 올라가지고 갈등에 복수가 찼다고 이제 간경화 진단 받고 이게 한번 좋아졌다가 또 다시 또 아무래도 술을 또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또 아이랑 있다가 너무 그게 그래서 또 다시 나빠졌다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게 계속 반복되고 네. 그러면서 간이 망가졌죠.
1: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여러 번. 술을 끊고 약물치료를 받고 있지만 합병증과 폐렴까지 나타나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미라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고 있다.
0: 황달 수치는 8.8이에요. 어저께. 그러니까 황달 수치는 뭐10 이상이었는데 5까지 떨어졌다가 물론 감염이 있으면 폐렴 기운이 있으면 이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도 염증이 떨어지고 있어서 일단은 외래에서 그대로 호흡기 진료하면서 볼 예정이고.
1: 간에서 시작된 병은 전신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0: 다리는 어때요? 다리 그피 나왔던 자리 제가 만져볼게요. 겉으로 괜찮아?
2: 근데 색깔이 아직 돌아오진 않았어요.
0: 아, 그건 한참 걸려.
2: 2달 걸린다고
0: 그건
2: 전해가지고
0: 오케이. 그건 이제
2: 딱히 약은 없는 거죠.
0: 그게 간에서 피를 멎게 하는 물질들이 만들어내는데 황달이 심한 상태여서 그 피를 멎게 하는 게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자발 출혈이 잘 돼요. 그래서
1: 얼마 전엔 왼쪽 다리 혈관에서 출혈이 나타나면서 엄청나게 부어올랐다. 간경변증의 합병증인 자발 출혈이 나타난 것으로 계속되면 피부까지 절개해야 하는 위험한 상태였다. 다행히 출혈이 멈추고 혈액이 흡수되어 지금은 지켜보는 중이다.
0: 그 색깔은 한참 걸려요. 네. 그래도 이만해서 감사하고 일주일 후에 또 다시 보기로 하고.
2: 혹시 그 인진수 같은
0: 뭐 절대 먹으면 안 돼. 무슨 소리야?
2: 절대 차로 마시거나.
0: 아, 차로 먹으면 안 돼. 절대 먹으면 안 돼. 자, 그건 우리나라에서 흔히 하는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야. 지금 상태에서는 거의 낭떠러지 끝에 있기 때문에 잠깐 밀면 그냥 회복을 못 하는 거야. 아주 중요해요.
1: 미라 씨에게 치명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는 건 여성이기 때문이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알코올에 취약해 질병에 쉽게 노출된다. 그 이유는 여성의 몸엔 체지방이 많고 상대적으로 체내 수분은 적어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알코올의 혈중 농도가 남성보다 높기 때문이다. 또 여성 호르몬인

0: 에스트로겐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를 저해하는 역할을 해 여성은 남성보다 알코올 분해 능력도 떨어진다. 같은 양의 술을 마셨을 때 여성은 남성보다 더 빨리 취한다. 독성을 가진 아세트알데히드가 온몸을 이동해 혈관을 확장시키며 얼굴을 붉게 만드는 증상도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 그런데도 성인 여성의 음주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여성들의 간 건강이 위험하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는 12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처음 맞는 연말연시다 보니 회식도 모임도 많은 게 사실이다. 오랜만에 만난 이들과 술잔을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건강은 뒷전이고 빈 술병만 늘어난다. 한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전후를 비교했을 때 음주 횟수나 음주량 모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복성 술자리 때문이라는데 늘어나는 술자리에 건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간 건강을 위한 적정 음주량 기준이 있을까?
1: 적정 음주라는 개념 근 카테고리는 NITAA라는 미국 기관의 Moderate Alcohol Drinking의 번역인데요. 그건 주 단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 단위로 환산한다면 남성의 경우에는 소주 반병, 여성의 경우에는 소주 4분의 1병이 적정 음주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어가는 건 적정 음주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주종에 따라 알코올의 양은 어떻게 다를까? 우리가 자주 마시는 각종 술 한 잔에 들어있는 알코올 양을 계산했다. 주종에 따라 술 한 잔의 용량도, 도수도, 알코올의 양도 조금씩 달랐다.

0: 그렇다면 이 중에서 어떤 술이 간 건강에 더 치명적일까?
1: 술은 술입니다. 술은 도수가 세건 약하건 비싼 술이건 약한 술이건 몸에 들어가면 순수 에탄올로 작용하기 때문에 술이 비싸건 싸건 도수가 높건 낮건 마시는 양의 알코올 양이 간 손상과 그 이후의 합병증을 결정합니다.
0: 건강에 득이 되는 술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알고 있지만 끊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한 직장의 회식 자리. 술 좋아하는 10명의 동료들이 뭉쳤다.
2: 평소에 드시면 얼마나 드세요?
3: 한 2병 반, 3병 먹습니다.
4: 한 3병은 정도, 3병 정도는 먹습니다.
5: 한 자리에서 2병은 먹고, 옮기면 2차에서 또 1병 정도 먹고, 한 3차까지 가면 4, 5병?
4: 일주일에 한 4번 반은 먹는 것 같습니다.
2: 아무래도 출근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3: 정신력 대한민국은 그걸로 버티는 거죠.
2: 간 걱정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5: 걱정은 안 해봤어요. 왜요? 평상시에 아픈 데도 없고 멀쩡해요. 그러니까
0: 아프지 않다고 안심해도 되는 걸까? 이날 10명의 남성들이 마신 술은 소주 40병에 맥주 10병. 이들의 간 건강은 정말 괜찮을까? 며칠 후. 회식 자리에서 만났던 역전의 용사들을 병원에서 다시 만났다.

0: 일주일 한두 번? 예, 저는 뭐 매일 술을 먹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 사무실 분위기라든지 부서 분위기가 안 좋을 때라든지 이럴 때는 아무래도 술을 한잔 하면서 그동안에 못했던 이야기도 할수 있으니까.
1: 콩팥에 물혹이 있었는데
2: 김동준 교수의 진료가 이루어졌다.
1: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혈액 검사하고 CT 찍고 또 섬유화 검사도 하고 이러셨잖아요.
0: 예.
1: 혈액 검사는 정상 범위예요.
0: 예.
1: 그렇지만 주의해야 될 건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 간은 뚜렷하게 있어요.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 경화나 간암을 의심하는 소견은 없고 이런 걸 보고 방사선과 근심이 지방
2: 간 수치가 정상 범위라 해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 혈액 검사로 확인하는 간 수치는 ALT, AST처럼 간세포 내에서 작동하는 효소의 양을 의미한다. 간이 건강할 땐 이 효소들이 간 밖으로 잘 나오지 않지만 간에 염증이 생겨 간세포가 손상되면 ALT, AST가 혈액으로 흘러나와 간 수치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혈액 검사로 나온 간 수치가 정상이라 해도 간이 건강하다고 확신할 순 없다.
1: 간이 나빠지는 걸 이 혈액 검사에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혈액 검사에 드러나기 시작하면 손상된 게 절반 이상이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혈액 검사의 정상이 내 간의 정상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물론 정상인 간인 사람은 검사가 정상이 나오겠지만 검사가 정상이므로 내 간이 정상이라는 건 성립하지 않아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몸은 간이 절반 이상 나빠져야 비로소 검사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빠졌다 하더라도 절반을 넘지 않으면 혈액 검사가 정상으로 깨끗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을 믿어서는 안 돼요. 혈뇨라고 판단을 받으
2: 지방간 진단을 받은 이영욱 씨는 음주량을 줄이기로 했다.
1: 다행이고요. 그렇지만
2: 김희석 씨는 가족 모두 주당이다.
3: 고등학교 2학년 50년 이상 먹었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하여간 날밤 꽈고도 맨날 며칠 먹었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가면서 한 10년 전부터는 한 3병, 2병 반, 3병이면 딱 좋고 그 이상 먹게 되면 뒷날 지장이 있고 쓸게 뛰어난 우리 큰 누나 경우에 지금 89인데도 소주 앉은 자리에서 한 5병, 6병 먹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긴 해요. 특이하다고. 술 먹다가 깨면서 먹는 사람은 나밖에 못 봤다 그러니까.
2: 김희석 씨의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1: 섬유화 검사 하셨는데요. 섬유화 검사가 꽤 많이 높아요. 우리가 보통 50, 15, 20 이렇게 나눈다면 쉽게 보통 사람은 5 이하예요. 한 10부터는 거칠어지고 15부터는 좀 딱딱해지고 20부터는 많이 딱딱하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14.5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딱딱한 정도가 진행됐다고 지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건 약도 물론 처방하고 드리고 드시겠습니다만 그건 2차적인 거예요. 원인을 그대로 두고 약을 쓴들 병 주고 약 주고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아주 호주과시기 때문에 대주과시고 이건 절대적으로 양을 줄이지 않으면 장사가 없어요. 나중에 복수가 차고 황달 생기고 그러면 얼마나 후회가 돼요. 남에게 얘기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잖아요. 그래서
2: 김인성님이 간 경변증이 확인된 상황. 지금부터라도 금주와 약물 치료에 힘써야 한다.
1: 다른 사람도 생각해서 이제는
2: 당뇨병을 앓고 있는 김시덕 씨도 술을 즐겨 마신다.
4: 술은 뭐 한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글쎄요. 뭐 모든 세상을 잊는다고 할까요? 그때만의 기분을 좋아서 그렇게 먹는 것 같습니다. 좀 작게 먹어야죠, 이제.
2: 당뇨 수치처럼 간 수치도 높게 나온 건 아닐까?
1: 간이 좀 커져 있어요. 간이 부어 있긴 하네요. 그 그러니 전

0: 전체적으로는 술독이 좀 쌓여 있다. 그건 내가 술을 과다하게, 내 몸이 견디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드시는 건 분명해요.
1: 술하고 당뇨하고도 관계가 있습니까?
0: 아, 있죠. 밀접히 관계 있어요. 지금 당뇨라는 건 근육하고 간하고 췌장, 삼박자의 문제이거든요. 근데 술을 드시면 간도 나빠지지만 췌장도 물론 나빠지고, 간에 부담도 더 생기고, 또 술을 드시면 근육도 약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1: 감사합니다.
0: 네.
2: 간에 큰 문제는 없지만 당뇨병 치료를 위해서라도 김시덕 씨는 술을 끊어야 한다.
1: 앞으로 뭐 이제 교수님 말씀도 계시고 그러니까 좀 자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3: 자제 끊을 생각은 안 하세요?
1: 글쎄요, 한번 그거를 좀더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 술은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다. 하지만 술과 건강에 대해 우리는 모르는 것이 많다. 그래서 김동준 교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0: 네, 세모입니다. 우선 간의 여러 유전적 요인과 알코올 대사하는 효소들, 여러 가지 영양 상태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같은 양과 같은 기간을 먹어도 알코올 간 질환이 안 생기거나 덜 생기는 사람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술을 아예 못 마시는 사람은 술병에 생기지 않겠죠. 술병이 생기는 사람은 술을 잘 마시는 분들이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상당수가 간 질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은 세모입니다. 술을 섞어 마시는 경우에 숙취가 심해지냐 하는 문제는 우선 맞다고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우선 섞어 마시면 양이 늘어납니다. 두 번째는 섞어 마시면 흡수가 빨라져요. 우리가 폭탄주의 원리가 맥주와 독한 술을 섞는 거잖아요. 탄산이 있으면 흡수가 빨라져요. 거기에다 사이다 한잔 마셔서 당분이 있으면 흡수가 더 빨라져요. 그래서 단기간 안에 술을 흡수하게 하기 때문에 마치 위험 음주를 내가 자초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술을 섞어 마시면 양 자체가 늘뿐 아니라 흡수도 빨라져서 해롭습니다.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세모입니다. 간이 안 좋다는 신호라기보다는요, 아직 해독되지 않는 양이 술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과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간이 안 좋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내 간의 범위를 넘어간 그런 술을 마신 상태라고 보는 게 맞겠죠.
2: 건축 현장에서 중장비 일을 했던 최경식 씨는 2년 전 고향인 화천으로 내려와 농사를 짓고 있다. 그는 다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간에 이상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됐다.
3: 간 수치가 왜 이렇게 높으셨어요?
4: 그전에 음주를 많이 했어요. 저 뭐야, 우리 직업이 저술 많이 먹는 직업이에요. 그이 객지에 다니다 보니까 이제 술 많이 그전에 술을 좀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3: 얼마나 드셨어요?
4: 하루에 뭐 4~5병은 그렇게 먹었어요. 4병은 먹었어요, 거의. 먹어 입에 대면 4병은 먹었어.
3: 매일이요?
4: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 5일, 4~5일은 먹었어요. 4일은 그렇게 먹었어요.
2: 간염 진단을 받은 후 최경식 씨는 금주 선언을 했다. 지난 1년간 술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덕분에 간 기능은 거의 정상으로 회복됐다.
4: 좋죠. 일단은 활동하기가 좋잖아요. 술을 많이 먹으면 아무래도 아침에 일어날 때좀안 좋죠. 근데 그술안 하면은 더 빨리 일어나고 좀 부지런해져 사람이. 농 농토에도 아침 새벽 밥 먹기 전에.

0: 돌아보고 아주 좋아요. 건강에도 좋고. 이 10월만 해도요, 그 전에 계셨던 분이 지금 이제 다 노인인데 옛날에 한갑을 다 못 지냈어요. 전부 다 술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 지금도 제 주변에 요새 저 우리 친구들도 많이 죽어요. 그게 다 간이야. 술 많이 먹고 그래서 그렇게 다 돌아가셔. 그 엊그저께도 우리 친구 하나 죽었는데 이제 간암으로 죽었어요. 그게 술 때문에 술 많이 먹고.
1: 우리나라에서 알코올 질환으로 인한 하루 사망자는 무려 13명이나 된다. 술 권하는 사회 분위기는 알코올 질환을 부추기고 있다. 24시간 어디서든 손쉽게 술을 구입할 수 있는 데다 술의 가격도 저렴해 술 접근성이 쉽다는 것도 문제다. 건강에 해를 끼치는 술과 담배, 비만의 경제적 부담을 조사한 결과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것은 술이었다. 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없다면 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더 늘게 될 것이다.
2: 전 세계 보건기구의 각 나라별로 그 나라에서 술을 잘 다루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평가하는 그런 평가에 보자면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나라로 분류하고 있어서 앞으로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1: 폐혈성 쇼크로 20여일 만에 깨어난 윤주동 씨는 곧 퇴원을 앞두고 있다.
3: 안녕하세요.
4: 네.
3: 안녕하세요. 어떻습니까?
4: 죽다 살아나셨어요.
3: 그렇죠. 저도 몰랐습니다. 20일간 눈 떠보니 20일이 지났다. 야, 과연 사람이 이렇게까지 될 수도 있는가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우리 큰아들께서는 뭐 이미 뭐 30%도 안 된다고 주변 선생님들이 그러시니까 이미 뭐 장애 치유 중지까지 할 정도로 그랬는데 참 좋으신 분 만나서 기적적으로 그냥 많이 포기 안 하시고 참 감회가 깊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4: 이제 다시는 술 안 드실 예정이죠?
3: 예. 절대로건 제 생에 이제 완전 담배와 술은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마인드가 머릿속에 아주 각인이 됐어요. 주변에서도 알 겁니다. 아마 저 사람은 술로 인해서 이 고초를 겪었으니까 그 배려를 해줄 거예요. 그 친구분들이나 주변 분들이 그걸 망각하고 계속해서 유혹을 한다면 본인도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지만 주변에서 좀 도와주셔야 돼. 이런 건 주변에서 아, 저 사람은 건강상의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무임을 갖는다고 만난다 해도 그 술에 대한 그 의식을 좀 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라면 그것도 제 의지 되겠고, 예, 그런 의지로다가 살까 합니다. 이 맹세가 진짜 끝까지 가기는 저도 맹세하고 있습니다.
1: 그는 방송을 통해 술을 끊기로 다짐하고 공표했다. 술에 취하기 쉬운 12월. 술 약속 많은 당신에게 김동준 교수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2: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그 같이 참여하는 분들의 선택을 개인의 선택으로 맡겨두는 게 필요해요. 술을 적게 마시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테고 많이 드시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테고 안 드시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테고 그 개인의 선택을 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술잔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술잔을 돌리면 약한 사람은 과다한 양이 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각자의 잔에 첨잔을 하면 우리나라 문화에는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첨잔하고 우리가 건배해서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게 더 큰 목표잖아요. 그래서 마시고 잔을 돌리는 것보다는 잔이 비어 있으면 따라주고 그걸로 건배하는 그런 방식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오랫동안 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중요합니다. 여성은 남성의 절반이에요.

0: 그리고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분들과 같이 갈 때는 한 방울도 안 됩니다. 임신의 기간과 관계없이 임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한 방울도 안 됩니다.
1: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라는 건배사는 거짓이다. 술은 당신에게 건강도 행복도 절대 가져다 줄 수 없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 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0: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1: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0: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1: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0: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1: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0: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0: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 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0: 이 신호가 바뀌기 전에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을까? 단 몇 초도 걷기 힘들 때가 많다. 숨이 차서다. 고혈압은 고혈압인데 많이 알려져 있는 고혈압과는 다른 새로운 고혈압. 그것은 이름도 생소한 폐고혈압이다. 혈액이 전신순환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반 고혈압과 달리 심장에서 폐로 가는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는 폐고혈압.
1: 지하철을 타러 가는데 계단을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2: 너무 숨이 차가지고 화장실 가지를 못할 정도로 숨이 차서
3: 엄청나게 부어요. 그러니까 폐에도 물이 차고.
0: 합병증이 생기기 전까지는 겉으로 별 증상이 드러나지 않는 전신고혈압과 달리 폐고혈압이 생기면 차오르는 숨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렵고 때로 의식을 잃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발견하기 힘들어 더 위험한 병.
4: 머리까지 다 차가지고 독이 차가지고 장기들이 다 지금 멈춰지기 직전에 여기를 제가 도착을 한 거예요.
5: 딱 보시더니 아이고야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무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폐이식을 받아야 되는데요. 폐이식은 대기자가 많다고 그리고 대부분 폐를 기다리다가 죽는다고 3개월밖에는 아마 기한이 안 남은 것 같다고
6: 손도 못 쓰고 그냥 사망하는 그냥 병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진짜 청천벽력이었죠.
0: 실제 많은 폐고혈압 환자들이 진단과 동시에 큰 충격에 빠진다. 무슨 병인지도 잘 모르는데 난데없이 듣게 되는 시한부 선고.
7: 인터넷이나 다른 이웃들에게 들은 지식으로 이것이 금방이라도 돌아가실 수 있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라고 듣고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0: 환자들이 들은 폐고혈압에 대한 이야기는 과연 모두 사실일까? 그리고 폐고혈압은 정말 치료법이 없는 걸까? 폐고혈압은 국내에선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그만큼 제대로 알기도 어렵다. 이런 현실에서 오랜 시간 묵묵히 폐고혈압 환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장혁재 교수. 국내 최고 폐고혈압 전문의와 함께 진짜 폐고혈압 이야기를 시작한다.

0: 안녕하세요.
1: 폐고혈압으로 치료 중인 정우석 씨.
0: 숨찬 거는 좀 어떠세요?
2: 숨참기에 이게 날이 추워져서 그런지 숨참기에 많이 심해졌어요.
0: 그쵸?
2: 걷기도 이제 평지를 걸어도 되게 숨이 차서
0: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는 일반적으로 전신순환을 담당하는 왼쪽 심장의 문제가 아니라 폐로 나가는 펌프, 여기가 지금 폐동맥이 혈전으로 인해서 막혀 있기 때문에 이쪽이 문제거든요. 폐고혈압 압력이 수치적으로 보면 지난번에가 한52 정도였다면 지금은 74.
1: 예전보다 폐혈관의 압력이 더 높아져 숨을 쉬기가 더 힘들다.
0: 옛날에 했던 시술을 한번더 해야 되는 거는 정확한데 응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로 잡을까요?
1: 벌써 세 번째 혈전을 없애는 시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 처음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3: 장기침이 되게 심했는데 이 장기침이 보통 평상시에는 뭐 봄에서 가을 가는 환절기라든지 요럴 때 보통 있던 증상이라서 아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이제 뭐 5월이 되고 날이 따뜻해지고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 장기침을 하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조금 큰 병원에 호흡기내과를 처음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알레르기 증상인지 천식 증상인지

0: 혹은 뭐 다른 쪽에 문제는 없는지 이렇게 쭉 가다가 그 당시에 이제 심장 초음파를 하면서 이게 조금 이상하다. 당시 뭐 심장 그 폐동맥 관련해서 압이 좀 기준 수치보다 좀 높다 해서
1: 혈전을 제거했는데도 계속 문제가 생겨 고역이다.
2: 말씀 드리시고요.
1: 하지만 2년 전 처음 폐고혈압
2: 안녕하세요.
1: 진단을 받았을 때에 비하면 치료를 할수 있는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0: 처음에는 좀 많이 우울했습니다. 우울한 이유가 뭐 사람들 인터넷이나 이렇게 쭉 찾다 보면 이 병에 대한 질환이 이제 좀 완치가 굉장히 힘든 난치병이다. 그리고 되게 희귀하다. 현재는 뭐 약도 없다.
1: 폐고혈압이란 심장과 폐가 연결된 혈관에서 생기는 고혈압이다. 우리 몸의 혈액은 온몸을 순환하는데, 심장의 왼쪽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순환을 담당하고, 오른쪽은 온몸을 돌아온 혈액을 폐로 보내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교체한 후 다시 전신으로 내보낸다. 심장과 폐가 혈액을 주고받는 과정을 폐순환이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폐순환계에 압력이 올라가 있는 상태를 폐고혈압이라 한다.
3: 폐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들어보시지 못한 질환이지만 사실은 전체 인구의 약1% 정도가 폐고혈압을 가지고 있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에 있어서는 10% 가까이 폐고혈압을 가지고 있다고 할 만큼 빈도가 낮은 질환이 아닙니다. 전신 고혈압이 120에 80, 140에 90 이런 식의 수치를 얘기하는데요. 반면에 폐순환계는 전신순환계에 비해서 흉곽 내에만 혈액을 돌리면 되기 때문에 혈압이 낮습니다. 그래서 20 이상의 수치, 그러니까 수축기 이완기를 평균한 평균압이 20 이상일 때 우리가 폐고혈압이라고 부릅니다. 정상 폐순환계의 압력이 12 정도라는 걸 감안하면 20이라는 수치도 사실 높은 수치입니다.
1: 전신 고혈압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치료하지 않으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의 위험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폐고혈압의 증상은 어떨까?
4: 전신이 중증 부었고, 그 다음에 소화도 별로 안 됐고,
5: 소화도 잘안
4: 입맛도
5: 되시고.
4: 없고, 밥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리고 움직이면 힘드니까 많이 안 움직이고.
6: 갑자기 일상생활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평지 걷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더니 이제 올해 들어서는 샤워도 못하고, 옷도 못 갈아입고,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거죠.
7: 비탈길 올라갈 때 숨이 차고, 숨이 차죠, 숨이 차고, 평전에 갈 때도 한참은 못 걸어야지. 한 3분? 이제 저 지금 산소통 이제 밖에 있는데, 산소통을 이제 거의 끌고 다니는 편이죠.
1: 폐고혈압이 오래되면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게 된다. 심장과 폐 사이의 혈관 압력이 높아지면서 심장 기능에 이상이 생겨 숨을 쉬기가 힘들어진다. 호흡곤란 이외에 흉통, 부종, 실신 등의 증상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 또한 모두 심장 기능 저하에서 비롯된다. 폐고혈압의 증상은 일반적인 심장 질환의 증상과 비슷하다. 그래서 증상만으로는 폐고혈압을 구분하기가 어렵다. 폐고혈압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 폐질환과 심장 질환이 각각 4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 10% 정도가 심장과 폐를 연결하는 폐혈관 자체의 문제로 발생한다. 폐고혈압의 원인이 될수 있는 폐질환으로는 만성기관지염과 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결핵 등이 있다. 또 심장에선 심근경색의 후유증으로 생기는 심장기능 저하, 심장근육질환, 또 심장판막질환의 하나인 승모판막질환 등이 문제가 될수 있다.

0: 나머지 피혈관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신체의 다른 부위에서 혈전 같은 노폐물이 날아와 혈관을 틀어막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폐혈관이 과도하게 두꺼워져 혈액이 흐르는 혈관 내부가 좁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폐고혈압 중에서 특별히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이름으로 구분한다.
1: 이러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긴 폐고혈압의 경과나 예후는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폐고혈압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다른 이웃들에게 들은 지식으로 이것이 금방이라도 돌아가실 수 있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라고 듣고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폐고혈압의 원인 중에 아주 일부만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또 어떤 질환, 어떤 상태로 인해서 폐순환계에 압력이 올라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어야 되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본인의 상태가 위험한 상태인지 또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가 결정됩니다.
0: 폐고혈압 중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병은 폐동맥 고혈압이다. 20년 전 폐동맥 고혈압 진단을 받은 한 환자가 입원을 했다.
1: 그 밤에는 좀 주무셨어요?
2: 네.
1: 네.
2: 5천 원 잤어요.
1: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하시기를 잘 하신 거예요.
2: 네, 많이 편해요.
1: 네.
0: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어 팔다리가 붓고 복수가 찼다. 이럴 땐 수분을 빼주어야 하기 때문에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 이대로 두면 언제든 심장이 멎을 수 있어 위험하다. 크게 나빠진
1: 건 아닌데 만약에 붓기가 빠지는 게 충분하지 않으면 지금 먹는 약 대신 주사약으로 바꾸는 것도 고려를 좀 해봐야 돼요. 이번에 입원했을 때 붓기 빼고 나서 다른 대안을 좀 찾아볼게요. 알겠습니다. 며칠 고생합시다.
2: 숨찬 짓을 하면 안 돼요. 다른 병은 운동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병은 운동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심장이 커지거든. 자꾸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살살 다녀야 되고 숨찬 짓을 하지 말아야 되고 뛰지 말아야 되고 운동하지 말아야 되고 그냥 숨만 쉬고 사는 거지.
0: 폐동맥 고혈압은 혈관이 과도하게 두꺼워지면서 생긴다. 흔히 폐고혈압을 모두 치명적인 병으로 이해하는데 이는 폐고혈압 중에서 특히 폐동맥 고혈압에 해당하는 얘기다.
1: 폐동맥 고혈압의 빈도는 전체 폐고혈압 중에 약 한 2% 정도의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 폐동맥 고혈압의 예후가 아직도 여전히 불량해서 위험한 질환이라는 것인데요. 최근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개발되면서 치료 방법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5년 동안 약 3분의 1 정도의 환자는 사망하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0: 4년 전 폐동맥 고혈압 진단을 받은 이재옥 씨. 치료를 위해 다른 지역에서 서울까지 이사를 왔다. 한때 증상이 호전되기도 했지만 요즘엔 또 좋지 않다.
3: 아이고 힘들다.
4: 맛있는 시사를 시작합니다.
3: 그러니까 다 오래 좀 서 있으면 숨이 차고 다리가 부어요. 이게 서 있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0: 밥만 간신히 챙겨 먹을 뿐 일상 활동이 어렵다. 대부분의 집안일을 남편이 한다.
3: 무거운 거 들으면 일로 막 다 쏠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감당해야 돼.
4: 운전을 시작합니다. 화기가 없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0: 숨이 찰 때면 수시로 산소 호흡기를 한다. 산소 포화도의 정상 수치는 100.

0: 하지만 이재옥 씨는 늘 수치가 낮다.
1: 아, 뭐, 80, 대개 떨어지면은 70, 한9 정도.
0: 산소호흡기를 쓰면 숨은 좀 편해지지만 호흡기 부작용 때문에 또 괴롭다.
1: 기침이 나오고, 이게 기침이 나오면서 혀가 마르니까, 입이 마르니까, 그래서 이제 될 수,
2: 적당히 하셔야 되네.
1: 예, 그래서 안 하려고, 낮에는 될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0: 하루하루가 벅찬 폐동맥 고혈압 환자들. 폐동맥 고혈압의 증상은 다른 폐고혈압의 증상과 같다. 폐혈관의 압력이 올라가면서 심장의 펌프 기능이 떨어져 문제가 생긴다.
3: 그냥 엄청나게 부어요. 그러니까 폐도 무리 차고 그런 것도 이제 엄청나게 부어서 그러니까 걷기가 힘들어요. 움직이기도 힘들고.
4: 아침에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지금 뭐한 50m, 100m를 걷질 못하겠대요. 너무 숨이 차가지고 화장실 가지를 못할 정도로 숨이 차서.
5: 되게 어지러우면서 이제 기절할 것 같은 증상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옷 하나만 갈아입는데도 이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지러워가지고 이제 막 제대로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0: 폐고혈압에 비해 폐동맥 고혈압이 특별히 위험한 건 증상이 갑작스레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6: 폐동맥 고혈압 환자의 사망 원인 중에 약 절반 정도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것입니다. 실제 제가 외래를 보는 때에 환자분이 안 오셔서 전화를 드려보면 아침에 병원 가려고 나서셨는데 왜 도착 안 했을까요? 라는 대답을 듣고 찾아보면 환자분이 병원에 오시는 길에 돌아가신 경우들도 왕왕 경험을 합니다. 이런 것처럼 폐동맥 고혈압이 악화되게 되면 심장 자체가 높아진 심장 내부 압력으로 인해서 부정맥이 발생하고 필요한 혈액량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쓰러지고 돌연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0: 그렇다면 폐동맥 고혈압은 왜 생기는 걸까?
7: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0: 30대의 한 폐동맥 고혈압 환자가 정기검진을 받았다.
9: 어떻게 지내셨어요?
7: 똑같이. 똑같이.
0: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폐동맥 고혈압. 환자는 다행히 아직은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다.
6: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지금은 심장이 압력이 높아도 심장이라는 펌프가 젊고 나이가 젊고 하니까 이 심장 자체가 힘차게 뛰어주니까 증상이 그래도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 이 심장이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증상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심장이
0: 환자가 폐동맥 고혈압에 걸린 건 선천성 심장병을 앓았기 때문이다. 증상이 없어 20대에 처음 병을 발견했다. 바로 치료를 했지만 더 빨리 치료하지 못한 게 안타깝다.
6: 어린 나이예요.
7: 제가 한 21살 때쯤에 이제 집에서 제 방에서 화장실을 가는데 거리가 진짜 한 10발자국 안 가는 거리인데 숨이 너무 차길래 아, 이거는 좀 이상한 것 같다 해서 이제 검사를 다 봤는데 괜찮다고 이제 다 하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심장 초음파를 하다가 그날 구멍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멍을 발견하자마자 바로 입원하라고 하셔서.
0: 폐고혈압 중에서 폐혈관이 좁아지며 생기는 폐동맥 고혈압. 발생 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자가 면역 질환이다. 면역체계 이상으로 자신의 세포가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루푸스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이 대표적이다. 전체 환자의 25% 정도다. 두 번째 원인은 선천성 심장 질환이다. 어릴 때 일찍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두면 폐동맥 고혈압이 될수 있다. 이 또한 전체 환자의 25%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를 특발성 혹은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0: 전체 환자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예후가 가장 좋지 않다. 폐고혈압은 크게 심장, 폐, 혈관 문제로 발생하고 혈관 문제로 생긴 폐고혈압은 다시 피떡, 즉 혈전에 의해 혈관이 막혀 생기는 것과 혈관이 두꺼워지는 문제로 생기는 것으로 구분한다. 폐동맥 고혈압은 바로 혈관 자체의 문제로 생긴 것으로 원인에 따라 다시 세 종류로 구분한다. 폐동맥 고혈압은 초기에 발견하기도 쉽지 않다.
1: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2: 잘 지내고 있어요.
0: 6개월 전 폐동맥 고혈압 진단을 받은 환자. 폐동맥 고혈압 환자 중에서 아주 특별한 경우로 치료 효과가 매우 좋다.
1: 일단 이번에 혈액 검사나 심전도 검사 뭐 이런 검사하신 것들은 거의 폐동맥 고혈압이 없다고, 아마 다른 데 가서 건강검진을 내가 받겠다라고 해서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면 폐동맥 고혈압이라고 하는 거가 있다는 거를 모를 겁니다. 그만큼 많이 떨어졌어요, 압력이. 그래서 근데 거꾸로 좋아졌다는 거지 병이 없어졌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은 꾸준히 드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0: 그동안 상태는 몰라보게 좋아졌다. 하지만 폐동맥 고혈압 진단을 받기까지 2년의 시간을 허비했다는 환자. 확진을 받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2: 비염이 심해서 천식 치료를 이제 받아야 된다고 그런 얘기는 들어서 이게 그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해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천식이라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그렇게 진단을 받고 천식 치료를 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다녔는데 계속 심장이 계속 두근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 약간 심각성을 느끼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 이 병은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병인데 희귀병이다. 참 어려운 병에 걸리셨다고. 3개월밖에는 아마 기한이 안 남은 것 같다고. 일찍 왔으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병을 안 지 2년밖에 안 됐고 천식치료 받은 지 그 2년 안에 처음에 알 수가 없는 병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왔으면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왜 검진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막 이게 너무 막 원망이 되고 왜 의사들은 그걸 몰랐을까?
0: 실제 많은 폐동맥 고혈압 환자들이 확진받기까지 보통 3명의 의사를 만나면서 2, 3년의 시간을 소모한다. 그런데 증상 발생 후 초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환자는 3년 안에 사망할 수 있다. 폐동맥 고혈압은 조기 진단이 어려운 대표적인 질환으로 초기 단계에서 치료를 하면 5년 생존율이 86%에 이르지만 말기에 진단되면 50%로 떨어진다. 그럼에도 여전히 74% 정도의 환자가 병이 진행된 상태에서 확진을 받곤 한다. 이런 어려움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폐동맥 고혈압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다.
1: 폐고혈압 전체에서 발생하는 증상과 증상으로는 구별하기가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자분들이 폐동맥 고혈압 진단을 일찍 받지 못하고 많은 경우에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몇 차례 오진을 경험한 이후에야 폐동맥 고혈압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것을 치료를 안 하고 방치할 경우에 환자의 평균 생존 기간이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환자가 증상이 생기고 나서 세 곳의 병원을 전전하고 3년이나 걸려서 진단을 받게 된다면 환자가 실질적으로 적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모두 길에서 버리는 것이 됩니다.
0: 그렇다면 폐동맥 고혈압은 어떻게 진단하는 걸까? 폐동맥 고혈압이 의심돼 병원을 찾은 정수인 씨.

0: 정수인 씨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 병원을 거쳐 여기까지 왔고 정밀 검사를 앞두고 있다.
1: 코로나 그렇게 하고 이제 걸리고 나서 구급증이라고만 생각할 때 계단을 한 저기를 못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 병원에 가서 초음파 찍고 큰 병원에 가라그래서 여기 병원 갔다가 거기 갔다가 또 다른 저기 최서 이제 다른 병원에 또 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 선생님 연결해서 지금 이 교수님을 만난 거예요.
0: 원래 자가 면역 질환이 있었고 숨을 쉬기가 어려웠다는 환자. 과연 무슨 병이며 어떤 검사를 받는 걸까?
2: 심도자술 기다리는 거 걱정되시죠?
3: 네, 겁나요.
2: 도자술 검사를 하는 이유가 폐고혈압이 있는지. 왜냐하면 초음파 검사나 이런 검사를 통해서는 폐고혈압이 있다는 거를 추정만 할 뿐, 정말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거는 측정을 실제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폐고혈압이 있으면 이 폐고혈압이 왜 이 폐순환계 중에 어느 부위의 원인 때문에 생겼는지.
0: 폐고혈압은 여러 가지 검사를 거쳐 확진되지만 그중 가장 핵심적인 검사는 우심도자술이다. 우심도자술이란 폐혈관의 압력을 직접 측정하는 검사다. 시술이 시작되면 허벅지 쪽, 즉 대퇴정맥에 가느다란 관을 통과시켜 심장에 도달하게 한 후 혈관 안의 압력을 직접 측정한다. 정상 압력은 10에서 12 정도. 압력이 20 이상이면 폐고혈압으로 진단한다. 심장의 펌프 기능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폐고혈압이 어느 정도 중증인지도 파악할 수 있다. 폐고혈압의 원인이 심장이나 폐의 이상인지 아니면 폐혈관 자체의 문제인지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심초음파, 폐동맥에서 혈액의 흐름을 보는 폐관류 스캔, 컴퓨터 단층 촬영, 혈액검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폐고혈압의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을 내린다. 그렇다면 정수인 씨의 검사 결과는 어떨까?
2: 폐순환계의 수축기압이 80, 이완기압이 39, 평균 폐압이 55 정도입니다. 폐순환계 압력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10 정도 안팎밖에 안 되는데 평균 압이.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약 50 정도가 평균 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폐고혈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20보다 훨씬 더 높은 폐순환계 압력을 갖고 있습니다. 폐고혈압은 명확하게 있는 분이고요. 폐고혈압의 원인이 지금 현재는 환자가 자가 면역 질환이 있고 또 폐도 망가져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해서 폐질환도 생겼고 동시에 폐동맥 고혈압도 있는 것으로 진단하는 것이 이 환자분의 진단, 정확한 진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13년 전 처음 폐동맥 고혈압 진단을 받은 김서원 씨. 폐가 나빠져 수술도 여러 번 받았지만 최근 새일을 시작하는 등 의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2: 아, 더 쪘다가? 무슨 일을 시작하세요?
4: 그 어르신들 케어하는 이제 생활 지원사예요.
2: 아, 정말요?
4: 네.
0: 그동안 김서원 씨가 잘 버틸 수 있었던 건 약물 치료의 효과가 좋았던 덕분이다. 하지만 이젠 좀 더 긴 안목으로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2: 어머니는 그래도 조절이 잘 되시는 편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압력이 툭

0: 혈압의 치료법은 두 가지다. 폐이식 그리고 약물치료다. 그렇다면 폐동맥 고혈압을 사용하는 약물은 어떤 것일까? 폐동맥 고혈압은 혈관이 좁아지는 게 문제다. 그래서 혈관 수축을 막아주기 위한 약물을 사용한다. 우리 몸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관 세포를 증식해 혈관이 두꺼워지게 하는 물질이 있는데 폐동맥 고혈압 환자들은 이 물질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이 물질에 붙어서 작용하는 수용체를 차단하는 약물을 써서 혈관이 좁아지는 것을 막는다. 두 번째, 체내에서 생성되는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관이 두꺼워지는 것을 억제한다. 그래서 산화질소가 분해되지 않게 하는 약물을 이용해 혈관이 좁아지지 않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체내에서 혈관 확장을 해주는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혈관이 좁아지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다.
1: 폐동맥 고혈압의 치료는 1차적으로 혈관을 확장해주는 약물을 투약하는 약물치료가 기본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폐혈관이 분포하고 있는 폐 자체를 다른 사람의 폐로 바꿔주는 폐이식 수술을 선택하게 됩니다. 20년 전에는 폐동맥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으면 마땅한 치료 방법도 없었고 따라서 진단받은 환자의 평균 수명이 2년 반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진단을 받고 첫 해에 사망하는 환자분들이 3명 중 1명, 그리고 5년을 넘기지 못하는 환자들이 3명에 2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하게도 지난 20여 년 동안 폐동맥 고혈압의 치료가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고요. 5년 기간을 놓고 봐서 3명 중에 2명 정도는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중증 질환이기는 하지만 빠른 속도로 예후가 개선되고 있는 질환이라고 하겠습니다.
0: 6년 전 폐동맥 고혈압으로 폐이식을 받은 제갈종견 씨. 요즘엔 아내와 함께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덕분에 혼자 일을 하던 아내가 조금은 여유로워졌다.
2: 아내 많이 덥지요? 예.
0: 부부는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했다.
3: 네네, 크게 힘든 건 없어요. 이제 아프기 전처럼 체력이 돌아오질 않는데 그냥 일반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체력은.
0: 하지만 수술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오리라곤 기대하기 어려웠다. 심정지가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3: 이게 좀 늦춰주는 이런 약물을 많이 사용했는데 저는 그것도 소용없이 그냥 계속 좀 빨리 진행돼가지고 그냥 숨이 너무 차고 했던 것밖에. 그러니까 익사하는 정도의 느낌을 하루에 10번 넘게 받는 느낌?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는 이렇게 숨 못 쉬고 계속 쓰러지고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죠. 빨리 치료해가지고 몸이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보다. 그래서 수술하게 된 계기도 숨 한번 제대로 쉬어보고 죽었으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0: 아내의 도움이 없었다면 포기했을 수도 있었던 폐이식.
2: 다 검색하니까 생존율 5년? 얘기하길래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수술을 안 하려고 해서 이래도 죽으나 저래도 죽으나 한번 해보고. 보호자 입장에서는 한 번은 하고 보내는 게 그래도 마음은 편하잖아요. 그래서 하기로 결심을 했죠. 집도 내놓고 차도 팔고. 그때는 애 아빠한테 몰빵 하면서 이제 친정에다가 애들 다 세 명 다 넣어놓고 애 아빠만 케어했어요.
0: 폐동맥 고혈압 환자들에겐 폐이식이 마지막 선택이자 유일한 희망이다. 하지만 수술 후에도 그동안 나빠진 심장을 치료해야 하고 면역 억제제도 복용해야 한다. 수술비도 많이 들고 기증자를 찾기도 쉽고.

0: 않은 폐이식. 통계적으로는 수술 후 70-80% 이상 환자들이 5년 이상 건강하게 생존한다. 폐이식 후 1년 정도가 고비인데 재갈종견 씨는 그 시간을 잘 견뎠고 회복을 위해 노력도 많이 했다.
1: 몸에 근육이 다 빠지다 보니까 10m도 제대로 못 걸어가는데 거의 1시간 거리를 걸어다니고 산도 매일 올라가고 10발자국 가고 잠깐 쉬고 10발자국 가고 잠깐 쉬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니까는 근육이 조금 조금씩 붙더라고요. 1년 동안은 거의 등산, 걷기 운동 위주로 많이 한 것 같아요. 그게 또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꼭 폐이식은 나중에 안 되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겁도 나고 형편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제대로 숨도 쉬어보고 애들이랑 같이 소풍도 가보고 좋은 추억 만들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0: 폐동맥 고혈압 환자들은 첫 진단을 받을 때 대부분 절망에 빠진다. 치료가 어렵고 생존율이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치료를 빨리 시작하면 혈관 손상 정도가 적어 병의 진행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다. 또 예전에 비해 약물 치료의 효과도 많이 좋아졌다. 최종적으로 폐이식이라는 치료법도 있다.
2: 폐동맥 고혈압으로 진단받았던 어떤 환자분 한 분은 고등학교 때 폐동맥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고 내가 이제 3년밖에 못 산다, 3년도 못 산다라고 하니까 학교도 자퇴하고 이제 방황하는 삶을 살았는데 거의 서른에 가까워서 저희한테 찾아와서 지금도 잘 살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 폐순환계의 혈관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이 폐동맥 고혈압이라고 한다면 그 원인 또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원인마다 다 경과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면 또 그 또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0: 폐동맥 고혈압에 비해 일반적인 폐고혈압은 치료 성적이 좀 더 좋은 편이다. 폐혈관에 생긴 혈전 때문에 폐고혈압이 생겼던 정우석 씨. 시술을 위해 입원을 했다.
2: 안녕하세요. 자, 그 댁에서 며칠 시간 보내실 동안에도 숨이 계속 차시던가요?
3: 그렇죠.
2: 예전에 한번 시술을 하셨지 않습니까?
0: 네, 예. 벌써 세 번째 입원이다. 그 두 번에 걸쳐 혈전을 없애는 수술을 했지만 혈관이 또 좁아져 있다. 혈전으로 인한 폐고혈압은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수술을 하곤 한다.
2: 다른 시술에 비해서 조금 더 오래 걸려요. 나는 그 시간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만 고생하세요.
0: 혈전이 문제가 된 폐고혈압은 약물도 쓰고 혈전을 직접 제거하는 수술로 치료한다. 혈전 제거술이란 폐고혈압 중 신체 다른 부위에서 혈전이 날아와 폐혈관이 막혔을 때 시행하는 수술이다. 혈관을 자르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혈전을 직접 꺼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폐순환계는 혈관벽이 얇고 가지가 많다. 혈전이 여러 곳에 분포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수술로 제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럴 땐 혈관 여러 곳에 풍선 도자를 넣는 시술을 한다. 가느다란 와이어를 통해 풍선 도자를 넣은 후 혈관을 넓혀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혈류가 원활해지고 폐혈관의 압력도 낮아진다.
2: 만성 혈전성 폐고혈압, 즉 혈관에 외부에서 혈전 같은 것들이 유입이 돼서 폐혈관을 막아서 폐순환계 압력이 증가되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혈전을 제거하는 것이 치료의 선택 방법입니다. 수술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고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폐고혈압의 치료는

0: 폐고혈압이 생기게 된 원인 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문제는 폐고혈압이 생길 수 있는 원인 질환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일반화해서 치료 방법을 권할 수는 없지만 그 각각의 질환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적절한 치료를 해야만 폐고혈압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1: 장협재 교수는 폐동맥 고혈압 환우의 환자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0: 폐고혈압이라는 질환이 진료실 안에서 3분 진료하면서 설명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이 묻고 싶은 거에 대해서 대부분 다뭐 검색해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 자꾸 보고 이게 이상한 걸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금 이 안내서가 제가 찾아보니까 이 안내서가
1: 국내에는 폐고혈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실은 책이 거의 없다. 그래서 환자들을 위한 안내 책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0: 우리나라 사정상 이런 얘기를 좀더 추가해줘야 되겠다고 말씀을 주시면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도움이 더 되는 책으로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선을 좀할 부분을 피드백을 주시면
1: 병의 진단부터 치료에 이르기까지 환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0: 몰랐죠.
2: 그게 언제 어떻게 나빠질 거야에 대한 두려움은 항상 있죠. 그러기 때문에 뭐 아이가 아까 스트레스 받을까? 아니면 뭐 행동에 뭐 피곤할까?
3: 심장 그 관련된 것들을 병용해서 같이 세 가지 약물을 쓰는데 그것도 꽤나 비싼 약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그 부담이 많이 되죠.
1: 폐동맥 고혈압은 환자 수가 많지 않고 치료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희귀 난치 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대부분 그렇듯 장혁재 교수는 진료실 밖에서도 기꺼이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다.
0: 어떤 새로운 약제들이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임상시험이라는 형태로 적절한 환자에게 제공을 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아야 합니다. 보험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 약제가 효과가 입증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건 범용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손을 들고 얘기를 안 하면 이거는 아무도 해주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도적인 개선도 또 숙제입니다.
4: 자,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발성을 왜 배울까요? 올바른 발성을 왜 배울까요, 우리는?
5: 성대를 위해서?
4: 그쵸, 성대를 위해서.
1: 올해 나이 31살의 하진우 씨.
4: 우리 건강한
1: 폐동맥 고혈압 환자인
4: 자,
1: 그는 가수와 보컬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다. 8년 전 폐동맥 고혈압 진단을 받고 절망하기도 했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고 있다.
4: 억울한 것도 없지 않아 있고, 뭐, 왜 나만 이래야 되지?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었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음악을 계속 할수 있고, 노래를 할수 있는 이유도 지금 가지고 있는 병 때문에 이렇게 계속 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처럼 꾸준히 이렇게 공연하고 노래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해동맥 고혈압. 결코 쉽지 않은 병을 치료하는 의사. 지금은 어렵지만 언젠가는 더 나은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안고 그는 오늘도 환자들 곁으로 향한다.
1: 해동맥 고혈압이 비록 어렵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난치성 질환이긴 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삶을 하루하루 채워나가는 것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진단을 하는 것은 본인이 기존에 살아왔던 삶을 모두 포기하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 지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서로 돕고 또 의료진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하루하루를 보람차게 메꾸어 나갈 수 있는 어쩌면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분은 혼자가 아니고요. 저희도 또 주변의 여러 사람들도 환자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등록된 전기차 약 50만 대. 매년 전기차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단 3초 만에 대형 화재로 번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사고 발생 시 창문을 내려 탈출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자동차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원이 차단돼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비상탈출용 도구나 목 받침대 지지봉을 이용해 창문을 파괴한 후 신속히 탈출합니다. 사고 시 충격으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히 대피한 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합니다. 119 신고 시 전기차 화재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전기차용 화재 진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하세요.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 극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나요?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막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은은한 향기, 절제된 아름다움, 꿋꿋한 생명력. 예로부터 난초는 군자들의 벗이었죠. 그래서 난초라면 꽤 잘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들만의 리그가 따로 있다는군요.
1: 아가씨 1.5초입니다. 60!
2: 60!
3: 80!
1: 80! 축하드립니다. 자,
4: 요 한 척에 한 7천만 원 정도. 여기 뾰족하게 하나 보이죠, 요게? 4개월 지나면 3천만 원짜리로 이제 거듭나게 되죠.
0: 그거 아세요? 국가가 인증한 해당 분야 최고의 기능인 대한민국 농업명장 1호의 영광을 쌀도 한우도 아닌 난초 전문가 이대건 씨가 차지했다는 거요.
4: 하나만 잘 품종을 개발하면 평생의 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환상을 현실로 만들었죠, 제가.
0: 부자가 되고 싶어 농업을 선택했다는 남다른 결정. 마침내 정상에 이른 그의 길을 함께 걸어보시죠. 대구 인근의 한 야산. 일행과 함께 나타난 분이 오늘 주인공 이대건 씨입니다. 그런데 행색을 보아하니 등산을 할 것 같진 않아 보이죠? 걸음도 한가롭기만 한데요.
4: 위로 올라가 먹지?
5: 열은 없.
2: 밑에 하늘에서 뭘 찾고 계세요? 그거?
4: 난초를 찾지요.
2: 같이 오신 분은 누구예요?
4: 제가 난초를 배우고 있는 대구에서 제일 유명한 고수예요, 고수.
5: 우리가 그 배양하고 있는 난초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 그 오늘 연구할 겸 난 또 난담도 나누고 하려고. 여보, 여보, 여보. 이렇게 잘 살았다.
4: 난초.
0: 난초를 보러 오셨답니다.
4: 한국 출란. 우리나라 토착종이고 봄에 꽃이 피면 출란. 여름에 꽃이 피면 하란. 가을에 꽃이 피면 출란. 서리가 내릴 때 피면 한란. 고급스럽게 생겼죠. 외국에 나가도 우리나라가 최고죠.
0: 우리 땅 곳곳에는 100여 종에 이르는 자생난이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희귀종이거나 보호대상에 속한다는군요.
4: 여기서부터 이렇게 잎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칼처럼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거는 허리 부분이 뚱뚱해요. 허리가 뚱뚱한 게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체형이 잘생겼어요. 길이는 짧은데 넓어요.
0: 문인화에 자주 등장하는 난초. 가느다란 잎이 드리워진 모양새가 일품이죠. 이처럼 곡선미를 자랑하는 게 아름다운 난초의 기준인 줄 알았는데요. 정작 비싼 값에 팔리는 난초의 생김새는 흔히 보는 것들과 사뭇 다르답니다.
4: 잘생겼나?
2: 잘생겼어. 이 좋은 걸 왜 안 캐가세요?
4: 이건 이제 도련변이가 없는 거기 때문에.
2: 그럼 도련변이가 있는 거를 만나면은?
4: 만나면 일단 산주인한테 물어보고, 산주인이 캐도 된다 하면 이제 재입하는 거죠.
0: 도련변이 종을 캐가실 거라고요? 왜일까요?
4: 자, 요 초록색이죠? 그 초록색?
2: 네.
4: 자, 요거는, 요거는 어땠습니까? 요거, 요거 보시죠. 줄들었죠?
0: 그러니까 희소성 때문이군요.
4: 이게 만약에 아까 그 난초에 있었으면 팔짝 꽂히는 거죠.
0: 그런 난초를 발견하는 약초꾼들이 지금도 있답니다. 이곳은 이대건 씨의 난초 농장. 천정이 자동으로 개폐되는 유리온실입니다. 바람과 햇빛, 온도와 습도 제어뿐 아니라 성능 좋은 보안장치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귀한 난초가 많은가 봐요. 문이 열렸습니다. 명장이 가꾸는 난초 구경 좀 해볼까요?

0: 정말 줄무늬 잎을 가진 돌연변이들 뿐이네요. 이 중엔 자신만의 이름을 당당히 획득한 난초도 있습니다.
1: 옥황상제 이름을 제가 붙였고 요 한 촉에 지금 우리 추정 근데 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뭐 한 7, 8년 길러면 촉이 15개가 나오니까 150억이 매년씩 이제 생기는 거죠.
0: 하늘의 최고신인 옥황상제. 기품 있고 당당한 자태가 빼어난데요. 이름을 붙였다는 건 다른 난초들과 구별되는 고유의 존재 가치가 있다는 뜻이겠죠.
2: 그럼 그게 또 명장님이 개발하신.
1: 그렇죠. 개발은 공인을 받는 거거든요. 이제 데뷔가 됐다라고 하는 근거가 메이저 대회에서 금메달 이상을 받아야 돼요. 자, 요거는 이제 정상소라고 해서 금년에 이제 데뷔를 마쳤어요.
0: 난초는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깊은 향과 단아한 선으로 사람의 마음을 붙잡는 매력이 있죠. 올해 세상에 선보인 이 난초의 미래 가치는 예상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1: 요 정도 되면 한 7천만 원 정도 합니다. 7천만 원.
2: 이게 왜 그렇게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1: 꽃에 꽃 하나에 돌연변이가 세 개가 나타나는 돌연변이 세 개는 전부 소문에만 있던 난초인데
0: 꽃에 나타난 변종 그 첫 번째는 줄무늬 보기 드문 주황색이 두 번째 세 번째는 꽃의 중심이 하얀 것이랍니다.
2: 추문란을 어떻게 만나시게 됐어요?
1: 저는 그 농업감옥 선생이 내보고 내 손을 꼭 잡으면서 너는 농업으로 좀 타고나는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농구를 내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대구 농구를 이제 내 원예과로 이제 들어가죠.
0: 난초의 세계를 알게 된 건 군복무 시절.
1: 14개짜리가 사는 집에 전속 정원사로 거기서 그 난초라는 걸 이제 보고 죽은 안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책을 사보고 공부를 했죠.

0: 비가 와서 일찍 나오셨나 했는데요. 다른 볼 일이 있으시대요.
1: 명장님, 아침부터 왜 이렇게 바쁘세요?
2: 아, 나한테 팔러 가야죠.
1: 난저 팔러요?
2: 네.
1: 난저 어디다가 파세요?
2: 연매나이 갑니다.
0: 예전엔 직접 채란도 했지만 요즘은 경매장에서 난초를 구하는데요.
2: 뿌리가 안 좋으면 난초 죽어요. 뿌리 보여주는 거를 권고를 해가 정착되는데 27년 걸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체질을 완전히 그 구조를 바꿔놓는 게한 90개 정도 되지.
0: 한국 난초계에 과학적, 객관적 기준을 도입하는 데에는 이대건 씨의 역할이 컸습니다. 난초에 대한 정보가 투명해지고 신뢰가 쌓이자 거래도 활발해졌는데요. 이런 경매장들이 전국 곳곳에 있다는 게그 증거겠죠. 지역에서 난좀 가꾼다는 분들은 총 출동. 대부분 안면 있는 사이들이라 그런지 분위기가 화기애애하죠. 오늘은 또 어떤 난초를 만나게 될까 설렘마저 감지됩니다. 드디어 경매사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2: 오신 순서대로 내가 배치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대발 명장님 천종입니다. 천마장에는 분명히 여기 앞성에 무늬가 들었어요. 천종입니다.
0: 정말 뿌리까지 훤히 다 보여주시는군요.
2: 30, 50, 60,
3: 80,
2: 80. 마지막 누구시죠? 아, 홍성환 대표님.
0: 한 촉에 80만 원? 문외한들에겐 놀라운 가격입니다.
2: 정말 좋습니다. 유달산 목포서반
4: 16,
2: 16,
4: 22,
2: 22만.

0: 제출하겠습니다.
1: 관심 물건의 등장.
2: 23!
0: 24! 24!
2: 30!
0: 더 없으십니까? 네, 명장님 축하드립니다.
1: 80에 팔고 30에 샀으니 확실히 남는 장사.
3: 초록색 꽃이 피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초록색 꽃을 보고 거기서 매료되어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4: 등산을 하다가 칠랑꽃을 본 거야.
5: 예.
4: 칠랑꽃을 보니까 너무 이쁘게 산에서 동쪽으로 딱 하나가 있는데 매일같이 산에 가겠지. 산에 가면서 모든 것을 이제 모든 청춘은 이제 여기에 다 박스를 한번 둘러냈다가
5: 굉장히 저는 이 취미가 너무나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난초는 많은 것을 주거든요. 기다림, 인내, 뭐 어떤 진짜 우리가 소소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이 난초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느낄 수 있습니다.
1: 경리장에서 구입한 난초를 들고 돌아온 곳은 대건시 소유 농장. 새 난초가 들어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어서입니다. 수술 앞둔 의사처럼 위생장갑부터 챙기고 난초를 면밀히 살펴보는데요. 어머, 이게 뭘까요?
6: 선생님, 뭐를 그렇게 꼼꼼하게 보시는 거예요?
7: 아, 감염이 있었어요, 감염.
1: 기가 막히게 잡아내셨습니다.
7: 냄새가 나거든요. 그 다음에 놔두면 난초 죽어요.
6: 오늘 건물 가온 게 상태가 안 좋아요?
7: 네, 상태가 안 좋죠.
1: 병든 부위를 제거한 뒤에도 후속 조치가 따르는데요. 약물에 난초 뿌리를 담가 혹시 모르는 세균 감염에 대비합니다.
7: 일반인들은 이제 난초 그냥 죽이죠. 우리는 이제 전문가니까 다 계산해서 치료하면 되니까.
1: 병증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구입한 이유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계산이 섰기 때문이랍니다. 괜히 명장 소리 듣는 게 아닌 거죠.
7: 자, 기술 하나 들어갑니다. 자, 이파리가 8하고 11하나 12장이에요. 그러면 뿌리는 12개가 돼야 됩니다. 12개. 뿌리는 이파리 숫자와 똑같이 합니다. 자, 이 뿌리하고 이파리하고 숲을 맞추는 걸 제가 개발한 기술이죠. 지금 전 세계가 다 따라합니다.
1: 농구 졸업 후 난초 공부에 매진한 이대건 씨는 박사 학위까지 취득했습니다.
7: 난석은 난초 심는 제조를 난석이라고 합니다. 난석은 손으로 문지르면 깨지는 굉장히 소프트한 게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미들 한 게 들어있습니다.
1: 화분을 채우는 난석의 단단함에 차이가 있군요.
7: 난초에 새뿌리가 내릴 때 새뿌리는 피부가 단단하지 않고 거의 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리를 잡는 과정 속에 돌에 압력을 받게 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염증 반응이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1: 그래서 부드러운 난석 비율을 기존 20에서 60%까지 늘렸고요. 난석을 여러 번 비벼가며 빨아서 단면을 둥글둥글하게 만드는 기술도 이대건 명장이 정착시켰답니다. 과거에는 물 주는 시간조차 기운이 맑은 새벽을 고수했는데요. 그런 신비주의 담론을 없애는데 명장이 기여한 바가 컸던 거죠. 요즘 그의 관심은 또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토종 난초, 한국 춘란의 보급률을 높이는 것인데요. 승진과 개업대 주고받는 선물용 난 시장은 규모가 상당하지만 대부분은 수입산 동양난의 차지. 우리 토종 난의 비율은 1%도 채 안 된다네요. 이런 판도를 바꿔보고자 선물용 난초 개발에 앞장섰습니다.
7: 우리나라 난초가 그 비싸다는 그 난초가 이게 10만 원에 꽃집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가벼운 금액으로 이렇게 오고 가는 시절이 열렸다라는 건 굉장히 보람이고 자부심이고

0: 이제 막 시작된 사업, 주문을 받고 직접 배달에 나섰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좋아요, 어서오세요.
1: 예, 생신이라고 누가 남편 하나 보내주라 했어. 아직 왔어요.
0: 명장의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난초의 DNA로 토종 여부를 판별하는 분석법. 혈통서를 첨부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3: 이렇게 받아보시니까 어떠세요?
4: 아주 좀 특별한데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귀한 느낌 주시는 풍경이에요. 그냥 이런 양면이나 뭐 저런 것보다는 이게 기품이 있으니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0: 취향에 딱 맞춘 선물이 됐네요.
1: 아, 맛있네.
0: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하죠. 명장은 오늘도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0: 오늘은 은은한 물에 노랗게 구워야.
1: 청강 엄청 시원하고 맛있는데.
2: 지리산을 담은 맛이에요. 여름에 이 맛이면 최고지 뭐.
3: 여름의 맛, 혁특 박항.

0: 단군 신화의 영험한 전설이 서려 있는 곳?
1: 완이산이 높지도 않은데 품이 안아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0: 어디가 낯선 느낌의 한옥인데?
2: 이북 지역에서 나는, 아마 백두산 쪽에서 나는

0: 때들을.
1: 오랜 세월 제주인을 기다린지
2: 공동의 사랑 딱 그런 집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1: 이건 동서영의 만남인가?
3: 7년을 넘게 이렇게 다 돌아다녔는데 의견이 일치가 된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1: 소박해서 더 아름다운 동가 한옥.
3: 한옥이 좋아서 샀고
4: 가능하면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이걸 잘 가꿔야 되겠다.
1: 한옥을 위해 새 집까지 지었다죠.
4: 4월부터 10월까지는 한옥에 살고 11월부터 3월까지는 여기 새 집에 살고 그렇습니다.
1: 그래서 오늘은요, 기꺼이 한옥 지키미를 자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집 찾아 전라남도 화순에 왔습니다.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 천변에 조성된 인공숲. 이게 수백 년이나 된 거라네요. 나 지금데, 어머, 태연 소장님이시구나.
5: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1: 아유, 수염 기르셨구나. 네, 잘 어울리시네. 독일인이시지만, 어머니의 나라 한국. 그리고 한옥이 좋아서 한옥 건축가로서 자기만의 입지를 단단히 다지고 계시죠.
5: 아, 오랜만에 한옥 탑사 나오니까 너무 설레고 기분이 좋네요. 근데 오늘 어떤 집으로 가는 거예요?
6: 집 마당에 개울이 흘러요.
5: 개울이요? 연못도 아니고 개울이라고요?
1: 집 안에 개울이 흐르는 한옥이라니? 오, 기대된다.
5: 아, 여기 골목길이 진짜 이쁘네요. 돌담도 있고.
1: 야, 손맛이 느껴지는 돌담이네. 아우, 정겹다.
5: 개울 물이 진짜 흐르네요. 아니, 이 물은 또 어디서 오나요? 산에서 오나요?
7: 시장님.
5: 안녕하세요.
7: 반갑습니다.
5: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텐데라 가드립니다. 골목길 오면서도 너무 이뻐가지고.
7: 그죠. 저희들도 들어오면서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5: 예. 또 개울이 있다고 들어가지고, 이거 뭔 말인가 했더니 보니까 진짜 있네요.
7: 아, 그래서 내다보고 계셨군요. 예. 작은 개울이지만 미꾸라지도 살고 다슬기도 살고 민물새우도 살고 가끔은 자라도 들어오고 그래요. 재밌어요.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7: 저희는 100년하고도 17년 된 한옥에 살고 있는 세 번째 주인 서명자
8: 박호철입니다.
1: 아니, 이 집이 100년하고도 17년이나 되었다고요?
7: 원래 이 집은 이쪽이 그 시조로 두신 동복 오 씨들의 집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1910년에 집을 지어서 약 90여 년 정도 살다가 2003년에 김 씨 분께서 이 집을 인계 받으셨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2013년에 이 집을 우연하게 사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4년째 현재 살고 있습니다.
1: 이 겨울은 동복 오씨 집에만 흐른다네요.
7: 집안에 이제 여성들이나 아낙들이 빨래도 하고 여름에는 목욕도 하고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강물을 이렇게 동복 오씨들 형제들 집을 쭉 지나가는 쪽으로 끌어들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100여 년이 넘는 작지만 오래된 유서 깊은 수로예요.
1: 그 시절에 인공 수로를 낼 정도면 위세가 대단했겠는데요. 이 댁은 양반 집은 아니고 부유한 자영농의 집이었답니다.
4: 저희 집은 옥한 겹집이에요.
5: 옥한이면은 근데 꽤 크네. 원래 일자에 그냥 7칸이 기본인데.
4: 시골은 이제 조그마한 농가들은 3칸 초가집이거든요. 예, 예, 예. 이 집은 이 마을에서 상당히 중농에 속해가지고 좀 집을 아주 크게.
7: 보통 한옥들이 추우니까 이제 달아내거나 창을 막거나 이렇게 해서 많이 썩어버린데 이 집은 덧댄 곳이 없어서 그대로 보존이 잘 된 것 같습니다.
5: 네. 근데 보니까 뭐 일본은 뭐 동발이 하신 것 같고

0: 그래서
1: 아,
0: 기본적인
1: 예.
0: 그런 거 고치셨나 봐요?
2: 예.
3: 아. 동바리는 아랫부분이 썩은 데만 이렇게 고쳤습니다.
0: 안도 되게 궁금해지네요.
3: 들어가 보실까요?
0: 네, 들어가봐도 될까요?
3: 네.
0: 아, 예, 좋습니다.
4: 한옥의 입구는 집 가운데 있는 대청마루. 이대군요, 통풍 잘 되고 해 잘 드는 남도의 전형적인 일자형 한옥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0: 와, 근데 여기 진짜 공간이 넓네요. 생각 못했는데.
5: 한옥 공간 치고는 넓죠.
0: 예, 이거 농가 치고 굉장히 넓은데 흔적들 보니까 여기 인방에도 옛날에 뭔가 구조가 있었던 것 같고 여기 바닥에도 하방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쪼개져 있었던 모양이네요.
4: 원래는 앞뒤로 방이 있는 겹집 구조. 두 번째 주인이 대청과 광 그리고 방 두 개를 터서 거실을 썼답니다.
0: 근데 이 집에서 좀 독특하게 아까 밖에서부터 보였던 거 여기 쭉 이렇게 홍살이 있더라고요.
5: 아, 여기 말씀이시구나.
0: 예. 예.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여기 마늘에 다락이 있었으면 조금 해석이 되네요.
5: 예.
0: 보통 이렇게 특히 농산물이 이렇게 보강하고 부엌 위에 보통 그런 거 있었는데 통풍 잘 되라고 넣었던 그런 요소인데.
5: 네, 맞아요.
4: 지금은 유리를 덧대 외기를 차단했는데요. 천장 위로 다락이 길게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답니다. 이 작은 문은 눈곱재기 창. 밖에 누가 왔나 살짝 열어볼 때 사용했던 거라죠. 부부는 최대한 이 집 그대로를 남기고 싶었답니다.
0: 여기 보니까 아마 여기 이 갑장은 나중에 놓고 여기 초가로 하신 거 맞죠?
5: 네.
0: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예전 집에는 아, 이 옛날 창호 너무 이제 탄도를 취약하다고 막 뜯어놓고 새로 막 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이렇게 하신 거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거 봤을 때는. 얼마나 이 집을 진짜 아끼시길래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하셨을까 생각 들었어요.
4: 갑창은 말하자면 조선식 포켓도어인데요. 부부는 최신 창호 대신 전통적인 갑창을 덧대 단열을 높였답니다.
5: 그러니까 이 집을 최대한 원형 그대로 살리는 것이 저희들 집을 이렇게 개축을 하면서 가장 방점을 두었던 것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한옥을 봤을 때 고전적이지만 대단히 저희 한옥 건물이 심플하잖아요. 기둥하고 지붕하고 되게 심플한데 내부 이렇게 목재로 이렇게 분할된 거 보면 그 몬드리안의 황금 분할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최고의 작품이다. 우리 선조들 어떻게 이렇게 작은 공간도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벽재도 너무 이쁜데 이 그 색도 진짜 좀 잘 나온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하셨어요?
3: 제가 이제 이거 핸드코트 황토 핸드코트로 일일이 지금 제가
0: 아니, 선생님 직접 하신 거예요?
3: 제가 직접 했죠. 6개월 걸쳐가지고 모든 벽하고 천정 이런 데를 다 제가 손수 제가 했습니다.
0: 아, 제가 다음에 좀 부르겠습니다. 이장 좀 필요할 때 한번 연락드릴게요. 우리 현장 좀 해주세요.
4: 원래는 머리 위로 황토가 우두둑 떨어지던지
3: 업자를 불러서 얘기를 해봤더니 오일스텐 말고 여기 핸드코트 바르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5: 그래서 저희 시작을 했어요.
4: 남편은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아내는 중학교 사회 선생님으로 은퇴를 했다는데요. 난생 처음 해보는 핸디코트의 6개월. 또 석가래 닦고 기름칠하는데 다시 4개월이나 걸렸답니다.
3: 세제로 막 문질을 닦으니까 이제 나무 결은 그대로 있고 때구정물만 쫙 빠진 위에다가 오였을 때 이제 두 번. 또는 세 번 발랐더니 다 살아나더라고. 색감도 살아나고 나뭇결도 살아나고.
0: 이 집을 제주인 찾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3: 그러니까 볼수록 뿌듯하고 아, 내가 이걸 해냈어 라고 하는 개인적으로 약간의 자부심 같은 것도 생기고
0: 그렇습니다.
3: 그래요.
4: 또 한옥의 정수는 대청마루.

0: 응? 그런데 여기는 바닥이 다르네. 이거 창판인가요?
1: 현실적으로 제가 보존하고 싶은 욕구하고 살아야 집이 생기를 갖게 되고 또 숨쉬게 되고 이런 것들하고 배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두 가지를 타협해야 되겠다.
0: 그럼 그럼 살아야 집이죠. 그래서 구들 대신 건식 보일러를 깔았고요. 아궁이가 있던 부엌은 입식으로 싹 바꿨답니다.
2: 아, 근데 여기 부엌이 상당히 큰가 봐요.
1: 네.
2: 얼마나 양반집보다 커 보이는데요.
1: 아, 그런가요?
0: 공간도 크지만 창을 시원하게 내서 더욱 개방감이 있는데요. 아내가 원한 거랍니다.
1: 저는 약간 답답증이 있어요. 실내 공간에 대한. 예, 예, 그래서 예. 이 본체하고 벽 말고 세 부분을 다 유리로 다 트고 싶었어요.
2: 예, 예.
1: 그래서 이렇게
3: 강력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1: 네.
2: 왜 반대하셨어요?
3: 이제 한옥 맛이 없어져 버리고 현대적으로 되다 보면은 그래서 원형 그대로 유지하고 창만 이렇게 넓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예. 해가지고 타협을 봤습니다.
0: 사실 아내가 집 짓는 내내 입에 달고 산 단어가 있었다는데요.
3: 딱 두 가지 있어요. 이쁘다와 답답하다. 저는 어쩔 때 보면 언어의 빈곤함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1: 답답하다. 왜 이것저것 다 못 느끼지?
0: 그렇게 완성된 부엌이니 스케일부터가 다르답니다. 텃밭이 있는 뒷마당과 연결되어 있어서 식재료가 바로 공수되고요. 와, 상추 이거 부드러워 보이네. 물 쓰는 거는 웬만하면 부엌에서 안 하고 널찍한 야외 수도가에서 한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부엌 덕분에 살림하는 맛이 난다나요?
1: 시원시원한 게 물 쓰는 것 같아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네.
0: 답답증 안에 또 하나의 아심작은 화장실에 있는데요. 아니, 화장실에 무슨 창문을 이렇게 크게 내셨어? 아우, 밖에서도 환히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원하긴 하겠다. 그런데 아내 답답증의 역사가 꽤나 유구하다네요.
1: 마음속에 늘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갔더니 쌤들은 이제 입시 교육 속에서 좀 강압적이고 아버지도 되게 제가 엄하셨거든요. 그래서 늘 답답함을 많이 느꼈고 미술책에 우연히 그 신윤복의 연못가의 여인이라는 그림을 보게 됐어요. 그 그림이 한옥에 여인이 한 손에는 담뱃대를 들고 한 손에는 악기를 들고 있는데 그 여인이 연못가에 있는 연꽃을 바라보는 풍경이었는데 되게 그 순간에 한옥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해방감도 들었어요. 오랫동안 한옥을 로망하게 되는데 그 집이 그 그림이 대단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0: 한옥 찾아다닌 세월이 7년. 이 집을 본 순간 오래전 그림 속 그 한옥이 떠올랐답니다.
1: 우연히 이 동네에 들어왔다가 이 골목에를 들어왔다가 이 집을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쭤봤더니 주인분께서 손주를 놔가지고 관리를 못하신다고 파시겠다고 3일 전에 본인한테 혹시 사실 분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이 집을 내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0: 그렇게 운명처럼 꿈을 그리던 한옥의 주인이 된 아내 명자 씨. 글쎄, 난 곤방대던 여인보다 우리 명자 씨가 더 자유롭고 멋져 보이는데요. 아내는 이 집의 네 번째 칸을 자기의 방으로 쓰고 있는데요. 창밖 풍경이 이리 근사합니다. 이 방만은

0: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다는데요. 100년 전처럼 다락바닥을 천장으로 살리고 이불로 얻어둔 벽장의 구들까지 옛것 그대로랍니다.
1: 밑에 있는 고래까지 다 뜯어내고 옛날 흙도 좀 퍼내고 내화벽돌하고 5cm 현무암 판석 이용해서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는 아래쪽만 지글지글 끓고 위에는 차차차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온 바닥이 다 따뜻해요.
2: 그래. 불을 또 성공하셨네요.
1: 네. 네.
2: 발상 미인이십니다, 정말.
1: 어디 싸게 쓸 데 있으면 연가 봉사 보내드리겠습니다.
2: 제가 불러드릴게요.
3: 바로 혹시 구들 놓는 일이 있으면은 저를 불러주면 싸게 해드릴게요.
2: 아이고. 예, 이거 연락 꼭 드릴게요. 아, 대단하십니다.
1: 저희들이 이제 좀 결혼할 때 가난해서 결혼 반지 뭐 비싼 거 못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집에 보면 소나무가 심어졌는데 소나무 이렇게 삥 돌로 둘러주고 거기 제일로 이쁜 강가에서 나는 돌 이 동네에서는 호박돌이라 하거든요. 호박돌로 이 큼직막한 걸 이걸 하나를 놔줬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닦으면서 그랬어요. 그거 다이아몬드다. 아, 내 마음의 다이아몬드다. 그 이야기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애 아빠가 정말로 많이 공사를 했죠.
0: 그렇게 고생한 남편이니 멋진 공간 하나 있어야겠죠. 잉글리시 티처라 그런가 남편 오철 씨는 입식 생활을 좋아한다는데요. 기타 치는 남편과 해금 켜는 아내 궁합이 괜찮은데요.
2: 아, 그 여기 공간은 조금 재미네, 독특하네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좀 누마루 같기도 하고, 근데 누마루는 우선 뭐 선비 집이나 있었죠. 그리고 올라와 있는데,
1: 네 맞아요.
2: 여기 좀 바닥 높이가 같네요.
1: 네.
2: 어떻게 된 공간이에요?
1: 여기가 그 일체형 건물하고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쌀 뒤주가 있었대요. 예전에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으로 돼 있어. 칸막이가 이렇게 돼 있었고 쌀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퍼서 쓰고
0: 쌀 백가마니가 들어갔던 뒤주 아쉽게도 오래전에 원형이 훼손이 돼서 지금은 창고로 쓴답니다.
2: 근데 좀 궁금한데요.
1: 네.
2: 이 한옥을 정말 또 살기 좋게 이미 고쳐 놓으셨잖아요. 근데 또 여기 이렇게 모던한 서양식 집도 왜 또 지으셨어요?
3: 이 한옥은 추워서 살 수가 없어서 처음에는 새 집을 지었거든요.
2: 예, 예.
3: 그래서 새 집을 지어가지고 여기 생활하다 보니까
2: 예.
3: 이 이제 한옥이 좀 방치된 느낌이 계속 들어가지고
2: 예.
3: 이제 여기를 고치기로 결단을 했죠. 2017년에 지었고 이 한옥을 새로 이제 리모델링 한 거는 2024년에 했거든요.
2: 아,
1: 잘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잘하셨어요. 이 집을 리모델링 했으면 이 원형이 다 훼손이 돼버리지 않았을까.
0: 원래 헛간체가 있던 자리에 새 집을 지은 건데 이때도 원칙이 있었답니다.
3: 저희들이 제일 신경 썼던 게 한옥 중심. 그래서 이 집은 적게 소박하게 낮게
1: 2층으로 올리거나 만약에 복층으로 올렸을 때 경치를 올라가서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한옥이 초라해질 것 같고 그래서 많이 진짜 제 욕심 버렸던 것 같아요.
0: 100년 한옥을 돋보이게 하는 조연을 자처하며 침실 하나 있는 소박한 집을 완성했는데요. 그래도 이거 하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네요.
1: 우리 집이 그래도 넓고 자연을 품을 수 있는 곳이니까 창을 예쁘게 하면 다른 곳을 꾸미지 않아도 그 창을 통해서 마당의 예쁜 공간 또 산, 하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겠다. 자연적으로 그림이 되겠다.
2: 이 장이 정말 그림액자 같더라고요.
1: 네.
2: 너무 크게 하는 것보다 사실 여기는 딱 이 비율로 하신 거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또 시원하게 마당 이렇게 다 보이고 그래서 큰 창, 작은 창 굉장히 잘 쓰신 것 같아요.
1: 칭찬받으니까 좋네요. 네.
3: 고민을 아주 많이 했죠.
2: 예, 보입니다. 예.
0: 재미있는 거는 새집 활용법.
3: 4월부터 10월까지는 한옥에 살고 11월부터 3월까지는 여기 새 집에 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족스러워요. 이제 둘 다 사랑할 수 있어서.
1: 둘 다 사랑해 줄 수 있어서.
0: 아, 집도 사람도 참 예쁜 집이네요.
2: 우리나라가 그냥 뭐 궁궐, 사찰 이렇게 큰 것만 이제 문화재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농가 출퇴근 더더욱 이렇게 이 정도 남아 있으면은 좀 보존을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건물도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의 살았던 모습이나 이런 것도 다 보여주는 거니까 굉장히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집에서 또 여러 가지 요소 처음 봤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여기 앞면에 이제 대청 자리에 쭉 이렇게 홍살 있는 거. 현대 건축가 마인드로 보면은 그냥 디자인이에요. 특히 뒤에 귀주 있는 이 얘기 들으니까 그것도 오, 굉장히 이제 독특한 요소이고. 근데 그것보다 건축주들의 마인드랑 생각하시는 거, 그리고 해내신 거. 진짜 깜짝 놀라고, 이렇게 고운 마음으로 이 집도 이렇게 귀한 집 이렇게 보존을 하셔서 굉장히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0: 이 댁의 아침은 남편의 갈질 소리로 시작이 된다죠. 오, 봄이 제법이시네.
1: 오, 와, 루드베키아가 엄청 많이 폈다. 안녕. 백합도 노랗게 예쁘게 폈다.
0: 아내 정원의 여름이 절정입니다.
4: 식사하세요.
1: 아, 네. 와, 송이국도 되게 예쁘다.
4: 활짝 폈네요.
1: 와, 어디다 눈을 둬야 될지 모르겠네.
4: 이야야.
0: 아유, 답답증 아내는 식사도 야외에서 해야 제맛이라나요?
4: 맛있어요?
0: 여기선 뭘 먹어도 만나겠지 뭐.
4: 나에겐 집이란 일이다. 그리고 즐거움이다.
1: 나에게 집이란 숨을 쉴 수 있는 곳. 제가 마지막까지 다시 할머니처럼 이 마당에서 꽃을 가꾸다가 여기 꽃밭에서
4: 숨을 멈추는 거.
1: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4: 숨 쉬는 곳인데, 네. 마지막은 숨을 멈추는 곳이구나.
1: 숨도 여기서 마지막.
0: 아유, 그러니까 여생을 함께하고 싶은 집이라는 거죠.
4: 집을 잘 보존해서 우리 애들이 여기서 살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고. 계속해서 이제 건강하게 오랫동안 여기서 머물고 일하고 즐기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0: 다음 주인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두 분의 역사가 집 곳곳에 채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한옥은 어떤 곳일까요? 강화도에서 찾아봅니다. 오, 마니산이구나. 단군 신화에서 고려 벌금까지 참 의미 있는 곳인데. 텐 소장님이 이런 거 아시려나요?
2: 보니까 이쪽은 마니산인 것 같은데요.
5: 마니산에 대해서 아세요?
2: 아, 마니산은요. 고려시대 때 몽골 침략 때 수도를 강화도로 옮겼었잖아요. 마니산에서 갯벌이 널리 보여가지고 강화도의 방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역사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떤 한옥이에요?
5: 처마가 굉장히 독특하네요.
2: 처마가 독특하다고요? 처마가 어떻게 생겼길래 독특할까요?
0: 한옥 처마가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얼마나 독특하길래 힌트가 됐을까?
2: 아, 이 집이군요. 근데 점화가 진짜 좀 독특하네요. 재밌네.
0: 딱 꼬집어 말할 순 없지만 뭔가 다르긴 다르다. 소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2: 발짝집은 원래 이렇게 위로 올라가긴 한데 끝이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는 경우는 진짜 처음 본 것 같네.
1: 어머, 소장님.
2: 안녕하세요.
6: 반갑습니다.
7: 만나뵙고 싶었습니다.

0: 아이고, 오늘 덕분에 좋은 집 또 볼 수가 있어서 감사해요. 반갑습니다.
1: 이집 정체가 뭔가요?
2: 이게 1945년도에 지어졌고, 네. 이 지역 일대에서도 정말 독특한 구조로 보이더라고요.
0: 아, 여기서도 독특.
2: 네. 그래서, 예. 첫째 주인은 이제 이 집을 짓고 돌아가셨고, 네. 이제 둘째를 거쳐 제가 세 번째
0: 주인입니다. 아, 세 번째 주인이시군요.
2: 네.
0: 네.
2: 안녕하세요. 만이산 아래 한옥에 살고 있는 임선영이라고 합니다. 음식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식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뛰어난 셰프들을 이제 세계 곳곳에 이제 보내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1: 지속 가능한 먹거리로서 한식을 세계에 알리는 선영 씨. 우리 한옥에 대한 관심도 그렇게 생겼답니다.
0: 저기 뒤에 있는 산, 만이산 맞죠?
2: 네, 맞아요.
0: 아, 네, 오면서도 거기 구름들이 녹아드는 모습 너무 이쁘더라고요.
2: 네.
0: 그럼 앞에는 바다인가요?
2: 네, 맞습니다.
0: 아, 그러면은 여기 풍수지리적으로 배산 임수라고 불리는 그렇게 좋은 터인가 봐요?
2: 네, 맞습니다.
0: 좋은
2: 그래서,
0: 위치
2: 예,
0: 잡으셨네요.
2: 제가 집을 볼때 가장 우선적으로 봤던 게
0: 예.
2: 터가 좋은 집이었어요.
0: 아, 그러셨군요.
2: 예.
1: 전해 오는 말에 따르면 여기가 만이산의 배꼽자리라나요? 그 만남도 운명적이었답니다.
2: 만이산이 마음에 들어서 이제 이 일대를 돌아다닌 게한 2년에서 3년 정도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에 단기 임대를 알아보러 왔었어요. 그런데 우연하게 단기 임대 나온 집이 그날 나가버리고, 그날 이제 부동산에 이 매물이 들어온 거예요. 보니까 첫눈에, 아, 내 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강한 끌림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날 계약했던 것 같아요.
1: 처음 집을 보러 왔을 때는 겉에서는 한옥이라는 걸 알기 어려울 정도로 달아낸 부분이 많았는데요. 하나, 둘 걷어내니 그 집만의 독특한 매력이 드러나기 시작했답니다.
0: 북촌 한옥하고 비교하면은 비스무리한 요소들이 있으면서도 달라 보여요.
2: 네, 서울 쪽을 한옥하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0: 예.
2: 그래서 많은 분들께 여쭤보니 약간 개성에서 비슷한 양식을 많이 봤다.
1: 아니, 개성이면은 북한 개성 말인가요?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한옥을 수리하는 목수 강동수라고 합니다. 캔자스 대학교에 어떤 그 학생이 북한 건축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어요. 미국인인데. 그래서 이 지붕선을 보더니 개성 사진 같은 걸 많이 봤는데 그런 거에 좀 많이 보였던 것 같다. 일자로 이렇게 중간에 가다가 갑자기 양 끝에서 이렇게 꺾이는 거는 중국에서 특히 도드라지는 지구 이제 이북 지역에서 좀더 이렇게 아무래도 중국이랑 좀 인접해 있다 보니까 도드라지는 특징이거든요.
1: 오, 처마가 정말 비슷하다. 분단 전까지 강화도가 황해도 문화권에 속했다는 귀한 증거. 70년대에 바뀐 함석 지붕도 그래서 남겼답니다. 이 집의 역사니까요.
0: 근데 이렇게 기와는 다시 안 올리고 이대로 이제 가기로 결정하셨으면 지원금도 못 받으셨을 텐데요.
2: 네, 그거는 제가 가슴 아픈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그 혜택보다는
0: 예.
2: 이 집에 쌓아온 이 시간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0: 그러셨군요. 근데 쉬운 결정 아니셨을 것 같아요.
2: 네, 지금도 가슴은 아픕니다.
0: 네.
2: 그런 지원금을 받으려면 이게 45년도에 지어진 거다 보니, 약간 일본식 그런 모습을 이제 좀 없애야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원금을 받고 그거를 없애기보다는 그 과거를 그대로 기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록들이 더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는 아니지만은 이 집은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기더랍니다.
0: 아, 근데 보니까 비물파지도 동으로 하셨네요. 보통 비용 때문에 함석으로 많이 하는데
2: 네.
0: 여기도 동으로 쓰신 이유도 있었어요.
2: 네, 이게 원래 제가 복원하기 전에는 약간 플라스틱 조금 너무 싼 걸로 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예. 많이 쪼개져 있기도 하고 네. 이게 가면 갈수록 허는 집이 아니라 시간을 아름답게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이었으면 좋겠다.
0: 예, 동이 먼저 조금 어두워지다가 네. 결국에는 이 파란색이 네, 나잖아요. 네. 그럼 또 지붕하고 나중에 올리겠네요.
2: 네, 맞습니다.
1: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아름다워질 집. 그럼 본격 탐구해 볼까요?
2: 들어가시죠.
0: 네.
2: 네.
1: 남도의 일자 한옥과는 달리 추운 북부 지방의 한옥은 폐쇄적인 것이 특징. 이 집 역시 본체와 양옆의 날개체로 구성된 디귿자형 구조인데요. 오,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인데 우아한 기품이 느껴지는데요.
0: 그리고 여기 근대 한옥인 것도 틀림없어요. 원래 민가에서 이용하지 못했던 요소들이 있는데 겹첨화라든지 하는 이런 장식 요소 소로라고 저런 것들 북촌에서도 보이는데 근데 북촌에서 못 본 게 여기 위에 우선 이렇게 커다란 대공이라고 하거든요. 판대공.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공포 구조에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첨차라고 위에 소로 있고 또 단창녀라고 이 돌이 위에 받치는 요소들.
2: 네.
0: 이거 위에 대공에 이렇게 껴있는 거는 저는 살림집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었어요.
2: 네. 공사를 할 때 목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원래 건축주께서 상당히 이런 장식적인 부분을 조금 더 예. 예, 시간과 공을 들여서 만들었던 집이다.
0: 그런 것 같아요.
2: 네, 그러시더라고요.
1: 더 놀라운 건 온통 페인트로 덮여있던 나무의 정체였는데요. 하나하나 조심스레 갈아냈더니 지금은 구하기도 힘든 아주 귀한 몫이더랍니다.
0: 나무도 굉장히 고급 나무인 것 같은데요.
2: 백두산에서 난 홍송을 이쪽 서해바다를 통해서 뗏목으로 쭉 갖고 와서 이 광화도에서는 그렇게 쓸 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그럼 뭔가 능력 있는 집이었나 봐요.
2: 네, 그 은혜를 지금 제가 받고 있습니다. 예.
1: 백두산 홍성이 유명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3: 적송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 추운 날들이 많았으니까 추운 날이면 이제 나이테가 굉장히 촘촘해지거든요. 추운 날이 많을수록. 그래서 저쪽 이북 지역에서 나는 아마 백두산 쪽에서 나는 목재들을 그 두만강이나 뭐 이런 데로 뗏목을 태워서 그 전부 전국으로 다 배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4: 백두산의 기운과 마니산의 기운이
2: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산의 전기를 모은 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 백두산 나무로 만든 개성식 한옥이라니. 이거 알고 보니 한층 더 특별해 보이네. 소파도 없이 맨바닥에서 집을 온전히 느끼기. 선영 씨가 이 집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2: 음악을 들으면 집 전체가 스피커가 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집이 연주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이 나무를 통해서 진동으로 이제 사람한테 올 때 가장 부드러운 음으로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음이 상당히 동그랗게 이렇게 부드러워져서 이제 사람한테 들어오니까 마음이 되게 편안해져요.
1: 80여 년 전 어느 야망 넘치던 건축주의 집은 눈 밝은 새 주인을 만나 이렇게 다시 피어났습니다. 그나저나 독특한 벽지로 마감된 저 공간 아까부터 궁금했는데요. 오, 부엌이었군요. 방 두 칸을 합해서 널찍하게 만들었는데 거실 벽지 공간에 있던 거는 냉장고 박스와 화장실이랍니다.
0: 아, 그래도 음식 작가 하시니까 네. 부엌은 좀 신경 많이 쓰셨을 것 같은 생각 들었거든요.
2: 네.
0: 근데 역시나 그러네요.
2: 네, 이 공간이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공간이기도 네. 해요.
1: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부엌 가구. 원래 여기에 있던 벽지 패턴으로 만든 커튼이라네요. 이 댁은 당시 이 지역 건축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나름의 방식으로 복원을 했는데요. 그 중에 앞권은 이 방. 아, 1960년대 벽지를 새롭게 복원한 거랍니다.
2: 여기도 이제 철거를 하다 보니 예. 이 벽에 이제 작은 종이 조각이 나왔는데 예. 이 패턴이 너무 특이하고 예뻐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원래 모습이 저희가 이제 담지 않고 그대로 이제 남겨놨고요.
0: 아, 맞아요. 뒤에, 예. 뒤에 있는 거 그럼 원래 벽지.
2: 네. 그래서 그 벽지의 패턴을 예. 정말 이제 그 원본 그대로 복원 작업을 다시 해서 여기도 친환경 종이에다가 예, 이제 예. 패턴이랑 색상을 그대로 이제 재현을 했고요.
0: 예.
1: 어머나, 이건 뭐 고고학자가 따로 없네. 나는 이 거실 벽지가 요즘 나오는 유럽 벽지인 줄 알았는데요. 글쎄, 1940년대에 생산된 근대기 벽지라고 하네요. 지금 이 집의 주인으로서 선영 씨도 굵직한 흔적 하나를 남겼는데요.
2: 상당히 흥미로운 파편 하나를 발견했어요. 찾아보니 예. 목숨 숫자의 아래변이었어요. 이거를 실마리로 해서 목수님께서 집에 담기는 기원의 12글자를 좀 만들어 달라고
0: 예.
2: 마음은 사랑으로 평화롭고 몸은 예. 예. 건강해서 천수를 누리고 진명도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내 앞길을 명확히 하고 부유로움으로 널리 이롭게 하자라는 집의 기원을 담은 문구입니다.
0: 아, 그런 뜻이었군요. 전 한참 공부 옛날에 어학당에서 조금 했는데 아무래도 좀 약하니까 공부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선영 씨가 좋은 터에 집을 찾고 집에 간절하게 축원을 새긴 이유가 있었답니다.
2: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성격도 밝으셨는데 병원 생활을 하시다 보니 기가 죽는다고 할까요? 예전 어머님 모습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터를 알아보러 다닐 때 어머니랑 꼭 같이 다니고 이 터를 보러 온 것도 어머니랑 같이 왔었고 어머님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조금만 엄마 버텨요. 내가 엄마를 위해서 집을 좀 지어볼게요.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아쉬운 거는 이게 딱 완공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딱 완공이 된 다음에 그냥 저 혼자 마루에 앉아서 그냥 허공 보면서 엄마 엄마 불러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어머니가 늘 같이 계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집이 저에게는 어머니의 품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1: 그래서 이 집에는 나무, 돌, 종이, 자연 소재로만 마감을 했다지요.
0: 바다 한지 창판지에다가 오칠하셨네요.
2: 네, 맞습니다. 그죠? 네.
0: 저도 제 집에서 어머니 방 이렇게 했거든요.
2: 네.
0: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도 너무 좋아하셨고 또 생각보다 관리에 너무 좋아요.
2: 맞아요. 종이가 약간 따뜻한 느낌이잖아요.
0: 예.
2: 그리고 사람들이 이 한지에 대한 추억이 상당히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0: 맞아요. 우리 어머니도 집에 처음 오셨을 때 딱 방에 들어가셔서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손으로 만지시더라고요. 딱 말씀하시면 어머니 어릴 적 방 같다. 너무 좋다. 아, 그 순간은 진짜 너무 기억에 남아있어요.
2: 네, 네.
0: 너무 좋아요.
1: 그 곱고 따뜻한 마음 두 분 어머니에게 닿았겠지요.

0: 침구도 지금은 보기 힘든 특별한 걸로 준비했답니다.
1: 예전에 어르신들이 다 기억하실 텐데 모카솜 이불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를 침대를 할까 하다가 여기는 이제 땅에서 나오는 그런 그 힘이 좋으니까 그거를 자면서 느꼈으면 좋겠다 해서 이거를 모카솜을 이제 9겹을 이렇게 쌓았어요.
0: 강화도에서 나는 소창면까지 사용했다는데, 아니, 젊은 분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을까요?
1: 몸에 닿는 게 상당히 부드러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집이 엄마 품 같은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단잠을 자게 돼요. 잠이 깊어지고 땀이 나도 이게 흡수를 해주고 더울 때는 따뜻한 공기로 이제 몸을 감싸주니까 포근한 느낌? 이런 느낌이 들어요.
0: 글을 쓰는 작업실이자 친교를 위한 사랑방. 선영 씨가 쌓아가는 이 집의 역사입니다.
1: 집이 건강한 거는 건강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와서 웃고 쉬고 가면은 집이 더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오거나 제가 좋아하는 분들, 또 제가 존경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와서 집을 쓰고 가시면 집이 더 살아 숨쉬는 것 같더라고요.
0: 그 중에서도 특히 이분의 집사랑이 각별하다는데요.
1: 선생님, 와, 이게 뭐예요? 와, 맛있겠다. 고맙습니다. 아우, 싱싱해라. 아, 향 너무 좋아요. 더우셨죠?
2: 얘가 먼저 올라.
0: 대체 누구실까요?
1: 이 집을 통해서 알게 된 사이죠. 이전 주인, 지금 주인.
2: 현 주인.
1: 현 주인? 네? 네. 저희 이거 수리도 같이 해주셨어요. 네. 저희 팀으로 해서. 그리고 저 없으면은 와서 개밥 주시고.
3: 어떠세요? 좀 이뻐졌어요, 집이?
2: 그렇죠. 이대로 보존하고 있으니까 뭐, 나야 기분 좋죠. 살도 그대로 갖고 있는데. 보존하고 있으니까 나는 항상 이렇게 좋죠. 뭐 살던 집인데.
3: 그래서 막 먹을 것도 많이 주시고.
2: 그렇죠. 주시고 보존하시라고.
3: 보존해달라고.
0: 누구의 것도 아닌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집. 집이란 무엇인가 묻는 귀한 집이네요.
4: 이 집 처음 볼 때보다 뭔가 특이하다, 독특하다 그런 생각 들기 시작했는데 그거 처마 때문이었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하나하나 흥미로운 요소 너무 많으니까 재밌었어요. 이 40년대 벽지도 너무 놀랬어요. 그래서 아, 그 당시도 근대기 이어서 이런 문화가 또 아직 그렇게 있었구나. 하나하나 이렇게 막 생각해서 살리고 다시 만들고 적용한 거 저도 설계하고 뭐 대수선하고 건축가이지만은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3: 살리고 복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4: 말 좀 마세요. 이거 그 안에서 원래 이렇게 깎는 것도 너무 일이거든요. 근데 구조뿐만 아니라 창호까지 장살까지 다 사포질로 그렇게 작업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 거 얼마나 어렵고 시키기 힘든 일인지 저는 아니까 사실 좀 어쩔 때는 못 시켜요. 너무 다들 막 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옛 것을 그렇게 존중을 하면서 이 집 리모델링을 했으니까 정말 대단한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선영 씨에게 이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1: 저는 이제까지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나에 대해서 늘 물음표였어요. 그런데 이 집을 완성을 하고 아, 이 집이 나의 삶의 목적이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삶을 정의내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제 삶의 자세를 다른 사람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어떤 매개체. 원래 한자에도 보면은 집우, 집주라고 하잖아요. 저의 우주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0: 나라는 세계를 지탱해줄 더 넓은 우주, 우리 집.

네, 안녕하세요. 반건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ADHD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 배운 게 생각이 나시면 기본 모드에서 강의를 듣는 작업 모드로 전환을 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그 외래에서 진료했던 한 여성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처음에 진료할 때는 30대 초반이었고 되게 활발한 성격으로 보였는데 불안하고 잠을 잘 못 자니까 진료를 받겠다고 왔습니다. 편의상 루다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루다 씨는 어릴 때 이제 어머니가 외도로 가출을 하셨고 그래서 이혼하신 상태였고요. 그 외할머님 댁에서 이제 눈치밥을 먹으면서 자랐는데 너 얼마 닮아가지고 이렇게 덜렁거리고 말이 많다 이렇게 핀잔을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고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고 잘했습니다. 또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지각을 너무 자주 하고 공부에 흥미가 없어서 결국 자퇴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뭐 PC방 알바라도 한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정말 반짝 공부를 했는데 검정고시를 통과했답니다. 이후에 이제 19살 되는 해에 본의 아니게 임신이 돼서 사실은 굉장히 일찍 결혼을 했는데요. 남편이 계속 사고를 치고 빚을 많이 져서 결국 채권자들 피해 다니고 하다가 이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만난 남자도 사실은 이제 알코올 중독 문제로 헤어졌고, 루다 씨는 결국 이제 아이 셋이 있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 이제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산만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학교 적응이 어려웠나 생각도 했는데, 뭐 IQ 검사를 하니까 상위 거의 한 2, 3%에 들 정도로 굉장히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술, 담배, 뭐 게임에 쉽게 빠져들고, 또 사랑에 쉽게 빠지고 또 결혼도 하고 임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수면장애도 있고 하지만 이분이 한 가지에 몰입하면 굉장히 과몰입하는 좋은 기능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보가 좀 부족해서 루다 씨 가족을 관리해주는 그 주민센터의 이제 사회복지사분이 병원에 같이 오시도록 해서 루다 씨에 대해서 좀 더 정보를 들어보았는데요. 그 사회복지사분이 보기에는 루다 씨가 괜찮을 때는 아주 좋은 엄마 같은데 감정 기복이 있어서 쉽게 화를 내기도 하고 또 한 달에 한번 생활 보조금이 나오는데 뭐 받으면 즉시 막 홈쇼핑 같은 데서 다 써버리고 그래서 이런 게 혹시 조울증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답니다. 진료를 계속하면서 이제 ADHD라는 진단을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ADHD에 준해서 여러 가지 행동 문제도 조절하고 하면서 일단 담배를 끊었고. 또 술을 줄이기 시작을 했고 굉장히 똑똑한 분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격려를 해서 자격증을 따고 취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츰 굉장히 떨어져 있던 자신감, 자존감이 회복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뭐 소아 ADHD, 성인의 ADHD를 마치 다른 것처럼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어떤 병에 대해서 애들한테 있는 병, 어른한테 있는 병 나누기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감기 들었을 때 뭐 소아감기다, 뭐 성인감기다 이렇게 나누진 않죠. 하지만 ADHD는 소아기하고 성인하고 증상면에서 같은 병은 틀림없는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따로 분류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루다 씨 경우도 뭐 남한테 막 이렇게 피해를 주고 막 참견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혼자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자기 행동을 병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지도 않았었는데 이제 수면 문제 때문에 진료를 받으러 왔다가 이제 ADHD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뭐 때로는 이런 경우를 조용한 ADHD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흔히 생각하는 ADHD가 막 산만하고 시끄럽고 막 이렇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뭐 그렇지 않은 ADHD도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좀 잊고 있지만 코비드가 얼마 전까지 굉장히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주었는데 자료를 보면 남성 ADHD 환자 수가 7만 명이 된 거고 여성의 경우는 1만 명 정도였는데 3만 명으로 늘었죠. 그래서 여성들이 혹시 뭐 코비드에 취약한 무슨 요인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했었는데 특이한 점은 이렇게 여성 ADHD 환자가 늘어난 이유가 사실은 주로 이제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ADHD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게 코비드 사태 동안에 사회 문화적으로 더 막 힘들어진 게 남성보다는 여성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재택근무로 전환을 했고

또 유치원, 어린이집, 뭐 학교들도 막 휴원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죠. 그래서 그 부담이 오롯이 엄마들한테 더 많이 돌아갔을 겁니다. 물론 아빠들도 열심히 참여하셨겠지만 육아는 엄마 몫이 더 크죠. 우리나라 국민보건 담당 기관에서 조사한 정신건강 백서가 이제 해마다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코로나 사태 직후부터 20대, 30대, 40대 여성들의 우울 지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들이 병원을 찾는 그 빈도가 늘어났고 그중에 숨어있는 ADHD를 많이 찾아내게 된 것이 결국은 여성 ADHD 환자가 늘어난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ADHD는 사실은 남자아이들 또는 남성에게 많다는 선입견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의 경우는 뭐 이렇게 외래에 찾아오는 아이들도 그렇고, 국민건강보험 통계를 봐도 남자애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정서상 산만하고 뭐 학습지원 같은 문제가 생길 때 남자아이들은 부모님이나 선생님들도 이거 정신과 가서 한번 진료 받아보시죠 하는데 여자아이들이 비슷한 문제가 생기면 뭐 ADHD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를 자꾸 찾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자꾸 흐르게 되고 여자아이들은 왜 나는 왜 이러지 하면서 뭐 자기 자존감이나 자아상의 손상을 받고 또 수치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유가 없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보면 18세 이하 남녀 아이들의 정신장애 빈도 변화를 볼수 있는데 여학생들의 경우 좀 특이한 점이 보입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 ADHD보다 우울증하고 불안장애 빈도가 갑자기 많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 ADHD는 원래부터 있었던 병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 여학생들의 경우에 ADHD를 충분히 적절하게 진단을 받지 못한 채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진단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사회문화적인 원인 말고도 ADHD 증상 기준이 남성 위주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ADHD라는 진단이 생기기 전부터 이 행동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 대한 기록들은 많이 있었고 그 기록하신 의료인들이 여자애들보다는 남자애들이 눈에 잘 띄고 하기 때문에 이런 남자아이들의 행동을 기준으로 기록을 많이 남겼죠. 또 남녀 집단 차원으로 봐도 여학생들이 남자아이들보다 정신적으로나 또 사회적인 성숙이 일찍 시작되기 때문에 같은 나이의 남녀를 비교하면 남자애들이 더 문제가 많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그 사회 문화적인 요인 외에 생물학적인, 과학적인 차이도 중요한데요. 그 사람의 뇌는 좌반구, 우반구 두 개가 있고 각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남성의 뇌는 이 좌반구, 우반구 각각 앞뒤로 연결이 잘 되어 있고 여성의 경우는 좌반구, 우반구 사이의 연결이 좀더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공간 정보 처리, 그런 능력들이 여학생보다 낮고 여학생들은 어떤 복잡한 상황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처리하는 기능이 우월해서 어떤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행동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여학생이 언어나 어학이나 특히 이제 사회성 쪽에서 우세하죠.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사회에서 자기들에게 요구하는 행동 기준을 남학생들보다 더잘 이해하고 거기에 적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역설적이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ADHD가 있는 여자아이들의 진단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호르몬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아이들하고 달리 사춘기를 지나면 이제 성호르몬이 분비되고 생식 기능이 있는 어른이 되기 시작하죠. 특히 여성들은 생리를 경험합니다. 최근에 이런 ADHD 여성들의 생리 기간에 따른 증상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가 늘고 있습니다. 생리 주기와 호르몬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면 생리가 끝나고 나서 한 2주 정도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주로 분비돼서 배란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죠. 생리 2주 전쯤에 이제 배란이 되고 나면 임신에 대비하기 위해서 에스트로겐은 떨어지고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임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생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여성 호르몬 중에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좀 기능이 다른데 에스트로겐은 뇌세포를 자극하고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 회로에 관여를 합니다. 또한 인지 및 수행 기능 촉진에 도움을 주고 또 수면

의 질이나 기억력에 특히 관여를 하게 됩니다. 또 감정 조절에도 역할을 하고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에스트로겐 분비가 늘어나는 생리 후한 2주일 정도는 일반 여성들도 그렇고 ADHD가 있는 여성들도 좀더 편안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리 현상을 뭐 매직에 걸린다라고 할 만큼 개인의 일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생리 전 문제는 뭐 PMS, 그래서 프리멘스트럴 신드롬이라고 할 만큼 다양하고 심각하기도 합니다. 여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생리통이 심한 경우에 월차를 쓸 수도 있고, 그 밖에 간헐적 폭식, 뭐 홈쇼핑에 빠져들기, 뭐 우울, 무력감 같은 또는 짜증, 이런 감정 기복도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몇 달씩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기존에 ADHD라는 걸 알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뭐 조울병이 아닌가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여성들에게 있는 폐경의 경험, 갱년기 이런 것들이 ADHD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여성들의 폐경 연령은 50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폐경 4, 5년 전부터 이제 에스트로겐 분비가 불규칙해지고 대체로 떨어지는데요. 40대 중후반이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뭐 직장 문제도 있고 또 퇴직 문제도 있고 뭐 자녀들이 한참 막 학업이나 결혼 이런 문제도 생기고 또 병도 많이 생기는 시기고 해서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도 우울감, 뭐 집중력 저하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특히 이제 폐경이 시작되고 하면 여성들 입장에서는 내가 기억력도 요새 많이 떨어지고 이래서 요즘에 이제 얘기하는 조기 치매 이런 게 아닌가 뭐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이제 ADHD 진단을 받지 않았던 분이라면 뭐 ADHD가 더 나빠진 것보다는 뭐 치매 쪽 걱정을 더 많이 하게 되죠. 하지만 사실 50, 60이 돼가지고 갑자기 뭐 정신과를 찾아간다고 해서 금방 ADHD 진단을 내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검사도 중요하지만 그 개인이 살아온 궤적들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게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전부터 감정 기복이 심했다거나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면 ADHD를 의심해 볼 수도 있고, 또 최근 들어서 갑자기 막 증상이 심해졌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는 그 호르몬 변화로 인한 또는 갱년기 증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갱년기로 인한 문제를 느끼실 경우에 우선 산부인과에 방문하셔서 진단을 받고 또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는다면 갱년기의 그 대표 증상인 막 달아오르는 열감이나 뭐 한겨울에 땀 뻘뻘 나는 거, 이런 거 외에도 이제 감정 기복이나 기억력 저하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갱년기만의 문제가 아니라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보건소나 정신건강센터에서 요즘에 간단한 치매 선별 검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치매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이 나면 본격적으로 또 정신과를 방문하셔서 ADHD에 대한 평가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ADHD 증상 그리고 생리 주기 관련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뭐 루나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루나 씨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굉장히 뭐 다혈질같이 또 공격성도 있고 해서 이제 병원을 찾게 됐고, 사실은 그 뒤로 쭉 진료하면서 지금 대학교 한 4학년이 됐습니다. 약물 치료는 계속 하고 있는데요. 루나 씨 경우에 이제 치료를 시작하면서 상당히 이제 행동 문제가 개선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입학을 하게 됐는데, 중학교 입학한 다음에 굉장히 기복이 좀 심해졌습니다. 때로는 예상보다 더 많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짜증이 굉장히 많이 늘고, 어떤 그 사소한 주변의 그 소음 또는 뭐 불빛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해져서 어릴 때 있었다가 좀 없어졌던 그런 굉장히 공격적인 언행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쩌다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몇 달씩 반복이 되고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제 루나 씨를 변덕쟁이 루나다 그래가지고 좀 멀리하게 되고 은따가 되기도 했습니다. 진료하면서 사실은 뭔가 다른 원인이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다른 애들보다 조금 늦게 이제 6학년 말 때쯤 초경이 시작됐고,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생리가 다달이 시작이 됐는데, 그 외래 기록을 보면서 보니까 루나 증상 기복이 나타나는 게 아주 뭐 시도 때도 없는 게 아니고, 뭐 생리가 끝나고 나서는 좀 편안하게 지내는데, 생리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뭔가 짜증도 늘고 물건도 더 많이 잃어버리고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루나가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이유가 어떤 생리 주기에 따른 호르몬 변화가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나하고 또 어머니한테 이런 주기에 대한 증상 변화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또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하게 됐습니다. 생리 주기에 맞춰서 상의하면서 약물도 좀 조절을 하기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이제 그때그때 항불안제나 이런 약들을 보조적으로 처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런 여성 ADHD에 국한된 연구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중에 이제 스웨덴 연구팀이 꾸준히 하고 있는 어떤 코호트 집단 같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 ADHD가 있는 여성들은 일반 여성 집단에 비해서 우울증이 생길 확률이 한 3배 정도 높고 또 우리가 이제 호르몬제 피임약을 많이 사용하는데 일반 여성에 비해서 그런 호르몬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우울증의 빈도는 더 많이 높아집니다. 5배 정도. 우리가 여성 ADHD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것 중에 우리나라 자료는 아니지만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진단받는 시기가 4년 이상 늦어진다는 겁니다. 여성들이 제때 진단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진단이 늦어질수록 마음고생도 심할 수 있기 때문에 ADHD를 가능한 빨리 진단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가 좀 무거운 편이기도 하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중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감염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본 적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가는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강원도 동해시 두타산과 청옥산. 그 사이를 흐르는 무릉계곡. 화강암으로 형성된 바위들로 절경을 이루는 계곡입니다. 무릉계곡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강원도의 대표 국가지정 명승지.

0: 자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볼거리 넘치는 동해시의 보물 같은 곳이죠. 날씨 참 좋구나. 풍부한 계곡물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무릉도원이 따로 없는데요.
1: 무릉도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 게 바위가 평평한 게 물도 맑고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고 땅콩고 처음에는 바깥에서 그냥 보면 한 개밖에 없는데 거기 작은 물줄기 두 개 있더라고. 그걸 쏘았어요. 내려가봐야 두 개가 다 보이더라고.
0: 쌍폭포 무릉계곡에 오면 꼭 봐야 할 포인트랍니다.
2: 상수야 또 와 있었구나.
3: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2: 조금 늦었어. 밭에 갔다.
3: 어서 오십시오.
0: 숨겨진 비경을 찾아서
2: 들바위에서 새로 생긴 저 마천루에서 이래 내려와야 될 텐데 가봅시다.
3: 그럽시다.
0: 무릉계곡에 사는 주민들을 따라가 봅니다. 마치 신선의 세계로 들어가는 기분. 무릉의 산등성이를 따라 올라야만 곳곳의 절경을 볼 수 있을 터 한번 올라가 보죠. 입은 두타산.
3: 예전보다 진달래가 좀 빠른 것 같아.
4: 빠른 것 같아요.
0: 산은 천혜의 비경을 그냥 보여주지 않습니다. 힘든 길 마다치 않고 오를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내어주는 수려한 경관.
3: 여기가 일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출 보기에 아주 좋은 곳. 한 3, 40분 정도 올라오면은 아주 일출을 우리 아마 두타산에서는 여기가 가장 좋을걸요.
0: 백두대간의 줄기인 이 산을 지켜봤죠.
2: 2004년도에 제가 그 백두대간 보존 특별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12월 31일자로 손 탁탁 털고 은퇴를 했습니다. 지금 그냥 자연인 김홍기입니다.
0: 산이랑은 뗄 수 없는 삶.
2: 우리가 이제 둘이서 산악 구조대 일을 했는데 우리 용추폭포 구조하던 생각이 나지?
3: 제일 기억에 남는 사건이었고
2: 저하고 이제 그 박영수 씨, 그 다음에 권영일 씨 세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산악사고가 계속 일어나니까.
3: 그때는 참 젊어서 했지. 40대니까 뭐 했는데. 지금은 뭐 우리 보고 하라지도 않고. 또 요즘은 이제 119가 워낙 잘해요. 근데 옛날에는 뭐 119도 없고 이런 건 경찰이 의뢰껏 우리인데다가 의뢰를 하고. 근데 이제 우린 산에 오면 무섭진 않아. 산에 오면 무슨 거 이런 거 뭐 남들은 산에 혼자 들어 무슨 우린 산에 무슨 거 없어. 혼자 산에 가도 이어도 뭐 내보다 더한 양반이.
0: 산 사나이들의 여전한 소망은 그 산에서 언제든지 머물다 갈 수 있는 것. 무릉계곡 사람들에게 사는 삶이니까요.

0: 조금 더 올라가면
1: 와, 멋있다.
0: 입틀막 입을 틀어막고 봐야 하는 벅차오르는 풍경.
1: 금강산 저리 가봐라.
0: 배틀바위가 짱. 깎아지는 절벽이 병풍처럼 펼쳐지는 배틀바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쉽게 볼 수 없는 비경이었죠.
1: 와, 좋다. 멋있다.
0: 창검같이 길쭉하고 뾰족한 바위 모양.
2: 저기 보시면은 그 배틀, 옛날 배 짜던 배틀에 보면 북이 있잖아요. 실 감는 북. 그 북처럼 생겼잖아요, 저기가. 바위가 바짝 섰잖아요. 촛대처럼 생긴 게 배 실을 감는 북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배틀바위라고 부르는 겁니다.
0: 들쑥날쑥 하늘로 솟구치는 병풍처럼 쫙 펼쳐져 있는데요.
2: 선녀가 하늘나라에서 죄를 짓고 여기 와서 배를 이제 몇 피를 짜야지 이제 하늘로 다시 갈 수 있는, 그래서 배를 잘 짜고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갔다고 합니다.
0: 선녀가 내려와 비단을 짜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죠. 선녀가 목욕했을 법한 용추 폭포. 절벽을 깎아내며 시원한 물줄기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용이 승천하는 듯한 용추 폭포의 비밀. 자, 보세요. 이름하여 삼단 폭포랍니다.
2: 무릉 계곡은 아무리 설명해도 부족하죠. 제가 아무리 이쁘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부족합니다. 너무 이쁜 곳입니다.
0: 이 무릉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결국 동해바다로 나아간다고 하네요.
2: 답은 저의 능력으로서는 무릉 계곡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계곡 중에서는 무릉 계곡이 저는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0: 무릉 계곡에는 오래된 사찰이 있습니다. 무려 13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삼화사인데요. 통일신라 말 고려 초기에 지어진 사찰로 보물 삼침석탑이 자리 잡고 있죠. 태조 왕건이 삼국 통일을 빌었기에 삼화사란 이름을 얻었다고 하네요. 철조 노사나 좌불상. 보물이 모셔져 있는 유서 깊은 사찰이죠. 무릉계곡 사람들에게 무릉계곡은 경치뿐만 아니라 역사를 품은 곳이란 자부심이 있답니다.
3: 저 돌돌은 저 옛날 어른들이 저 신선의 공깃돌이라고 했다고
2: 하죠.
1: 소나무가 이렇게 커졌잖아. 내가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 그저 하나라면 될까 말까 했던 나무들인데 하나라밖에 안 되던 나무들이 이래 커졌으니
4: 세월의 무상함이.
2: 여기만 보면 마음이 달라져요. 여기 보면 아픈 게 없어지고 그냥 여기 오시면 뭐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4: 금난정 금난기에 이러면 옛날 아버님이 생각이 나고 감회가 새롭고 항상 생각나는 게
3: 아버지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옛날 이 금난정을 여기에서 지으실 때 그때도 관여하셨고.
0: 금난정. 금난정은 일제강점기 향교가 폐교되고 선비들이 울분을 달래기 위해 금난계를 조직하며 세운 기념 정각입니다.
3: 금난계는 구한말 국권을 잃어버리고 1900년대에 910년에 한일합방이 되었지 않습니까?

0: 이때 북의 일념으로 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만드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1945년도 해방전에는 정찰을 못 만들었죠.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난 다음 1946년도에 금난의 뜻을 받들고 그 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정찰을 세웁니다.
1: 이보다 더한 유산이 있을까요? 여전히 금난계의 명맥은 이어져 지역의 정신문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난정에서 보이는 무릉반석. 수백 명은 거뜬히 앉을 수 있을 만큼 넓다란데요. 뭐가 보이는 건가요?
2: 참 명당이다. 네.
0: 참 아름답고 넓고 이런 바위에 암곡화를 저렇게 아름답게 새겨놓은 저 자체도 참 보기 좋고.
2: 가슴이 뭉클합니다.
1: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넓은 반석에 새겨진 암.

0: 여기는 이제 무릉반석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시인 묵객들의 글씨들이 이렇게 아주 많이 써져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아름다운 글씨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 보시던 운집 용호, 구름이 모였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거네. 예. 글씨체 자체도 아름다워, 이뻐요. 그러니까 글이 아니고, 이거 그림이야. 무릉선원, 중대천석, 두타동천, 무릉계곡의 아름다움, 두타산의 아름다움을 한시로 12자로 써진 신선이 사는 곳이다.
1: 조선시대 문인 양사원이 새긴 글씨인데요. 무릉계곡 바위 위에는 이곳을 찾은 명필가와 묵객들이 새겨놓은 글씨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0: 곳곳에 새겨진 글씨들은 무릉계곡의 아름다움을 저마다의 필체로 써내려가고 있죠.
1: 이곳은 고려 이승유가 보광전기를 만들 때 그 글에 보면은 하늘이 내린 첫 꽃, 제일 아름다운 첫 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려나 조선시대의 시인 묵객들은 거의 다 여기 거쳐가셨고.
0: 좋은 곳은 다들 알아보나 봅니다.
2: 1788년도에 김홍도 선생께서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 있는 것과 같이 그림을 그리신 것 같습니다. 무릉계곡의 금강사군첩을 이 자리입니다.
0: 단원 김홍도 역시 무릉계곡에 푹 빠졌던 듯한데요. 김홍도의 작품 금강사군첩 무릉계가 무릉계곡을 그린 산수화랍니다.
2: 김홍도의 금강사군첩에 나오는 그림이 이 자리니까 그냥 뭐 김홍도의 그림 속에 항상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무릉 반석에 흐르는 폭포천, 이게 그냥 이 그림 속에 현 자연이 그냥 그대로 담겨져 있으니까.
0: 수려한 풍경에 저절로 샘솟는 시 한 수를 짓는데 반석이 종이라니, 풍류를 즐기는 신선이 따로 없네요.
3: 너무 좋아요. 진짜 신선들이 살만했네.
4: 막걸리 한 잔도
3: 있으면
4: 원래 신선들도 곡주는 좋아하지요.
0: 이곳은 또 어디인가요? 사마마을 곳곳이 유산.

0: 마을의 애군을 막기 위해 쌓은 돌탑에서 알 수 있듯이 마을의 소신을 모시는 선왕당입니다.
1: 네, 선왕당입니다. 지금 요거는 한 150년이 됩니다.
0: 동이시 삼화동의 무릉계곡 사람들은 매해 선왕제를 지내는데 마을의 안녕과 주민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을 신앙이죠.
2: 여기가 지금 신을 세 가지 신을 모시고 있어요. 네. 성황지신, 토지지신, 병력지신 이래가지고 세 가지 신을 모시는 신당입니다.
0: 그래서일까요? 임진왜란 때 동해 두타산성과 삼하마을을 배경으로 허수아비 병장들이 마을을 지켜냈다고 합니다.
2: 그럼 여기 지금 저 밑에 삼화동이라고 있는데 저기서는 그 해마다 저 허병장이라고 행사를 해요. 그 여병장이 그 임진왜란 왔을 때 이 동네에 있는 처자가 그 외놈들 쳐들어오는 걸 보고 이제 주민들을 알려가지고 그 주민들이 전부 피난을 어디 갔냐 두타산성이라고 있어요. 두타산성이 거기 가서 이 주민들이 피난을 해가지고 그 몇 명 그 주민들이 많이 살았답니다.
0: 두타산 유래가 속세의 번뇌를 떨치고 수행을 닦는다는 의미라는데 그래서일까요? 물 흐르듯 물레방아 돌듯 유유자적.
3: 우리가 이걸 만들었어 우리 아저씨가.
0: 이야 솜씨가 좋으시네요.
3: 절대 저도 우리 아저씨가 저거 주소다가 지금 저렇게 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 볼장 같은 거, 볼장 저것도 우리 아저씨가 손수 다 만들었거든요.
0: 일명 무릉계곡의 발명가 박윤수 씨. 아니, 그 산악 구조대. 산을 사랑하는 산사나이 아니십니까? 이젠 벌하고도 사랑에 빠지셨다는군요.
4: 예, 영벌도 몸이 좋아요. 지금 한참 산란을 많이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0: 무릉반성 옆 마을에 살다 관광지가 조성돼 이주에 식당을 했던 윤수 씨는 이제 식당을 접고 양봉일을 시작했죠.
4: 관광지에서 장사를 했죠. 했는데 오랫동안 했어요. 하고 이제 힘도 들고 나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자연 속에 와서 조용하게 이제 쉬면서 살까 하고 벌을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벌도 키우는 게 쉽지 않아요. 좋죠.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벌은 환경 오염이 된 곳에서는 안 크는 거니까 좋긴 좋아요. 좋은데 뭐 그렇다고 마냥 쉬운 건 아니죠.
0: 식당만큼 수입은 없지만 이 일이 좋답니다.
4: 또 먹고 살려면 이 벌 키워야죠. 그래 이거라도 해야 우리 이제 두 부부는 벌 한번 먹고 살긴 살아요. 돈은 많이 안 돼도
5: 저희가 40년 장사를 했었는데 너무 사람들하고 시달리고 이래서 지금은 편하긴 마음은 편해요. 한없이 편합니다.
0: 욕심을 적당히 내려놓고 여유롭고 너그럽게 사는 삶. 그 삶이 신선의 삶임을 깨달았다고 해야 하나요?
5: 반석, 그렇지. 반석 바로 산 밑에 집들이 있었죠. 여기서 마음 편해. 조용하고 누가 간섭하지 않고. 나는 이제 벌이라는 대군들하고만 지내야지. 우리 저희 부하 군사가 많아요.
0: 이야, 천만 대군, 벌들의 대장님. 흥이 절로, 어깨춤이 들썩들썩. 아내 옥분 씨의 노래에 쿵짝쿵짝.

0: 부부는 마음을 비우면서 진짜 사는 맛을 알게 됐다고요.
1: 아이 바람은 없어요. 밥 먹고 살면 돼. 앞으로 우리 예? 싫은 소리 하지 말고 잘 삽시다.
2: 네, 사랑합니다.
1: 나도 사랑해요.
0: 무릉계곡의 봄이 차.

0: 찾아오고 통장님 최정여 씨 댁도 봄을 맞이합니다. 봄나물 쓴쓴.
1: 나물은 오가피인데요. 참 써요. 근데 몸에 좋다고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무가 있는데 가서 조금 따가져왔어요. 민산나물이죠.
0: 건강 백수까지. 오늘 무슨 잔치라도 열리는 걸까요?
2: I gotta know. 백숙인데 이제 버섯 조금씩도.
1: 이 버섯은 말랐어.
0: 지글지글 이 소리는 어휴, 이것까지는 제가 참기 힘듭니다.
1: 오늘 동네 분들하고 이제 우리가 첫 이제 우리 불러가지고 이제 다시 지어가지고 이제 동네 분들한테 많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 술이나 한잔 더 여기 할까 하고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0: 화재로 잠시 무릉계곡을 떠났다 다시 돌아온 기념. 반갑게 맞이해주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준비했다고 합니다. 무릉반석에서 즐기는 주민들의 신선 노후름.
3: 아이고 참 여 옛날에 여 살 땐 좋았어. 뭐 여기가 다 집이 있던 자리잖아. 저기 집 있고 저기 집 있었고 우리는 저기 살았고 영수는 저 건너편에 살았고 동해시가 성격되고 이러면서 관광개발하면서 이제 이쪽에 옛날에 판자촌이랑 마찬가지였죠. 그런 집을 이제 옮기고 저기다 이제 상가를 새로 만들어서 조성을 한 거죠.
4: 우리가 사는 거는 그때가 좋았어요.
1: 서로 이제 뭐 놀라도 하고 아주 재밌게 잘 지냈죠. 그때가 그리워요.
0: 여기가 진짜 무릉도원인가?
3: 아이고, 저처럼 지난 얘기하고 좋았어.
0: 근심 걱정은 접어두고 자연과 시간이 빚은 그곳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살아온 삶. 무릉계곡 사람들의 진짜 무릉도원은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길길,
0: 줄무랑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그린다쌤! 쌤 주무시네. 아휴, 다시 와야겠다.
1: 마리아, 어딜 가?
0: 린다쌤!
1: 쌤 돌아왔어. 휴, 잘 다녀왔다.
0: 린다쌤, 어딜 다녀오셨어요?
1: 저기 저 먼 나라, 꿈나라에 다녀왔지.

0: 어떤 꿈이야?
1: 아주 멋진 꿈. 쌤이 꿈에서 본 멋진 풍경을 생생하게 그려줄게. 이제 자면 안 돼. 집중, 집중.
0: 아, 마리는 안 잤는데. 그래도 집중, 집중.
2: 오늘은 뭘로 그릴까요? 색연필? 아닙니다. 크레파스? 아니죠. 바로 파스텔.
1: 이렇게 문질러주니까 색깔이 번지는 게 보이지? 어때? 파스텔 신기하지?
0: 오, 되게 짧네요. 손에 묻을 것 같은데. 오.
1: 괜찮아. 오늘은 쓱쓱 문질러서 그릴 거거든. 노란색 파스텔로 쭉쭉 그어주고 손으로 문지르면
0: 우와! 뽀얗게 퍼졌어요!
1: 은은한 달빛이 이렇게 쭉쭉 부드럽게 퍼지고 퍼져서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 이번엔 파스텔 넓은 면으로 쌤이 본 하늘을 그려줄게. 쭉, 쭉.
2: 뾰족뾰족 나무랑 동그란 언덕도 있었어.
1: 다 됐다.
0: 우와, 꿈에서 이런 풍경을 봤단 말이에요?
1: 그럼 받고 말고. 근데 더 멋진 건 지금부터.
0: 어?
1: 갑자기 하늘에서 슝 하고 뭔가가 날아오는 거야.
0: 오, 슝? 보였어요?
1: 슝, 하늘에서 별이 날아왔지. 이제 이 채망에 파스텔을 긁어줄 거야. 어떻게 되는지 잘 봐봐.
0: 네.
1: 파스텔 가루가 솔솔솔.
0: 솔솔솔.
1: 자, 다 됐다.
0: 별이 사라졌는데요?
1: 별 여기 있지. 짜잔. 그냥 별 아니죠? 별똥별 맞습니다. 쭉, 쭉, 쭉, 쭉, 쭉. 아주 멋지게 빛났어.
0: 우와, 별똥별이 빛나네요. 우와. 잠깐 린다쌤. 소원도 비셨어요? 별똥별 보면서 소원 빌면 이뤄진다던데. 얼른 소원 빌어야지. 꼭이야, 꼭. 이야, 됐다.
1: 우리 말이 무슨 소원 빌었을까?
0: 새해에도 린다쌤이랑 재밌는 그림 많이 그리게 해달라고요.
1: 어우, 감동이야. 쌤도 말이랑 계속 그릴래. 친구들, 우리 새해에도 재미난 그림 계속 그려요.
0: 지르면서
1: 쓱쓱 쓱쓱
0: 쓱쓱 쓱쓱. 나도 별똥별 보고 싶은데. 모모는 그리지 마.
3: 코봉이, 여기에는 구름. 오케이.
4: 섬섬? 오, 규민아 뭐해? 그림 그리려고?
3: 응, 내가 제일 좋아하는 코봉이.
4: 코봉이? 뭐 그게 누군데?
5: 한번 봐봐.
3: 자, 먼저 이거 색깔로.
4: 봄이라. 파란색이네. 파란색 친구야?
5: 응, 코끼리거든.
4: 어, 코뽕이가 코끼리였구나. 아, 이게 코야, 그럼?
5: 응.
4: 어, 규민이 코끼리 키워?
5: 아, 코끼리를 키우는 건 아니고 내 애착인형.
4: 애착인형? 규민이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야?
5: 응.
4: 오, 언제부터 함께 했어?
5: 한 3살 때?
4: 3살 때부터?
5: 응.
4: 와, 오랫동안 친구였구나.
5: 응.
4: 코봉이가 눈이 엄청 크다.
5: 어른 코끼리라서 이렇게 뿔도 있어.
4: 오.
5: 자, 이렇게.
4: 어, 그건 뭐야, 규민아?
5: 나야.
4: 규민이야?
5: 응.
4: 와, 규민이가 코봉이를 탈 수도 있어?
5: 상상으로.
4: 오.
5: 나는 이제 코봉이를 타고 여행을 갈 거야.
4: 여행? 어디로 갈 건데?
5: 여행?
4: 응.
5: 집 앞에 우리 공원으로 갈 거야.
4: 아, 공원으로 가면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겠다.
5: 응. 자, 공원이니까 이렇게.
4: 오, 초록색으로 넓게 칠하는구나.
5: 응, 자.
4: 규민아, 잔디 문질문질 문질러 볼까?
5: 그래? 자.
4: 더 예쁠 것 같아.
5: 오, 예쁘다.
4: 오, 우와, 정말 잔디밭 같아. 삼삼이 색깔이다. 규민이가 코봉이 어떻게 칠해줄지 너무 궁금하다. 우와. 슥슥 문지르니까 코봉이 멋진 색깔이 나온다.
5: 우와, 완전 예쁜 색깔인데?
4: 파란 코끼리 코봉이 정말 코끼리 같아. 우와,
5: 코봉이가 칭찬받아서 신나나 봐.
4: 신난 거야?
5: 응.
4: 오, 코봉이 정말 멋있는데?
5: 어, 잠깐만. 근데 중요한 게 하나 남았어.
4: 중요한 거? 뭔데 그게? 글씨? 무슨 글씨일까? 와, 코봉아 사랑해?
5: 응.
4: 우와, 코봉이가 알면 정말 좋아하겠다.
5: 응.
4: 규민아, 근데 삼삼이는 안 사랑해?

0: 전 티씨고 우리 집이에요.
1: 안녕하세요.
0: 가족들이고요.
2: 초콜릿 비가 내린다.
0: 얜 태씨예요. 제 상상 친구죠. 근데 상관없어요.
2: 상관없어.

0: 미래의 나. 그래서 너희 숙제 어떻게 할 거야?
1: 나야!
0: 자신이 미래에 뭐가 되고 싶은지 그림으로 그려오세요.
1: 나는 컴퓨터 게임을 만들고 싶어. 엄청 어려운 걸로.
2: 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이클 선수가 될 거야.
1: 우와!
2: 너는 어때, 제피?
1: 유리콘!
2: 티시, 넌?
0: 잘 모르겠어.
2: 뭘 그려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
3: 안녕, 티시.
2: 왜 그래? 미래에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 그려가야 하는데 잘 모르겠어.
3: 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2: 그러니까 말이야. 그 중에서 뭘 골라야 하지? 어떤 게 나랑 맞는지 어떻게 하냐고.
3: 정말 고민이네. 하지만 걱정 마. 내가 있잖아. 이쪽으로 와봐.
2: 어?
3: 우와. 자, 이거야. 이 시계를 차면 모든 미래들을 미리 체험해볼 수 있어. 내가 점수를 매길게. 끝나면 어떤 게 가장 잘 어울리는지 확인해보자.
2: 완전 멋진데?
3: 시계를 돌려서 원하는 미래를 선택해.
2: 와.
3: 골랐으면 눌러.
2: 점수는
3: 끝까지 다 체험하고 나서 마지막에 확인하는 게 어때?
2: 그래, 그럼.
3: 다음에 체험하고 싶은 건 정했어?
2: 물론이지!
4: 꺼드림 빠뜨림 원머니만요.
2: 어서오세요. 자, 여기 앉으세요.
4: 캐럿밥 어때요?
3: 아하! 이번엔 외계인 미용사구나!
2: 으흠. 오늘은 세 가지 스타일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대단한 놀라움, 엄청난 행복, 그리고 환상적인 열정 말이군요. 아주 좋은 선택이에요. 안녕히 가세요.
3: 또 다음으로 가볼까?
2: 좋지. 이번엔 큰 걸로. 타이탄 10호 1차 조종 테스트.
3: 우와.
2: 시작해볼까? 달리기 모드 작동.
3: 조종 테스트 완수! 이제 결과 확인하러 집으로 돌아가자.
2: 알겠어? 그래서 어떤 게 가장 잘 어울려?
3: 응? 네가 직접 확인해볼래?
2: 점수가 다 똑같잖아.
3: 그래, 이 직업들이 처음부터 다 너한테 잘 맞는다는 얘기겠지.
2: 알겠어.
5: 여러분, 벽에 그림을 걸어주세요.
1: 그래서 이 중에 뭐가 되고 싶은데?
2: 뭐든지 나도 몰라. 미래의 나한테는 아직 모두 다 열려있거든.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워크.
6: 가자 얘들아,
8: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9: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10: 모두
1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2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회전문에
1: 놀이터 좋아 놀이터 좋아 호이호이호이호이 놀이터 좋아 놀이터 좋아 놀이터 좋아 호이호이
2: 호이 선생님 더 빨리요
1: 놀이터 좋아 놀이터 좋아
2: 선생님 좀 더 빨리요
1: 놀이터 좋아 놀이터 좋아 호이호이호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사막에서의 하룻밤.
1: 새로운 환경은 언제나 큰 도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조사가 필요하다. 우와, 내 생각이랑 완전 똑같잖아.
2: 여기가 좋겠다.
1: 어?
0: 이게 얼마만의 휴식이야.
2: 여자.
0: 근데 캔디콘은 어디 갔지?
1: 어?
3: 어디서 책이라도 읽고 있겠지.
2: 아무튼 캔디코도 참 쉬지를 모른다니까 삥.
3: 정말 맨날 그래.
1: 쉴 줄 몰라서 미안하네.
0: 캔디코, 나무 위에 있었어? 앉아, 같이 놀자.
1: 글쎄, 난 바쁜 일이 있어서 지금부터 새로운 지역을 조사하러 갈 거거든. 캔디코는 쉴 줄 모르니까.

0: 다른 애들은 같이 조사하러 안 가?
1: 아, 다들 쉬느라 바빠 보여서 말이야.
0: 그래, 알았어. 암석 사막은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니까 주의해. 그리고 모래폭풍도.
1: 걱정 마. 한번 돌아보기만 하고 올 테니까.

0: 부드러운 회갈색 털의 하얀 배. 역시 아프간 여우야. 이러다 놓치겠어.
1: 그래서 캔디코 혼자 나간 거구나.
0: 내가 말 실수를 해서 그렇다.
2: 아니야, 우리가 다 잘못했지.
3: 목표 희귀종 발견. 목표 희귀종 발견. 위치는 암석 사막 지역입니다. 희귀종의 이름은 아프간 여우입니다.
1: 암석 사막이면 캔디코가 있는 곳인데.
4: 뭐? 캔디코가 거기 왜 있어?
1: 안 가본 곳을 조사해본다고 나갔어.
4: 이런.
0: 대장, 여기 캔디코가 보인다.
4: 와, 진짜 캔디코잖아.
3: 현재 암석 사막에 강력한 모래폭풍 발생. 통신이 불가능합니다.
0: 이 발톱 자국 생긴 지 얼마 안 됐어. 그렇다면...

괜찮니? 탈수 증상인 것 같은데. 일어났구나.

0: 거기라면 모래바람을 피할 수 있겠어. 고마워. 조금만 참아. 곧 우리를 찾으러 올 거야. 얘들아.
1: 캔디코! 캔디코!
0: 캔디코, 캔디코.
2: 다행히 이상은 없는 것 같아. 캔디코가 얼른 일어나야 할 텐데.
0: 캔디코!
1: 의사에서 다행이야.

0: 캔디코, 몸은 좀 괜찮아?
1: 얘들아. 어? 간지러워. 아, 모래 폭풍은?
2: 네가 쓰러져 있을 때 지나갔어.
0: 시간이 너무 늦어서 여기 텐트를 쳤고.
1: 아. 나는 어떻게 찾은 거야?
2: 탐지기에 네가 아프간 여우를 따라가는 사진이 찍혀서 여우가 숨을 만한 곳을 찾았지.
3: 정말 미안했다, 삐.
0: 우린 그냥 너랑 같이 놀고 싶었어. 그래도 미안해.
1: 아니야, 나도 뭐...
0: 우리 정말 고생 많이 했어. 죽고... 배고프고... 바위 두석이라도 넘어지고...
3: 자...
0: 그러다가 간신히 널 찾았는데 저 녀석까지 방해하고...
3: 야야.
1: 어? 아프간 여우가?
0: 우리가 너한테 가려고 하니까 애가 앞을 딱 막고 못 오게 하더라고.
3: 그래서 대장이 우린 친구를 도우러 온 거야. 믿어줘라, 삥. 하고 눈물이 뚝뚝 흘렸다, 삥.
0: 잠깐! 내가 언제 울었어?
3: 내가 다 봤다, 삥.
0: 아니, 그건 눈에 모래가 들어가서.
3: 거짓말 마라, 삥.
1: 그랬구나. 모두들 고마워.
0: 뭘, 당연한 걸 가지고.
1: 어? 그리고 나도...

0: 혹시 몰라 챙겨뒀지.
1: 역시 캔디코야. 그럼 오늘 저녁은
2: 사막에서 캠핑이다.
1: 핫팬! 너 혼자 네 개나 먹는 게 어딨어? 빨리 내놔!
3: 야! 핫팬! 먼저 먹는 게 이제 핫팬!
1: 우와! 내 마시멜로!
0: 이렇게 가장 중요한 준비물을 빼놓고 오다니.
3: 그게 뭐냐, 핑?
0: 친구들, 너희와 함께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바보같이 깜빡했지 뭐야.
2: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디든 우리랑 함께 가야 한다고.
4: 자, 여기.
0: 고마워.
2: 고마워? 잡잡이 너 아까부터.
5: 진정해. 먹을 게 많아.
0: 너의 DNA 코인을 수집해도 될까? 어? 아, 아직 다 안 나왔구나.
3: 자, 자, 자,

0: 이게 대체 무슨...
1: 로티, 이건...
2: 저자?
1: 너한테 할 말이 있어.

0: 아프간 여우 DNA 코인 저장 완료. 다들 고생 많았어.
1: 졸리다 빙.
0: 우리도 얼른 가서 자자. 찹찹아
1: 자자.
0: 응?

0: 여기 발자국이 있다.
1: 이건 흰머리 랑구루?
2: 로티, 저거 좀 봐.
3: 조금만 버텨. 우리가 빨리 구해줄게.
2: 슈퍼탐사대 X 다음 이야기. 사라진 흰머리 랑구루.
4: 이번에야말로 끝장을 내주마.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1: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동.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중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갈아진 흰머리 랑구르.
1: 너무 무서운데.
2: 난 어둠 같은 거 하나도 안 무섭다니.
0: 감사 분위기 제대로 나는데.
3: 희귀정원 찾았어?
0: 그리피?
2: 그리피 아직이야. 더 깊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
3: 큰일이네. 동굴이라 신호가 있어서 톱스킨 입고 뛸 텐데.
0: 뭐? 그럼 이제 어떡해?
3: 희귀정 전투를 방금 보냈어. 다들 조심해서 움직여야 돼. 알았어?
0: 그리피! 그리피!
2: 통신이 끊긴 것 같아. 이번 희귀종은 흰머리 랑구르야. 랑구르는 긴 꼬리를 갖고 있다는 뜻으로 이름만큼이나 꼬리가 매우 길어. 무척 희소한 원숭이 종이야.
1: 어쩌다 여기까지 들어왔을까?
2: 흰머리 랑구르는 주로 절벽에 있는 동굴에서 잠을 잔대. 보통 이렇게 깊이까지는 잘 안 들어오지만.
4: 저기 봐라, 띵! 어?
0: 흰머리 랑구르의 발자국이야. 어?
2: 고양이과 동물 발자국 같은데. 아무래도 천적을 피해 안전하다고 느끼는 동굴로 들어왔나 봐.
4: 여기 봐라, 띵! 어? 쫓던 동굴은 이미 나간 것 같다, 띵!
1: 어, 로티! 어?
0: 괜찮아! 다들 천천히 뒤로 물러서.

0: 이 몸이 뒤쫓고 있단 사실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군. 이번이야말로
1: 어린이 여러분, 동그라는 미끄러우니 장화를 꼭 신어주세요.
0: 꼭 잡고 말 테다.
2: 그 그림자는 찹찹이었고.
3: 찹찹?
1: 난 또 찹찹이 재밌으라고 일부러 놀란 척 해준 거야.
2: 네, 그러세요.
1: 진짜라니까.
4: 맞다. 흰머리 랑구르는?
2: 오면서 봤는데 발자국이 이 지점부터 끊겼어.
4: 어디로 간 거지?
3: 근데 이 삐죽삐죽한 건 다 뭐냐, 핑?
2: 그건 석순이야. 동굴로 스며든 빗물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떨어지면서 돌처럼 굳은 거야.
4: 혹시 이 위로 타고 간 건 아닐까?
1: 저기 봐! 이상한 흔적이 보여.
2: 그러게, 꼭 꼬리에 쓸린 것 같아. 종유석에 매달려서 도망쳤나 봐.
3: 그렇게 높이 뛰어오를 수 있냐, 핑?
2: 물론이지. 흰머리 랑구르는 긴 꼬리로 균형을 잡으며 걸어다니다가 천적이 나타나면 높은 곳으로 뛰어올라 도망치곤 하거든.
1: 흔적이 이쪽으로 이어져 있어. 어서 가보자. 다들 조심해. 미끄러워. 어? 우와.
3: 동그라미 호수가 있다니 신기하다, 핑.
2: 뭐 아무 물이나 마시면 안 돼.
3: 겨겨.
1: 흔적이 저기서 끊겼어.
3: 어?
2: 진짜네. 설마 저기로 미끄러진 건가?
3: 어떡하냐, 핑.
4: 어, 잠깐만.
1: 내가 구해줄.
3: 난 대여배치가 있었다, 핑. 이거면 문제 없다, 핑. 우와.
1: 좋았어. 우리가 빨리 구해줄게!
3: 불쌍하다, 핑!
1: 살살해, 하트 핑!

0: 힘의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배가 한 자리에서 계속 돌게 돼.
1: 난 몰랐다, 삐.
2: 조금만 더 가면 되니까 다들 힘내자. 우리가 왔으니 안심해.
1: 자, 이불도 있다, 삐.
3: 어디 보자.
2: 어때?
3: 괜찮아. 다행히 저체온증까지 오진 않았어.
0: 새끼 랑구르야. 아기일 때는 황금색이었다가 곧 어른이 되면 엄마처럼 털 색깔이 검게 바뀔 거야.
3: 다행히 엄마가 따뜻하게 보호해서 건강해 보여.
2: 걱정 마. 이제 우리가 도와줄게. 너는 대체 누군데 자꾸 우리 따라다니는 거야?
4: 이번에야말로 똑똑히 알려주지. 이 몸은 위대하신 마스터 그레이님의 오른팔 매드 코파님이시다.
5: 응? 위대하신 매드 코파?
4: 그렇게 웃는 것도 지금뿐이다. 가라 매드 코파님의 드론 무대.

0: 당장 그만둬! 이러다 동굴이 무너지겠어!
1: 야? 대체 뭐라는 거야? 못했어!
2: 마셔봐. 몸이 따뜻해질 거야.
3: 어? 몸 아프니 그만한다, 보다삐.
2: 그러게.
3: 그나저나, 아까 그 녀석은 대체 뭐냐, 삥?
2: 몰라. 저번부터 이상한 녀석이라니까.
4: 이제 나갈 곳을 찾아봐야 하는데.
2: 어떻게 길을 찾지?
4: 바람이 부는 쪽만 따라가면 출구를 찾을 수 있는데 문제는 바람의 방향을 볼 수 있는 도구가 없어.
2: 방금!
4: 이제 바람의 방향이 보여!
2: 찹찹이 덕분에 길을 찾았네.
0: 찹찹이가 아니라 내 덕분...
3: 대장 꿈이 나왔다!
0: 여기만 통과하면 바로 밖인데.
4: 너무 좁아. 다른 길을 찾아보자.
3: 아, 좋은 생각이 났다, 삥.
5: 자자. 하트, 하트.
0: 뿅. 이야, 얼마 만에 바깥 공기야.
2: 우와. 우와. 반딧불이 서식지인가 봐.
3: 우와. 정말 아름다워.
0: 이런 아름다운 풍경은 처음인걸. 잡쳐봐! 먹으면 안 돼!
4: 너의 DNA를 수집해도 될까?

0: 흰머리 랑구르 DNA 코인 저장 완료.
1: 야, 거기 아무도 없어? 아, 또 도와주니.

0: 오늘처럼 붉은 달이 뜬 밤이었어. 안녕?
1: 정전인가? 자, 누가 확인할래?
2: 꼭 날카로운 이빨로 씹은 것 같은데.
1: 슈퍼탐사대 X 다음 이야기. 테라피아의 불청객.
2: 로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줄무랑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8: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하게,
3: 진물엔
4: 덤덤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얼른 신기를 찾아야 하는데.
1: 아, 어디 가서 찾냐.
2: 나 때문에

0: 있을 거다 뿅.
1: 언니들 무슨 일 있어?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2: 어? 아니야 아니야. 울긴 누가 울어.
1: 이상하네. 신디 언니는 어디 갔어?
3: 진디.
1: 이 소리 안 들려? 누가 울잖아.
4: 미아야, 엄마 심부름 좀 해줄래?
1: 네, 엄마.
2: 신디가 어디 있는지 타로한테 물어봐야겠어.
5: 지금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걸어주세요.
1: 뭐야, 안 받아.
6: 주주, 카이 요정님한테 가보면 어떨까?
7: 아, 그래, 요정님은 뭔가 아실지도 몰라.
8: 오늘도 반짝반짝 닦아줄게. 오늘 날씨 무슨 일이야?
1: 카이 요정님.
2: 저희예요, 카이 요정님.
8: 주주? 아침부터 여긴 웬일인가요?
9: 네?
6: 그렇게 신디가 사라졌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서
2: 요정님을 찾아온 거예요.
10: 그러니까 뭔가 알면 빨리 말해.
8: 나의 프레셔스 신디.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을 텐데.
10: 이건 어릴 적 내 사진이잖아.
8: 뭐라고요? 이건 내 여동생 사진인데?
2: 지금 둘이 남매라는 거냐, 뀨?
7: 카이 요정님의 잃어버린 동생이 루시였어?
8: 루시, 내 동생아.
10: 카이, 오빠. 말도 안 돼. 멍청한 요정이 내 오빠라니.
8: 귀여웠던 내 동생은 어디 간 거야?
6: 그러고 보니 많이 닮았는데?
2: 그러게. 왜 몰랐을까?
7: 저 빛은 뭐지?
8: 제가 찾던 게 바로 이겁니다.
2: 그거 좀 위험한 물건 아니에요?
8: 신디님을 위해 살아면 위험도 무릅써야죠. 자, 당장 신디님 있는 곳을 알려줘.
6: 저긴 동화나라 같은데?
8: 그렇군요. 눈과 얼음 때문에 엉망이 됐지만 동화나라네요.
0: 근데 이상한 탑이 있다 뿅.
7: 신디!
10: 당장 저기로 가자.
1: 하이 오빠, 머리가.
2: 갑자기 왜?
8: 어둠의 마법을 쓴 대가로군요. 난 괜찮다, 동생아. 넌 신디님부터 구해.
10: 레드비주, 가자.
2: 예, 알겠습니다, 뮤. 같이 가, 루시.
6: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카이 요정님.
8: 나 어떡해.
10: 준비됐지?
2: 응.
10: 시작하자, 레드비츠.
2: 갑니다, 뮤! 야!
6: 저기, 얼음탑이 보여.
7: 조금만 기다려, 신디.
2: 얼른 가자, 뮤.
1: 잠깐. 더 빨리 가려면 이게 필요해. 레인보우 스케치.
2: 얼음탑으로 출발.

0: 얼른 여기서 나가야 하는데 여긴 너무 높아.
1: 넌 절대 못 나간다.
0: 너는
1: 도망칠 생각은 하지 마.
2: 난 영원히 갇혔다 치아.
0: 아니야, 친구들이 날 구하러 올 거야.
1: 주비주가 제발로 온다면 나야 좋지. 그럼 그때 보자.
0: 너무 추워 주주.

0: 신디! 우리가 너무 미끄러워! 신디, 거기 있어?
1: 신디! 신디!
2: 너희들 와줬구나!
3: 곧 올라갈게!
2: 같이 갈, 로사!
3: 뮤직 슬라이드!
2: 스완떼 스윙!
0: 신디!
2: 모두 고마워. 대마녀가 오기 전에 빨리 돌아가는 게 좋겠어.
0: 그럼 절 따라오십시오, 뷰! 예, 그렇게는 안 된다!
2: 레드비츠!
4: 드디어 주비주가 내 손에 들어왔네? 넌 이제 내 부하가 되는 거야.
2: 안돼! 레인보우 립스틱! 레인보우 스틱! 이리 와!
4: 감히 날 방해해?
2: 주주! 레드비주를 부탁해! 루시! 트윙클 부스트 업! 스피드 업!
4: 나와라, 자이언트 몬스터!
2: 어? 레인보우

0: 데미지요. 듀오성 스타블! 얼음 밑은 호수야. 빠지지 않게 조심해. 가서 주비주를 데려와.
1: 아름다차.
0: 용기를 내서 해보는

0: 정신 차려, 민트비즈. 뮤직 슬라이드.
1: 어서 타고 봅니다, 뮤.
0: 어딜 가려고? 가만두지 않겠다. 자. 주비즈는 내 거.

0: 못 간다! 이제 됐습니다, 뷰! 저 구름은 뭐지?
1: 따라왔어!
0: 각오해라! 미러 쉴드!
1: 이런...
0: 기다려라. 곧 찾아갈 테니.

0: 사실은 대마녀가 내 친구 아이린인 것 같아.
1: 뭐? 말도 안 돼!
2: 확실한 거 맞아?
0: 응. 얼굴이 똑같았어.
1: 뿅!
3: 아니, 이게 웬일이야?
2: 무슨 일이지?
4: 선샤인빌에 내 안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5: 겨울도 아닌데 웬일일까요?
4: 내 평생 이런 건 처음 봐요. 많은 눈이 내리고 있으니 오늘은 외출하지 마시고 집에서 편안히.
1: 어둠의 주비주다니요?
2: 대마녀의 짓인가 봐.
0: 아이린.
1: 아무도 없고 썰렁하네. 추워. 또 얼어붙은 똥 하나로 갔습니다, 뮤.
0: 다크서피잖아. 대마녀가 아이린이 근처에 있나 봐.
2: 그거 1위네.
0: 아이린? 역시 너였구나.
6: 내 이름은 어떻게 알지? 너 뭐야?
2: 루사는 네 친구잖아.
6: 무슨 소리야? 난 대마녀도 아니고 네 친구도 아니야.
1: 대마녀가 아니면 너 뭔데? 알 거 없고 이거나 받아라. 샤! 샤! 샤!
6: 당장 내놔. 다크사피는 내 거야.
2: 루사! 괜찮아?
0: 아이린이 기억을 잃었나 봐. 어쩌지?
2: 감히 내 친구 로사를 괴롭혀? 탭탭 레인보 스킨!
6: 나와, 자이언트 몬스터! 가서 저 애들을 없애고 주비즈를 데려와!

0: 소용없다 차. 안 되겠네. 나와라 일루전.
1: 저건 또 뭐야?
0: 괴물을 멀리 보내야겠어. 트윙클 드림!
1: 저 멍청이. 민트비즈?
0: 뻥뻥 얼려버리겠다, 차! 이러다 파묻히겠다뇨! 발시력다뇨!
1: 어서 올라와!
0: 뉴? 이러다 큰일 나겠어! 아마 안 될 거야! 레이버!
1: 안 돼, 주주! 내가 아이린을 설득할게!
0: 포기해, 로사! 저엔 널 잊었다고!
1: 아이린! 같이 불렀던 노래 기억나? 네 이름은 스노우 화이트, 새하얀 눈처럼 맑고 순수한 마음이 있어.
2: 그 노래 기억나. 하지만

0: 쇼! 이야! 누구? 지금이 났다!
1: 원래의 모습으로! 버블쇼? 어?
2: 내가 널 몰라보다니.
3: 아이리
2: 정말 미안해 로사.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3: 이제 다 괜찮아.
4: 나 이리 와봐라 쭈.
5: 너 말이냐 저?
4: 너 아니면 누구겠냐 쭈.
5: 이거 먹을래 저?
4: 우리가 이런 걸로
0: 맛있다 쭈.
6: 이 맘껏
5: 먹어라, 저.
4: 으아, 마음이 몽글몽글해진다뇨.
5: 다행이다, 저.
3: 쟤들 좀 봐. 금방 친구가 됐네. 아, 참, 샤샤랑 릴리는 잘 있어?
2: 그게...
0: 어? 타로 전화야. 타로!
7: 주주, 지금 당장 선샤인빌 숲으로 와.
8: 빨리 와야 하는데.
0: 타로! 돌아온 거야?
6: 보고 싶었어.
3: 아참, 우리가 로사 친구와 민트비주를 찾았어.
0: 그래?
8: 로사 잘됐다. 안녕.
2: 안녕.
0: 이제 얼른 집에 가자,
8: 안 돼!
4: 왜 안 된다는 거냐뇨?
8: 너희는 이제 아리시엘로 돌아가야 한다고.
0: 돌아가라고? 왜?
8: 왜냐하면 아리시의 보석 꽃밭이 다 시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필요해. 마침 일곱 주비주가 다 모였으니까 꽃밭을 살릴 수 있을 거야.
0: 그럼 얼른 가자, 뀨.
6: 응, 우리가 보석 씨앗이 돼서 꽃밭을 살리는 거다, 뀨.
2: 보석 씨앗이 된다고? 설마 너희가 사라지는 거야?
0: 안 돼! 못 가! 못 보낸다고!
4: 주주, 이게 우리 일이다, 뀨. 얼른 다녀오겠다뇨.
2: 다녀온다고?
0: 그래! 보석꽃이 피면 우리도 원래대로 돌아온다, 뀨.
6: 타루,
0: 우린 준비됐다, 뀨.
8: 응! 주주, 하트팩트를 꺼내봐!
0: 우리도 갈까, 뀨?
2: 뀨? 이렇게 간다고? 지금?
0: 하!
4: 놀게!
0: 안녕!
2: 말도 안 돼!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0: 아, 참, 주주! 내가 비밀 얘기 하나 해주겠다, 뀨!
8: 주주!
2: 정말 간 거야?
0: 뀨!
2: 뭐?
0: 주주!
2: 아직도 적응이 안 돼. 주비주들이 없다는 게.
6: 그러게. 금방이라도 나타날 것 같은데.
3: 주주, 핑크비즈가 말한 비밀은 뭐였어?
0: 아, 그 비밀은 거기 맛있는 쿠키 숨겨놨으니까 나 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 먹으라고.
2: 핑크비즈 벌써 보고 싶어.
3: 나도야.
2: 헤로.
7: 주주, 보여줄 게 있어서 전화했어. 이거 보여? 핑크비즈가 다시 자라고 있어.
2: 그게 핑크비즈라고?
6: 옐로는?
2: 블루는?
8: 레드비즈도 보여줘.
0: 핑크비즈, 기다릴게. 얼른 다시 만나자.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진동.
9: 얼굴엔
10: 순하게
9: 진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난방구는 붙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5: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6: 우와! 뽀로로 왔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7: 여긴 뽀로로방!
6: 안녕!
7: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동.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진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7: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0: 가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우리 모두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점심에
2: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저녁에
2: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스쿨버스 왔네.
6: 학교 가자.
7: 안녕 친구들.
8: 같이 가자.
9: 안녕.
10: 재밌게 공부해요.
11: 와, 놀이터다.
12: 빙글빙글 쌩쌩.
13: 정면 버스 돼지면 놀이터.
14: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5: 내일 떠나자.
16: 데일리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오늘따라 정말 이상하네. 혹시 어디가 아픈가? 이건 아닌 것 같아. 샴푸는 필요 없다고. 지금 필요한 건 수의사 선생님이야. 이분들이 너를 싹 닦게 해줄 거야. 잠깐, 잠깐만. 손은 씻고 온 거야? 우리 강아지가 더러워지면 어쩌라고?

쟤네들도 가려운가 봐. 거기 얘들아, 강아지처럼 목욕하는 건 어때?

안 했어.

내가 칠한 거 망치는 거야.

거야?

남자친구가 마침 오네. 안녕, 운동화. 와, 그거 진짜 엄청 크다. 와, 너 힘이 정말.

정말 포즈가 멋지구나.

준비됐다.

있었구나.

아저씨랑 꼬마 친구잖아. 고양이야, 우리 친구 하는 거 어때? 어서

저기 곰마, 고양이한테 인사하러 같이 가자. 뭐해 곰마, 저기로 같이 가보자니까. 우리 친구 할래?

먹기 싫은데.

거기야.

잘 시간 아니야? 그럼 난 이만 가고 올게. 공 좀 줄래? 와! 좋아! 그럼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갈게!

그냥 짐 요정일 뿐이야. 짐 요정을 잡으려고 하는구나. 내가 도와줄게.

삐걱대서 무서워 잠 못 자 이불 속에 꼭꼭 숨어

이제 집 요정을 볼 수 있어. 고만 봐. 집 요정이 고슴도치인 척하고 있네.

내 공이잖아. 집녀장아,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집녀장아, 곰마, 우리 잠깐 밖에서 놀까? 같이 놀래?

조용히 곰이 자고 있으니까 발소리 내지 말고

0: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0: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5: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6: 안녕 수학 공부 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직동.
1: 얼굴엔
4: 순한 킹킹.
1: 진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물 위를 걷는 남자.
7: 아, 이제 정말 여름이네. 안전사고 조심하자.
8: 어, 조심해요. 날아가요. 어?
7: 와, 멋진데 스카이.
8: 응? 너희 뭐해?
6: 잘 봐. 어, 마셜, 너무 깊이 파진 말지 그래.
8: 너네들 왜 이렇게 키가 커졌어?
9: 와, 마셜, 네가 이렇게 쬐끄만한 강아지인지 몰랐네.
10: 한눈에 쏙 들어오는 멋진 조개 어디 없나?
11: 와, 이 조개 아주 멋진데.
10: 에? 그건 조개가 아니잖아. 거북이야. 길을 잃은 아기 테라핀이네.
11: 아, 거북이 섬에서 떠밀려온 아기 거북이일 거야. 집에 데려다 주자. 어때?
10: 얘를 집에 데려다 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거북이 섬은 암초로 둘러싸여 있어.
11: 별 걱정을 하셔. 나한테 아주 좋은 방법이 있거든.
10: 거북이 섬? 흥, 별 섬이 다 있네. 거긴 사람이 없는 무인도거든요. 시장님네 마을 바닷가 근처인데 거북이만 살아서 잘 모르시나?
12: 우리 마을 근처에 그런 무인도가 있다고? 거길 차지하고 험딩어 시장님 전용 섬으로 쓰면 어떨까?
7: 낙지처럼 생겼는데?
8: 낙지라기보단 나가지라 불러줘.
11: 몰라, 내가 최근에 발명했어. 만드느라 얼마나 고생했게.
10: 이야, 새로운 신발 정말 멋지다.
11: 기대하라, 물 위를 걷는 수상 신발. 봐.
10: 우와. 우와. 그 수상 신발 진짜로 움직이는구나.
11: 일단 배로 섬 근처까지.